0: 단지 이제 아 오늘 거리에 차가 많구나. 그거는 그렇죠. 아주 실감을 했죠.
1: 네. 그야말로 연휴 끝나고 오늘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저도 어제 참 재밌게 봤는데 4304님이요. 희은 누님 다큐 3일 어제 재밌게 잘 봤어요. 특히 분장놀이 그 대상 백자 잉어 모양 연적 대상이 인상 깊더라고요.
0: 진짜 인상 깊었어요.
1: 네.
0: 어제
1: 그것도 내레이션을 해주셨잖아요.
0: 네네. 네. 국립중앙박물관 편에 그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우리나라 유물을 네. 이렇게 형상화해서
1: 그 좀
0: 잠깐. 네,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참. 이 대상을 받은 분뿐 아니라
1: 그 준비하는 네. 모든 분들이 네. 본인들의 뜻깊은 도전을 위해서 그렇게 저녁마다 본인들의 일 마치고
0: 연습하고
1: 모여서 연습하고 준비하고 야.
0: 그리고 야. 그렇게 즐겁게 임하는 게 참 인상 깊었어요.
1: 그러니까요.
0: 어쩌면 그렇게 다들 자기 선 자리에서 역할을 하곤 또 모여서 이 즐거움을 위하여 네. 노력하는 거.
1: 나중에 제 아들한테 자랑할 거예요. 뭐 태어나지도
0: 그러게,
1: 않았는데.
0: 그래,
1: 뭐.
0: 그러게.
1: 저는 제 장례식장에 걸어둘 거예요. 이 그러게. 상장을 막 이렇게 뿌듯해하는 모습들이 네. 덩달아 기분 좋았어요.
0: 자 이렇게 오늘 소개되신 분께는 향긋한 모닝커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1: 네. 자 화요일 여성시대 오늘 첫 번째 사연은요. 제주시 연동에서 강정임님이십니다. 저는 아들 녀석을 군입대 시키고 눈물 반 콧물 반으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훈련소 생활 마치고 자대 배치 받았다는 짤막한 연락을 받고 이제나 저제나 일각이 여삼추인 마음으로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죠. 주말에는 연락 주겠지 기대하면서 토요일 이른 아침에 목욕탕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후딱후딱 씻고 나와서 머리카락을 말리려고 하는데 사물함에 넣어둔 휴대폰에서 전화 왔송 하고 벨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휴대폰 번호입니다. 일단 받았죠. 네,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모부대 중대장 아무개입니다.
1: 아, 네, 중대장님. 안녕하세요.
2: 아드님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잘 데리고 있다가 건강하게 어머님 품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1: 아우 네 감사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2: 잠시만요. 아드님 바꿔드리겠습니다.
1: 그런데요. 그 순간 휴대폰이 영상통화로 바뀌는 겁니다. 아우 세상에 이걸 어쩌란 말입니까. 중대장님은 아들 얼굴 보라고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셨는데 얼마 만에 보는 아들 얼굴인데 아우 제가 목욕탕에서 발가벗고 서 있는 겁니다. 급하게 받은 전화라 옷 입을 새도 없었어요. 그리하여 저는 중대장님의 배려도 깡그리 무시한 채 휴대폰 화면을 하늘로 향하게 했습니다.
2: 엄마.
1: 그래 아들.
2: 엄마 그런데 엄마 얼굴이.
1: 옆에서 중대장님이 소리치시더군요.
2: 어머님 그냥 영통 하시면 됩니다.
1: 아, 네. 아, 그게요. 중대장님은 아들 옆에 계신 게 분명하고 그렇다고 이 엄마가 빨가벗고 있다고 말할 수도 없고 잠시만 기다려 하고 옷을 챙겨 입기에는 뒤에 대기에 있을 아들의 동기들에게 미안하고 아우 이를 어떡합니까? 이 얼마 만에 연결된 통화인가요? 지금처럼 병사들이 휴대폰을 소지하고 있던 시절이 아니라서 아 그렇지 요즘엔 다 각자 갖고 있지.
0: 네.
1: 또 언제 통화가 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하여 저는 솔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우 저 중대장님 제가 영상통화할 형편이 못 됩니다. 그냥 목소리만 듣겠습니다.
2: 아 네. 엄마.
1: 그래 아들 잘 지내는 거지?
2: 응 근데 엄마 혹시 사우나야?
1: 맞아 근데 쉿 조용히 해 중대장님 들으신다.
2: 엄마 편하게 통화하라고 중대장님이 조금 전에 자리 피해주셨어. 엄마가 주말 아침마다 사우나 가니까 그런 줄 내가 눈치챘지.
1: 그러게 아들한테 전화 올까봐 목욕탕에 일찍 왔는데 전화가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네.
2: 엄마 내가 동기 중에 첫 번째로 전화하는 거야. 엄마 나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뒤에 동기들 전화해야 하니까 끊을게.
1: 뚜뚜뚜 그렇게나 오매불망 그리워하는 아들 얼굴은 결국 휴가 나와서나 봤습니다. 요즘은 일과 후에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어서 군대 간 아들과도 통화가 자유롭다면서요. 우리 아들이 군대 갔을 때만

0: 해도 이렇게 부대에 배치받고 나서 중대장님 인사 포함해서 짤막하게 아들이랑 통화하게 해주던 시절입니다. 그렇게 곤란한 사건이 있었는데 우리 아들 모범 전역해서 30살이 된 지금은 사회생활도 열심히 하고 연애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아우 근데 그때 진짜 진땀 났습니다.
1: 아, 그러셨겠어요.

0: 그때는 사건이군요.
1: 그런 이걸 낭만이라고 해야 될까? 이건 불편함이라고 해야 될까? 공중전에 다 줄 서가지고 전화하려면
0: 그렇죠. 그렇죠. 네. 네.
1: 뭐 스마트폰이 없으니까. 중대장님이 이렇게 배려를 해주셨네 그래도.
0: 슬쩍 자리를 피해 주셨어.
1: 아 그래도 모범적이었나 봐요. 네. 군인이었나 봐. 이렇게 통화시켜 주는 거 그러게. 이거 아무하는 거 아닌데.
0: 첫 번째로.
1: 네. 네.
0: 고마워라. 어쨌든 아드님하고 그 기다리던 전화 통화를 네. 하필이면 목욕탕에서 옷을 채 갈아입기 전에 저, 네.
1: 곧 영상통화로 넘어갈 건 뭐야.
0: 아, 그러게. 3280님이 옛날에는 편지로 했었는데 요즘은 영상통화네요. 크크.
1: 맞아요. 이게 참 얼굴 보면 할 수 있다는 게 좋죠.
0: 네.
1: 김선미님, 제가 아기 때 키워줬던 조카가 공군 부사관으로 입교합니다. 지금 원주에서 진주로 가고 있네요. 다른 조카들과 다르게 애틋한데 같이 못 가서 아쉬워요. 응원해 주세요.
0: 네.
1: 우리 김선미님의 조카분 공군 부사관 입교. 네. 파이팅.
0: 멋있다. 네. 공군 부사관. 네. 자 이어지는 오늘 두 번째 사연입니다. 경남 사천시에서 이향정님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경남 사천시 삼천포에 사는 이향정입니다. 얼마 전 추석에 친정에 갔다가 우리 가족을 한바탕 웃게 만든 이야기가 있어서 사연 한번 보내봅니다. 저희 친정집에는 86세 우리 엄마, 오빠, 언니 그리고 형부 이렇게 네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 저는 시집간 막내딸이고요. 언니는 아직 직장에 다니고 있고 형부는 퇴직하시고 집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가 올해 86세이신데도 촌에서는 제법 신식할매라는 소리를 듣습니다. TV도 잘 보시고 세상 돌아가는 일에도 관심이 많으시고 무엇보다 궁금한 건 절대 못 참으십니다. 그날도 언니와 형부가 외출하고 엄마 혼자 집에 계셨대요. 그런데 갑자기 띵동 택배가 온 겁니다. 엄마가 얼른 문을 열고 택배를 받으셨는데요. 상자를 받아들고 한참을 보시더니
1: 이거 뭐고?
0: 한 번 보고 또 보고 송장을 가까이 가져가서 보고 그러더니 갑자기
1: 아이고야 이거 잘못 왔대.
0: 택배 기사님은 이미 가셨고 엄마 혼자 택배를 붙잡고 구시렁구시렁 하셨답니다.
1: 주소도 이상하고 이름도 이상하고 내가 이런 걸 시킨 적도 없는데.
0: 그렇게 한참 고민하고 있는데 마침 언니와 형부가 집에 들어왔답니다. 엄마가 얼마나 기다렸다는 듯이
1: 야야 이것 좀 봐라. 이 택배 잘못 왔다 이거.
0: 형부가 상자를 보면서 물었습니다. 뭐가 잘못 왔는데 얘. 엄마가 송장을 가리키면서
1: 그거 주소 한번 보래.
0: 형부가 주소를 쭉 보더니 주소 똑바로 왔심도. 그러자 엄마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1: 아니다 아니다 주소 말고 이름을 봐라. 이름이 이상하다 아이가.
0: 형부가 다시 송장을 자세히 들여다봤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빵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답니다.
1: 음?
0: 엄마가 이상하다 한 이름은 바로 주문자였던 겁니다. 그런데 저희 엄마의 성함은 주문자이십니다. 엄마는 송장 어딘가에 있는 주문자라는 글자를 보고 내 이름이 주문자로 잘못 적혀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주문한 적이 없는 택배가 왔다고 생각하신 겁니다. 형부가 배를 잡고 웃으면서 장모님 주문자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예 택배를 주문한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했더니 우리 엄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1: 아유 그래도 내 이름하고 비슷하잖아. 사람 헷갈리게 써놨네.
0: 그 순간 집안이 난리가 났답니다. 택배를 주문한 장본인인 언니도 웃고 형부는 배꼽 잡고 웃고 나중에 그 얘기를 들은 저까지 웃고 그런데 정작 우리 엄마는 너무나 진지하셨답니다.
1: 뭐가 웃음노? 나는 택배 잘못 온 줄 알고 얼마나 고민했는데.
0: 생각해보면 우리 엄마 입장에서는 택배가 잘못 온 줄 알고 한참 고민했으니 억울하실 만도 하죠. 그래도 그날 이후 우리 가족은 택배만 오면 꼭 이렇게 묻습니다. 엄마 이번 택배는 주문자가 누구? 혹시 또 조문자로 잘못 온 거 아이가? 그러면 엄마는
1: 아이고 니들 참말로
0: 하시면서 피식 웃으십니다.

0: 86세 우리 엄마 덕분에 올 추석에도 온 가족이 실컷 웃었습니다. 엄마가 오래오래 건강하셔서 앞으로도 택배 많이 받으시고 주문자와 조문자를 헷갈리는 귀여운 신식 할매로 오래오래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 다음부터 택배 오면 사람 이름인지 주문자인지 물어보고 받아 있어.
1: 헷갈리실만 하네요.
0: 아이, 그럼요. 그럴만 하네.
1: 예. 네. 우리 조문자 여사님. 예, 주문자랑 헷갈리지. 앞으로는 저 주문하신 분이라고 써놔야 될까? 주문자. 이런
0: 주문자.
1: 문자. 사람 네. 이름 같잖아요.
0: 네.
1: 예. 김경주 님도 비슷한 일이 있으셨나 보다. 저는 문의자를 저 사람 어? 문의자 씨가 했네. 예.
0: 문의자, 문의한 사람. 그거를 문의자 씨 이렇게 생각했다고.
1: 아, 그러니까.
0: 예, 예.
1: 물어본 사람을
0: 문의자 씨인가? 이래. 그런데 김미숙 님은 추석에 언니한테 아리수라는 사과를 보냈는데 언니는 물인 줄 알고 수취 거부를 했다고 해요.
1: 아, 또 물인 줄 알고 안 받는 건
0: 뭐야? 아리수는 서울 시내 물이에요.
1: 그러니까.
0: 네.
1: 근데 그게 또 사과예요. 사과 이름도 아리수가 있어요.
0: 그럴 수 있죠.
1: 예, 헷갈리는 것도 있다. 예.
0: 정말.
1: 재밌네.
0: 참말로. 참말로.
1: 아, 그래도 우리 저 86세 어머님이 아주 정정하시네.
0: 네, 네.
1: 예. 자, 건강하시길 바라고요. 저희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이 노래도 오랜만인데. 노이즈의 너에게 원한 건 뚜뚜루뚜루.

넌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거 항상 난 너만

0: 감추고 그냥 장난스런 겉모습으로 날 대하지만
1: 난 아무 상관없어 그렇게 날 대하는 너 또한 어색한

zima, no je.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0: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 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2: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10월에는요 여러 행사가 많고 축제도 많고 가끔 학교 설명회도 많다는 얘기 앞서도 나눴는데 10월에는 노벨상도 발표됩니다. 스톡홀름과의 시차 때문에 수상자가 많은 미국 서부 쪽은 새벽 2, 3시에 통보 전화를 받는다네요. 어제도 한 건 발표됐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세 사람이 공동 수상인데 그 중에 한 사람은 올빼미족이라 자지 않고 있다가 수상 소식을 들었고 그 후 가장 먼저 한 일. 이른 아침에 애들 도시락 싼 일이었다고 합니다. 좋은 아버지죠. 동시에 아무리 노벨상 수상자라도 아빠 노릇하기가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도 되겠습니다. 그동안 해외 뉴스를 통해서 노벨상 수상자들 얘기도 많이 들었는데 어렵고 복잡한 이름은 빼고 인상적이었던 일 몇 가지 나눌까요? 2020년 경제학상 수상자는요. 밤에는 늘 휴대폰을 끄고 자서 노벨상 스톡홀름 위원회가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에 옆집에 사는 공동 수상자가 새벽 2시에 벨 누르고 문 두드려서 동료를 깨워서 수상 소식을 알렸다나요? 그 과정이 집 현관 카메라에 찍혀서 화제가 됐답니다. 2021년 화학상 수상자는요. 스웨덴에서 온 문자를 보고 이름 스펠링이 틀려서 아는 사람이 고의로 보낸 장난 문자라고 생각했답니다. 그 앞서 뭐 주문자, 조문자 여사님 뭐 이런 식이겠죠. 동료가 전화를 해도 아유 장난하지 마 이름이 다르잖아 하면서 믿지 않았고 결국 150만 원 내기까지 했다나요? 그 돈 결국엔 기쁘게 잃은 거죠. 2023년 물리학상을 받은 여성 학자는 수업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수업 중입니다 하고 바로 끊고 수업 다 마치고 수상 소식을 학생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작년에 생리의학상을 받은 학자는 새벽에 모르는 국제전화번호가 찍히니까 뭐야 스팸이네 이거 보이스피싱이야 하면서 그 번호를 아예 수신 차단했답니다. 그 바람에 전화는 못 받고 나중에 문자 받고 알았다나요? 이렇게 노벨상 수상자들 얘기 나눈 이유 아시죠? 우리나라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내일 다섯 번째 우주비행에 나섭니다. 역대 가장 많은 위성을 재궤도에 올리는 어려운 임무에 도전한대요. 우리도 남부럽지 않게 노벨상 수상자가 있지만 우주과학을 비롯해서 여러 과학 분야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오기를 기원해서입니다. 과학강국 코리아를 염원하고 외치면서 여성시대 아침 창가에서 근대 학창시절에 난 물리 포기였는데

0: 예, 들으신 노래가 밥 딜런의 Make You Feel My Love이었습니다. 이 밥 딜런이요?
1: 네.
0: 전 몰랐는데 어머 2016년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네요.
1: 네.
0: 예. 근데 더 재밌는 건 노벨 문학상 이제 수상을 했으니까 참석을 해달라 그랬더니 아 선약이 있다고
1: 네.
0: 예, 시상식에 참석을 하지 않았다고 그럽니다.
1: 네. 먼저 약속이 우선이니까. 네, 멋있죠? 진짜
0: 그러네요.
1: 멋있네. 3467님 노벨상 받는 분들은 마음가짐도 대범하시네요. 너무 태연들해. 상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0: 그래서 그런 건가요?
1: 네.
0: 그 차이구나. 아니 저는 분명히 오늘 뭐 시상식이 있다는 걸 그죠? 이렇게 노미네이트 말 그대로 이제 후보군 분들은 다 알 텐데 그걸 이렇게 신경 안 쓰고 그냥 잠을 잔다거나 전화 와도 안 받는다거나 이게 말 그대로
1: 네.
0: 아, 상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네요.
1: 상이 우선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할 일을 했을 뿐인데 뭐 그것이 야. 나중에 후보가 됐던 뭐 상을 수상을 했던 그거는 이제 그 상을 주관하는 사람들 몫이니까.
0: 야 역시 나와는 달라. 저는 그 뭐죠 입사 시험 치르고
1: 네.
0: 최종 합격 통보 이런 거
1: 네.
0: 이런 거 기다리면서 모르는 전화번호든 뭐든 막 오면 막 연락 왔어.

0: 와 이렇게 막 전전긍긍하는데 아 역시 이분들은 하시는 일이 다르네.
1: 아이, 아. 우리는 취업이고
0: 그죠?
1: 그쪽은 연구고
0: 연구고 그런 거죠?
1: 네. 네. 다르죠. 차원이 달라요.
0: 하긴 그래. 네. 그러면 또 그럴 수 있겠다.
1: 자 이번에는 당당이 분의 사연이네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나가보니 아랫집 주인 할머니였습니다. 현관문 창문으로 보이는 할머니와 대화를 나누기도 전에 심장부터 두근거렸어요. 아휴, 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이러실까? 우리 가족은 2층 월세집에서 8년째 살고 있습니다. 1층에는 집 주인이 살지요. 주인 세대가 1층에 사는 집에는 절대로 입주하는 게 아니라는 진리를 8년을 살며 뼈저리게 실감하는 중입니다. 처음 집을 보러 왔을 때는 인상 좋은 주인 할아버지가 계셨고 채광도 좋았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학교가 가까웠죠. 전에 살던 집에서 급히 나와야 했던 터라 선택지도 많지 않아 덜컥 계약했습니다. 그런데 계약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인 할머니가 가루세제를 들고 올라오셨습니다.
0: 집 좀 깨끗하게 써줘. 전에 살던 사람들이 더럽게 써가지고 아우 스트레스였어 아주.
1: 초반부터 반말에 가까운 말투였지만 그때만 해도 뭐 그러려니 했습니다.
0: 혹시 개나 고양이 키우나?
1: 아니요.
0: 다행이네. 키웠으면 계약 안 했어.
1: 이것도 그러려니 넘어갔습니다. 한 번은 햇빛 좋은 날 이불 빨래를 해서 2층 앞 빨랫줄에 널었습니다. 이불을 탈탈 털고 아래를 내려다보니 할머니가 올려다보고 계시더군요.
0: 그 된장에 먼지 들어가지 않게 조심해줘.
1: 사방이 뚫린 대로변 집이라 자동차 먼지가 더 많을 것 같았지만 어른 말씀이니 알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그 된장독 바로 위 빨랫줄에 빨래를 널고 계시더군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또 한 번은 현관 앞에 둔 재활용 박스를 보며 문 앞이 너무 지저분하다 하시더니 최근에는 바깥 샤시까지 걸고 넘어지셨습니다.
0: 바깥 샤시도 좀 닦아. 너무 지저분해. 현관문도 좀 닦고.
1: 그리고 결정타.
0: 샤시 처음에 설치한 그대로 원상복구 안에 놓으면 보증금 안 줄 거야.
1: 야외에 노출된 샤시와 현관문은 피바람과 먼지를 그대로 맞는 곳입니다. 닦아도 돌았으면 다시 먼지가 쌓입니다. 억울한 마음에 인터넷을 쳐다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서 대체 얼마나 더 깨끗하게 살아야 하는 걸까? 너무 화가 났지만 꾹 참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이사하자. 저 할머니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자꾸 하셔. 그렇게 이사를 결심하고 부동산 앱을 뒤지고 중개소를 찾아다닌 지 2주째.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습니다. 갈 집이 없었어요. 예산에 맞으면 너무 좁거나 오래됐고 마음에 들면 아이들 학교에서 너무 멀었습니다. 그나마 마음에 드는 집을 찾아 대출 상담을 받으러 갔더니 은행 직원이 묻더군요.
0: 시세가 안 나오네요. 여기가 어디에 있는 빌라죠?
1: 궁금해서 묻는 말이라는 걸 알면서도 꼭 시세도 안 나오는 집을 살 형편도 안 되냐? 묻는 것처럼 들려 울컥했습니다. 오를 대로 오른 대출 금리 앞에서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집을 보러 다닐수록 평생 잘못 산 적도 없는데 잘못 산 사람처럼 혼나러 다니는 기분이 듭니다. 요행을 바라지 않고 성실하게 살아왔다라고 자부하는데 요행 없이는 내 집 마련하기 어려운 집값 앞에서 슬픔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밤에는 악몽을 꾸고 낮에는 가질 수 없는 집들 생각에 마음이 심란한 요즘입니다. 우리가 마음 편히 누울 수 있는 공간은 어디에 있는 걸까? 우리 가족 무사히 이사할 수 있을까? 오늘 밤도 간절한 마음으로 두 문장을 마음에 새겨봅니다. 여성시대 가족분들도 저희 가족이 따뜻하고 편안한 새 둥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함께 응원해 주세요.
0: 야, 이건 진짜 스트레스겠다. 예, 신은미님이 딱 말씀 주시잖아요. 상황이 너무 안 좋네요. 1층이 주인집이라니. 이거 뭐 그 위에 사면 층간소음.

0: 때부터. 그리고 집 밖으로 나가려면 주인집을 지나야 하고 말이죠. 이거 온갖 눈치가 다 보이는데다가 할머니가 그냥
1: 깜깜하시네.
0: 뭐 해라 뭐 해라 이거 해라 그냥 진짜.
1: 박도훈님, 삼남매 키우던 부모님은 아들이 둘이나 된다며 새빵을 보러 가시면 주인집에서 마다하신다던. 그러면서 형과 저한테 숨도 못 쉬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주인집 눈치 보기에 급급했던 그 시절이 떠오릅니다.
0: 그래요.
1: 그래.
0: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던 시절. 이수기님, 저도 애들 둘 데리고 집주인의 눈치를 보며 애들 혼내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네요.
1: 그렇죠. 옛날에 뭐 5남매, 6남매 이러면 애 하나라고 그러고 이제 나중에 하나씩 하나씩
0: 어머나
1: 집에 들이죠. 나중에 이제 다 들통이 나잖아요.
0: 그래요.
1: 뭐 그런데 어떡하겠어. 들통이 나서는 그 다음에는 뭐 그냥 눈치 보며 사는 거지. 거절당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진짜 애가 많다고.
0: 근데 요즘 느낌으로 얘기하자면 아니 우린 그 권리를 월세든 전세를 주고 산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돼요.
1: 그러게.
0: 라고 말은 하지만 집주인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참 또 이게 또 눈치 보이는 게 현실.
1: 맞아.
0: 아니 뭐 샤시를 원상복구 안 해놓으면 보증금 안 주겠다 이런. 아니,
1: 보증금 안 주겠다는 얘기를 해. 그래 왜? 아니 그리고 뭐 산 세월이 꽤 되는데.
0: 그러게요.
1: 두 집이 함께 그렇게 1, 2층 마주보고 할머니 인심이 조금 그렇다.
0: 박하시다 진짜.
1: 8년을 살잖아요.
0: 네네.
1: 8년을 살면 진짜 가족인데.
0: 그러게.
1: 그러게.
0: 예.
1: 근데 뭔가 소통이 안 되는 사이야. 뭔가가 가로막혀 있어. 아유. 안타깝다.
0: 네. 그럼에도 시간이 지나면 본인들의 또 따뜻한 보금자리가 생길 수 있고요.
1: 네. 좀 응원해달라 그러셨죠. 진짜 마땅한 집을 구할 수 있게. 이분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왜냐. 할머니가 똑똑똑 하면 벌써 가슴이 두근두근거려. 그러니까
0: 또 무슨 말씀을
1: 예,
0: 하시죠.
1: 예. 네. 그러니까.
0: 에휴. 그래도 마음가짐이라도.
1: 네.
0: 저 잔소리 할머니 저 집주인 할머니를 그냥 우리 진짜 친할머니나. 예 이렇게 생각해서 아우 그냥
1: 그러려니 하고 그러려니. 사시든가
0: 네. 아우 예. 알겠어요 네네
1: 그러면서 9024님 저도 주인집이 있는 집에 월세로 살았는데 주인 부부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세 아이들 어릴 때부터 키웠는데 항상 예뻐해 주시고 배려해 주신 게 생각나네요. 사연자님과 다르게 잘 살았네요. 참 이런 집주인도 있고 저런 그러게요. 집주인도 있고 그렇죠.
0: 네.
1: 어떡하겠어.
0: 진짜 그냥 어르신이다 생각하고 한번 이렇게 뭐라도
1: 좀 인심이 좀 사납거나 네. 좀 말이 좀 곱지 않으신 좀 그런 할머니시다 생각하고 왜 있잖아요 친척 중에도
0: 그래요.
1: 있으셨어 그런 분이.
0: 네. 조금만 더 버티시다 보면 좋은 보금자리가 나타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거 집과도 또 이게 운명적인 만남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1: 맞아요. 집과 배우자는 하늘이 내려준다 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언젠가 내 집 하늘이 내려준 집을 살 때까지
0: 네.
1: 버틸 만큼 버티시고 네.
0: 알겠습니다. 저희도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0: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3: 같이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5: 엄마! 우리 아이 도드람
6: 나왔어.
5: 우리 남편 도드람,
7: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4: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8: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3: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4: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3: 그렇죠. 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4: TBX 타고 상품권 타고.
3: 트러크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4: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 타이어 TBX.
5: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BX.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8: IBK 기업은행에서 월간 여성시대,
7: 자동 중문 전문기업 태성 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8: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
7: 골드마이스터 배명직 명장 컬렉션에서 생활용품,
8: 수산식품 명인 김명수 젓갈에서 젓갈 선물세트,
7: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 홍삼 선물세트,
8: 여성 브랜드 엘레나에서 프리미엄 유산균,
7: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8: 안전한 식탁 라이포 온도에서 내열 유리 밥공기 세트,
7: 50년 가마솥 떡볶이 해운대 상국인회에서 밀키트,
8: 면역 증진 기억력 개선에 좋은 닥터 큐민 오리진 X,
7: 멋의 기준이 되는 프로랑스 화장품에서 화장품,
8: 모두의 건강을 기원하는 배석철 아미나를 드립니다. 네, 오늘 1, 2부에 사연 소개되신 강정임님과 당당이님께는 해피데이 꾸러미, 이향정님께는 굿라이프 꾸러미로 종합선물세트인데요. 이번 달에는 가을맞이로 30만원 상당의 꾸러미로 다 준비를 했습니다.
7: 네, 역시 계절감 있게.
8: 네, 그럼요.
7: 준비를 해주시는군요.
8: 네.
7: 그리고 오랜만에 쪽지함도 열어보겠습니다. 편지 아니고 쪽지, 김선미님이 주셨네요. 수선비가 4,000원에서 5,000원으로 올랐거든요. 일할 때 입으려고 지하상가에서 10,000원짜리 바지를 하나 샀는데 길이가 너무 긴 거예요. 5,000원 주고 기장을 줄이려니 너무 돈이 아까워서 5,000원이면 어디냐 하고 바지를 잘랐는데 삐뚤삐뚤 바느질하다가 속 터져서 아휴 내가 밥을 한 끼 굶지 뭐 하는 마음에 수선집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하려다가 안 돼가지고
8: 다시 찾아간 거예요.
7: 네, 사장님께서 바지를 보더니 난리세요. 무슨 가위가 이렇게 안 드냐고, 김만 잘라야겠다고. 만 원짜리 바지 사서 잘 수선해서 5만 원짜리 바지처럼 입고 다니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고개가 절로 숙여집니다. 죄송해요. 제가 손재주가 좋은 줄 알았어요. 했더니 사장님께서 막 웃으십니다. 아우 창피해서 혼났네요. 하셨습니다.
8: 아니 창피는요 뭐. 근데 저는 가끔가다 제가 잘라요.
7: 그렇구나.
8: 잘라서 그냥 뭐 바느질을 하든지, 또는 요새는 또 너덜너덜 하는 거 유행이니까 그냥 입고 다니고.
7: 아 그렇게.
8: 네. 쪽지 남겨주신 김선미님께는 간단하게 드실 수 있는 간식, 떡볶이, 짜장면, 인절미, 간편식 죽 까지 세트로 보내드리겠어요.
7: 저는 반대로 바지를 사서 뭘 이렇게 잘라본 적은 없고요.
8: 그러게.
7: 예.
8: 그러네.
7: 근데 인터넷에서 너무 멋져 보여가지고 사면 다 발목이 드러나게 짧아서.
8: 아 그렇구나.
7: 몇 번을 실패했어요.
8: 발목 드러나는 것도 패션인 적이 있으니까 그냥 입어요.
7: 그러기에는 아유, 너무
8: 이상해. 깽뚱해. 깽뚱맞아.
7: 애매한 거리 길이감으로.
8: 아 그렇군요.
7: 아 인터넷으로 항상 보다가 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아 이거 모델이 입은 그렇구나. 거 보면 이뻐가지고 사보면 짧고.
8: 그러게.
7: 저도 그런 게 몇 번이에요. 0403님 오늘은 제 50번째 생일입니다. 아침에 미역국을 상에 떠놓고 그냥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네요. 두 분이 제 생일 좀 축하해 주세요.
8: 생일 축하드립니다. 50번째, 50번째 생신. 네. 축하드려요.
7: 아 그래도 아침상에 미역국도 딱 드시고.
8: 그러게. 내가 나를 위해야지. 누가 나를 위하랴.
7: 네. 제가 신해철님을 좋아합니다. 신해철님의 노래 한 곡 부탁드려요 하셨는데 저희가 생일 축하곡으로 준비하죠. 커피도 보내드리고요. 노래도 갑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 너.
8: 울지 마세요.
7: 생일 축하드려요. 저희 10시 5분에 돌아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사진작가 박태진입니다. 그동안 렌즈 너머로 세상의 수많은 풍경을 기록해 왔습니다. 같은 사물, 같은 풍경이라도 촬영하는 각도에 따라 전혀 다른 얼굴을 보여주곤 하죠. 우리 일상도 참 담아있지 않나요? 어떤 각도에서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 지루했던 오늘이 설레이는 하루가 되기도 하고 힘겨운 고행이 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각도에 달려있습니다. 어차피 살아야 할 하루라면 오늘은 어제와 조금 다른 각도로 일상을 올려다보면 어떨까요? 시선이 바뀌면 여러분의 매일이 늘 즐거운 소풍이 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조소금 협찬입니다.

0: 세일.
1: 요즘 즐겨 먹는 술이요? 당연히 태아르죠. 턱 쓰는데 깔끔하기까지 자꾸 찾게 돼요.
2: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1: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2: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티맵다리 티맵다리
5: 음주 후엔 티맵다리 음주 후엔 티맵다리 티맵다리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10시 뉴스입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전담 수사팀을 지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범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팀을 4개 팀,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해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사안인지 검토 중이라며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해당하면 중수청 통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내일 다섯 번째 우주 발사를 앞두고 누리호가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로 옮겨졌습니다. 발사대에 세워진 누리호에는 연료와 산화제 등을 공급하는 엄빌리칼이 연결되고 오늘 저녁까지 발사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발사 예정 시간은 내일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1시 23분 사이인데 정확한 시각은 내일 아침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상황과 우주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결정하게 됩니다. 이번 5차 발사에서 누리호는 주탑재 위성 5기를 포함해 역대 발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인 15기의 위성을 570km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검찰개혁과 관련해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이 제어를 할 때도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유튜브 채널인 민주당 TV에 출연해 최근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들도 있다며 이제는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표는 이어 과거 열린우리당 시절 국가보안법 논쟁을 거론하면서 당시 폐지론과 독소조항 개정론이 정리되지 않아 이도저도 되지 않았다며 이후 당 자체가 이 일로 정치적인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다고 돌아봤습니다. 검찰개혁 사안을 앞두고 청와대와 의견 대립을 나타내고 있는 조국혁신당이 민주개혁 진영의 개혁 블록을 흔들려는 속내라면 대단히 위험한 정치 행위라고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강원 내륙과 경북 북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거나 얼음이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0: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8: 재해 채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나라를 돕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우선 국제기구나 금융사가 재해 취약한 지역을 미리 정해두는데요. 해당 지역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채권 투자금의 일부가 구호자금으로 투입됩니다. 만약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데요. 결국 자연재해가 없어야 이익이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막으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유도하는 금융상품, 우리나라에도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9: 잘 모셨고?
10: 잘 모셨어.
9: 어디로?
10: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9: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10: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9: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11: 바다가 품은 무한한 가능성은 청년의 무대가 되고 해양산업의 성장은 대한민국의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세계로 향하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시작됩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1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13: 매일 아침 9시 5분부터 11시까지 여기는 여성시대입니다.
14: 희은 씨, 저도 같이 가요.
15: 여보세요. MBC 라디오 여성시대 열린사수함입니다.
13: 오늘이 우리 집 대장 생일인데 함께 축하해 주실래요?
15: 아, 그럼요. 오늘 사수함 일준이가 모시겠습니다.
16: 6남매 중에 제일 첫 번째로 태어나 고생도 많았던 큰언니의 7순 생일을 축하하려고 합니다. 10월 6일은 큰언니의 7순 생일입니다. 10월의 멋진 푸른 하늘처럼 살랑살랑 불어오는 가을 바람처럼 풍성한 계절에 태어난 우리 언니, 우리 집 대장으로 시집가서는 종갓집 맏며느리로 새 아이를 낳고 훌륭히 키워 모두 결혼시키고 손주들도 사랑으로 키워주시고 이제는 운동 다니고 텃밭 가꾸며 건강하게 즐겁게만 살아가세요. 언니야, 지금처럼만 행복하세요. 사랑합니다.
15: 네, 최민주님께서 음성 편지 남겨주셨는데 우리 집 대장이
17: 네.
15: 6남매 중에 제일 첫 번째 큰언니네요.
17: 와, 그러네요.
15: 네, 그 큰언니가 칠순 생신을 맞으셨습니다.
17: 축하할 만하죠, 충분히.
15: 네.
17: 온갖 동생들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보살펴주신 그런 게 이 사연 속에 있어요. 그죠?
15: 네.
17: 종갓집 맏며느리야, 또 새 아이 다 결혼시키고 손주들도 키우고 이제는 운동과 텃밭 가꾸기를 하며 건강하게 살아가는 언니. 자, 이 최민주님이 전화로 큰언니 얘기를 좀 더 해주셨는데 이 민주님은 6남매 중 다섯째인데 큰언니랑 12살 차이가 난대요.
15: 네.
17: 그러니까 진짜 어릴 때 큰언니가 민주 씨를 어버키웠대요.
15: 오, 그럴 수 있겠네요.
17: 대장 소리 나올 만도 하네요. 그죠?
15: 맞습니다. 자, 큰언니 성함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우리 최민주님의 그러니까 큰언니 우리 대장님 최순자님 오늘 생일 축하드립니다.
17: 생신 축하드려요.
15: 네.
17: 그리고 큰언니를 위해 생일 축하 음성 메시지 남겨주신 최민주님께는 치킨에 피자까지 얹어서 원 플러스 원으로 푸짐하게 보내드리겠습니다. 가을 맞아서 이번 주 열린 사서함 선물 아주 두둑하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음성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
15: 자, 그래서 몇 번으로 음성 편지 남기시면 되느냐. 열린 사서함 참여 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02789-1004, 02789-1004번입니다. 그동안 하지 못했던 말이나 안부 연락 남겨주셔도 좋고요. 가을에 어울리는 시 한 편 혹은 좋아하는 노래의 그 가사 짧게 읊어주셔도 좋습니다. 전화기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열린 사서함으로 남겨주세요.
17: 네, 잠시 후 3, 4부에서는 매달 새로운 호르몬에 대해 배워보는 시간이죠. 월간 호르몬 안철우 박사님 모시고 함께합니다. 보이는 라디오도 하니까 미니 켜시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성시대 3, 4부는 유니베라, 고향 가구박람회, 해통령 육수 한알, 주식회사 하나은행, NH농협손해보험, 음주우엔 팀앱대리, 안터지는 맥스부탄, 백조싱크, 한국 MSD 캡박스이브, 모빌코리아 윤활유, 노무법인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샘표식품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2: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1: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2: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7: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8: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9: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0: 수확량 줄어도?
9: 보장.
10: 가격이 내려도?
9: 아이, 그럼.
10: 보험이 든든하구만.
11: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2: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3: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우리 몸은요, 다치면 낫고 피곤하면 회복하고 아파도 결국은 이겨낼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게 다 저절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내 몸 안에 있는 호르몬들이 아주 정교한 시스템으로 쉬지 않고 일하기 때문이라고 하죠.
3: 맞습니다. 그 시스템이 더욱 잘 돌아갈 수 있게 우리 몸이 가진 놀라운 회복력을 더욱 높이는 시간, 오늘도 월간 호르몬 호마 안철우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세요.
2: 예. 호르몬 마에스트로
4: 호마 안철우입니다.
3: 네. 네, 네. 진짜 한 달간 잘 지내셨습니까?
4: 네, 잘 지냈습니다.
2: 예, 진짜. 아주 완연한 가을로 그 사이에 예. 싹 바뀌었어요.
3: 예. 오상성님께서 이렇게 반겨주시네요. 안철우 교수님 오시는 날은 엔돌핀 호르몬이 저절로 나와요.
4: 오, 감사합니다. 예. 예.
3: 그런데 완연한 가을이란 표현 뒤에는 항상 가을 네. 네. 타십니까?
4: 아니, 저도 뭐 그때그때 탈 때도 있고 안 탈 때도 있고 네. 이제 그거는 뭐 제 호르몬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요. 가을에는 되게 일조량이 줄어들면서 이렇게 날씨 짧아지니까 결국 이제 호르몬 변화가 생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남자들이 특히 마음이 싱숭생숭하고 피곤하고 무기력해지고 그래서 가을 타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오늘 네. 우리 월간 호르몬을 통해서 호르몬 관리 잘 하시면 건강한 가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네.
3: 그러니까 뭐 가을 타는 것 같아, 아, 봄 타는 것 같아, 이런 것도 다 호르몬
4: 그렇죠. 영향이 있죠. 봄에는 아무래도 여성 호르몬이 많이 나와서 여성들이 마음이 네. 싱숭생숭하고요. 네. 또 가을에는 특히 이제 일조량이 줄면서 네. 남성 호르몬이 줄거든요.
3: 줄어요.
4: 그러니까 이제 남성들이 또 이제 가을에는 또 취약하죠.
3: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2: 네.
3: 자, 이렇게 내 몸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변화들, 예, 호르몬 관련 질문도 좋고요. 건강 상담도 환영합니다. 매달 첫 번째 화요일마다 만나고 있습니다. 월간 호르몬 호마 안철우 선생님께 궁금하신 점 문자 또는 미니로 알려주세요. 소개된 분들께는 비타민 충전하고 가시라고 과일 주스 휴대폰 쿠폰으로 보내드릴게요.
2: 네, 여러분들 참여 번호는 #8001 우물정 8001번이고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미니는 무료예요. 지난달에 내주고 가신 그 호르몬 챌린지 경험담도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환영합니다.
4: 네. 2595님이 지금 질문이 들어오셨는데요.
3: 2995님.
2: 아, 네. 2995님. 네.
4: 나이 드니 점점 추위를 더 잘 타는 것 같은데 이런 증상도 호르몬과 관련이 있나요? 맞습니다. 나이 들면요. 네. 갑상선도 나이가 들거든요.
2: 네.
4: 갑상선 호르몬이 줄어들게 되면 갑상선 우리 몸의 엔진이니까 추위를 더 많이 타고요. 그만큼 또 갑상선 호르몬이 부족하면 자꾸 붓고 네. 살이 찌게 되는 거죠.
3: 그럼 역시 그것도 호르몬 때문이군요. 네. 추위를 더 많이 느끼는.
4: 추위를 많이 타고 피곤하고 예. 에너지가 좀 고갈되고 이런 느낌.
3: 그러니까 우리가 호르몬을 정말 잘 아끼고 네. 잘 관리해야 될 것 같은데.
4: 네.
3: 자, 지난 9월에 호르몬 챌린지 떠올려 보자면요, 마이오카인 네, 이라는 호르몬 네, 활성화 시키는 네. 거였잖아요.
4: 네네.
3: 복습 좀 해주세요, 선생님.
4: 그러니까 다시 우리 복습의 시간이 돌아왔는데요. 우리가 근육을 단순히 우리 몸을 움직이는 기관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라고 말씀드렸고 근육을 움직일 때 여러 가지 신호물질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호르몬이다. 그 호르몬이 마이오카인이고 그 마이오카인은 다른 장기들과 대화를 나누는데 결국은 근육도 호르몬 기관이다 라는 것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3: 네. 네. 근육도 호르몬 기관이다.
4: 네.
2: 그래서 내주신 챌린지가 깨, 자, 큰.
4: 네.
2: 앞글자만 타면
4: 네.
2: 그렇죠.
4: 예. 네.
2: 첫 번째가 이제 식후 10분 근육을 깨워라.
4: 네.
2: 두 번째가 자, 자투리 시간에 틈틈이 움직여라.
4: 네.
2: 그다음에 세 번째가 큰 근육을 써라.
4: 맞습니다.
2: 네네. 예.
3: 자, 어떻게 우리 당당이님들 중에는 요 깨자 큰 실천하신 분들 계실까요? 예. 저는 그래도 식후 10분에 네. 움직이려고 좀 요새 많이 신경 쓰고 있어요. 예. 예전에는 소화시킨 다음에 움직여야지 했는데 네. 아니 요새는 그냥 먹고 난 다음에 차라리 조금씩이라도 걷자.
4: 네, 예.
3: 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 네, 네.
3: 누님도 요새 근데 PT를 또 받고 계세요.
2: 피티도 하고 아쿠아도 예. 하고 두 가지를
4: 너무
2: 합니다.
4: 좋습니다. 예.
3: 네. 맞아요.
2: 하려고요.
3: 꾸준히 이제 하고 계시는데
2: 열심히 해야 돼요.
3: 네. 우리 당다이님들은 5261님 근육을 깨운다. 이거 명언입니다. 네, 명언인 건 알죠.
2: 예. 알죠. 실천이 문제죠.
3: 실천해 주시고요.
2: 이수미님 깨자큰 근육을 깨우자. 자투리 시간 자주 움직이자. 큰 근육을 쓰자. 안철우 교수님 저 한 달 동안 마이오카인 운동 열심히 했어요.
3: 오, 실천하셨네.
2: 까치발 들기, 스쿼트, 계단 오르기, 한 발 들기,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 등등. 오, 이분은 모범생이시네요.
4: 이수미 씨 정말 대단하신데요.
2: 네. 네.
3: 예, 만점.
2: 만점.
4: 만점.
2: 만점.
4: 만점.
3: 예, 네. 예. 확실히 몸도 좀 가벼운 걸 느끼셨을 거예요. 이렇게 한 달간 신천하셨으면.
2: 그렇죠. 뭐
4: 이수미 씨 엄청 몸이 가벼워졌을 것 같습니다.
3: 네. 네. 네. 6312님. 저는 아침마다 뒷산 운동 다니며 방송을 듣고 있어요. 깨자큰 실천 중입니다.
2: 네.
3: 하셨어요.
2: 그렇죠.
3: 좋아요.
2: 7416님. 뒷산에 운동 나왔는데 둘레길 세 바퀴 돌고 갑니다.
3: 오, 이분도.
2: 과일 주스 다 보내드리겠습니다.
3: 네, 건강 이렇게 함께 챙기시자고요. 어, 근데 우리 교수님의 반가운 소식이 하나 더 있으시다고요.
4: 예, 예. 제가 1년 동안 이제 집필한 혈당 루틴이나 신간이 새로 나왔습니다.
3: 아, 네.
4: 이 혈당 루틴은 누구나 자기만의 혈당의 본향이 있다. 그 세포인트를 찾자는 거고요.
3: 네.
4: 각각 다른 자기 세포인트를 어떻게 리셋하는가. 그게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있으면 혈당 브레이크로 혈당 루틴을 만들면
2: 네.
4: 결국은 이제 자기의 혈당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2: 그러네요.
4: 생활 속의 혈당 관리 지침서라고 할 수 있는데요.
2: 네.
4: 제목은 혈당 루틴. 요 혈당 루틴을 10권 제가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3: 우리 당당이분들을 위해서.
2: 네.
3: 예. 자, 안철우 교수님의 신간 혈당 루틴 읽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나 미니로 남겨주세요. 저희가 10분 추첨해서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피곤한 몸은 혈당부터 의심하라. 피곤해, 피곤해. 이게 혈당 때문인가 또.
4: 예.
3: 자, 이제 이달의 호르몬을 저희가 만나봐야 될 텐데요. 나이가 들수록 연금보다 근육이다. 그래서 근육 운동이 진짜 중요하다는 말씀 많이 주시는데요. 10월의 호르몬 역시 근육과 관련이 많다고요?
4: 예, 맞습니다. 지난달에도 근육을 열심히 움직이셨다면 이번 달 10월의 호르몬 공부 이미 시작한 셈이고요.
3: 네.
4: 자, 이번에 10월의 호르몬은 뭐가 될까요?
2: 10월의 호르몬. 호르몬.
4: 네.
3: 뭐 역시 근육과 관련됐다고요?
4: 예, 예, 예.
3: 그 마이오카인이었는데 지난달?
4: 지난번에 마이오카인이었고

0: 예. 10월의 호르몬은 바로 인슐린입니다.
1: 아~
0: 인슐린. 인슐린은 흔히 뭐 약 아니요? 뭐 췌장. 또 어떤 사람은 인슐린을 약 주사약 이렇게 생각해요.
1: 그렇죠. 네.
0: 근데 인슐린이 호르몬이고요.
2: 당뇨,
0: 호르몬인데 당뇨에 관련된 호르몬이라고 네. 생각하고요.

0: 들어가게 해주는 열쇠가 되겠습니다.
1: 아, 네.
0: 그래서 제가 오늘 인슐린에게 별명 하나 붙였는데요. 인슐린은 혈당의 교통경찰이다. 이렇게 별명을 붙였습니다.
1: 네.
2: 혈당의 교통경찰.
0: 네, 우리가 밥이나 과일을 먹으면 포도당이 혈관으로 이제 한꺼번에 쏟아 들어오잖아요.
2: 네.
0: 출근길, 퇴근길에 도로에 차가 몰려드는 것과 똑같습니다.
2: 아, 병목현상.
0: 병목현상.
2: 차가 또, 막혀요.
0: 또 차가 또 와서 잼이 일어나고
2: 네.
0: 꼬리 잡기 하고
2: 꼬리 물기 하고 들겠다, 안
0: 아주
2: 껴주고
0: 막 답답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때 인슐린이 나와서
2: 네.
0: 호루라기를 부는 거예요.
1: 네. 네.
0: 너는 근육으로 가라. 너는 간으로 가라. 너 갈 데 없는 애들 창고로 가라. 그 창고가 이제 지방세포인데요.
1: 네.
0: 정리를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통경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포도당이 혈관 안에서 갈 곳을 잃고 콱 막힙니다.
2: 네.
0: 마치 병목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혈당이 높은 상태, 지금 말씀하신 당뇨병으로 가는 길인데요.
2: 아하.
0: 교통경찰은 사실 죄가 없는 거죠.
2: 그러네요.
0: 오히려 없으면 큰일 나는 거죠.
2: 오히려 정리를 해주는 역할인데.
0: 그러니까. 야. 근데 제일 억울한 게 이런 오해입니다. 인슐린이 남는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는 일에 관여하기 때문에
2: 네.
0: 사람들은 저장 호르몬 아니면 또 비만 호르몬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교통경찰은 억울하거든요.
2: 그러겠어요.
0: 교통경찰이 있어서 차가 막히는 게 아니고요. 도로에 차가 많아서 교통경찰이 온 거고요. 바빠진 겁니다.
1: 아하.
0: 우리 몸도 똑같아요. 많이 먹고 안 움직이니까 에너지가 넘치고 인슐린이 계속 불려나와서 일을 하는 거예요. 교통경찰이 네. 계속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슐린 때문에 살이 찌는 게 아니고요. 먹은 게 많아서 살이 찌는 건데 갈 곳 없는 칼로리는 결국 이제 지방으로 쌓이게 되고 그러니까 자꾸 또 인슐린 보고 비만 호르몬, 저장 호르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네.
0: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도로가 바쁘게 막히고 칼로리가 쌓이는 날이 계속되면 교통경찰이 아무리 호루라기 세게 불러도 클락션이 막 들리면서 호루라 소리가 안 들리게 되는 거예요.
2: 네. 네.
0: 그러니까 근육과 간이 이 교통경찰의 호루라기 신호를 못 듣게 되는 거거든요.
1: 네.
0: 그게 못 듣게 되는 거. 그게 바로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2: 아, 큰일이다. 왜 내 몸은 항상 명절날 고속도로처럼 꽉 막혀 있는지.
0: 꽉 막혀 있죠.
2: 이게 과식.
0: 과식.
2: 너무 많은 것들을 섭취해서.
0: 그때 교통경찰은 나오죠.
2: 예.
0: 호루라기는 부르는데,
2: 부는데
0: 호루라기 소리를 또 못 들어요.
2: 그러니까 정리가 안 되는 상황.
0: 그게 인슐린 저항성이죠.
2: 인슐린 저항성이 그러네.
1: 그건 뭐예요? 인슐린 저항성.
0: 아,
1: 자,
0: 처음에
1: 막 엉켜붙어 있다.
0: 엉켜붙어 있고.
1: 예, 예. 정리가 안 된다.
0: 안 돼 있고요.
1: 네.
0: 근데 처음에 이제 교통경찰이 이렇게 호루라기 부르면 한 번만 불러도 그 소리가 들리거든요.
2: 네.
0: 근데 포도당이 네 하고 이제 근육으로 가고 호루라기 부르면 네 하고 이제 간으로 척척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부터 근육이나 간 지방 조직이 호루라기 소리를 들어도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아니 실제로 못 듣기도 하고요.
2: 네.
0: 신호를 보냈는데 예전처럼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췌장은 내 신호가 약한가? 내 호루라기 소리가 약한가? 하고 호루라기를 더 세게 불러요.
2: 더 세게 불러요?
0: 그러면 인슐린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거죠.
2: 네. 그렇죠.
0: 처음에 이렇게 해서 혈당이 정상으로 유지할 수는 있지만 이런 상태가 오래 지속되면 교통경찰도 지칩니다.
2: 네.
0: 그래서 이제 췌장의 배태세포가 더 이상 따라가지 못하면 갈 곳을 못 찾은 포도당이 도로에 그냥 쌓이면서
2: 예.
0: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혈당이 올라가고 당뇨병으로 진행되는 거죠.
2: 이해가 확실하게 됐어요.
0: 교통경찰.
2: 네네. 네. 아, 인슐린은 교통경찰이다.
1: 자, 그럼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은 뭘까요?
0: 인슐린 저항성의 원인은 이제 많이 먹는
1: 거. 많이 먹는다.
2: 결국.
0: 그다음에 불규칙한 식사. 또 그렇게 생긴 것 때문에 생긴 복부 비만. 이런 게 중요한 요인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운동 부족, 마이오카인이 안 나오죠. 유전적인 요인, 나이가 들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요. 더 중요한 건 수면이 부족하거나 스트레스가 있고 또 일부 질환이나 약들이 생기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근육입니다. 근육이 인슐린 저항성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고요. 근육이 많이 생기는 사람들은 포도당을 많이 사용해서
2: 네.
0: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는 건 나쁜 거고요.
2: 네.
0: 인슐린 감수성이 있는 건 반대로 좋은 건데 이런 거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근육이
1: 근육이다.
0: 되는 거죠.
2: 근육이다.
0: 네.
2: 아, 이거 무슨 문학소녀도 아니고 인슐린 감수성.
0: 감수성이 예민한 거죠.
2: 이거는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0: 감수성은 높을수록 좋은 거고요.
2: 저항성은
0: 높을수록 나쁜 거고요.
2: 나쁜 거죠.
0: 예, 예.
1: 자, 그러면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건지 다시 한번 알려주시죠.
0: 그럼 이제 뭐 문학책을 많이 읽는다고 감수성이 생기는 게 아니고요. 네. 인슐린 감수성을 일단은 근육 운동, 걷기 등 활동량을 늘리고
2: 활동량을 늘려라.
0: 체중을 줄이고 특히 내장 지방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는 건 충분한 수면.
2: 그래요.
0: 잠을 잘 자야 인슐린 감수성이

0: 올라갑니다.
1: 네, 이 잠만 푹 잘 자도 살 빠지는 경우 있어요.
0: 예, 잠을 또 못 자면 살이 찌고
1: 오히려. 네네. 수면이 진짜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2: 네, 참 잘 자고 운동하고 걷고 네. 이게 중요한 거네요. 근데 충분한 수면이 살을 그러니까 뭐랄까 비만을 좀 저항할 수 있다. 이건 어디서 나온 얘기일까요? 잠을 충분히 자면 오히려
0: 못 살이 빠지고 네네. 잠을 못 자면 또 살이 찌는 이유가 왜 그런 경험도 있을 텐데 청취자들도 잠을 못 자면 그 다음날 유단히 단기 땡기잖아요.
1: 맞아요.
0: 맞아요. 그러니까 네. 수면 부족은 식욕과 이 뇌 회로를 갖다가 이제 작동을 해서 여러 가지 호르몬이나 대사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자면 고열량 음식이나 단 음식에 자꾸 손이 가요. 그래서 맞아요. 며칠씩 수면 부족이 반복되면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 감수성이 떨어지고요. 혈당 조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혈당 관리는 식탁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요. 식탁 밖에서 어떻게 운동하느냐. 특히 어떻게 잠을 자느냐가 더 혈당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 그렇구나.
1: 식탁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잠자리도 중요하다.
0: 네네.
2: 수면이 그만큼 중요하네요.
1: 근데 2221님이 문자 주셨어요. 인슐린 저항성이 그럼 내 몸에 생겼다는 걸 알 수 있는 자가 진단이 좀 있을까요? 이게 저항성이 높으면 안 좋다고 그랬잖아요.
0: 그렇죠. 첫 번째는 식사 후에 갑자기 식곤증이 많이 오는 거예요.
2: 아, 네. 네.
1: 그럼 이제 다 그런 거 아닌가요?
0: 아니, 특히 식곤증이 많이 와가지고 거의 뭐 그냥 골아떨어질 수밖에 네네. 없는 그런 상황들. 두 번째는 최근 들어서 복부 비만이 생겼다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방금 밥을 먹었는데 예. 또 배가 고픈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생겼다고 할 수 있는 거죠.
1: 네. 근데 확실히 식곤증이 네. 제가 말씀드리자면 저도 먹고 난 다음에 계단이라도 네. 저희 집이 9층인데 예. 그냥 내려가서 9층 계단 올라와요. 네. 그것만 하더라도 확실히 전에는 진짜 밥 먹고 나면 맨날 졸려가지고 이 배부른데 어떻게 눕지 막 이걸로 되게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요새는 잘 졸리진 않더라고요.
0: 확실히. 혈당 스파이크가 없어져서 그런 거죠.
2: 그렇군요.
1: 네. 네.
2: 와, 그거 참 현명하시다. 네. 최미정 님도 근육 운동 중에도 하체 운동을 해야 더 혈당에 좋은지요?
1: 상체냐 하체냐?
0: 그 지난번에 최미정 씨 그 우리가 강의 저기 지난번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네. 근육이 중요한데 큰 근육, 큰 근육은 허벅지. 상체보다 허벅지, 네. 허벅지, 하체에 있으니까 하체 운동이 더 중요하죠.
1: 하체 운동이 네.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다. 그렇다고 상체 그렇다고 포기할 수 없잖아요.
0: 그렇죠. 가벼운 상체 운동은 하지만 네. 기왕의 이제 우선순위를 따진다면
2: 그래도
0: 허벅지, 하체 운동, 종아리 운동이 중요하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종아리 운동이 중요하다.
2: 네.
1: 알겠습니다. 인슐린 교통 정리. 예. 혈당 근데 저는 그것도 궁금해요. 왜냐면 밥 먹고 난 다음에 어쨌든 뭐 걷거나 이렇게 네. 운동을 해 주면 인슐린이 또 교통 정리를 잘해 주는 원리도 궁금하거든요.
0: 근데 우리가 이제 밥 먹고 나고 운동을 하게 되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마이오카린이라든지 예.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지거든요.
1: 네.
0: 그러면 경찰이 10명 있던 거가 호루라기 소리를 잘 듣게 되니까 5명, 3명, 1명만 있어도 이게 이제 교통정리가 되는 거예요.
1: 네.
0: 근데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1: 선생님 교통정리 삑삑삑 지금 광고 듣는 시간이요.
0: 알겠습니다.
1: 예, 광고에 네. 돌아오겠습니다.
0: 네.

0: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

0: 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2: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0: 자, 월간 호르몬 우리 안철우 교수님과 함께 10월 호르몬 인슐린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네. 아 근데 그 뭐 혈당 스파이크도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혈당이 오른다. 예, 예. 이런 말이 이게 사실인가요?
1: 네, 제 친구 중에서도 이제 대기업 중역에 있는데 네. 회의할 때 혈당이 올라가고요. 아, 또 제가 아는 여성은 밥 먹기 전에 혈당이 올라가다가 예. 밥 먹고 나면 혈당이 떨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오, 그래서 이 밥 먹기 전에 이 음식에 대한 갈망, 스트레스가 네. 혈당을 올리다가 아하. 오히려 음식을 먹으면서 혈당이 떨어지는 그런 거 보면 네. 확실히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 코티졸, 아드레날린 이런 것들이 혈당을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 비상사태다. 빨리 에너지를 준비해. 그러면서 이제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원시인들이 막 호랑이에 쫓기는 것처럼 스트레스 받으면 혈당이 막 올라가서 그걸 이겨내야 되는데 문제는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그런 스트레스가 아니고 직장 걱정, 돈 걱정, 자식 걱정, 인간관계 만성적으로 이 잔잔한 스트레스 있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잔잔하게 혈당을 갖다가 올리게 되는 거죠.
2: 나는 내가 스트레스를 받는지를 좀 감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1: 네.
2: 모르잖아요. 지금 이 상태가 나한테 이 상황이 나한테 스트레스구나 아니구나라는 걸 감지할 수는 없잖아요.
1: 잘 모릅니다. 사실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도 예, 제가 이제 환자들 검사해보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높다고 예.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그러면 저 스트레스 한도 안 받는데 이런 분들이 많아요.
0: 오,
1: 그러니까
0: 그래요?
1: 본인이 스트레스인데도 스트레스인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2: 네.
1: 훈련된 사람일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아주 이 잔잔한 만성 스트레스가 본인도 스트레스인지 모르고서 지나가고 있는데 그게 몸에서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죠.
0: 내 몸속에서도 무디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내 몸속은 느끼고 있는 거.
1: 몸은 느끼고 있는데 내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둔감해지는 거지.
2: 네.
0: 그러면 이진희 님이 여쭤보시는 거죠. 스트레스 받게 되면 식사를 거르는 것도 방법일까요? 혈당이 올라간다는데.
2: 혈당이 올라가니까 내리려고.
1: 근데 또 거르게 되면 네. 그것 때문에 또 스트레스를 또 받을 수도 있잖아요.
2: 아,
1: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스트레스를 갖다 조절하는 게 중요하지. 혈당이 오른다고 무조건 음식을 안 먹는 거는 굉장히 단순한 방법이죠.
0: 그것 또한 더
2: 스트레스가 스트레스야.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1: 스트레스가 스트레스다. 이 명언입니다, 진짜.
2: 네. 네.
0: 그래서 정말 섭취하는 것도 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단 음식을 먹거나 아니면 밥 먹고 졸리는 것도 네. 혈당 스파이크가 오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1: 그렇죠.
0: 결국 이것도 다 인슐린과 관련이 있는 거다.
1: 예, 관련이 있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는 아주 엄격한 의학적 진단명은 아니지만
0: 아니군요.
1: 식사 후에 혈당이 짧은 시간에 올라갔다 가파르게 상승했다 떨어지는 걸 우리가 이제 혈당 스파이크라고 하는데요.
0: 예.
1: 흰빵, 면, 뭐 떡 이런 것들 혈당 스파이크 올라가고 이럴 때마다 이제 초장은 인슐린을 급격히 쏟아내게 되면 올라갔던 게 떨어지면서 이제 막 초장은 과로하고 혈관 안쪽은 이제 스크래치 받고 자극이 되거든요.
0: 예.
1: 그러니까 놀이동산에서 롤러코스터를 갖다 하루에 10번씩 타게 되면 몸이 힘든 것처럼 초장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0: 예.
1: 그래서 스파이크가 문제가 되는데 스파이크가 심하다고 다 당뇨가 되는 건 아닌데요.
0: 네.
1: 한번 크게 오른다고 다 당뇨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이게 식후 혈당이 자주 이렇게 크게 오른다면 내가 지금 당뇨 전 단계로 가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초기 신호일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검사를 받아보시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2: 네. 이 혈당 스파이크를 안 오게 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 네, 이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죠. 예를 들면 음식을 갖다가 거꾸로 먹는 거 이게 많이 하잖아요.
2: 나 얘기 그러니까 많이 해요.
1: 채소나 단백질부터 먼저 먹고요. 그다음에 이제 뒤에 뭐 달달한 음식들 있잖아요.
2: 네.
1: 그런 것들은 좀 나중에 먹고 특히 탄산음료 같은 경우 먹게 되면 빈속에 마시는 거 아주 혈당 스파이크를 급격히 올리거든요. 그 아까 우리 김일중 아나운서 말씀하신 것처럼 먹고 나면 계단 오르기라도 잠깐이라도 걷는 거 이게 사실은 급격히 혈당 스파이크를

0: 내리는 혈당 브레이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움직이는 걸로도 예. 혈당을 좀 내리시고
0: 10분만이라도 움직이면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다가 이제 멈추게 되는 거죠.
1: 그러니까 일단 우리가 맛없는 것부터 먹어야 돼. 네.
2: 아, 싫은 것부터. 예, 예.
1: 채소나 예. 단백질 위주의 네. 이런 거를.
2: 아니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요새는 예. 혈당 스파이크라는 얘기를 제법 많이 해요. 이래서. 네, 네, 네, 네.
1: 맞아요. 예. 0747님이요. 저는 3개월에 3kg을 감량했습니다. 당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100 이하로 나오고 있어요.
2: 우와.
1: 그 비법은요. 밀가루, 떡을 안 먹었어요. 그리고 과일도 멀리했어요.
2: 와.
1: 또 저녁을 6시 전에 먹고 바로 운동장 6바퀴를 돌았어요. 그랬더니 몸에 변화가 생기더라고요. 저 잘하고 있는 거 맞나요?
0: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2: 아주 철저하시다.
0: 일단 밀가루 떡을 안 먹고 나중에 과일을 뭐 먹고 이런 것들 특히 이제 저녁을 일찍 먹고 네. 운동을 갖다 가볍게 하는 거. 예. 오히려 또 운동을 저녁 때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또 이제 교감신경을 항진시켜서 네. 멜라틴 호르몬을 떨어뜨리고 혈당이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하시는 이 내용들이 예. 너무 잘하고 있는 거예요.
1: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저녁 딱 6시 전에 먹고 야식만 안 먹어도
0: 네.
1: 그죠?
0: 네. 예.
1: 몸이 훨씬 가벼운 상태로 잠을 주무실 수 있잖아요.
0: 예. 아주 좋은 혈당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2: 네. 그런데 네. 네. 어떤 최고. 분은 아침 운동이 자기한테 더 맞다. 오후에 운동은 뭔가 좀 잠자는 데 방해가 된다. 이런 분도 계시던데요.
0: 오후에 운동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틀리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오후에 운동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격하게 하면 이제 과하게 하면
2: 잠이.
0: 사실 잠이 안 오죠. 그래서 운동을 가볍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침에 운동하는 것보다 오후에 운동하는 거가 내가 지금까지 쌓였던 칼로리를 갖다가 해소하는 데는 더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는데 10분씩 아침 점심 저녁 한 사람
2: 네.
0: 저녁에만 한 사람 30분 아침에 한 사람 비교해봤더니 제일 좋았던 사람이 한 10분 10분 10분 한 사람 그다음 두 번째가 저녁에 한 사람 오히려 이제 안 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1: 예.
0: 아침에 운동하는 것보다는 저녁에 운동하는 게 좋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2: 여기 8676님이 운동을 하면 워치에서 스트레스 지수가 높게 나오는데 그것도 혈당 지수와 영향이 혈당 지수에 영향이 있을까요? 그러셨어요?
0: 예, 모든 운동들이 약간 스트레스 지수를 높게 나오는데요. 어느 정도 스트레스 지수를 높게 나오느냐가 또 중요하고요.
2: 네.
0: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스트레스 지수가 100 이상 이렇게 올라가 있게 되면 이게 나한테 지금 운동이 너무 과격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을 할 때 옆에 사람하고 얘기는 할 수 있어도 노래를 부를 수 없는 정도로 운동을 해라.
1: 네.
0: 그게 이제 운동의 강도인데 그 말하자면 운동을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올라가서 혈당 지수에 영향을 미치고요.
1: 네.
0: 그렇지만 어느 정도 스트레스 지수 올라가는 정도는 사실은 혈당 지수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운동을 너무 과격하게만 네. 하신다면.
0: 네. 고강도 운동.
1: 혈당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니까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제 당뇨
0: 네.
1: 얘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죠.
0: 네.
1: 이 당뇨병. 크게 두 종류가 있다고요?
0: 그 당뇨라는 게 소변에서 당이 나온다고 당뇨인데요.
1: 네.
0: 실제적으로 당혈병 그래서 혈액 속에 당이 높은 게 당뇨병의 본질이고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형 당뇨는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안 나와서 췌장이 자가 면역에 파괴돼서 인슐린이 안 나와서 생긴 당뇨병. 이런 경우에는 인슐린 치료가 필요하지만 2형 당뇨는 인슐린은 충분히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인슐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흔히 얘기하면 IQ는 좋은데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부분의 당뇨병은 대개 2형입니다.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1형 당뇨는 어린이 당뇨병, 2형 당뇨는 성인형 당뇨병 얘기하는데 이렇게 단순히 구분해서는 안 되고요. 요즘은 어린이들도 막 비만해지고 2형 당뇨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1: 네.
0: 인슐린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걸로 우리가 이제 1형 2형 당뇨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2: 네. 그러면 내가 지금 당뇨가 생겼나? 안전한가? 이 초기 증상이 있어요?
0: 예, 당뇨병은 우리가 3다의 병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많이 먹고 그다음에 물을 많이 먹고 다음 그다음에 소변을 많이 보는 다뇨 다식 다음 다뇨 이 3다의 증상이 있어서 3다의 병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이 3다 증상이 안 일어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1: 당뇨인데도 불구하고
0: 예, 피곤하다 뭐 눈이 침침해진다 손발이 저리다 찌릿하다 이런 애매모호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 어느 정도 더 진행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3다 증상 없이 합병증이 진행된 경우가 많아서 이런 증상들이 생겼을 때 건강검진에서 일단 공복혈당 측정하는 게 중요하고요.
1: 예.
0: 그렇지만 공복혈당이 완전치는 않거든요. 그래서

0: 식후열당, 당화혈색소 이 세 가지를 측정해 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요즘은 연속 혈당 측정기라고 해서 네. 혈당을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기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그런 걸 통해서 혈당을 갖다 체크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1: 이런 증상들 들으면 다 내 얘기 같아.
2: 뭘?
1: 뭐 시야가 흐릿하고 침침하고 손발 저리고 원래 제가 손발이 좀 차거든요. 막 이런 거.
0: 수족냉증 그런 거.
1: 예. 이제 꼼꼼히 한번 따져봐야겠습니다. 근데 워낙에 당뇨는 또 유전적인 요인도 크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0: 그렇죠. 2형 당뇨병은 가족력과 유전적 소인이 있는데 네. 부모가 당뇨라고 해서 반드시 당뇨가 되는 건 아니고요.
1: 그건 또 아니고요.
0: 유전적 가족병 이렇게 얘기하는 게 유전자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가족들의 어떤 생활 습관 이런 것들 때문에
1: 식습관이 가족들은 맞아요. 비슷해지잖아요.
0: 피자 좋아하는 집, 짜장면 좋아하는 집 이런 것처럼 그래서 유전자는 우리가 카드를 나눠주는 것이고 생활 습관은 그 카드를 어떻게 플레이할지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력이 있다면 오히려 젊었을 때부터 체중, 허리둘레, 운동, 수면, 식습관을 관리해서 적절한 시간에 카드 플레이를 잘하는 게 중요하다. 적절한 시간에 혈당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1: 예.
2: 이제 뭐 어떤 의료는 아유 나이 들면 당뇨는 조금씩 다 생기는 거 아니야 하고 가볍게 넘기는 사람도 있던데 정말 그런가요?
0: 뭐 나이가 들면서 흰머리 생기고 주름 이런 생기는 건 노화가 맞지만
2: 네.
0: 당뇨는 노화가 아니고 심각한 고장 신호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1: 네.
0: 나이가 든다고 다 당뇨가 생기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나이 들면 근육이 줄고 뱃살이 늘면서 혈당 관리 능력이 떨어지는 건 사실이지만 사실 근육 관리 잘하고 이런 사람들은 또 혈당이 안 올라가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2: 네.
0: 나이가 드니까 그러려니 생각하면 이미 혈당은 올라가고요. 그 사이에 혈관, 신장, 눈, 신경이 다 상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 우리가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 그러니까
0: 혈관 속에 설탕물이 계속 흐르면 파이프 안이 망가지면서 이제 혈관에 합병증이 생기는데 이게 다 당뇨 합병증인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이 들어서 걸리기 쉬운 것은 맞지만 나이가 들어서 생긴다고 이렇게 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겪는 거는 아니다. 그러니까 당뇨는 우리가 관리만 잘하면 충분히 이 흰머리나 이런 것처럼 주름 같은 게 아니고 맞거나 늦출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2: 네.
1: 나이가 된다고 다 걸리는 게 아니다. 당뇨는.
2: 네.
1: 심유영님. 당뇨와 치매가 연관이 있을까요? 저희 시어머니 당뇨에 치매가 같이 오셨거든요.
0: 예, 이 시어머니가 그 심유영님 시어머님처럼 당뇨 치매가 같이 오신 분들이 많아요.
1: 그래요?
0: 그래서 아까 제가 1형, 2형 당뇨병을 얘기했지만 제 3형 당뇨병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당뇨 치매가 같이 오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당뇨의 합병증이라 얘기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크게 그 베타아밀로이드라는 게
2: 네.
0: 췌장에 쌓여서 인슐린 분비가 안 돼서 당뇨가 되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뇌에 쌓이게 되면 치매가 되는 거죠. 알츠하이머 치매가. 그래서 당뇨하고 치매는 같이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1: 그렇군요. 아 근데 이제 그 당뇨라고 하면 이거 비만병 아니야?
0: 네.
1: 라고도 생각하시는데 마른 사람도 당뇨에 걸릴 수 있는 거죠?
0: 비만한 사람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높으니까
1: 네.
0: 당뇨 그러면 인슐린 저항성이 많은 비만한 사람을 생각하지만
2: 네.
0: 마른 당뇨라고 있거든요. 오히려 비만한 당뇨보다 마른 당뇨가 더 무서운데요. 그러니까 체중계 숫자만 보고 나는 당뇨가 아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겉으로는 말랐지만 내장 지방이 많으면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고요.
2: 네.
0: 근육량이 적으면 말랐지만 말랐기 때문에 근육량이 적으면 또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마른 당뇨가 생길 수가 있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한국 사람, 동양인들은 마른 당뇨가 많고요. 이 마른 당뇨들은 인슐린 저항성도 저항성이지만 인슐린 분비 능력이 떨어집니다. 동양인들의 췌장의 인슐린 분비 능력은 서양인의 3분의 2, 절반뿐이 안 되거든요.
2: 네.
0: 그러니까 마른 당뇨가 더 위험한 거고 이런 경우에는 체중만 따지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체성분 그리고 혈압, 지질, 혈당 다 같이 봐야 된다는 거죠.
2: 네. 자, 검사를 받았는데 당뇨 전 단계입니다. 이런 얘기 많이들 들었다고 걱정해요. 네. 그러면 당뇨에 걸렸다가도 다시 건강한 상태로 되돌릴 수도 있나요?
0: 그럼요. 당뇨 전 단계는 덜컥 걱정하실 시기가 아니고
2: 네.
0: 오히려 되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골든타임이거든요.
1: 네.
0: 그래서 당뇨 전 단계다 진단받으면 빨리 공복 혈당이 이제 100에서 125 정도 되는 건데 정상보다 높지만 이제 당뇨로 돌아가지 않고 정상이 될 수 있는 거죠.
2: 그러니까 네.
0: 아까 우리 교통정체 삐 하는 거 얘기하는 것처럼
1: 네.
0: 도로가 막히기 시작했지만 아직 마비되지 않은 시기 이 시기에 체중을 5% 7%만 줄이면 아까 또 얘기했던 것처럼 식후 걷기 같은 활동을 늘리면 당뇨로 진행하는 위험을 막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많거든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보면 정상으로 돌아온 분도 많고요. 네. 물론 개인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습관은 이제 다시 또 원래대로 나쁘게 가면 혈당이 올라가는데 그래도 이제 열심히 노력하면 좋아질 수가 있고 근데 이제 한번 좋아졌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관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2: 네.
1: 그러니까 당뇨 전 단계다라는 진단은 그래도 내가 나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골든타임이구나.
0: 골든타임. 이제 그러네. 오히려 더 잘 됐다.
2: 네. 예. 여기서 관리를 잘하면 네. 괜찮아진다. 예, 예.
1: 그건 괜찮아지는데 그러니까 당뇨가 무서운 게 한 번 당뇨를 진단받으면 없어지진 않는다면서요.
0: 쉽지는 않은데요. 당뇨로 진단받은 사람도 되돌아오는 경우가 많고요.
1: 그래요?
0: 당뇨보다 더 중요한 게 합병증이거든요. 그래서 예. 제가 무병장수로 살 수는 없지만 일병장수가 중요하다. 당뇨병 정도 있는 사람이 당뇨 관리를 잘하다 보면 네. 합병증이 안 생기고 그런 사람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1: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당뇨 진단받았다고 다 포기할 것도 아니고
0: 오히려 나한테 이제 다시 재점검할 수 있는 기회일 수도 있는 거죠.
2: 네. 네.
1: 자, 우리 안철우 교수님께 이제 온 질문들이 또 있습니다. 7768님이요. 요즘 들어 밤에 소변을 너무 자주 봐서 불편할 정도인데요. 아침 공복 혈당은 100 초반이더라고요. 이거 당뇨랑 상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0: 지금 이제 아침 공복 혈당이 100 초반 정도면은 당뇨라고 할 수는 없는데요. 근데 네. 이것만 갖고는 알 수는 없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이제 식후 혈당이 180이 될지 200이 될지 모르는데 보통 이제 식후 혈당이 180 이상 돼야 이 포도당이 소변으로 빠져나가면서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아침 공복 혈당만 갖고는 안심할 수는 있지만 당뇨 전 단계고 근데 식후 혈당이나 당할 숙소를 봐서 당뇨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고
2: 그렇죠.
0: 당뇨가 아닌데도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본다면 이제 남성 같은 경우는 전립선의 문제
1: 네.
0: 여성 같은 경우는 방광이나 질의 문제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네.
1: 그렇군요.
2: 인슐린 주사를 한 번 맞기 시작하면 평생 맞아야 되나요?
0: 예, 2형 당뇨병 환자는 인슐린 못 만드니까 평생 만드는데요.
2: 네.
0: 2형 당뇨는 혈당이 높을 때 일단 처음에는 이제 인슐린을 맞아서 혈당을 확 낮춰주면 췌장이 오히려 이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마치 에어컨에 먼지가 꼈을 때 먼지를 이렇게 우리가 청소하고 나면 에어컨 바람이 잘 나오는 것처럼
2: 네.
0: 혈당을 확 낮춰주면 췌장이 회복되고 그때는 이제 인슐린 분비 능력이 좋아지거든요. 이럴 때는 인슐린이 아니고 약이나 생활 습관으로 이제 조절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 2형 당뇨는 인슐린을 쓰는 것보다는 생활 습관이나 약이 더 중요하고요. 우리가 눈이 나빠져서 안경을 쓰는 거 똑같습니다. 필요한 네. 것만큼 보충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2: 네.
1: 참 들을수록 인슐린이
0: 네.
1: 예, 우리 몸의 교통 경찰관으로
0: 그렇습니다.
1: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
2: 네.
1: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10월 한 달의 챌린지 뭘 하면 좋을까요?
0: 10월의 챌린지를 제가 이제 밤을 했습니다. 우리가 알밤도 있고 군밤도 있고 여러 가지 밤이 많잖아요.
2: 네. 네.
0: 근데 10월의 챌린지는 1010밤입니다.
1: 1010밤.
0: 네.
1: 네. 그래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천이 뭔가요?
0: 천은 천천히 먹으라는 거예요.
1: 천천히 먹으라.
0: 그러면 막 밥을 갖다가 5분, 10분 국에 후루룩 말라서
2: 네.
0: 청취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드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렇게 드시지 말고 빨리 먹지 말고 충분히 씻고 식사 속도를 늦춰서 이제 탄수화물만 또 급하게 먹지 말고 채소, 단백질을 구분해서 천천히 한번 이렇게 드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 네, 천천히 먹어라. 천.
0: 네.
1: 자, 두 번째는 10입니다. 10.
0: 네, 10은 식후 10분 이상 움직여라 합니다.
1: 이거는 지난달과 똑같습니다.
0: 네.
2: 네.
0: 거창한 운동이 아니어도 되고요.
1: 예.
0: 밥 먹고 10분만 이제 걷기 해도 회사 복도를 걷든지 또 여기 주부들 같은 경우 설거지하면서 걷든지
2: 네.
0: 집안을 움직여서 걷든지 식사가 끝났다고 내 몸까지 멈추지 마라. 저는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1: 네. 식후 10분 움직여라 해서 네. 10이고요.
0: 네.
1: 마지막 밤입니다. 밤.
0: 밤은 밤에는 혈당도 쉬게 하라. 내 몸만 쉬게 아니라 혈당도 쉬게 하라는 거죠. 근데 혈당을 쉬지 않게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습관적으로 야식하고 저녁에 늦은 폭식을 하면 충분히 이제 자는 게 안 되는 거고 혈당도 이제 결국 계속 올라가고 쉬지 못하는 거죠.
2: 네.
0: 그래서 다음날 식욕과 대사 관리까지 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10월은 천천히 먹고 10분씩 움직이고 밤에는 쉬자. 천, 십, 밤. 이렇게 한 달 실천해 보십시오.
2: 명심하겠습니다.
0: 네.
1: 네. 자, 또 다른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더
0: 네네,
1: 볼 텐데
0: 네네.
1: 이분은 이제 그 고3 학생을 둔 학부모시라고 합니다.
0: 네.
1: 5744님 고3 엄마입니다. 고3 때는 특별한 호르몬이 나올 수도 있나요? 아우, 아이가 너무 예민합니다. 뭐 아이뿐만 아니라 이제 지켜보시는 학부모님들 힘드실
2: 예민하죠.
1: 텐데.
2: 네. 그렇죠? 네, 한 달만 남았어요.
0: 스트레스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고3 때는 네. 아무래도 이제 잠을 못 자니까

0: 멜라토닌 호르몬은 부족해질 수 있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이제 가바 호르몬이라고 하는데
1: 가바 호르몬이요?
0: 예, 이게 이제 집중력의 호르몬이거든요. 아. 이제 이런 게 떨어지게 되면 이제 계속 집중력이 떨어지고 또 이제 과잉 행동. 그래서 ADHD 경우에 이제 우리가 가바 호르몬이 부족한 경우가 많은데 네.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그럼 어떻게 관리를 잘해야지 이제 예, 스스로 좋은 음식 먹고 네. 그래도 잠이라도 좀
0: 잠이라도 잘 자고
1: 좀 푹 네. 자면서 네.
0: 가볍게 운동하고
1: 컨디션 네. 조절해야 되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 호르몬 마에스트로 우리 네. 안철우 교수님 10월도 정말 감사합니다.
2: 예, 고맙습니다.
1: 다음 달에 네. 또 뵙겠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3: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4: 네.
3: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4: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3: 맥스 안 터져요.
5: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3: 맥스 안 터져요.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7: 백조 싱크
8: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9: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심의필.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3: 끝내줬어요.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5: 여성시대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께는 이런 선물을 드립니다.
6: 주방의 꽃 남양키친플라워에서 냄비 세트,
5: 텐디 컬렉션 미셸에서 구두 교환권,
6: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5: 든든한 아침 식사 서울 만임죽에서 간편식 세트,
6: 두보식품에서 개발한 프리미엄 국산 저당 혼합곡,
5: 해남군 직영 쇼핑몰 해남미소에서 땅끝 햇살 수쌀,
6: 우리 농산물 자존심 정원 발화황금 찰보리에서 잡곡 세트,
5: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여성시대 기념타올,
6: 무첨가 주스 S휴 당근에서 제주 구좌 당근 주스,
5: 대구 사이버대학교에서 모바일 상품권,
6: 활력의 리바이티브에서 S액티브 순환 부스터,
5: 씹는 즐거움을 오래도록 온누리스토어에서 이가덴트 정을 드립니다.
7: 잠시 후 11시 5분부터 우리의 세상이 우주만큼 커지는 시간,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이 방송됩니다.
8: 야, 좋다. 블랙핑크의 뛰어 오늘 끝곡으로 준비했습니다.
5: 예. 잠깐이라도 움직이시면서 혈당 관리하시라고요.
8: 예.
5: 내일 아침 9시 5분에 저희 다시 옵니다. 여러분
8: 안녕히 계세요. 뛰.

0: black pink in your area.
1: MBC 라디오 생명존중 캠페인 오늘도 당신은 소중합니다. 내 인생 일기로 쓰니 시가 되었다.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네. 일흔의 글을 배우고 여든의 시인이 된 황보출 할머니 얘기입니다. 시도 한 편 읽어볼까요? 제목은 가짜 뒷다리입니다. 내가 처음 한글 배울 때 가짜 뒷다리도 모른다. 선생님들 덕분에 한글날 세종대왕릉 가서 글짓기 대회 내 평생 첫 으뜸상 받았네. 가슴이 우쭐했네. 학교에 가는 친구들을 부러워하던 소녀가 지금은 시인이 됐어요. 으뜸상을 언제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캠페인은 선명상으로 마음의 평안을 주는 대한불교 조계종과
2: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새를 관찰하고 사진으로 기록하는 사진작가 윤기득입니다. 많은 분이 묻습니다. 어떻게 아름답고 희귀한 새들이 순간을 포착하냐고요. 새들은 사진 찍기 좋은 때와 장소를 미리 알려주는 법은 없습니다. 그저 한 장소에서 하염없이 기다리는 게 전부이지요. 포기하고 자리를 떠나고 싶을 때도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끈기로 버텼습니다. 기회는 언젠가 찾아옵니다. 준비하지 않는다는 건 마침내 찾아온 기회 앞에서 정작 내 손에 카메라가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미래를 향해 긴 기다림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가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바로 그 순간 당신의 카메라를 다시 한번 챙겨보세요. 끈기 있게 자리를 지킨 당신에게 기회라는 눈부신 새 한 마리가 반드시 날아오르니까요.
2: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they say.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습니다.

0: 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1: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내일 다섯 번째 우주발사를 앞두고 누리호가 고흥 나로우주센터 발사대로 옮겨졌습니다. 발사대에 세워진 누리호에는 연료와 산화제 등을 공급하는 엄빌리칼이 연결되고 오늘 저녁까지 발사 준비 작업을 진행합니다. 발사 예정 시각은 내일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1시 23분 사이인데 정확한 시각은 내일 아침 발사관리위원회에서 기상 상황과 우주 물체 충돌 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결정합니다. 이번 5차 발사에서 누리호는 주탑재 위성 5개를 포함해서 역대 발사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인 15개의 위성을 570km 궤도에 투입하는 임무를 수행합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전담 수사팀을 지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해당 범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서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를 4개 팀,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해 집중 수사할 방침인데요.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사안인지 검토 중이라며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면 중수청 통보 대상이라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사업 투자를 일방 발표해서 논란인 가운데 벤스 미국 부통령은 한국과 세부 협의가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지 시간 5일 알래스카 방문길에 기자들과 만난 벤스 부통령은 한국의 투자 확정 부인에도 이 사업이 추진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세계 에너지 기업 수장들은 호르무즈가 완전히 개방되더라도 재고 비축과 수요 회복에 2, 3년은 걸릴 것이라며 전쟁 후유증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가 중동지역의 원유수출 증가와 주요 7개국의 비축유 방출 결정으로 2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현지시간 5일 아이스 선물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브렌트유는 전장보다 1.89% 내린 배럴당 100.32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1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1.84% 내린 배럴당 89.43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석유 기업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세계 석유 공급 시스템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재고 비축에 2년이 걸릴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로이터,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나세르 CEO는 현지시간 5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에너지 정보 포럼에서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대면 연설에 나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 전쟁 이후로 줄어든 중동산 석유 공급이 30억 배럴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한 요구나 주장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이 제어를 할 때도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오전 유튜브 채널 민주당TV에 출연해서 최근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했던 목소리에서 요구하던 부분들을 대부분 채우고 더 나아간 부분들도 있다면서 이젠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아지며 강한 바람이 더해져서 쌀쌀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광주 24도, 대구 23도 등 20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최고 2m, 서해 앞바다 3m, 남해 앞바다 1.5m로 일겠습니다. MBC 11시 뉴스 엄정원이었습니다.
6: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습니다.

0: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지난 10월 4일은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1호가 우주로 떠난 지 69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를 놀라게 한 주인공이었던 소련은 이후에 인류 최초의 우주비행사까지 배출하면서 우주 개발의 새 역사를 써내려갔는데요. 하지만 소련이 해체된 지 30년이 훌쩍 넘은 지금 러시아의 우주기술은 과연 어디쯤 와 있을까요? 오늘 이과학저과학에서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황성 박사와 함께 냉전 시절 소련이 이뤄낸 우주 개발의 성과부터 러시아 우주기술의 현재까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첫 곡은 징기스칸의 모스크바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3: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4: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5: Well.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6: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여러분, 침대는 과학이라는 거 아시죠?
2: 그럼요. 요리도 과학이랍니다.
1: 복권도 과학이고요.
2: 투수의 체인지업도 과학이라고요.
1: 알고 보면 모든 게 다 과학입니다. 과학, 별거 아니죠?
2: 유튜브에서 검색. 이 과학, 저 과학.
1: 그럼 관상도?

0: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
1: 이과학 저과학, 저는 아나운서 오승훈입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우주 개발의 흐름을 가장 쉽고 흥미롭게 설명해주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오늘은 러시아의 우주 기술을 살펴볼 시간이에요.
2: 네.
1: 예. 우리 지난번에 중국의 우주기술을 살펴봤는데
2: 한번 했죠.
1: 네, 그때 네. 굉장히 의외로 중국 우주기술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하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오늘도 아마 러시아의 우주기술에 대해서 조금 생소하지만 네. 재밌게 들으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러시아의 우주기술 하면은 과거로 시간을 돌리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2: 그렇죠.
1: 네. 네. 50년대쯤으로 가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소련이 인류 최초의 인공위성인 스푸트니크 1호를 쏘아 올렸습니다. 쇼크라고 할 정도로 세계가 깜짝 놀랐던 그런 사건이었어요. 네. 우주 개발의 역사에서 의미하는 바를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일단 그 스푸트니크 쇼크라고 하는 거는 어떤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을 때 네.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첫 인공위성이 나올 거라는 거는 뭐 미국도 알았고 소련도 알았고 전 세계가 알고는 있었지만 네. 이게 소련일

0: 줄은 몰랐다라는 거에 있어서 미국 사람들이 충격을 받은 게 스푸트니크 쇼크였죠. 1957년 10월 4일 그러니까 10월 4일이 엊그제였죠. 예. 엊그제가 딱 69주년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70년.
1: 네.
0: 어떻게 보면 길고 어떻게 보면 짧아요.
1: 네, 그렇죠? 70년.
0: 네. 70년밖에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70년이나 된 지금 첫 번째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고 나서 지금 엄청나게 많은 인공위성들이 지구를 그러네요. 돌고 있습니다.
1: 네, 빼곡하게 네. 돌고 있다라고 표현을 그렇죠. 하기도 하죠.
0: 근데 당시 1957년만 하더라도 인간이 만든 인공 물체가 지구를 돈다라는 게 존재하지를 않았어요.
1: 예.
0: 그러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었죠. 근데 스푸트니크 1호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구를 돌면서 삐삐 거리는 아무 기능이 없어요. 그냥 그 신호음만 내는 거예요.
1: 우리가 주파수를 맞추면 그 신호음을 계속 들을 수 있다라고
0: 그렇죠.
1: 하죠.
0: 네. 네. 그 신호음만 내도록 만들었으니까 아무 기능이 없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미국 사람들한테는 공포가 될 수 있었죠. 우리가 너의 머리 위에서 항상 너희를 지켜보고 있다. 라는 느낌을 줄 수가 있었거든요.
1: 이 삐삐 소리가 끊기지 않는 한 계속 돌고 있다는 거야. 네.
0: 근데 사실은 미국이 더 놀랐던 거는 네. 그 스푸트니크 위성보다는 그 아래에 있는 로켓이었거든요. 네. 이 로켓으로 스푸트니크 1호 위성을 쏘아 올려보낼 수 있다라고 하면은 위성을 지구 밖으로 올려보낸다라는 거잖아요. 먼 거리까지 무언가를 보낼 힘도 있다라는 거예요. 각도만 조금 낮추면은.
1: 예, 예.
0: 그래서 스푸트니크는 과학 뉴스이기도 했지만 당시에 센세이셔널한 뉴스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안보에 대한 충격이었죠. 미국에게 줄 수 있는 흔히 말하는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고 하는. 그래서 미국이 이 당시에 스푸트니크 쇼크를 경험을 하면서 우주 개발과 동시에 과학 교육에도 힘을 써야 된다라고 네. 충격을 준 엄청난 사건이었죠.
1: 불안감을 느끼게 만드는 정도의 쇼크였습니다.
0: 그렇죠.
1: 네. 그 뒤에도 소련이 어쨌든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을 했고 그 인공위성이 지구 궤도를 돌면서 삐삐 소리를 내서 통신까지 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유리 가가린을 인류 최초로 또 우주로 보내기도 합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인류 최초의 우주인이 된 거예요. 그렇죠?
0: 맞습니다.
1: 인류 최초의 우주인 유리 가가린을 보냈는데 그러면 당시에 소련이 먼저 이뤄낸 성과들은 그 이후로도 계속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0: 네.
1: 어떤 것들이 있을까 몇 가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사실은 스푸트니크 1호가 올라가고 나서 미국은 되게 당황했죠. 미국은 당황하고 나서 최초라는 기록은 역사에 남는 거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일단은 인공위성이 첫 번째 인공위성은 세계 역사에 남아버렸어요. 그럼 다른 거라도 미국이 해야 된다라고
1: 그렇죠.
0: 했을 때 가장 먼저 내세울 수 있는 게 뭐냐라고 보면은 인간을 우주 공간으로 보내는 거다라고 네. 했어요. 생각을 했고 하고 준비를 하고 있었죠. 머큐리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1: 네.
0: 근데 그 전에 정치적인 배경을 보면 당시 소련은 공산국가였고 우리가 흔히 지금 북한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매우 폐쇄적이고 그다음에 정보가 밖으로 잘 새나가지 않죠.
1: 네네.
0: 하지만 미국은 자유주의 진영을 대표하는 국가였습니다. 그들이 무언가를 개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다 알려지게 마련이었죠. 당연히 소련도 미국이 최초의 사람을 우주로 보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걸 알았고
1: 네.
0: 이거 뺏기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1961년 1961년도에 유리 가가린을 인류 최초로
1: 네.
0: 보냅니다.
1: 네.
0: 그게 이제 최초의 인류가 우주로 나간 거였죠.
1: 지구의 대기권 밖으로.
0: 맞아요.
1: 네.
0: 네. 그 이후에 알란 셰퍼드라고 하는 미국인이 이제 나가긴 했는데 당시에만 하더라도 인류가 나간 거에 있어서 두 개의 기술 차이가 컸어요.
1: 네.
0: 왜냐하면 유리 가가린은 궤도 비행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구 주위를 돈 비행을 했던 거고
1: 예.
0: 앨런 셰퍼드 같은 경우는 지금 블루 오리진의 뉴 셰퍼드가 앨런 셰퍼드의 궤도를 따라한 거기 때문에 예. 이름을 그렇게 붙였는데
1: 예.
0: 준궤도 비행이라고 해서 끝까지 올라갔다가 우주만 찍고 다시 내려온 비행이었죠.
1: 네, 쭉 이렇게 포물선 그리듯이.
0: 그렇죠?
1: 네.
0: 그렇기 때문에 둘의 기술 차이가 컸고 이후에 달의 뒷면 사진을 처음 본 사진들도 사실 소련의 탐사선 덕분에 가능했던 거거든요.
1: 네.
0: 그러니까 루나 3호가 지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달의 반대편, 달의 뒷편 사진을 처음으로 가서 찍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최초로 달의 뒷면을 봤던 것도 소련이 가능했고 그다음에 루나 9호가 처음으로 달의 안착을 하면서 네. 표면 사진을 보내온 것도 소련이었습니다.
1: 무인 우주선이에요.
0: 무인 우주선이었죠. 네. 그다음에 1963년도에 발렌티나 테레시코바가 처음으로 여성으로서 네. 우주 비행에 성공을 합니다.

0: 소련이 가지고 있다라고 해도 무방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1961년도에 케네디 대통령이 네. 우리는 달에 갈 겁니다라고 주장을 했던 거죠. 네.
1: 사람을 먼저 내리는 것밖에는 남아있는 게 없었어요.
0: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전력을 다했었고 그 결과 아폴로 11호가 네. 처음으로 달에 착륙을 하면서 닐 암스트롱을 비롯한 세 네. 명의 우주인이 아폴로 11호를 타고 와서 두 명의 우주인이 내렸었죠.
1: 그 냉전 시대였기 때문에 이 두 나라의 치열한 경쟁은 계속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스푸트니크 1호가 성공하기 전에도 미국도 마찬가지로 우주 개발에 계속 열의를 가지고는 있었을 거예요.
0: 당연히 가지고 있었죠. 네.
1: 근데 소련이 초기에 미국을 이렇게 앞서 나갈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모든 결과를 다 앞서 나갈 수 있었던.
0: 일단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방심이었습니다.
1: 아, 미국의 방심이요?
0: 미국의 방심이었죠. 네. 왜냐하면은 놀랍게도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신데 제2차 세계대전 때는 미국과 소련이 같은 편이었습니다.
1: 그렇죠.
0: 연합군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들 적국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고 당시에 이제 그 연합국으로서 승리를 하면서 독일이 만들었던 여러 가지 우주 비행체 미사일이었죠. 네. 그때 V2 로켓이라고 하는 그런 기술들을 나눠 가지기 시작하면서 하지만 그 체제가 달랐기 때문에 공산주의였고 소련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이제 자유주의, 자본주의가 급격하게 발달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본이 많았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도 훨씬 부유했고 기술적으로도 앞서 있었기 때문에 네. 소련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안 했죠. 미국 자체가. 그런데 소련이 먼저 이제 앞서 나갈 수 있었던 거는 공산주의 국가들이 가장 큰 비용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국방입니다.
1: 네.
0: 그렇죠? 그래서 소련은 위성보다 먼저 아주 큰 로켓이 필요했습니다. 국방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서 당시에 소련의 핵탄두는 네. 미국의 핵탄두보다 훨씬 무거웠어요.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1: 아직은 그만큼 더 농축시키고 더 소형화를 못했을 시기군요. 네.
0: 그러니까 당연히 소련은 그 무거운 핵탄두를 옮기기 위해서는 더 큰 로켓이 필요했습니다.
1: 네.
0: 그렇기 때문에 그 로켓 기술이 생각보다 훨씬 더 발전을 하고 있었고요.
1: 아, 그러니까 그 요구사항이 훨씬 까다로운 거죠. 더 크게 더 무거운 거를 싣고 날아오를 수 있는 로켓을 만들어야 되니까. 네. 그리고 그러려다 보니까 기술이 더 발전할 수 있었다. 네.
0: 그리고 또 미국에서 방심했던 게 세르게이 코롤로프라고 하는 예. 그 당시 소련의 로켓 과학자가 있었는데 네. 그 사람의 존재를 처음엔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로켓 천재라고 불리는 소련의 이제 그 로켓 쪽에 개발을 이끌어온 거의 아버지와 같은 네네. 분이거든요. 근데 이 코롤로프 팀이 R7이라고 하는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먼저 만들어냅니다.
1: 네네.
0: 근데 이 기술이 1957년 8월하고 9월에 성공을 합니다. 일단 쏴봤더니 이 정도면은 갈 수 있다. 물론 미국에 직접 쏜 건 아니고 고도를 높여서 실험을 해본 거죠.
1: 예.
0: 되는데 우주까지 가겠는데 그래서 바로 10월에 이것을 이용을 해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스푸트니크를 쏜 거죠. 그래서 당시의 정치적 상황이라든지 미국의 방심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방력과 산업적인 면에 있어서
1: 네.
0: 소련이 훨씬 더 필요성이 절실했었고 그 절실한 필요성을 바탕으로 그다음에 세르게이 코롤로프의 빠른 대응에 앞서서 미국보다 훨씬 더 빠르게 발전을 할 수가 있었죠.
1: 네. 그럼 말씀해 주신 걸 정리하면 우주 개발은 사실은 목적 자체가 냉전 시기였기 때문에
0: 네.
1: 우주 개발 자체의 목적이 있었다기보다는 두 나라가 좀 국방 경쟁을 하다 보니까
0: 그렇죠.
1: 우주 쪽에는 사실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어. 근데 요거를 이용해서 먼저 그러면 우주에다가 위성을 만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0: 냉전 시대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으로 전쟁을 하지는 않았던 시기예요.
1: 그쵸.
0: 하지만 우리가 원하면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너네를 공격할 수 있다라는
1: 수
0: 기술을 보여주는 게 너무나 중요했거든요. 그게 하나의 억지력이 되기도 했었고요.
1: 그렇죠.
0: 전쟁 억지력이 네. 되기도 했었고 그렇기에 보여줄 어떤 기술이 필요했고 그 기술을 보여주기에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것만큼 확실한 기술 시연이 없었던 것이죠.
1: 평화적으로 보이잖아요.
0: 평화적으로 보이죠.
1: 인공위성을 쏘았다는.
0: 너무 과학적으로 보이기도 하고요.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사실은 실제 목적은 좀 냉전의 경쟁 체제.
0: 그렇죠.
1: 그쪽에 있었지만
0: 네.
1: 그것이 우주 쪽으로 이제 뭐 결과물을 만들어내면서
0: 그렇죠.
1: 평화적으로 보이기도 하고 네. 과학적으로 보이는 그런 네.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어냈네요. 그런데 네. 인공위성과 우주비행사, 뭐 우주인 이런 것들은 소련이 모든 것들을 다 앞서 나갔어요. 근데 인간을 달에 보내는 데는

0: 미국이 먼저 성공을 합니다. 네. 소련도 유인 달 탐사를 준비하고 있었다고
1: 네. 네,
0: 알고는 있어요. 아까 네. 말씀하신 대로 무인 착륙선은 먼저 루나 3호가 뒷면을 최초로 찍고 어쨌든 그 루나 시리즈가
1: 네. 네,
0: 달에 착륙을 합니다. 네, 무인이지만. 합죠. 근데 유인은 어쨌든 미국이 먼저 네. 성공을 했어요. 아폴로 계획과 경쟁을 하다가 네. 소련은 그 이후로도 한참 뒤까지 네, 유인으로 달에 보내지는 않잖아요.
1: 달에 못 보냈죠.
0: 그죠.
1: 네. 네.
0: 그 왜 그렇게 달 착륙에는 이르지 못했을까요?
1: 사실 가장 큰 당시 냉전 시대에 두 나라가 미국과 소련이 우주 개발에 힘썼던 이유는 우리가 이 정도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는데
0: 네.
1: 사실 그 기술을 반대로 전쟁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지구 궤도를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실은.
0: 네. 네. 네.
1: 달까지 사람을 보내고 이런 기술은 솔직히 과도하죠.
0: 그렇죠. 이게 올라갔다가 지구 대기권 밖을 벗어났다가 다시 떨어지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1: 네. 하지만 미국으로서는 그것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련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주 개발에 있어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0: 네.
1: 미국이 우리나라 과학기술이 너네보다 앞섰다, 소련보다 앞섰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었어요. 그게 달에 사람을 보내는 것이었고요.
0: 네.
1: 소련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는 우주 개발에 있어서 미국을 앞서 있다. 굳이 무리해서까지 달에 보내는 거를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왜냐하면 돈이 너무나 많이 들고 위험성도 충분했기 때문에요.
0: 네네.
1: 그렇기 때문에 물론 달에 사람을 보내겠다라고 준비는 했었지만 그거를 굳이 당시의 경제적 상황이라든지 정책적인 면에서 봤을 때 실현을 할 필요는 없다. 실현을 하면은 너무나 부담스럽다. 물론 내부적으로 우주공학을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사람을 달에 보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기는 했었지만
0: 네.
1: 정부적인 입장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필요했고 소련은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고 해서 달 착륙에는 이르지 못했던 것이죠.
0: 아, 무리하지 말자라는 네. 측면에서. 근데 무인 탐사선은 어쨌든 착륙을 했다고 하니까 무인 탐사선은 어떤 일을 해냈을까요?
1: 무인 탐사선은 당시에 도착을 해서 지표에 사진도 찍고요. 샘플을 가져오기도 했었어요.
0: 예.
1: 그러니까 최초로 달에 샘플을 가지고 온 것도 사실은 소련이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모든 면에 있어서 소련이 앞서 있었기 때문에 미국이 하나라도 소련을 앞선다라고 공식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는 달에 사람을 보내는 거 이거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소련이 중간에 달 계획을 접었던 것도 유인 달 착륙을 접었던 것도
0: 네.
1: 아까 말씀드린 코롤료프가 중간에 세상을 떠나면서 예, 이끌 수 있는 적임자가 빈 공백 상태가 되면서 접었던 것과 있기도 하고요.
0: 한 사람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1: 네.
0: 알겠습니다.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 과학 커뮤니케이터 황상님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관.
1: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4: 여러분께서는 지금 오승훈의 이과학 저과학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5: 예, 오승훈의 이과학저과학. 오늘은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님과 함께 러시아의 우주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자, 소련이 모든 우주 쪽에 도전에 있어서 미국을 계속 앞서 나갔어요.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우주 정거장도 눈에 띄는 부분이에요.
6: 네,
5: 우주
6: 맞아요.
5: 기술에 있어서.
6: 네.
5: 일찍부터 운영을 시작했다고요. 아까 71년도에 우주 정거장을
6: 네,
5: 처음
6: 살루트 네. 1호를 처음 올리기도 했었죠.
5: 네.
6: 이 살루트라는 게 이제 우주인이 살 수 있는 우주 정거장인데 영화도 있어요. 살루트라고 하는
5: 살루트.
6: 네, 인사를 한다라는 뜻인 것 같기도 한데.
5: 네.
6: 네. 아무튼 우주 정거장 기술 쪽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많은 발전을 했었죠. 그래서
5: 예.
6: 최초의 이제 사람이 과학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거주를 할 수 있는 그 우주 정거장도 만들었고.
5: 우주 정거장. 네.
6: 그다음에 우주 정거장 미르가
5: 네.
6: 대표적이죠.
5: 그렇죠.
6: 많은 분들
5: 많이 알고 계시는 게 미르일
6: 네.
5: 거예요.
6: 들어보시기도 했을 텐데 네. 우주 정거장 같은 경우에 너무 커서 한 번에 올리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미르 같은 경우에는 모듈형으로 만들어서 지금의 국제 우주 정거장의 원천이 되는 그런 기술들이죠. 그래서 1986년도에 중심이 되는 부분을 한 번 먼저 올리고 그 뒤로 실험실을 하나씩 보내서
5: 네.
6: 우주에서
5: 연결을
6: 시킵니다.
5: 라운드 데뷔.
6: 그렇죠. 조립을 시키는 겁니다.
5: 예.
6: 도킹을 해가지고
5: 네.
6: 집에 방을 하나씩 조립을 해서 늘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5: 네.
6: 우주 비행사들은 이제 그 안에서 몇 달씩 실험도 하고 장비를 고치고 도착하는 우주인들한테 뭐 장비라든지 물도 받고 이렇게 했고 그러다가 평화라는 뜻이거든요. 미르가 소련이 붕괴를 합니다.
5: 네.
6: 소련이 무너지죠.
5: 1991년이죠.
6: 네, 19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나서는 러시아가
5: 네.
6: 이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의 우주인들도 머물기 시작하고요. 15년 정도 운영을 합니다. 86년부터.
5: 네.
6: 그리고 나서 2001년도에 화물선 프로그레스라고 하는 그 화물선을 미르에다가 이렇게 도킹을 시킨 다음에 그게 밀어가지고
5: 네.
6: 미르를 이제 다 쓴
5: 네.
6: 우주 정거장을 폐기를 시키죠.
5: 예.
6: 남태평양 지역에
5: 떨어지게끔.
6: 네. 이런 인공위성이라든지 다 쓴 우주 정거장 같은 것을 폐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5: 아, 그래요?
6: 네. 한 지역에. 그래서 거기에다가 폐기를 시키죠.
5: 아, 거기다 추락시키면 폐기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떨어뜨린 다음에 무슨 별도의 작업을 더 할까요?
6: 떨어뜨리는 게 목적이고 이거 최종 목적지는 물론 대부분 다 타서 없어지기는 네, 하지만 대기권에서. 그 와중에 남은 것이 있다면은 그쪽 지역으로 떨어지도록.
5: 그러면 혹시 그거를 수거해가지고 뭐 어떤 작업을 할까 그게 궁금해요.
6: 아, 너무 깊기도 하고 대륙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서 수거하기가 훨씬 더 어려운.
5: 대륙에 가까이 있으면 혹시라도 좀 오차가 네. 발생했을 때는 땅에 진짜 떨어져서 네. 뭐 인명피해가 난다든지 할 수 있으니까. 네. 네. 아, 그 가서 보고 싶네요.
6: 포인트 니모라고 들어보셨습니까?
5: 네, 들어보긴 한 것 같아요. 네,
6: 거기가 바로 그 지역입니다. 우주선의 무덤이라고 하는.
5: 저는 사실 뭐 제가 그 시절에 있었다 그러면 우주 로켓을 쏘아올려서 뭘 한다고 해도 그런 아이디어를 떠올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6: 기발한 거죠. 네, 그러니까 진짜 사람들이.
5: 거기에 뭐 인공위성까지는 그렇다 치고 거기에다가 우주정거장을 만들어서 사람이 상주하도록 하겠다라는 생각을 한것 자체도 굉장히 네. 대단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6: 맞습니다.
5: 네. 말씀하신 대로 소련이 91년에 해체가 돼요. 네. 근데 러시아가 우주 개발의 기술과 인력을 이어받았을 텐데
6: 네.
5: 제가 알기로는 뭐 발사장이라든지 아니면 연구 시설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다고 들었거든요.
6: 맞아요.
5: 한 군데 완전히 모여 있지 못하고 네. 미국도 지금 마찬가지잖아요. 뭐
6: 그렇죠.
5: 케네디 우주 센터도 있고 또 플로리다 뭐 저쪽에도 네. 있고 뭐 휴스턴에도 있고 그렇게 지역마다 이제 흩어져 있으면 소련이 붕괴되면서 이게 나라로 갈려졌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생긴 어려움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네. 어떻습니까?
6: 소련이 해체된 뒤에는 지금 우리가 소련에서 가장 많이 쓴 바이코누르 우주 기지
5: 네.
6: 흔히 지금 미국으로 치자면 케네디 우주센터 같은
5: 예.
6: 그런 발사장은 카자흐스탄에 있습니다.
5: 예.
6: 카자흐스탄에 있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는 나라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5: 러시아가 카자흐스탄 거를 네. 임대를 해요.
6: 그렇죠.
5: 네.
6: 돈을 내고 쓰는 거죠. 월 임대료처럼 네. 사용할 때마다 카자흐스탄에 돈을 내고 사용을 해야 되는 그런 게 있고
5: 네.
6: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제 여러 가지 기술이라든지 운용이라든지 이런 기술들은 러시아가 근본적으로 다 이어받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소유즈 같은 경우에는 기안사고로 숨지기도 합니다. 1967년도에 뭐 물론 지금 유리 가가린이 처음으로 갔던 건 1961년도고요.
5: 네.
6: 그때는 보스토크 1호라고 하는 R7 로켓을 개조를 해서 만든 거였고 지금도 사용되고 있는 소유주의 전신이었죠. 소유주 최초의 소유주 같은 경우에는 유인 비행을 시도를 하면서 사고가 난 적도 있었어요.
5: 네.
6: 소유주 1호에 탔던 블라디미르 코마로프는 이제 사고로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겪으면서도 계속적으로 발전을 시켜왔고요. 소련은.
5: 네. 예.
6: 그 대신 여러 가지 장비들이라든지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카자흐스탄이라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라든지
5: 우크라이나, 예.
6: 이런 데 나눠 가지기 시작하면서 임대료를 내면서 또는 사용료를 내면서 사용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 카자흐스탄 당당하게 이제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시설을 압류하기도 해요.
5: 예.
6: 이제 너는 왜 자꾸 임대료 안 내? 이러면은 못 써. 곤란하지. 이러면서 압류를 하기도 합니다.
5: 아, 그 맡긴 로켓을.
6: 네. 그러니까 시설이라든지 시설 사용 못하게 압류를 하기도 하고 돈 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약간 외상으로 몇 번 쏜 것 같기도 하거든요.
5: 그렇군요. 네. 아니 우리나라 그 다누리 쏠 때도
6: 네.
5: 그 수송선이 우크라이나에만 있대요.
6: 네, 맞아요.
5: 그래가지고 그걸 확보하는데 되게 힘들었다라고
6: 네.
5: 하더라고요.
6: 그러니까 뭐 이렇게 우주선을 수송을 하는 장비라든지
5: 그렇죠.
6: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국가에 나뉘게 되었어요.
5: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거죠.
6: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조금 역량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 그렇지만 이제 뭐 핵심 인력이라든지 핵심 기술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실제로 그쪽에다가 전달이 되기는 했지만
5: 아, 이렇게 흩어져 있던 사람들이 또 러시아로 모이기는
6: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인프라가 너무나 중요하잖아요.
5: 그렇죠.
6: 네, 이런 것들이 갈리고 나뉘고 사용료도 내야 되다 보니까 예전만큼 원하는 대로 발사하기가 네. 어려웠던 거죠.
5: 네. 그리고 그 관련된 문서 같은 것들 있잖아요.
6: 맞아요.
5: 운용하거나 아니면 기술 개발에서 과정에서 남겼던 문서들 같은 경우에
6: 네.
5: 우크라이나에 남아있는 것들 되게 많다 그러더라고요.
6: 네.
5: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는 소련 해체 이후에는 좀 우주 기술 개발을 계속 이어나가는데 좀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6: 그럴 수밖에 없었죠.
5: 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하신 그 소유주 우주선.
6: 네. 네.
5: 아직도 우주 비행사들을 국제 우주정거장에 보냈는데 활용이 되고 있다고
6: 맞습니다.
5: 하셨어요.
6: 네.
5: 이렇게 아직도 운영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이게 1967년 네. 유인 발사에 성공한 뒤로 네. 지금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는 네. 건 진짜 오랜 기간인데.
6: 그 소유주가 오래 쓰이는 거는 많은 분들이 조금 잘못 알고 있는데 처음 만든 그 모델을 지금까지 계속 사용하고 있다 이거는 아니에요.
5: 그럼 누리호를 개량형으로 계속 바꿔 나간 그렇죠. 이런 네, 느낌인가요?
6: 우리도 차세대 뭐 그 발사체 한국형 차세대 발사체를 이런 식으로 해서 개량을 해오잖아요. 근데 그 이름을 우린 누리호 다음에 이름을 붙였고 처음에는 나로호였고 누리호였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렇게 다음 발사체 또 이름을 아마. 붙이겠죠. 네. 이런 것처럼 뭐 우리는 이름을 바꿔왔지만 소유주는 계속 그 시리즈를 이어온 거예요.
5: 아, 그렇군요.
6: 네, 그렇기 때문에 개량을 해오면서도 소유주라는 이름을 계속 사용을 해왔던 거고요. 실제 비행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 1967년에 소유주 1호에서는 기환사고로 우주비행사가 숨지기도 했습니다.
5: 네.
6: 그러니까 발사 때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라 기환이 잘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해결을 하면서 처음부터 안전하게 완성돼 있던 기술은 아니었고요. 지금도
5: 예.
6: 세 사람이 딱 세 명이 우주 정거장에 도킹을 한 뒤에 작은 기환선으로 내려오는 기본 구조는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5: 아, 우주 정거장이 유지가 되고 기본 구조가 그대로니까.
6: 네.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우주 왕복선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지금의 크루 드래곤이라든지 이런 거는 뭐 여섯 명 네. 뭐 그다음에 많으면은 10명까지 타고 갈 수 있도록 개량이 되고 있잖아요.
5: 네. 근데 좀 커지면서
6: 네. 기본 구조는 소유주의 기본 구조는 3명이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가 고정적입니다.
5: 왜 그 크기를 늘리진 않을까요? 6명, 12명 이렇게.
6: 엔진도 다시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거고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럴 여력이 없는 거죠. 솔직히 말하면은.
5: 자, 소련이 이렇게 달 탐사 같은 무인 달 탐사까지 여러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도전
6: 네.
5: 최근에도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6: 맞아요.
5: 순탄치는 않다고요?
6: 순탄치는 않죠. 기본적으로 네. 이제 투자 자체 규모가 훨씬 더 줄었고요. 더 이상 신기술을 엄청나게 개발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상황이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치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5: 네.
6: 여러 가지 기존에 받아서 위성을 쏴주던 임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러시아는 그 길이 모두 차단이 되어 있었고요. 우주 산업 쪽에서는 약간의 암흑기를 막고 있다라고 봐도 좋을 것 같은데
5: 예.
6: 그 와중에도 자체적으로 시도를 한 케이스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2023년도에
5: 네.
6: 러시아의 달 착륙선 루나
5: 네.
6: 25호를 달의 남극에 보내겠다라고 네. 해서 쐈습니다.
5: 25호, 25번 쐈다는 거잖아요.
6: 그렇죠,
5: 25호면.
6: 그렇죠. 근데 마지막에 이전에 루나 24호가 있었을 거잖아요.
5: 아, 그렇죠.
6: 그게
5: 언제예요?
6: 1976년이에요.
5: 예.
6: 그러니까 되게 오랜만에, 매우 오랜만에
5: 예.
6: 루나 25호를 쏜 거죠. 그리고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달의 남극에
5: 네.
6: 착륙을 하겠다라고 과감하게 얘기를 했었고 인도의 찬드라얀 2호가 여기에 착륙에 성공을 했거든요.
5: 그렇죠.
6: 달 남극에. 그 당시에 2023년도에.
5: 네.
6: 근데 만약에 루나 25호가 성공을 했다면 최초의 기록을 하나 더 가질 수 있었던 거죠. 달의 남극에
5: 착륙한다.
6: 착륙을 한 최초의 착륙선이 루나 25호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실패를 했습니다.
5: 지금까지의 달 착륙은 대부분 앞면, 중위도 정도 그쪽에 다 착륙을 했던 거고 달 남극에 착륙하는 거는 환경이 좀 어쨌든 극한 환경이기 때문에 어려운 걸까요?
6: 극한 환경이기도 하고요. 달의 남극 중위도 지역에 가장 많은 거는 달의 바다입니다. 달의 바다는 평평한 지역이에요. 우리 바다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바다 쪽은 대부분 평평한 지역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5: 네.
6: 물이 갖춰져 있는 게 우리 바다고 거기도 낮은 지역이면서 평평한 지역을 우리 달의 바다라고 그러고 상대적으로 평평하니까 착륙하기가 편하겠죠.
5: 네.
6: 근데 달의 남극은 우리나라의 히말라야 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5: 네.
6: 거기에 베이스 캠프를 차린다고 하더라도 되게 제한된 영역에 조그만 평지가 있는 곳에 보통 베이스 캠프를 차리잖아요.
5: 네.
6: 딱 그 영역에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죠. 달의 남극은 지형이 일단 매우 험합니다. 그러니까 쉽지도 않은 거고 통신도 예전 같지가 않고요.
5: 그러면 왜 러시아는 루나 24호 이후에 47년 만에 달 탐사를 하는데 굳이 조금 어려운 남극을 선택을 했을까요?
6: 이제 달의 남극에 여러 나라들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에 이제 동참을 해서 러시아도 우리도 이런 기술력을 확보를 하고 있고 달의 남극에 가는 것도 러시아가 빠지지는 않겠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5: 아, 약간 도전적인 목표를
6: 그렇죠.
5: 세운 거군요.
6: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 주위를 돌던 루나 25호가 달의 남극에 착륙을 하기 위해서 속도를 줄이는 과정 중에서 그러니까 속도를 줄여야 되잖아요. 네. 얼만큼 줄여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그 가속도계가 약간 그 당시에 고장이 났던 것 같아요. 아. 원래는 한 80여 초, 90초가 조금 안 되게 연료를 태웠어야 되는데 네. 그보다 훨씬 더 연료를 많이 태우면서 가속도를 재는 장치가 켜지지 않은 게 아마 착륙을 실패하는데 가장 유력한 원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 알겠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루나 25호는
6: 달에 충돌을 했고요. 제대로 착륙을 하지 못했고 그다음에 충돌을 한 흔적은 다누리호도 촬영을 했고요.
5: 네.
6: 그다음에 미국의 달 궤도선도 촬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5: 네. 알겠습니다. 그 소련 시절에는 무인 탐사선 달 착륙도 성공한 경험이 있는데
6: 맞아요.
5: 네. 어쨌든 47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긴 하지만 참 어렵긴 어려운 일인가 봐요.
6: 루나 24호가 이전이었잖아요.
5: 네.
6: 루나 24호가 1976년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루나 24호는 달의 흙을 채취를 해오기도 했었어요.
5: 네.
6: 그러니까 엄청난 기술인 거죠.
5: 그러니까요.
6: 그런데 네. 루나 25호를 47년 만에 만든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설계도가 당시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발사해본 경험이라든지 운용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노하우들이 전수가 안 된 거죠. 쌓이지 않고.
5: 네.
6: 예를 들어서 전설의 요리법이 있어요. 레시피가 있는데 이걸 만들어보지 않고 50년 만에 만들었는데 갑자기 그 만든 게 똑같은 맛이 날 수는 없는 거잖아요.
5: 그렇죠. 네. 절대 안 나겠죠.
6: 그렇다고 우리가 뭐 레시피가 전해져 있지 않는 건 아닌데 이 레시피대로 만들어봐라. 근데 내가 생각했던 맛이 아니야.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
5: 그리고
6: 거잖아요.
5: 거기에 막 무슨 히말라야 소금을 가져와야 된다는데 지금은 히말라야 소금도 없고
6: 그러니까요.
5: 예를 들어서 그렇다면 네. 더 어렵겠죠.
6: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잘 맞아떨어지지 않으면서 오랜만에 시도를 했던 무인 달 탐사선은

0: 실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네. 오랫동안 달 착륙선을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유인 달 착륙을 시도를 하지 않으면서 끊겼던 명맥들을 지금에 와서야 조금씩 조금씩 뭐 복구해가고 있는 과정이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 우리가 중국의 우주기술 얘기하면서도 그때 잠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목표를 세우고 쭉 노하우에 단절 없이 이어오고 있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래서 미국이나 러시아 같이 뭔가 이렇게 단절이 있었던 나라들이 네. 오히려 쭉 연이어서 계속해서 목표를 이어오고 있는 나라보다 조금 더 어려움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0: 뭐 오히려 레시피가 없었다면 새로운 레시피로 더 맛있는 걸 만들어낼 수도 있었을 그렇죠. 텐데 네. 경험이 있고 기록이 있고 레시피가 존재를 하다 보니까 그 어떻게 보면 큰 틀은 유지를 해야 된다는 그것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1: 그래요. 맞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이해가 돼요. 네. 뭐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 틀이 있는데 성공했던 경험이 오히려 네. 새로운 것을 하기에는 좀 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군요. 소련도 어쨌든 그 노하우가 끊긴 것 때문에 네. 또 수십 년 뒤에 이렇게 도전하는 게 쉽지는 않다 말씀을 네. 해주셨습니다. 현재 러시아 우주기술은 어쨌든 예전에는 미국과 1, 2위를 다투던 우주 기술이었어요.
0: 맞아요. 지금도 한 3위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1: 워낙에 그때
0: 워낙에 발전이 했기 때문에
1: 발전을 시켜놓은 게 있기 네. 때문에 그러면 지금 러시아의 우주 기술에서는 어떤 분야가 가장 경쟁력 있는 분야라고 할 수 있을까요?
0: 러시아가 지금도 강한 분야는 사람과 화물을 우주 정거장에 보내는 기술.
1: 지속적으로 해왔으니까.
0: 소유주 계속적으로 해왔고 네. 심지어 미국이 자체적으로 우주정거장에 사람을 보낼 수 있는 그 운송편이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우주왕복선이 다 퇴역을 하고 나서 공백기가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는 소유주만이 유일하게 사람을 올려보낼 수 있는 발사체였습니다. 네. 그때 운영을 하면서 한 번도 실패가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화물이라든지 사람을 우주정거장에 보내는 것 그다음에 거기서 오래 지내게 하는 기술에 있어서는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도 앞서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 반대로 격차가 보이는 곳은 회수 시스템, 재사용 시스템이죠. 네, 재사용 시스템에 있어서 러시아가 개발을 하고 있다,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완벽하게 들려온 적은 없어요. 그리고 달 탐사가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또 하나의 약점이기도 합니다. 네. 루나 25호가 추락을 하고 실패를 하면서 이후에 구체적인 달 탐사 계획이 나오지가 않고 있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스페이스X는 로켓의 첫 단을 회수해서 다시 쏘는데 러시아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운영하는 로켓 자체가 없어요. 중국도 최근에 시도를 했었죠. 네. 네. 러시아도 뭐 대규모 위성망이라든지 재사용 로켓을 만들겠다, 사용하겠다라는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구축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넘어야 되는 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주정거장 운영, 그다음에 사람이나 화물을 우주정거장에 보내는 기술 네. 이 정도가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네. 우주정거장에 무언가 사람이든 화물이든 실어 나르는 것은 경쟁력 있는 분야고 네. 재사용 발사체라든지 달 탐사는 좀 뒤처진 분야다라고 네. 말씀해 주셨는데 갑자기 궁금한 게 떠올라서요. 우주 정거장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한 뭐 6개월 정도면은 이렇게 다시 땅으로 내려가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0: 맞습니다. 네,
1: 환경이 워낙에 네. 좀 혹독한 환경에서 지내는 그 기간을 좀 줄이기 위해서 그러면은 실어 나르는 거는 이제 발달했다고 하셨는데 올라가 가지고 도킹해서 거기 안에 넣어드리는 네. 그것까지는 생각이 돼요. 그런데 네. 재사용 발사체가 아니면 거기에 계시던 분을 땅으로 다시 내려오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궁금합니다.
0: 거기에 있는 그 캡슐을 가지고 그냥
1: 바다에
0: 네, 귀환선을 가지고 러시아는
1: 계속 그 방법을 쓰는 거군요.
0: 바다에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1: 어디에 떨어뜨리?
0: 땅에 떨어뜨립니다.
1: 땅이 워낙 넓으니까
0: 충격이 그래서 세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이소연 박사님이 돌아올 때 똑같은 방식으로 서유주 우주선을 타고 돌아왔었거든요.
1: 예,
0: 그때는 심지어 사고도 있었어요. 약간의 사고도 있어가지고 목표했던 지점에 도착하지 못했고 낙하산이 문제가 생기면서 충격이 엄청나게 컸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사히 기환할 수 있었던 거는 그만큼의 여러 번의 발사 실패라든지 기환 실패 경험을 겪으면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는 노하우들을 쌓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은 안정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에 은퇴한 조니 킴 같은 경우에도 네. 한인계 미국 우주인인 조니 킴 같은 경우에도 러시아의 우주선인 소유주를 타고 우주정거장에 갔다가 소유주를 타고 기환한 경험도 있습니다.
1: 예, 그렇군요. 네. 아직까지 그 방법을 쓰고 있는 거고요. 네. 올해 계속 써왔기 때문에 이제는 뭐 안전성명에서는 예,
0: 안전성명에서는 미국도 의심하지 않죠.
1: 네. 내일이 누리호 발사 계획된 날이에요.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아까 얘기를 하다가 러시아는 루나 25호.
0: 네.
1: 뭐 소유주는 몇 톤지 모르겠지만 그런 식으로 막 25호 이렇게까지 계속 쏴왔던 그런 것들을 번호에다가 이제 녹이잖아요.
0: 맞아요.
1: 우리는 누리호 이제 5차 발사인데
0: 네.
1: 누리호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상업용으로 계속 발사를 시도한다 그러면 나중에는 뭐 25호,
0: 네, 25차 발사,
1: 25차 발사
0: 네.
1: 그렇게 되겠죠.
0: 그럼요. 네. 네.
1: 그런 날이 갑자기 그 숫자 때문에 그런 생각이 떠올라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벌써 마칠 시간이라서 오늘 또 인사를 드려야겠습니다.
0: 네.
1: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2: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4: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디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탄탄 방수 건물 누수 완벽 방수 탄탄 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 방수 탄탄 방수
2: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0: 지친 나를 안아줘.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2: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잠시 후 12시 5분 손석희 12시가 방송됩니다.
7: 예, 오늘 끝곡은요 슈프림 팀의 그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11시 5분에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날아줄지.
1: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3: 안녕하세요. 명화를 통해 일상의 예술을 전하는 작가 이윤서입니다. 오늘도 바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하루에도 우리는 스마트폰 화면을 수없이 바라봅니다. 오늘은 단 1분만이라도 명화 한 점을 검색해서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명화 한 점은 바쁜 일상을 잠시 멈추게 하고 미처 돌아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정보보다 잠시 멈춰 마음을 바라보는 시간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명화 한 점이 당신의 하루의 온도를 바꿉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반주소금 협찬입니다.

0: KBS
1: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2: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닭주 태화루
3: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2: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4: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6: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정오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2년차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첫날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거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송구하다면서 국민 불편에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증언 요구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재재청 논란을 둘러싼 의혹에 조 대법원장이 답하라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재재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두고 역사적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핵심기관인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면서 수사와 공소기능 분리에 대해 국민의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이 수사 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에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의결이 예정됐다며 계획대로 의결되면 14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을 이유로 추가 검증을 거친 끝에 재청 20여일 만인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상영을 즉각 중단하고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 20명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작사는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고인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한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할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해외영화제 출품 제한도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전담 수사팀을 지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범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를 4개 팀,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해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사안인지 검토 중이라며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해당하면 중수청 통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그냥 후퇴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2도, 춘천 21도,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최고 2m, 서해 앞바다 3m, 남해 앞바다 1.5m 등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MBC 정오 뉴스를 마칩니다.
0: 2016년 가을맞이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건강박람회가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전국 각 지역의 품질 좋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농식품과 직접 체험해보며 즐길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가을맞이 건강박람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99년 전 오늘 미국 뉴욕에서는 영화 The Jazz Singer가 개봉됐습니다. 모든 장면에 소리가 들어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일부의 대사와 노래가 유성으로 제작돼서 본격적인 유성 영화의 시대를 이끌어낸 시초의 작품으로 알려졌죠. 그로부터 100년 가까이 영화가 영상과 소리로 만들어낸 꿈과 사랑, 모험, 슬픔, 그리고 논란들. 오늘도 계속되는 영화 한 편을 둘러싼 논란을 보면서 영화가 닿을 수 있는 상상의 지평은 어디까지인가를 생각하게 되네요. 손석희의 12시, 오늘은 모처럼 아주 오래된 명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1952년 영화 사랑은 비를 타고, 이 영화는 바로 재즈싱어가 문을 연 유성 영화 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영화에 대한 논란은 일단 접어두고 듣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군사분계선 이슈로 가겠습니다.

이진 켈리의 Singing in the Rain을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손석희 12시에서는 문자 샤프 8001번과 스마트 라디오 어플 미니 또는 유튜브 손석희 12시 라이브 채팅창으로 청취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질문들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진행하는 사이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올려주시면 제가 대신 질문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잠시 광고 듣고 지구촌 사이데이를 진행하죠.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2: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1: 수확량 줄어도?
2: 보장.
1: 가격이 내려도?
2: 아이, 그럼.
1: 보험이 든든하구만.
0: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3: 보험가입 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복응 1522588 관절 복응.
2: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복응.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3: 관절 복응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4: 조관.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3: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2: 환인제약.
4: 예, 오늘 주목할 지구촌 사이드 A면은 한반도 군사 분계선과 북한입니다. 어제 우리 군이 DMZ 지뢰 폭발 사고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 북한이 군사 군 분계선, 그러니까 MDL이라고 부르죠. 그 이남에 매설한 지뢰였다, 이렇게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좀 떠밀려온, 유실된 게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직접 매설한 것이었다는 얘기죠. 우리 군이 북한 지뢰를 제거하는 대응 조치에 나섰는데 이번 사건이 남북관계에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또 국경선 요새화로 인한 추가 충돌 위험은 또 없을지, 이거 뭐 살펴볼 대목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반도에 겹겹이 쌓이고 있는 안보 리스크 문제입니다. 조용근 전 국방부 대북정책관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5: 네, 안녕하십니까.
4: 예예. 예. 우선 휴전선의 구조부터 잘 모르는 젊은 층도 있습니다, 사실.
5: 네네.
4: 그러니까 남방 한계선이 있고 북방 한계선이 있고 가운데가 군사 분계선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가 보니 이제 그 텔레비전에서 흔히 보는 철책선은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에 있고.
5: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군이 갖고 있는 남방 한계선에 설치되어 있는 철책선을 통상 보시는 겁니다.
4: 예예. 근데 그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폭이 4km고요.
5: 그렇습니다.
4: 딱 가운데 있는 군사 분계선은 철책이 없습니다.
5: 아무것도. 원래는 1953년 정전협정을 맺었을 때, 예, 거기에 1292개의 표식물을 설치해서 군사 분계선을 표시했었습니다.
4: 예, 예.
5: 이거를 저희가 1960년대까지 계속 유지를 하면서 관리를 해오다가,
4: 예,
5: 60년대 말에 우리 한국군이 이것을 보수화로 들어갔을 때,
4: 예,
5: 북한군하고 교전이 되게 세게 붙었습니다.
4: 아, 예, 예.
5: 그래서 인명이 많이 살상이 된 이후에 유엔군 사령관이 이 1292개를 관리하지 말라는 지시가 내려오면서.
4: 거긴 유엔 사령관 소관사 아니니까요.
5: 그렇습니다.
4: 예, 예.
5: 그래서 한 50년이 지나면서 이제는 그게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4: 아, 그 돌로 만들었습니까? 나무로 만들었습니까?
5: 그게 그 철책에다가 철판으로 만들어서 다 심어놨습니다.
4: 아, 예, 예. 그 녹슬고 뭐 이렇게, 네, 되면서 세월이 흘렀으니까.
5: 네. 그래서 지금 한 200여 개 정도 남아있는데,
4: 예,
5: 그것도 홍수가 나서 막 떠내려갔었고.
4: 아.
5: 그다음에 이제 한국군과 북한군이 작전하면서 또 옮겨놨던 것들도 있고 막 이래가지고,
4: 예, 예,
5: 실제 그 표식물들이 정확한 MDL을 이렇게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4: 예.
5: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군이 생각하는 그 군사분계선과 한국군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과 유엔사가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이 다 다릅니다.
4: 아. 이거 지난번에 한번 나오셔서, 네네, 이 말씀을 하면서 거기 좀 위험하다라고 이미 예견을 하셨던,
5: 그렇습니다,
4: 내용이거든요.
5: 그런데, 네, 네,

0: 그러면 정확하게 군사 분계선이 어딘지 지금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서로 알고 있는 게 다르다는 얘기죠?
1: 네, 서로 알고 있는 게 다른 겁니다.
0: 예. 다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 사실은 정확하게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돼버려서
0: 예.
1: 한국군이 인식하고 있는 군사분계선이 있고 북한군이 인식하는 군사분계선이 있는데
0: 예.
1: 이번에 지뢰는 북한군들이 자기네들이 이제 국경선을 만들겠다고 하면서
0: 예.
1: 자기네들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에다가 지뢰를 심었는데
0: 예.
1: 이것이 우리 한국군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 남쪽으로 내려와 버린
0: 그렇군요.
1: 것이죠.
0: 그리고
1: 그러니까
0: 우리는 거기가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들어가서 이번에 지뢰 사고가 터진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 한국군 지역이라고 생각하고
0: 예.
1: 북한군은 자기들의 지역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다 군사분계선을 심었고,
0: 예.
1: 그러니까 김여정의 담화에서도 절대 자기네들은 그 국경선을 넘어간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0: 그건 자기들 생각이고.
1: 예, 그러니까 그게 구조적으로 지금 다른 문제가 있는
0: 예.
1: 겁니다.
0: 그런데 이게 철책선이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남방 한계선과 북방 한계선에 있지 않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전휴전선에
1: 네.
0: 걸쳐서. 그 철책을 원래 넘어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비무장지대로서.
1: 그렇습니다. 원래는 정전협정에
0: 예.
1: 비무장지대는 1,000명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국군 1,000명, 북한군 1,000명. 1,000명씩은 왜 들어가냐면
0: 예.
1: 당시에는 거의 농사를 졌었습니다.
0: 아, 그 안에서요?
1: 그 안에서서.
0: 예.
1: 그러니까 정전협정의 핵심은 농사를 짓도록 해줬었는데 그러면서 그 농사를 담당하는 민사행정경찰이라는
0: 예.
1: 명목하에 1,000명이 들어갈 수 있다고 했는데
0: 예.
1: 실제로 70년이 지나면서 이 비무장지대가 완전히 중무장지대로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농사도 하나도 안 짓고.
0: 예.
1: 근데 북한 쪽은 좀 짓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0: 예.
1: 여기에 어마어마한 병력과 중화기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0: 아, 그러니까 남방 한계선이나 북방 한계선이나 한계가 없이
1: 그렇습니다.
0: 철책은 그냥 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옛날에 농사도 지었고 그 농민들이 지었겠죠.
1: 그렇습니다. 예.
0: 농사도 짓고 요즘은 그 농사는 안 짓는데 그 대신 무기가 들어와 있으니까 비무장지대가 아니다.
1: 중무장지. 사실은 말로는 비무장지대, 중무장지대고 북한은 아예 철책도 없었습니다.
0: 예.
1: 북방 한계선에.
0: 예.
1: 그러니까 북한은 아예 100% 다 비무장지대 안으로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0: 아, 예. 그리고 저희들이 여태까지 알고 있던 것과는 현실이 너무 달라서.
1: 네.
0: 그런 와중에 이제 군사 분계선의 어떤 그 표석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그냥 자기들 임의대로 여기까지 우리 땅 이렇게 해서 들어온다는 얘기인가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0: 그럼 우리는 저기까지 우리 땅 해서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까?
1: 그것이 사실 없었습니다.
0: 예.
1: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그 비무장지대의 핵심은 완충지대로 확보하는 거다 보니까
0: 그렇죠. 예.
1: 북한도 군사분계선까지 접근하지 않았었습니다.
0: 예.
1: 우리도 접근하지 않았고 비무장지대에서 작전을 했지만
0: 예.
1: 근데 2023년도 말에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두 국가를 선언하면서
0: 예.
1: 이제 북한군이 국경선을 긋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까지 다 내려오고 있는 그런
0: 예.
1: 상황인 겁니다.
0: 그 얘기를 제 기억에 한달 전쯤에 저희
1: 그렇습니다.
0: 프로그램에서 해주셨습니다. 그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경선 요새화와 군사분계선 문제가 좌우지간 아무튼 심각하다.
1: 그렇습니다.
0: 이러다 북한과 우발적인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군사분계선 근처에 방사포 등 무기 체계를 다 갖다 놨다.
1: 그렇습니다. 예.
0: 예. 근데 그때는 저희한테 그 말씀을 해주실 때만 해도 이렇게 지뢰 사고가 안 일어나서 그랬는지 그렇게 심각하게 이 문제를 생각하지 않았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미 말씀을
1: 네,
0: 해주셨단 말이죠.
1: 그렇습니다. 예.
0: 이미 그때 큰 문제를
1: 네.
0: 느꼈었다는 얘기죠.
1: 예, 그러니까 더욱 큰 문제는 지금은
0: 예.
1: 지뢰에서 끝났는데
0: 예.
1: 국경선이 이제 북한군이 완료가 되면
0: 예.
1: 이제는 국경 경비는 국경선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0: 그렇죠.
1: 국경이 남쪽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0: 예.
1: 북한군 경비 병력들이 이제 내려오게 될 겁니다.
0: 예.
1: 그러면 이제 경비 병력이 우리의 한국군의 군사분계선을 침범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0: 예.
1: 이것은 더욱 심각해진다. 그래서 우리 군이 이것에 대한 입장을 마련해서
0: 예.
1: 이것을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지를 결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려왔던 겁니다.
0: 잘못하면 언제든 교전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고.
1: 구조적으로 이제 교전이 일어날 수뿐이 없는 상황으로 바뀌어 있는 것이죠.
0: 예. 왜냐하면 자기들이 국경선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거기 딴그 우리 저 한국의 군대나 아니면 북한의 군대가 들어와 있으면 그건 당연히 교전이 벌어지는 상황
1: 네.
0: 아니겠습니까?
1: 그러니까 우리 군사 분계선을 한국군 입장에서 침범한 것이기 때문에
0: 예.
1: 우리는 당연히 이것을 밀어내야 되는 것이고
0: 예.
1: 북한군은 자기 땅을 자기네들이 경비하러 들어간다고 들어오는 것이라 이것이 문제가 생기는데 예전에는 예. 이러한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통신선도 있었고 군사 당국 간에
0: 그렇죠.
1: 군사 회담 채널도 있어서
0: 그 다 없어졌잖아요.
1: 다 없어졌기 때문에 예. 이게 문제입니다. 예전에는 그러니까

0: 감시를 했다는 그래도 대화가 됐었다는 얘기인가요?
1: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렸던 겁니다. 처음에 예. 목감지뢰가 열렸다가 우리가 확성기를 재개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폭격이 쌍방이 오고 갔다가 예. 그다음에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서 군사 긴장 완화로 갔었습니다.
0: 예.
1: 이게 전형적인 과거의 패턴이었습니다.
0: 그런데
1: 예. 2023년도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적대적 두국가를 선언하면서
0: 그러니까요.
1: 이제 우리가 적국이어서
0: 예.
1: 이번에도 절대 남한하고 뭐 섞일 일 없다.
0: 예.
1: 사소한 일도 이렇게 관여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회담을 안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0: 예.
1: 이 우발적 무력 충돌이 확전으로 갈 것에 대한 것을 매우 관리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0: 아니 그러면 그렇게 해서 확전이 만일 되면 북한 쪽도 그거를 원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그래서
0: 예.
1: 지금 중요한 것은 북한군한테 우리의 군사분계선이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0: 예.
1: NLL을 우리 이제 해군들이 지켜서 북한군이 NLL을 정확하게 알듯이
0: 그렇죠.
1: 지금 북한군 입장에서는 그 비무장지대 내 한국군의 군사분계선이 어디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0: 예.
1: 근데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유엔사하고 한국군의 군사분계선을 일단 일치시키고
0: 예예.
1: 그게 일치된 이후에는 뭐 드론이라든가 우리의 로봇 체계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0: 예.
1: 한국군의 군사분계선을 표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0: 예. 그게 1차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긴 한데.
1: 그렇습니다.
0: 유엔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1: 그래서 유엔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0: 예.
1: 북한군이 이중적 태도를 하고 있는 것이 유엔사를 좀 인정하고 있습니다.
0: 예.
1: 2015년도에는 그 목함질의 사건이 나서 쌍방 교전이 있었을 때 유엔사가
0: 예.
1: 회담을 하자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북회담으로 나왔습니다.
0: 예.
1: 근데 지금은 북한군이 자기네들 뭐 작업하는 이런 상황을 통보하는 것을 유엔사한테 하고 있기 때문에
0: 예예.
1: 이런 상황에서 지금 유엔사가 좀 나서줘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 것이.
0: 그런데 안 나서고 있나요 아직?
1: 이번에 이제 처음으로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것을 유엔사가 인정을 했기 때문에
0: 예예.
1: 유엔사도 이제 많은 부분을 이제 관여하기 시작을 해서
0: 예.
1: 유엔사가 북한군과 장성급 회담을 사실 1998년 이후에 16번을 열어왔었습니다.
0: 예예.
1: 그런 회담을 좀 열자고 해서 이런 무력 충돌이 확전으로 가지 않는
0: 예.
1: 그런 장치들을 좀 유엔사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0: 예예. 또 우리 군의 조사 결과도 명확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0: 유엔사로서도 그걸 무시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고
1: 그렇습니다. 예.
0: 그쪽에서도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우리하고 유엔사하고 군사분계선을 명확하게 입장 정리해서 정한 다음에 북쪽에 이게 군사 분계선이다라고 통보하면 그거 받아들일까요?
1: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0: 그러니까 예.
1: 원래 저희가 9.19군사 합의 같은 걸 맺을 때 그러니까 예. 남북군사회담에서는 선을 협상할 수는 없습니다. 선은 협상할 수 있는 게 아니고
0: 예.
1: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이제 면으로 우리의 표현으로는 면으로 덮는다고 해서
0: 예.
1: 평화의 면으로 덮는다는 표현을 쓰는데
0: 예.
1: 거기서 우리가 충돌하지 말자라는 것을 합의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군사분계선이 여기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와서는 안 된다를
0: 예.
1: 명확하게 해주고 그러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0: 예예.
1: 그런 조처를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0: 여기서 선과 면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겁니까?
1: 쉽게 얘기하면 NLL에서 우리가 예전에 남북 간의 해군들이 많이 교전을 일어났지 않습니까?
0: 예예.
1: 그래서 이번에 9.19군사합의 맺을 때 거기 해상 완충구역을 맺었습니다.
0: 예.
1: 그 안에는 우리의 NLL도 있고 북한군의 경비 개선도 있습니다.
0: 예.
1: 그래서 선을 갖고서 다투지 말고 이 안에 전체에서는 서로 쉽게 해서 충돌이 일어나지 않는
0: 예.
1: 여러 가지 조처들을 하자라고 그 당시 합의했던 것처럼
0: 예.
1: 지금 이제 지상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MDL을 명확하게 알려주고
0: 예예.
1: 북한군이 생각하는 국경선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우발적 무력 충돌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게 확전으로 가지 않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들을
0: 예.
1: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
0: 아니,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 한국전쟁 끝나고 휴전선의 비무장지대를 만든 이유가 또 그 이유잖아요.
1: 예예. 예.
0: 그러면 이제부터 다시 비무장지대를 만들어야 된다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비무장지대가 지금 중무장지대가 돼버렸기 때문에.
1: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0: 예.
1: 게 지금은 이제 북한이 자기네들이 갖고 있었던 북쪽 2km 북측의 비무장지대를 아예 없애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 예. 우리는 보다 우리의 비무장지대를 좀 확고하게 완충지대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0: 예.
1: 거기에 하나 더해서 하는 게 지금 우리 한국군은 AI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라고 해서 GPD를 전부 무인화하고
0: 그렇죠.
1: 있습니다.
0: 예, 예.
1: 그래서 그 무인화를 좀 가속화시켜서 여기를 좀 더 완충지대화하면서
0: 예.
1: GOP 아까 말씀하셨던

0: 한방 한기선 후방에서는 대비 태세를 굉장히 강하게 하는 예, 예. 그러한 좀 전략들이 필요한데 북한이 우리랑 응대하지 않기 때문에 좀 예. 좀 세밀하고 좀 치밀한 전략들이 그런 상황입니다.
1: 그 우리만 비무장지대를 지키면 저쪽은 안 지키고 들어와 있다는데 그게 해결책이 될까요? 그 우리만 이 기로를 그냥 물러나 있는 거잖아요.
0: 그러니까 그 정전 협정은 우리 한국군은 정전 협정을 지키는 것이 예, 예. 너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이제 여태까지 한반도에서의 그 안보에 대한 그 규율이었기 때문에 예, 예. 정전 협정은 반드시 지켜줘야 됩니다.
1: 예.
0: 그래서 그 정전 협정 우리가 지키고 있고 그걸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이용하자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저들이 안 지키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건 어떻게 합니까?
0: 그러니까 북한군은 북한군의 입장은 정전협정을 깨버려서 예. 사실 국경선화 하겠다는 것이 북한군의 입장이기 때문에
1: 아 2023년도에 김정은의 그 발표가 나온 네. 이후에
0: 네 우리는 그것을 돌리려는 복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예예. 생각을 하겠어 우리는 더 철저히 지키면서 예. 대비 태세는 더 강화해야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1: 근데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그 방사포는 굉장히 위협적인데. 그게 비무장지대까지 지금 들어와 있다면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거 아닌가요? 우리의 방위적 측면에 있어서도.
0: 그렇습니다. 방사포가 비무장지대에 들어와 있는 건 아니고 예. 전방 군단에. 그러니까 북한군도 비무장지대 후방에 지금 갖다 놓은 것이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예, 예.
0: 우리 한국군도 마찬가지로 우리 군단 후방에는 예. 굉장히 대비태세가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예. 강화되고 있습니까?
0: 강화되고 있습니다.
1: 예, 예.
0: 저희 이번에도 국군의 날에 굉장히 첨단 무기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 있기 때문에 예. 사실 재래식 전력에 있어서는 예. 한국군이 매우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민주 국가에서는 그렇게 군사력을 막 보여주는 것이 아니기
1: 그렇죠.
0: 때문에
1: 예, 예.
0: 예, 그런 면이 있지만 사실 전방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압도적으로 저는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예. 문제는 이제 이른바 이제 비대칭 무기니까 북이 핵을 가지고 있는 문제 때문에 어찌 보면 북은 재래식 무기에서 도저히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을 핵으로 이제 채우는 것일 테고.
0: 그렇습니다.
1: 예. 게다가 트럼프는 엊그저께 117개인가 뭐 있다고 또 한 바람에.
0: 네네.
1: 그 어떤 게 맞습니까?
0: 그 저번 국방위원회에서 안규백 장관께서
1: 예, 예.
0: 그 북한의 핵무기를 약 80에서 120개 사이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1: 예, 예.
0: 그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57개라고 얘기한 건 좀 안 맞고
1: 아, 예, 예.
0: 이번이 좀 더 정확해진 걸로 보여집니다.
1: 예. 얘기 나온다 보니까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에 바로 또 모시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예, 예.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관
3: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4: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5: 지금 시각은 12시 30분입니다.
1: 예, 강다은 아나운서가 2부의 국제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6: 우리나라는 어떤 국가에서 원유를 가장 많이 수입해올까요? 바로 사우디인데요. 90년대부터 부동의 1위지만 그 비중은 좀 줄어서 5년 만에 30% 아래인 29.9%를 기록했습니다. 2위는 미국으로 20.1%입니다. 사우디는 최근 원유의 아시아 판매 가격을 전월 대비 배럴당 $3 내렸습니다. 오만 유, 두바이보다 배럴당 $5 정도 저렴한 건데요. 중동에서 아시아까지 가는 원유 운송비가 폭등하니 사우디가 나름 가격을 떠안으면서 아시아 내 시장 점유율을 방어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기업 아람코의 아민 나세르 최고 경영자는 영국에서 열린 에너지 정보 포럼에서 글로벌 원유 재고 회복에 최대 2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세계 석유 수요는 하루에 약 1억 배럴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미국과 이란 전쟁 이후 30억 배럴 정도, 그러니까 전 세계 한 달치 원유 공급이 줄었다고 아민 나세르 CEO는 덧붙였습니다. 알래스카 LNG 사업과 관련해서 트럼프는 우리 정부의 관세카드로 압박하고 있죠. JD 벤스 미 부통령은 조금 톤을 낮췄습니다. 알래스카 방문 전에 기자들에게 분명히 한국과 일부 세부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도 그걸 언급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1980에서 90년대에도 우리 정부의 알래스카 LNG 구매 및 관련 사업을 제안했다는 걸 알려주는 문서가 나왔습니다. 1983년 최동규 당시 동력자원부 장관은 알래스카 주지사에게 LNG 추가 구매를 약속할 수 없다는 서한을 보냈는데요. 그 거절 이후로 막대한 금융 부담 등을 명시했습니다. 1992년에도 당시 우리 외무부는 주 알래스카 총영사관에 LNG 구매 의사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미국 측에 전달해달라는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6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 강다은이었습니다.
7: 世界接轨
8: conectarse con el mundo
9: 世界とつながる
10: للتواصل مع العالم
11: connect with the world
12: 세계는 연결돼 있다 손석희의 12시
1: 예, 2부 손석희의 12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11월 3일에 열리는 미국 중간선거이죠. 뭐 한 달도 남지 않았네요. 이번 선거에서는 하원 435석 전체 그리고 상원 100석 가운데 35석을 또 새로 뽑습니다. 그동안에 방송에서 하원은 민주당이 유리하고 상원은 박빙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은 얘기가 좀 달라졌습니다. 이제 상원도 흔들린다. 그러니까 공화당 입장에서는 이렇게 되면 이제 트럼프로서는 더욱더 속이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겠죠. 그래서 알래스카 때문에 우리를 좀 괴롭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은 중간선거 핵심 승부처가 된 상원의 선거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가인 하상흥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께서 나오셨습니다.
13: 네, 안녕하세요.
1: 예, 반갑습니다. 예. 자, 이 중간선거 관련해서는 뭐 상원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과연 될 수 있는가 여기 온통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13: 네.
1: 그런데 민주당이 상원에서 다수당이 되려면 최소한 그러니까 자기 의석은 지키면서
13: 네.
1: 공화당이 현역으로 있는 곳에서 네 군데를 뺏어와야 된다. 네, 이런 계산이 상황이죠. 선다면서요?
13: 예, 그래서 원래 올해 초만 하더라도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원 다수당을 민주당이 탈환할 거라고는 아무도 기대를 안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 예. 지금 혹시 상원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1: 예.
13: 주별로 이제 벌어지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좀 추이가 좀 심상치가 않다라는 그런 얘기고요.
1: 예.
13: 그리고 현재 53대 47, 총 상원 100석 중에서 53석은 공화당이 가지고 있고
1: 예.
13: 47석은 민주당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화당 현직자 4석을 뺏어와야 되는
1: 예.
13: 그래야 이제 51대 49가 되면서 이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1: 예,
13: 같습니다.
1: 그 네 군데로 유력한 곳은 어디 어디일까요?
13: 지금 전문가들이 눈여겨보는 네 군데는 메인주, 오하이오주, 노스캐롤라이나주 그리고 알래스카주 이렇게
1: 예,
13: 네 개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몇 개를 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1: 문제 알래스카군요.
13: 네, 문제 알래스카입니다.
1: 예.
13: 네.
1: 메인은 전통적으로 민주당 쪽 아니었어요?
13: 메인은 좀 약간 그 독립적으로 좀 움직이는 스타일인 그런 주고요.
1: 예, 예.
13: 사실 이 좀 말씀드린 네 개 주 중에서 알래스카가 경합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지금 공화당한테 안 좋다라는 거에 방증이라고 볼 수 있죠.
1: 알래스카는 예. 뭐 완전히 공화당 쪽이었던 말이죠.
13: 뭐 공화당 위주였던 곳이었기 때문에
1: 예,
13: 거기가
1: 예.
13: 지금 경합주라는 건 좀 의아한 상황입니다.
1: 예. 그 트럼프가 아무튼 알래스카 그 유전 그 문제 때문에 한국을 밀어붙였는데 그게 어느 정도 그러면 표심을 가지고 올 수 있을까요?
13: 글쎄 근데 그거는 일방적으로 발표를 한 거고 오늘도 뭐 제이 디벤스 부통령이 뭐 자세한 내용은 우리 나중에 상의해 보자라는 식으로 예, 이야기한 바도 있고
1: 약간 그래서 약간 물러섰다고 하던데.
13: 네. 예, 예.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중간 선거 상황을 고려를 하고 이야기는 했을 것 같은데.
1: 예. 예.
13: 예 그게 어느 정도 구체화되는

0: 지를 사실 우리들보다도 알래스카 유권자들이 더 예, 눈여겨 보겠죠. 그래서 아, 예, 예. 예, 어떤 식으로 변화할지 영향력을 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 그 만일에 네. 알래스카가 알래스카 한 군데 때문에 내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절체절명의 상황이 되면. 네. 그 키는 한국 정부가 주고 있는 거네요?
0: 뭐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겠죠. 사후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예,
1: 과장해서 예. 뭐 과장해서 어떨지 모르겠지만 예, 예. 현실적으로.
0: 예.
1: 예. 아무튼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이번 중간선거에서 아무튼 전통적으로 공화당 텃밭으로 알려져 있는 몇 곳들이 이게 좀 방어선이 무너지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공화당의 텃밭 중에서 그러면 흔들리는 곳. 아까, 뭐
0: 아까 말씀드린 예. 그 이제 네 개 주 말고 지금 텍사스, 아이오와도 지금 눈여겨봐야 된다는 그래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예, 심지어 예. 캔자스도 여론조사 결과를 놓고 보면은
1: 예.
0: 과거 추세랑은 조금 다른 예, 민주당이 좀 힘을 얻고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는 보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 예예. 예. 근데 여론조사 결과가 그러면 박빙입니까? 아니면 차이가 좀 납니까?
0: 그러니까 그쪽이. 박빙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그 여론조사하고 나서 그 통계 자료 분석을 했을 때 두 정당 후보 간의 기대되는 득표율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박빙이라고 하거든요.
1: 예,
0: 그래서
1: 예.
0: 이제 그 선거 때 이제 자주 이야기되는 그 margin of error라고 해서
1: 예.
0: 이제 그 오차 한계 요거까지
1: 예, 예.
0: 고려해 봤을 때 그 오차 한계를 고려해도 차이가 나면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니까
1: 그렇겠죠.
0: 누가 이길 거다. 근데 그 오차의 한계를 고려했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면 그러면
1: 예.
0: 누가 앞서는지는 숫자는 나오지만 사실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누가 이길지는 모르겠다. 이래서
1: 예.
0: 이제 박빙이라고 나오는 거죠.
1: 그 지금 아까 말씀하신 예를 들면 텍사스, 아이오와 캔자스 이런 데는 그런
0: 전부 다 박빙. 지금 박빙이라는 겁니다. 네.
1: 근데 추세가 있지 않습니까?
0: 네.
1: 그러니까 그렇게 전부 오차범위 내에 들어가 있으면 판단하긴 뭐 그 현실적으로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거죠.
0: 네, 그렇죠.
1: 오차범위 내니까.
0: 네, 그렇죠. 근데 누가 이길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1: 예,
0: 거죠.
1: 근데 이제 여론조사 회사에서 보면 그 추세를 얘기하곤 합니다.
0: 네.
1: 그러면 그 추세는 어떨까요?
0: 그 추세는 좀 주별로 다르긴 한데 아까 이제 말씀드린 주 중에서 텍사스 같은 경우는 여기는 이건 절대 민주당이 이길 수 없는 그런 지역으로 알려져
1: 그럼요,
0: 있는데
1: 예, 예.
0: 추세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민주당 후보인 제임스 탈라리코가 조금씩 올라오는 추세 뭐 이거는
1: 예.
0: 볼 수가 있습니다.
1: 그렇게 해서 박빙까지 갔다.
0: 네.
1: 예. 후보의 어떤 뭐 매력 뭐 이런 것도 있습니까?
0: 그런 것도 물론 있죠. 아무래도 선거라는 게 예, 그 후보를
1: 예.
0: 달고 이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뭐
1: 예,
0: 텍사스
1: 예.
0: 민주당 상원의원 후보 제임스 탈라리코라는 그 개인의 뭐 개인기도 있지만 지금 그 공화당 후보가 좀 여러 이제 비리에 연루가 되어 있는
1: 아, 예, 예.
0: 그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실 그게 좀 깎아먹는 지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반대로 그러면 민주당 우세 지역이었다가 공화당 쪽으로 기우는 것도 있지 않을까요?
0: 예, 뭐 한 몇 달 전만 하더라도 뉴햄프셔주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상원의원 선거에서 넉넉하게 이길 거라고 했는데
1: 예, 예.
0: 요즘 이제 거기가 박빙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유는 사실 그 미국도 보면은 이 그 정치 터줏대감들이 있어가지고 지역에
1: 예, 그렇죠.
0: 뭐 아시는 대로 뭐 우리 그 부시 그 아버지 아들 대통령한
1: 예,
0: 그
1: 집안에서 다 이어
0: 텍사스고
1: 예, 예. 예.
0: 근데 이제 뉴햄프셔도 그 공화당 그 집안 정치인 집안 중에 수노누라는 성을 갖고 있는 분이 계시는데
1: 예.
0: 예, 이제 그분 집안에서 이번에 이제 후보가 공화당 후보 나와가지고
1: 예.
0: 예 이제 그분이 나오니까는 이제 수노는 집안을 오랫동안 밀었던 이제 뉴햄프셔 유권자들이 살짝 이제 동요하는 예 그런 상황입니다.
1: 예예. 예. 그럼 이제 최근에 여론조사를 지표만 놓고 볼 때 공화당하고 민주당 쪽은 지지율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0: 그러니까 지지율만 따져놓고 보면은 전국 단위에서 민주당이 앞서고요.
1: 예.
0: 예, 꽤 많이 앞서고 있는데 근데 이건 전국 단위 얘기고 지금 중간선거라는 거는 다 이제 주 단위에서 치러지는 선거 아니면
1: 그렇죠.
0: 주보다 작은 지역구에서 치러지는 선거이기 때문에
1: 예.
0: 전국 단위 정당 지지를 가지고는 바로 대입을 시켜갖고 설명을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1: 예, 예.
0: 그럼 결국 이제 주 단위로 여론조사를 수행을 하는 걸 봐야 되는데 참 안타까운 것이 좋은 여론조사는 너무나도 놀랍게도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냐의 함수거든요.
1: 그렇죠.
0: 예. 예, 이거 돈 많이 쓰고
1: 예. 표본수도 많아야 되니까.
0: 그렇죠. 예, 그래서 예. 주 단위에서 치러지고 있는 여론조사가 미국에서 이제 전국 단위에서 치러지는 선거보다는 좀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1: 아,
0: 항상
1: 예.
0: 이제 그런 경향이 있고 뭐 주 단위 여론조사인데 거기에 뭐 돈을 많이 이렇게 투입할 수 있는 그런
1: 예.
0: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이번 뭐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갖고 추이는 보고 있지만
1: 예.
0: 주 단위의 여론조사 결과는 미국에 방법에서 정확하지 않은 적들이 꽤 있다라는 예. 것도 좀 감안을 하셔야 뭐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0: 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1: 예, 뭐 예. 출구조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는 경우도 있는데.
0: 그건 뭐 이제 출구조사 그렇죠. 예, 그것도 이제 사전 투표하신 분들을 제대로 잡아내지 못하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있고 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뭐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예, 것들은. 예.
1: 또 하나는 이제 뭐 샤이 뭐 이렇게 해가지고 네. 여론조사에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거 트럼프는 지금 뭐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가 하나같이 마음에 안 들 테니까 네. 마가 세력의 어떤 의견을 여론조사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0: 맞습니다. 예, 예. 그게 또 사실은 참 미국 정치에서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문제인데 여론조사 기관에 대한 신뢰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가 오면은 그래도 중립적으로 어느 후보가 앞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이 연락하나 보다 하고 답을 했는데
1: 예, 예. 예,
0: 요즘은 이제 여론조사 기관에서 전화를 하면은 맨 처음에 이제 응답자가 생각하는 건 이거 어느 당을 대표해서 온 거지라는 생각을 먼저 한다라는 거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제 공화당 지지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민주당 색채가 나는 여론조사 기관이다라고 뭐 대답을 안 한다든가 거짓말을 한다든가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죠.
1: 예. 예,
0: 그러니까 이제 응답한 내용에 기반을 해갖고 여론조사 자료를 만들어서 분석을 해야 되는데
1: 예.
0: 응답 자체에 오류가 많아지면은 이건 뭐 어떻게 손을 쓸 수 있는 방법이 예. 없는 겁니다. 네.
1: 그럼 사실 그 미국 선거를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하 교수님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곤란한 경우가 많이 있겠네요.
0: 그래서 이제 예측이 어려워지는 거고 그래도 그 사후적으로 분석은 가능한 거죠. 이제 사후에 예. 누구를 찍었냐 그러면 거기에는 상대적으로 응답이 정직할 가능성이 예. 높기 때문에
1: 아니 그러면 예. 이제 거꾸로 예. 사후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예. 그것도 연구가 축적이 될 거 아닙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걸 가지고 사전 예측도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0: 뭐 그렇긴 한데 지금 선거 상황이라는 게 매번 또 바뀌는 거기 때문에
1: 예,
0: 사실
1: 예.
0: 또 그 특정 후보의 개인기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1: 물론
0: 뭐
1: 그렇죠.
0: 2008년 예. 오바마나 2016년 트럼프나 지금 중간 선거도 보면 투표용지에 트럼프 이름은 없지만
1: 예.
0: 그래서 트럼프는 항상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가 투표용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좀 투표를 해달라.
1: 예.
0: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자기 이름이 없고 입구에 따라서 공화당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가 많이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1: 예.
0: 사실 이제 그런 개인기까지 다 고려를 해갖고 예측을 한다라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1: 그 냉정하게 보면 그 트럼프가 네. 내가 투표용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찍으라고 하면 손해일까요? 이익일까요?
0: 본인은 이제 그게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데
1: 예.
0: 일부 후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해라고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겠죠.
1: 예예. 예. 그게 예측하기가 참 아무래도
0: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자기가 투표용지에 있다고 생각하라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1: 예.
0: 이제 과거 자기가 나왔던 이제 선거에서 여론조사보다는 선전한 게 있기 때문에 2014년도 뭐 해리스랑 박빙이다 그랬는데 크게 이겼고
1: 아 그렇죠
0: 예. 예 2016년도 뭐 절대 트럼프가 이기지 못할 거다라고 그랬는데 이겼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여론조사는 자기한테 불리하고
1: 그때 예. 트럼프하고 지금 트럼프하고 미국 사람들이 같다고 생각할까요? 왜냐하면 뭐 그 사이에 전쟁도 있고
0: 예,
1: 유가도 오르고
0: 맞습니다.
1: 물가도
0: 예,
1: 오르고
0: 맞습니다.
1: 그러니까 모든 거 아무튼 뭐 뚜껑을 열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한데 네. 예 알겠습니다.
0: 근데 뭐 트럼프 입장에서는 마가가 곧 나다라는 입장이니까
1: 아 그건 예.
0: 예 그걸 또 이제 받아들이는 유권자들이 있긴 있겠죠.
1: 예예 예. 우리 저 그 하상훈 교수께서는 뭐 워낙 함부로 예측을 잘 안 하시는 분이시라서
0: 예 과거에 하도 많이 틀려서 예, 그렇습니다. 예 반성하는 모드입니다 지금
1: 예. 그 제가 농담으로 왜 그때 그럼 예측하시면 반대로 생각하겠습니다 했잖아요.
0: 예예. 예.
1: 근데 그건 뭐 농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간 선거 상원, 하원은 뭐
0: 하원은 뭐 예. 민주당 다수당이 될 것 같고 이제 어느 정도 의석 차이가 나느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1: 예.
0: 상원은 만약에 민주당이 다수당이 된다면은 정말 깜짝 놀랄 일이라고. 예. 예. 말씀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1: 예, 지금까지의 정보를 쭉 그렇게 예. 종합을 해서 뭐 연구자시니까 해보시면 이걸 뭐 가타부타 누가 이길 거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우나 상원도 민주당이 가져갈 가능성은 있다.
0: 예, 있습니다. 있는데 예, 예 근데 그런 일이 실제로 벌어진다면은 예, 깜짝 놀랄 일이라는 거죠.
1: 예, 예.
0: 이게 도저히 그 선거 구도로 봤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구도가 아닌데,
1: 예, 예.
0: 예 만약에 이제 상원 다수당도 민주당에 간다라고 그러면은 이건
1: 예.
0: 이제 미국 정치 환경에 큰 변화를 시사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을
1: 예.
0: 것 같습니다.
1: 사실 그 지난번까지 저희 나와주셨던 그 미국 정치 전문가 역시 송호창 변호사는 상원도 넘어갈 것 같다고 얘기했었거든요.
0: 예, 예.
1: 제가 몇 번 확인했는데. 몇 번을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예. 그 이번 결과에 따라서 이게 그 송교남 사의 예측이 틀린지 안 틀린지도 이제 봐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0: 예, 뭐 그렇긴 하죠. 예.
1: 아, 뭐 그분도 나름대로 네, 조사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면 하여간 좋습니다. 그 더 여쭙진 않겠는데 뭐 매우 놀랄 만한 일이 될 것이다.
0: 네.
1: 그러나 사실은 선거 결과도 놀라운 것이지만 선거 이후에 벌어질 일들이 놀라운 일들이
0: 중요한 것이죠.
1: 많지 않겠습니까?
0: 예, 맞습니다. 네.
1: 그 놀라운 일들은 뭐가 있을까요?
0: 그러니까 예전에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 되면은 이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조사권을 이제 발동해서 예, 예. 뭐 이제 비리 같은 거를 캐내겠다라는 일이 있을 거고,
1: 예.
0: 그다음에 예산권을 하원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 3년차, 4년차에 이제 돈 쓰는 문제, 그 예. 예산 문제 가지고 이제 큰 싸움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트럼프 대통령의 주의가 좀 산만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1: 예.
0: 게 이제. 하원 다수당이 민주당이 됐을 때 얘기고 상원 다수당이까지 이제 민주당이 된다라고 그러면 이제 상원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라는 것이 인사권이기 때문에 인사청문회라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행정부 관료라든가
1: 예.
0: 연방법원 판사로 이제 지명하고 임명하는 데 큰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
1: 아, 예,
0: 이제 이런 얘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1: 쉽게 말하면 그냥 다 손발이 묶여버리는 그런 상황.
0: 그렇죠. 근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일방적으로 뭔가를 이제 하려고 노력을 계속 할 것이고.
1: 그것도 방법은 뭔가 또 찾으려고 예. 하겠죠.
0: 그리고 이제 중간선거에서 이제 진 대통령이 최근에 보이던 행태는 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는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1: 예,
0: 우리한테
1: 예.
0: 묶여서 그래서 이제 외교정책 쪽에 신경을 쓰는 방향으로 좀 갔거든요.
1: 그렇겠네요.
0: 3년차, 4년차는.
1: 예, 예.
0: 그래서 뭐 트럼프 대통령도 아마 이제 전직 대통령이랑 비슷한 길을 걷지 않겠냐라는 예상은 예. 뭐 조심스럽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알겠습니다. 중간선거에서 격전지로 꼽히는 데를 전부 트럼프가 가서 방문해서 선거운동을 하겠다고 하는데
0: 네.
1: 이거 참 우리나라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0: 예, 이거 우리나라는 그 대통령이 뭐 국회의원 선거운동하면 큰일 나는데.
1: 그건 바로 탄핵이죠.
0: 예, 미국은 가능합니다. 늘 그렇게 해왔고요.
1: 예, 예.
0: 그래서 뭐 그 돌아다니면서 이제 선거운동 하시겠다고 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 예.
0: 뭐 좋아하는 지역도 있겠지만 일부 공화당 후보들은 제발 안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실제 이제 언론 보도를 따르면 이제 몇몇 공화당 정치인들은 뭐 굳이 오실 필요 없다라는 그런 메시지도
1: 예.
0: 공식적으로 지금 보내는 것 같습니다.
1: 예. 한 가지 더 있는데 네. 어쩌면 네 석만 뺏어오는 게 아니라 다섯 석을 뺏어와야 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 민주당 상원의원 한 명이 나 공화당으로 갈래 이러고 있다면서요.
0: 이게 이제 그 펜실베니아 민주당 상원 의원인 존 페터만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1: 예.
0: 이제 이분이 최근 이제 좀 민주당 의원들과는 좀 다른 방향의 목소리 혹은 다른 방향의 이제 투표를 하면서
1: 예.
0: 이 중간 선거 끝나고 나서 이 양반이 민주당이었는데 공화당으로 당적을 바꾸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본인은 뭐 그렇게 하겠다라고 뭐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지는 않았는데요.
1: 예, 예.
0: 뭐 그런 뉘앙스의 좀 분위기가 좀 풍기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 예.
0: 그분이 만약에 정말로 이제 중간 선거 끝나고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당적을 옮긴다면은 뭐
1: 예.
0: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다수당을 유지하기가 쉽지가 않은
1: 뭐
0: 거죠.
1: 예를 들어서 네 명을 저 천신만고 끝에 얻어왔는데
0: 예, 한 명이 배신하면
1: 가버리면
0: 그렇죠.
1: 예. 예. 그것도 참 난감한
0: 일이. 가끔 있는 일이긴 합니다. 뭐 이제 당적이 있는데 무소속으로 바꾼다던가
1: 예.
0: 당적을 바꾸는 일이 자주 일어나진 않는데 뭐 그래도 가끔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1: 예, 예.
0: 배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1: 아,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한 달도 안 남은 선거인데 결과 어떻게 될지 뭐 그 저희가 늘 말씀드리지만 미국 중간 선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건 우리하고 직결되는 문제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하상은 교수님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예. 케니 로긴스의 This is it 라는 노래입니다. 아무도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지금이야말로 결정적인 순간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네요. 참고로 케니 로긴스는 워싱턴주 출신이고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다만 환경 문제와 인도주의를 노래한다고 하는군요. 케니 로긴스의 This is it 듣겠습니다.

0: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저기요, 몇 층이에요?
3: 32층이요.
2: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3: 가치, 더 나은 선택.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2: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5: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6: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7: 예, 이제 2부를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문자 3381 쓰시는 분과 미니의 최영훈님, 또 문자 9079 쓰시는 분 등등 많은 분들이 손석희 12시 진행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저도 몰랐고요. 우리 제작진도 몰랐습니다. 예, 이런 메시지를 많이 보내주셔서 오늘 이렇게 세보니까 딱 100일이 되는 날이라고. 우리 제작진은 대체 뭐 하는 사람들인지. 예, 고맙습니다. 그 사람도 태어나면 100일 동안은 삼신할매가 돌봐준다고 하시잖아요. 지난 100일 동안 삼신할매가 되어주신 우리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잘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부 오늘 질문들은 좀 특별한 손님이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어린 손님이 나옵니다. 낭낭 18세.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입니다.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죠. 강준희 선수가 3부에서 여러분들을 만나 뵙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8: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0: 안녕하세요. 짹짹휴게소 대표 홍승민입니다. 자연을 관찰하는 건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학교에 가는 길,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늘 걷던 익숙한 길에서 잠시 고개를 들어 두리번 두리번 주변을 살펴보세요. 전에는 들리지 않던 새소리가 들리고 이름을 몰랐던 꽃과 나무가 보이고 작은 곤충 한 마리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자세히 바라보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조금씩 좋아하게 됩니다. 저희가 자연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이유는 우리가 본 아름다움을 오래 기억하고 더 많은 사람과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오늘은 익숙한 길을 조금 천천히 걸어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곁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명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9: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11: 가을 햇살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대표 농산물 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될 이번 축제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울산배 품평회, 울산배 전시와 글로벌 퓨전 배요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함께 장민호, 홍성윤, 지원희, 정혜은 등이 선보이는 개막식 축하 무대도 펼쳐집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추억을 함께할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1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15: MBC 한시 뉴스입니다. 이재명 정부 임기 2년차 국정감사가 오늘부터 시작된 가운데 첫날 법사위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거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서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돼 송구하다면서 국민 불편에 책임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증언 요구에 대해서는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다며 거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법사위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

0: 들은 재재청을 둘러싼 의혹들에 조 대법원장이 답하라고 압박했지만 국민의힘은 오히려 재재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4일에 개최된다고 밝혔습니다. 김성회 원내대변인은 오늘 기자들과 만나 내일 국회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 계획서 의결이 예정됐다며 계획대로 의결되면 14일에 인사청문회가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은 범여권 검찰개혁 강경파의 반발을 이유로 추가 검증을 거친 끝에 재청 20여일 만인 지난 2일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을 두고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평가하면서 사회적 지위와 관계없는 엄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핵심기관인 검찰청이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며 수사와 공소기능 분리에 대해 국민의 역사적인 결단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이제 완전히 새로운 체제로 전환된다며 다시는 정치 권력에 의해 이 수사 공소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에 대한 국민의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오늘은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상영을 즉각 중단하고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TK 지역 의원 20명은 오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작사는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고인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백배 사죄하고 상영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한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면 국제사회에 잘못된 역사인식이 확산할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해외영화제 출품 제한도 주장했습니다.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하고 전담 수사팀을 지정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범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를 4개 팀,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해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사안인지 검토 중이라며 침해받은 시스템이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면 중수청 통보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한성수 국무총리가 금융권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 신속한 수사와 함께 기존 보안점검 체계의 전면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화요일인 오늘은 전국에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강원 태백과 평창 산지에 올가을 첫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2도, 춘천 21도, 대구 23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의 분포를 보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 최고 2m, 서해 앞바다 3m, 남해 앞바다 1.5m 등으로 높게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 20도입니다. MBC 한시 뉴스를 마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4: 지금 시각은 1시 5분입니다.
5: 세상의 어떤 일도, 세상의 어떤 음악도 우리와 무관하지 않기에 매일 낮 12시 5분 손석희의 12시.

0: 함께 손석희 12시 3부 오늘 질문들의 손님은 특별합니다. 가장 어린 출연자가 될 것 같습니다. 아시안게임 스케이트보드 금메달리스트 강준희 선수 그야말로 짜릿한 역전극의 주인공이었죠. 잠시 후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부의 첫 곡은 청취자 여러분들의 추천곡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올려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0: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1: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2: 엄마!
3: 우리 아이 도드람
4: 나왔어.
3: 우리 남편 도드람,
5: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1: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3: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6: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7: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필요할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3: 클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2: 국민 인쇄

0: 예, 손석희 질문들 3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한 손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얼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스포츠에는 그야말로 드라마가 필요하죠. 지난 4일에 막을 내린 나고야 아이치 아시안게임에서도 뭐 수많은 드라마가 쓰여졌는데 그중에서도 17소년이 쓴 한편의 역전극 아주 대단했습니다. 선두에 올랐다가 순식간에 메달권 밖으로 밀려났다가 눈물을 보이면서 엄마까지 찾았습니다. 그러나 곧 자신이 넘어졌던 그 자리에 다시 서서 한국 스케이트보드 사상 처음으로 아시안게임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그 드라마의 주인공 강준희 선수와 오늘 질문들을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 강준희입니다.
0: 어우, 늠름합니다. 네. 스케이트보드 국가대표. 네. 이거 아무나 못 따는 거잖아요.
1: 예, 저는 그래도 국가대표를 항상 꿈꿨기 때문에 예.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 노력 덕분에 국가대표가 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예. 오, 들을수록 더 늠름합니다. 아니 그 메달권에서 밀려나고 그죠?
1: 네.
0: 마지막 다시 시도할 때 엄마를 찾던 준이하고는 너무 다른 모습인데요.
1: 늘 대회에서 보드 위에만 올라가면은 예. 그 어릴 때 제 모습이 항상 나오는 것 같아서
0: 아 그래요?
1: 저도 제 예, 모습이 조금 예. 부끄럽긴 한데 그래도 항상 엄마를 찾는 모습이 예. 나옵니다.
0: 오늘도 엄마랑 같이 오셨잖아요.
1: 네, 오늘도 엄마랑 같이 왔죠.
0: 예, 늘 같이 다니세요?
1: 네, 거의 항상 어머니와 함께 다녀가지고
0: 예.
1: 네, 거의 24시간 365일 다 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0: 오, 그래요? 예. 뭐 지금 드릴 질문은 아닌데 여자친구 생기기가 어렵겠네.
1: 아, 만약에 있다고 해도 말은 예. 못할 것 같은데.
0: 예. 알겠습니다.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을 지금 잠깐 했지만 그 질문은 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금메달을 땄을 그 날짜가
1: 네.
0: 날짜로 따지면
1: 네.
0: 이제 17살이었습니다.
1: 네. 그 생일 이틀 전에 메달을 그러니까요. 따가지고 그때만 17세였었습니다.
0: 그리고 이틀 뒤에 이제 18세가 된 거잖아요.
1: 네, 이제 이틀 뒤에 만 18세예요.
0: 예. 그 생일은 뭐 최고의 생일이었겠네요.
1: 아, 좀 그 대회 전에 농담 삼아서 이제 이번 아시안 게임 결과에 따라서 웃는 생일이 될지 우는 생일이 될지 예. 이제 그렇게 농담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다행히도 웃는 생일을 보낸 것
0: 그러게요.
1: 같아서 정말 예. 다행인 것 같습니다.
0: 예. 하여간 뭐 이 서로 얘기 나누다가 늦었지만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스튜디오에 금메달을 가지고 오셨다고요?
1: 아, 네.
0: 요거.
1: 네, 금메달을 예. 가지고 나왔습니다.
0: 한번. 아, 제가 요거라고 표현 이거 취소하겠습니다. 감히 금메달을 가지고 한번 열어봐 주시겠어요?
1: 네. 그치. 예. 이렇게.
0: 아, 예.
1: 금메달을 예. 가지고 왔습니다.
0: 이게 그 금메달이군요.
1: 네.
0: 예. 이렇게 저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께서는 아실 텐데 저한테 이렇게 막 탐구를 네. 넘겨주셔도 좀, 돼요?
1: 네, 구경하시고 예, 한번 그런 예. 거는 상관없어서.
0: 알겠습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무겁네요.
1: 네, 저도 목에 걸었을 때 생각보다 많이 무거워가지고 놀랐습니다. 예.
0: 이게 그러면 완전히 금인가요?
1: 제가 알기로는 금이 1g 정도 들어있다고 들었어요.
0: 1g?
1: 네, 1g 정도 들어있다고.
0: 아, 이게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겉에 입힌 거군요, 그러니까 쉽게
1: 네,
0: 얘기하면.
1: 아마도, 네.
0: 아, 저도 그 얘기는 어디서 들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그 약간 뭐랄까 상처가 좀 생기고
1: 아, 네.
0: 예, 뭐 그래서 다시 신청하셨다고 그랬는데
1: 좀 그 벗겨진 부분도 있고 해서
0: 예.
1: 일단 교환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0: 아, 예.
1: 언제 올지는 저도 아직 잘 몰라가지고
0: 예.
1: 네.
0: 교환해주긴 한대요?
1: 네, 교환은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0: 아, 예. 근데 그 제 육안으로 봐선 어디가 벗겨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1: 뒷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좀 약간 예. 처음 봤을 때부터 좀 벗겨져 있고
0: 아 여기구나 여기죠 여기
1: 네 그런 네 그렇게도 벗겨져 있고 해가지고
0: 아 여기도 있고
1: 그 아래쪽에도 좀 있고 해가지고
0: 아 그러네 두 군데가
1: 네
0: 이제 약간 벗겨져 있는 아마 그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하고 이 부분이 약간 벗겨져 있습니다. 그 언제쯤 아 모른다 그랬죠 언제 다시 올지는
1: 언제 올지
0: 예, 예. 아 축하드리겠습니다. 진짜 그 뭐 대단한 금메달인데 묵직하기도 하고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예. 예. 하여간 뭐 금메달 확정된 직후에 엄마하고 울던 모습이 영락없는 10대였습니다.
1: 아 이선 항상 가장 가까이에서 응원해 주시고 예. 늘 함께하는 엄마가 가장 먼저 생각이 나서 예. 그냥 엄마하고 외치고 싶었었던 그래요. 것 같아요. 네.
0: 두 같은 기술 두 번 실패했을 때
1: 네.
0: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똑같은 기술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의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기술의 급을 약간 좀 낮춰서 도전했으면 되지도 않았을까 하는 더 쉽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는데 그래도 세 번째 도전도 똑같은 기술로 한 이유는?
1: 그 연습을 정말 엄청나게 많이 해서 이제 예. 이 기술 말고는 전 솔직히 딴 기술을 할 생각도 없었고 예. 코치님한테 코치님이랑도 같이 얘기를 해서 이 기술로 계속 밀고 가겠다고 미리 상의를 해놓았기 때문에
0: 예.
1: 기술을 바꿀 생각 전혀 없었고 그냥 실패를 하더라도 그 기술로 밀고 나가기로 결정을 예. 한 상태였었습니다.
0: 나름 또 고집이군요.
1: 네.
0: 근데 그 기술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면서요? 뭐 세계에서 한 두 명, 세 명밖에 못 한다면서요?
1: 네, 두 명밖에 못 하는 기술이긴 한데.
0: 예. 또 한 사람은 누군가요?
1: 유토 오리고메라고 일본 선수가 있는데 예. 이제 도쿄 올림픽이랑 파리 올림픽에서 이제 거기서 금메달을 두 번이나 거머쥔
0: 예.
1: 이관양인 정말 전설적인 선수라고 하셨습니다. 예.
0: 근데 이제 스케이트보드를 이제 잘 모르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 기술이란 게 어떤 기술입니까? 제가 화면 통해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1: 네.
0: 공중에서 그 보드가 한 두 바퀴인가 세 바퀴를 돌고 난간 위에서
1: 네, 난간 위에서 이제
0: 예.
1: 이게 그 보드의 그 좀 난이도가 일반 레귤러라고 불리는 스탠스와 베이키라고 불리는 스탠스는 조금 널리랑 스위치에 조금 난이도가 낮아요. 근데 이제
0: 아주 어려워서 못 알아듣습니다.
1: 제가 한 기술은 널리로 하는 기술인데
0: 널리
1: 그 보드의 앞부분에 눌러서 하는 예. 기술인데 널리로 이제 보드를 띄운 다음에 몸을 270도 회전을 시켜서
0: 예.
1: 그리고 이제 또 보드를 360도 회전시킨 다음에 예. 몸도 270도 돌고 보드도 360도 돌아서 이제 그 상태로 난간에 거는 기술이거든요. 좀 설명이 조금 익숙하긴 한데
0: 그래도. 아니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제가 지금 한숨을 쉰 이유는 그게 어떻게 가능한 기술이지 하는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1: 저도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게 가능할까 이러고 생각을 하면서 했었는데
0: 예.
1: 이제 그 기술을 하다 보니까 더 이제 또 말도 안 되는 기술들을 할 수 있겠다라는 예. 좀 자신감이 생겨가지고
0: 아 그러면 아까 왜 그 둘밖에 못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1: 네.
0: 그 일본 그 선수가 먼저 그 기술을 했습니까 아니면 강준희 선수가 먼저 했습니까?
1: 그 일본 선수가 제 롤모델이라 가지고
0: 아.
1: 제가 어릴 때부터 보고 자랐는데
0: 예.
1: 그 선수한테서 이제 많이 좀 영감을 받은 기술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0: 예예.
1: 앞으로도 이제 좀 더 좀 더 좀 영감을 받아서 더 예. 기술들을 할 것 같습니다.
0: 원래 일본이 왜 스케이트보드 강국이잖아요.
1: 네, 좀 원래 미국이랑 일본이 이제 좀 스케이트보드 강국으로
0: 예예.
1: 알려져 있습니다.
0: 근데 우리도 이제 강국의 수준에 올라선 거잖아요. 강준희 선수 덕분에.
1: 아직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래도 예. 이제 저 좀 더 노력해서 스케이트보드 세계 최고의 국가로 한번 만들어보도록
0: 예.
1: 해보겠습니다.
0: 오, 예. 대단합니다. 근데 그 기술을 할 때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1: 그 날마다 다르긴 한데 이제 평균적으로는 예. 이제 10번 시도하면 7번, 8번은 성공한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1: 연습을 예. 좀 많이 해가지고
0: 그럼 나름 이제 이건 내가 그래도 10번 하면 7, 8번은 하는 거니까 내가 3번 중에 2번 실패했지만 한 번은 확률상으로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한 모양이죠?
1: 네 그런 것도 있었고
0: 예.
1: 우선 그렇게 몸에 뱄으니까
0: 예.
1: 제 자신을 믿고 한 게 가장 큰 것 같습니다.
0: 아 예. 그 실패하고 나서 왜 어머니가 그 저 객석에서 그 관중석에서 막 응원하셨잖아요 손 들고.
1: 네.
0: 그거 보셨죠?
1: 네. 좀 3차 시기 전에
0: 예.
1: 거기서 이제 엄마가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봐가지고.
0: 예.
1: 그때 좀 많이 힘이 됐던 것 같아요.
0: 아.
1: 좀 너무 혼자 외로이 서 있는데 이제 내 옆에는 엄마가 있으니까
0: 예.
1: 엄마를 보고서라도 힘을 내서 한번 해보자.
0: 예.
1: 이런 식으로 마인드를 좀 고치고 좀 멘탈이 회복이 돼서
0: 예.
1: 그러고 3차 시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0: 예, 그렇군요. 근데 스케이트보드는 몇 살 때부터 시작했습니까?
1: 스케이트보드는 8살 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0: 8살.
1: 근데 이게 중간에 잠깐 한 번 넘어지고 무서워서 조금 쉬었다가 이제 9살에 제대로 시작을 한 거라서
0: 아니 8살이나 9살이나 좀 뭐 그렇긴 한데 아무튼 넘어졌을 때 겁이 났군요.
1: 뒤로 한번 까닥 넘어졌는데 예.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서 좀 조금 쉬었다가 다시 타보니까 예. 여전히 너무 재밌어가지고 제대로 타게 됐던 것 같습니다. 예.
0: 그 제가 듣기로는 어렸을 때부터 바퀴 달린 건 다 좋아했다고.
1: 네, 뭐 그 바퀴 달려 있는 거 막 수레 같은 거라도 이제 꼭 예. 올라가 보고 이제 막 바퀴 달려 있는 거 이제 무조건 한 번씩 올라가 보고 많이 넘어지기도 했고
0: 예, 예.
1: 그러면서 좀 그 바퀴가 굴러가면서 이제 바람이 느껴지잖아요.
0: 예.
1: 그거를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서 항상 바퀴를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0: 예예. 그 어렸을 때 그 연습을 어디서 했습니까 그러면?
1: 어렸을 때는 제가 양산 그 부산 옆에 양산 쪽에 살았었는데.
0: 예 알죠. 예.
1: 거기는 이제
0: 통도사 있는 곳.
1: 네 그쪽 이제 예. 파크가 없다 보니까 그냥
0: 통도사 근처에 스케이트보드 탈만한 데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1: 없는데.
0: 예.
1: 그 동네에 이제 공원이 있어요. 그냥 말 그대로 공원.
0: 공원, 예.
1: 그냥
0: 예.
1: 공원에서 이제 맨 땅에서 이제 거의 2, 3년을 연습을 하고 이제 저한테 강습을 해주시는 선생님이 이제 자그마한 파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0: 예, 예.
1: 거기서도 이제 연습을 하다가 이제 좀 실력이 올라오다 보니까 좀 더 큰 무대에서 연습을 해야겠다 해서
0: 예.
1: 그렇게 서울로 올라오게 됐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어머니께서 걱정 안 하셨어요? 계속 넘어지고 그러면 이게 사실 그냥 쉽게 생각하기에 자칫하면 뭐 뇌진탕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1: 아, 네.
0: 크게 다칠 수도 있는 거잖아요.
1: 네, 뇌진탕도 한 거의 여러 번 겪었었고.
0: 그래요?
1: 네, 그러고 이제 좀 기절도 몇 번 했었는데.
0: 예. 기절까지?
1: 네, 좀 머리로 세게 넘어지다 보니까 기절을 두 번 정도 했었거든요.
0: 아니 그 왜 저 헬멧 같은 거 안 쓰고 했어요?
1: 예, 헬멧을 쓰고 했는데도
0: 예.
1: 이제 헬멧이 부러질 만큼 좀 세게 넘어진 적도 많아서.
0: 예.
1: 그러니까 이제 어머님께서는 좀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그래도 제가

0: 것만 있으면.
1: 근데 그렇게 뇌진탕 걸리고 기절까지 하면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그 뭐랄까 마음속의 동력이랄까? 단지 좋아해서? 보드가 좋아서?
2: 보드를 좋아하는 마음이 가장 큰 것 같고요.
1: 그게 제일 크고요.
2: 예, 그리고 좀 여기까지 했는데
1: 예.
2: 앞으로도 이제 갈 길이 먼데 여기서 넘어지면 안 되지 이런 아. 식으로 생각을 했어가지고
1: 예.
2: 계속 그게 원동력인 것 같습니다.
1: 예. 아니 다른 거는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2: 어릴 때 그 로봇 공학자가 꿈이었었어요. 원래 좀 로봇을 좋아했었어가지고
1: 예.
2: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에 보드를 만나게 돼서
1: 예.
2: 보드로 오게 된 건데 어릴 때는 원래 좀 꿈이 로봇 공학자였었어가지고 아,
1: 로봇 공학자와 스케이트보드는 사실 그렇게 네, 연결은 안 되는데
2: 연관이 없는데
1: 예.
2: 그래도 로봇 코딩하고 이런 걸 좀 좋아했었어가지고
1: 예.
2: 그쪽으로 진로를 잡았었습니다.
1: 예. 여기 제가 최연소 출연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 비슷한 연배 우크라이나 청소년들이 온 적이 있어요. 그 청소년들이 로봇 공학 로봇 만드는 학생들이었거든요.
2: 아, 어.
1: 예.
2: 그런 인연이.
1: 예, 그럼 알게 모르게 또 이렇게 또 연결이 되네요.
2: 네.
1: 아, 예. 근데 스케이트보딩은 크게 이제 스트리트하고 파크라는 종목으로 나뉜다면서요?
2: 네, 이제 제가 하는 종목이 이제 스트리트인데 스트리트 예. 같은 경우에는 보통 난간이랑 계단 같은 기물을 타고
1: 그러니까요.
2: 이제 런과 베스트 트릭으로 나뉘어져서
1: 예.
2: 그러니까 런 점수와 베스트 트릭 점수를 합쳐서 이제 그 하나씩 뽑은 다음에 합쳐서 그 최종 점수로 이제 반영을 되는 건데
1: 예, 예.
2: 이제 파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1: 좀 움프 파인 U자형으로
2: 그런 예, 예. 좀 기물에서
1: 예.
2: 세 번의 런 기회만 주어지거든요.
1: 아,
2: 이제
1: 예.
2: 거기서 최고점의 라인만 뽑아서 이제 반영을 하는 방식으로.
1: 예. 근데 왜 파크 말고 스트리트를 택하셨나요?
2: 아까 말했다시피 저는 공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1: 아 그래서요.
2: 네, 그래서 이제 스트리트 쪽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1: 예예 예, 예. 근데 그러면 이제 그 어디서나 그 스케이트보드 타는 청소년들은 어른들한테는 좀 환영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2: 아
1: 아시다시피.
2: 네 이게 좀 미국에서도.
1: 예 난간도 네. 다 이렇게 실도 다 벗겨지고.
2: 아 그쵸 좀.
1: 예예. 예.
2: 시끄럽기도 하고.
1: 그러니까요.
2: 이제 좀. 좀 이제 어르신 분들이 파크에서 연습을 하면 되는데
1: 예, 예.
2: 왜 굳이 이제 좀 스트릿에 나와서 약간 연습을 하냐 약간 이런 식으로 혼날 예, 적도 예. 많았었는데
1: 예.
2: 이게 아무래도 스케이트보드가 미국 길거리에서 파생된 스포츠다
1: 그렇죠.
2: 보니까 이제 좀 스케이트보드 씬에서는 길거리에서 이제 촬영을 해서 만든 파트라는 게 있어요.
1: 예, 예.
2: 그 파트가 없으면 조금 약간 뭐래 진짜 스케이터가 아니다 약간 이런 아, 느낌이 있는데
1: 예.
2: 이제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는 길거리에서도 타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약간 시민분들이 약간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1: 뭐 그럴 수
2: 제가
1: 있죠.
2: 좀
1: 예, 예.
2: 그런 것도 좀 너무
1: 그래도 왜 그거 타면서 예. 왜 그 젊은이들 용어로 왜 플렉스 한다고 그러잖아요.
2: 아, 그 좀
1: 그런 기분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2: 그런 기분도 느끼긴 하는데 일단은 예. 좀 민폐 끼치는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서
1: 예,
2: 그런
1: 예.
2: 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좀 아. 시끄러워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예. 드는 것 같습니다.
1: 아무튼 저 우리나라에선 우리나라도 이렇게 대중적인 스포츠라고 봐야 될까요? 많이들 하나요? 저는 그렇게 흔하게 보지는 못한 것 같아서
2: 네, 좀 비인기 종목이긴 합니다.
1: 예, 그렇긴 하죠. 근데 외국에서는 강준이라는 이 이름 석자가 이미 유명하다고 들었는데
2: 아 제가 미국에서 데뷔를 해가지고 이제 미국 파크 이제 스케이트 파크 같은 데 가서 이제 좀
1: 예.
2: 만나서 가서 같이 타고 가면 좀 알아보는 스케이터들이 많더라고요.
1: 어, 그 정도예요.
2: 네, 좀 근데
1: 아, 예.
2: 이제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거의 청소년들이 거의 다 즐기는 스포츠다 보니까
1: 예, 예.
2: 유명하다 보니까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제 좀 비인기 종목이다 보니까
1: 아, 어찌 보면
2: 네, 알려져 있지가 않아서
1: 예.
2: 그런
1: 이제 8살 9살 때 시작해서 17살 8살 된 소년이 불모지에서 스케이트보드를 일궈낸 그런 장본인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아시안 게임처럼 큰 국제 대회는 처음이었다면서요. 근데 나가면서 나 1등 할 수 있다고 믿었다면서요?
2: 그 전에 세계 선수권도 몇 번 나갔었는데
1: 예.
2: 이제 태극기를 달고 나간 대회에서 그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한 번도 포디움에 든 적이 없었어요.
1: 아 예.
2: 근데 이제 이번 아시안 게임은 왠지 모르게 좀 자신감이 좀 있었고
1: 예.
2: 그래도 이제. 좀 연습을 많이 했으니까 그래도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1: 예.
2: 생각을 하고 가서 이제 1등 할 수 있겠는데라는
1: 예.
2: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1: 예. 아무튼 런에서 88.45

0: 5점. 이건 뭐 굉장히 높은 점수.
1: 네, 1등으로 올라갔었죠.
0: 예. 근데 이제 트릭에서 이제 1, 2차 다 실패하고 0점이 떴습니다. 그 기분이 어땠습니까?
1: 1차 때까진 그래도 와, 좀 다음번에 잘하면 되지 생각이었는데 예. 2차 실패하고 완전 멘탈이 나가버려서
0: 예.
1: 이제 구치님한테 앵겨서 울고 그리고 이제 다시 스테이지에 올라갔는데
0: 예.
1: 마음이 진정이 안 되니까 그때 이제 엄마를 봤어요.
0: 아,
1: 이제 예. 응원해 주신 엄마를 보고 멘탈을 예. 회복을 해서 슬라리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0: 예. 정신적인 압박감이 뭐 대단했을 텐데 그걸 하여간 세 번째 깨끗하게 성공을 했습니다. 착지 후에도 본인도 놀라는 표정이던데요?
1: 솔직히 탈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은 들었는데
0: 예.
1: 실제로 랜딩을 하니까 이게 안 믿기더라고요.
0: 예.
1: 너무 꿈꿔오던 순간이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0: 예.
1: 좀 너무 현실감이 없어서 막 불 덮고 싶고 그랬었거든요.
0: 예, 예.
1: 네, 그래가지고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0: 예. 어머님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메달 따고 오니까.
1: 메달을 따고 돌아왔을 때는 뭐 메달
0: 화면에서 네, 봤습니다.
1: 토닥토닥 해주셨습니다. 예.
0: 지금 혹시 아픈 데는 없습니까?
1: 지금도 이제 좀 손목이 골절돼 있는 상태이긴 한데.
0: 손목이 골절돼 있어요?
1: 네, 그 이번에 아시안 게임 때도 보호대를 차고 했던 이유가
0: 예.
1: 손목이 골절돼 있어가지고
0: 예.
1: 그렇게 보호대를 차고 했던 건데 그래도 스케이트보다 하체로 하는 거다 보니까 손목을 예. 그래도 막 엄청 신경이 쓰진 않아서
0: 아.
1: 그래도 이제 잘 했던 것 같습니다.
0: 예. 아유 대단한 선수입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자 이제 예. 인사할 시간이 됐는데요.
1: 벌써 이렇게 예. 시간
0: 빨리 갔죠.
1: 너무 빨리 갔습니다.
0: 예, 나중에 한번 더 할까요?
1: 아 너무 좋습니다.
0: 예, 또. 어느 대회든 나갔다 오신 다음에
1: 예. 이번 다음 대회에서 이제 또 우승한 다음에 오면 예. 될 것 같습니다.
0: 약속하는 거죠?
1: 약속하겠습니다.
0: 예, 저도 모실 것을 약속하겠습니다.
1: 네.
0: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1: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0: 예, 4부 첫 곡으로 준비한 노래가 있는데 그건 좀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1: 수고하셨습니다.
0: 예.
2: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위부터 고위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3: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4: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5: 지금 시각은 1시 30분입니다.
0: 예, 이제 4부 제가 미리 저 곡을 말씀드린다고 했던 건 바로 강준희 선수의 추천곡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The Kid Laroi, A Coldplay의 곡인데 Kid Laroi가 가수고요. 노래가 A Coldplay입니다. 잠깐 저 헷갈렸네요. 강준희 선수가 아시안게임을 준비하면서 한 달 내내 수만 번 반복해서 들은 노래라고 하네요. 마음의 안정이 되는 곡이라고 했습니다. 이 노래 제목을 보면서 강준희 선수가 멘탈 관리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어떤 노래일까요? The Kid Laroi의 A Coldplay를 듣겠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손석희의 12시에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국제 뉴스입니다. 누리호 5차 발사 드디어 내일입니다. 이번엔 역대 가장 많은 위성 15기를 싣고 우주로 갈 예정인데요. 발사 시간은 오전에 최종 발표되지만 낮 12시 23분부터 1시 23분 사이로 예정이 돼 있고요.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에서 쏘아올립니다. 현지 시간 지난달 25일 러시아 시베리아 이르크츠크의 한 항페스트 연구소에서 병원체가 유출돼 연구원 한 명이 사망했는데요. 러시아는 이 연구원이 원인 불명의 폐렴 진단 뒤에 사망했다며 페스트 확진이라고 특정하진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세계보건기구 WHO는 대중적 위험성은 낮다면서도 추가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다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플라이 두바이 부기장의 항공기 테러 미수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CNN은 하맘 알하마미 부기장이 이미 올 7월에 같은 항공편에서 테러를 계획했다가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승무원 친구가 탑승했다는 것을 확인하고 계획을 철회했다고 CNN이 보도했습니다. 순위파 국가인 튀르키예와 파키스탄이 사우디를 위한 파병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시점과 규모는 미정인데요. 시아파 무장조직인 후티반군이 사우디 수도 리야드와 이슬람 성지 메카와 메디나까지 공격하고 있죠. 사우디, 튀르키예, 파키스탄은 지난 8월 공동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미 국방부가 엔트로픽 AI 사용을 중단했다고 BBC가 보도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3월 엔트로픽을 공급망 위험 기업으로 지정한 바 있는데요. 국방부는 엔트로픽의 모든 합법적인 목적에 대해서 AI를 사용하도록 허용 요청했지만 엔트로픽은 대중 감시나 완전 자율 살상 무기로 사용을 용인할 수 없다며 반발해왔습니다. 네팔이 현지 시간 지난 8월 26일 발생한 대홍수와 관련해 실종자 수색 및 구조 활동을 공식 종료하고 실종자에 대한 법적 사망 선언 절차에 착수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10월 6일 화요일 오늘의 국제뉴스였습니다.

0: 지구촌이라는 레코드의 B면을 짚어봅니다. 이선영의 지구촌 사이드 B.
1: 예, 지구촌 사이드 B. 이선영 아나운서 오늘 어떤 얘기를 시작할까요?
2: 네, 오늘 제 얘기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강준희 선수 네. 질문들 하고 나가는데요. 나오면서 막 위인이랑 얘기해서 너무 긴장했다는 거예요. 손석희 진행자를 책에서 봤대요.
1: 무슨 만화책에 나온 거 있습니다.
2: 아, 네. 그래서 와 이제 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저렇게 긴장을 안 하고 잘하는구나 그런
1: 그만하시죠.
2: 저도 위인과 진행해서 너무나 영광입니다. 오늘 달 이야기 가지고 왔는데요. 뉴욕타임스에서 어제 달과 관련한 기사 두 개가 나왔습니다. 지금 미, 중러, 강대국들의 패권 경쟁이 달까지 미치고 있다는데 누가 달을 가질 것인가. 달의 예. 원자로를 설치하려는 강대국들의 경쟁. 두 가지 기사 가지고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예, 오늘 좀 멀리 가는군요. 달까지.
2: 네.
1: 예. 강대국들이 달을 두고 경쟁하는 건 뭐 처음 있는 일은 물론 아닌데 예, 냉전 시절에도 있었고요.
2: 예.
1: 달 탐사 경쟁이 있었으니까.
2: 네, 그때 예. 이제 미국과 소련이 달 탐사 경쟁을 했었죠. 과거 냉전 시절에 그 1967년쯤에 외 공간 조약이라는 국제 조약이 생겼는데요. 이 조약은 국가가 외 공간, 그러니까 아우터 스페이스, 저 바깥 공간인 우주를 점유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고 선언을 했고 우주가 그 누구의 소유도 아니다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1: 예.
2: 하지만 60년이 흐른 지금 이제 강대국들뿐만이 아니라 억만장자들까지 달의 기지를 건설 하고 또 자원을 채굴해서 막대한 부를 창출할 기회로 호시탐탐 엿보고 있다는데요.
1: 예.
2: 말씀드린 뭐 미국, 중국, 러시아 같은 강대국뿐만이 아니라 일론 머스크나 제프 베이조스 같은 경우도 달에 눈독을 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1: 예.
2: 뭐 제프 베이조스는 이제 중공업, 이제 지구 대기를 오염시키잖아요. 이걸 예. 달로 다 추방을 시키자. 그래서 지구를 정원처럼 만들자라고 하는 정원 행성 구상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1: 예. 뭐 될지 안 될지 모를 일이지만 아무튼 뭐 꿈은 큰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조약에 따르면 원래 달을 소유할 수는 없죠.
2: 예.
1: 자원은 가져오는 게 가능한 건가요?
2: 맞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게 조약의 회색지대라고 기사는 학계 언급을 인용해서 꼬집었는데 달도 남극이 있거든요. 이 남극 근처에 여러 가지 자원이 있다고 해요.
1: 예. 뭐
2: 헬륨이나 얼음 형태의 물, 뭐 기타 등등의 자원 등이 매장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자원 양이 불확실하고 또 얼마나 비용을 많이 들여서 얼만큼의 자원을 채굴할 것이냐 뭐 이런 문제도 있어서 현실화하기
1: 예.
2: 좀 어렵다 보니까 법적으로 이걸 규정하기도 사실 지금은 이른 단계라고 합니다.
1: 예.
2: 그래서 그래도 우주법 분야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는 주장은 달 자체를 소유는 못해도 거기서 가지고 온 것들은 개인이나 국가가 소유를 할 수가 있다라는
1: 예.
2: 건데 이게 심해 해양의 저 밑에서 가지고 온 것들을 이제 뭐 개인이나 국가가 소유할 수 있게 하는 현재의 해양법을 차용해서
1: 예.
2: 지금 이런 아이디어가 전개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1: 예.
2: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신들이 개별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2015년에 우주에서 채굴하는 거를 허용을 했고요. 아르테미스 합의라는 것도 있는데 미국뿐만이 아니라 76개국 정도가 서명을 했거든요.
1: 예.
2: 여기에도 달이나 화성 등의 우주 자원에서 뭐 채굴하고 이용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 예. 근데 아무튼 그 논리가 달에 원자로 설치하는 것과 통합니까?
2: 네. 그러니까 달에서 뭔가를 채굴하거나 연구하거나
1: 예.
2: 하려면 거기에 뭐 기계도 놓고 사람도 갈 기지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기지에서 굉장한 양의 전력 소모가 있기 때문에
1: 예.
2: 그 에너지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은 우주에는 태양이 있으니까 태양광을 쓰면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1: 예.
2: 지구 시간으로 달의 밤이 2주 이상 지속된다고 하거든요.
1: 아, 우리나라하고 우리나라랍니다.
2: 우리 행성.
1: 네. 지구하고 자전주기도 다 다르고 그러니까.
2: 네. 예. 2주 동안 밤이라면 너무 추워질 거잖아요.
1: 그러게요.
2: 그러니까 이제 태양빛을 못 받는 기간이 너무 길고 또 달의 남극이 최하 영하 203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니까
1: 예.
2: 소형 원자로만큼 좋은 대안은 없다라는 지금 그런 판단입니다.
1: 예. 근데 뭐 쏘아 올리는 과정도 그렇게 뭐 위험하다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죠?
2: 네.
1: 원자로를 올리려면
2: 뭐 만약에 발사시켰다 실패하면 큰일 나는 거죠.
1: 그러게요.
2: 예.
1: 그럼 뭐 또 도착을 했더라도 거기서 혹시 뭐 사고가 나면 그건 지구에는 뭐 영향이 없을까요?
2: 저도 그게 너무 무서웠는데요. 기사 예. 밖에서 찾아보니까 BBC 사이언스 포커스 등에 따르면 달에서 원자력 사고가 나더라도 뭐 인류의 생태, 뭐 지구의 생태계라든지 인류의 영향을 미칠 가능성 극히 낮다고 합니다.
1: 예.
2: 왜냐하면 이제 달에는 바람이나 공기가 없기 때문에 지구까지 방사성 물질이 도착할 확률이 굉장히 적고 어쩌다가 예. 뭐 암석이나 파편이 튕겨나가서 지구 쪽으로 빨려 들어오더라도 대기권에서 이제 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1: 예.
2: 그런 위험은 없다고 하는데 이제 문제는 달에도 생태계가 있잖아요. 뭐 물 같은 물질도 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오염이 되겠죠. 그리고 인간이 가져다 놓은 뭐 기지들이나 예. 물건들이 피해를 보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2: 게다가 나사가 지난달에 달 표면에 그전에는 못 봤던 대규모 크레이터를 발견을 했는데요. 이게 소형 우주 암석이 달에 부딪혔던 흔적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러니까 예.
2: 수시로 소형 암석이 달에 가서 부딪힌다면 거기에 원자로가 있다? 너무 위험하잖아요.
1: 예, 예.
2: 그런데 이런 사고가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원자로를 다 쓰고 나면 그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남는데
1: 예.
2: 뭐 달 탐사를 계획하는 인간들이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대책이 없다라고 기자는 꼬집었습니다.
1: 예. 그냥 지금 생각에는 그냥 내버려 뒀으면 좋겠다는
2: 그러게요.
1: 생각이
2: 그냥 낭만적인 존재로 남았으면 좋겠어요.
1: 예.
2: 저도
1: 그냥 뭐 저 토끼가 방아 찧는
2: 네, 그런
1: 달이
2: 상상력을
1: 더 낫지.
2: 열어뒀으면.
1: 거기에 무슨 원자로 갖다 놨다가 무슨 사고가 나고 이거 너무 좀 그렇잖아요. 그죠?
2: 네.
1: 근데 아무튼 뭐 그 하겠다면 말릴 수는 없는 일이라서 우리가 미국도 중러 연합 이렇게 해서 뭐 저 원자로를 쏘아 올린다는데 그거는 누가 먼저 할 것 같습니까?
2: 일단 목표 자체는 미국이 2030년까지 발사를 하겠다라고 정해놨고 중국은
1: 얼마 안 남았네요.
2: 예, 예, 예. 2036년까지 달에서 원자로로 가동하겠다 이런 목표를
1: 그러니까
2: 세웠으니까
1: 중국이?
2: 예, 중국은 36년, 미국은 30년에 발사 이런 목표를 세워놨으니까
1: 예, 예.
2: 목표 자체는 미국이 조금 더 이제 앞서고 있습니다.
1: 예.
2: 하지만 4월 달에 뉴욕타임스 이제 나온 기사 보면 제목이요. 중국은 달을 겨누고 있고 나사는 뒤를 돌아보고 있다.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1: 무슨 얘기인가요?
2: 기사에서 이 제목에서 가늠해 볼 수 있듯이 중국은 달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1: 예.
2: 미국은 계속 뒷걸음치고 있다라는 거니까 지금 현재 상황은 중국이 좀 더 앞서고 있다라고 기사는 평가를 했는데
1: 예.
2: 그 이유가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앙 집권적이잖아요. 그러니까
1: 국가가 다 하죠.
2: 예. 예, 우주 어떤 계획을 세우면 정권 교체 이런 이슈가 없으니까 그냥
1: 예.
2: 쭉 밀고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면 미국은 말씀드린 것처럼 정권 교체가 있고 그에 따른 예산 문제가 생기면서 달 탐사 프로젝트인 아르테미스 계획이 일정이 계속 변동이 되고 있거든요.
1: 예, 예.
2: 하지만 이걸 뜯어보면 또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고 있는데 발사체인 로켓 성능 자체는 미국의 로켓이 중국의 창정 10호보다 앞서 있다고 하거든요.
1: 예, 예.
2: 또 미국은 재사용 기술도 있으니까요. 근데 하지만 달에 이제 로켓이 가서 달 표면에 착륙하는 착륙선 기술은 또 따로 있습니다.
1: 아, 예, 예.
2: 이거는 중국이 시제품을 지금 이미 만들었다고 해서 중국이
1: 예.
2: 조금 더 앞서 나가고 있다고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이 전적으로 앞선다. 중국이 앞선다. 뭐 이렇게 판단을 내리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1: 예, 예. 알겠습니다. 지구촌 사이드비 이선영 아나운서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2: 고맙습니다.
1: 예.
3: 노래도 기록이고 역사다. 손석희의 12시.

예, LP에서는 비 오는 소리가 들린다. 이번 주 주제는 비틀즈 그 이후입니다. 비틀즈라는 하나의 밴드에서 뻗어나간 네 개의 음악 세계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박정영 선곡위원이 하고 있는데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는 일종의 그 통과 의례 같은 질문이 하나 있다고 하죠. 존 레논을 더 좋아하느냐, 폴 맥카트니를 더 좋아하느냐. 그 선택에 따라서 음악적 취향을 좀 가늠해 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될 텐데 존 레논을 좋아한다면 뭐랄까 좀 독특한 개성, 강한 예술성 여기에 끌리는 쪽이고 폴 맥카트니를 좋아한다면 아름다운 멜로디와 대중적인 완성도를 중요하게 여기는 쪽이라고 하는데 물론 이게 뭐 좀 도식적인 구분이기도 하고 약간의 좀 뭐랄까 편견도 섞여 있습니다만은 마냥 무용한 질문은 또 아니라고 하는군요. 참고로 박 의원은 폴 맥카트니 파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어느 쪽 파냐고 또 질문해 오셨는데 저는 그냥 레드제플린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굳이 따지자면 폴 맥카트니가 좀 더 친숙하죠. 예. 비틀즈를 대중과 가깝게 만드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했으니까요. 그가 작곡한 수많은 곡, 예를 들어서 뭐 Yesterday, Penny Lane, 또 Hey Jude, Let It Be, Blackbird, 하여간 모두 한번 들으면 잊히지 않는 멜로디들이 있습니다. 비틀즈의 뛰어난 멜로디 메이커가 바로 폴 맥카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기로 갈수록 편곡과 녹음에도 아주

아주 많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서 밴드를 움직이는 역할까지 맡게 되다 보니까 다른 멤버들한테는 조금 지나친 간섭, 통제 이렇게 느껴지기도 했던 모양이고, 특히 존 레논하고는 뭐 원래 좀 사이가 안 좋았으니까 하여간 그 해체할 때는 이런 그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 문제가 작용을 했겠죠. 그렇게 비틀즈가 와해하고 만들어진 폴 매카트니의 두 번째 솔로 앨범이 오늘 가지고 나온 음반 램입니다. 이 앨범입니다. 예, 이렇게도 예, 램. 램은 양을 얘기하기도 여기 양이 있습니다. 예. 발표할 때는 그리 뭐 후한 대접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존 레논은 이 앨범을 향해서 아주 노골적인 독설을 날리기도 했고, 평단 역시 한가로운 농장 소품이나 만들었다 이렇게 깎아내렸다고 하는데, 오늘날에는 폴의 가장 중요한 솔로 앨범 중에 하나로 평가받기도 합니다. 거창한 시대정신 대신에 시골 농장에서 소박한 일상을 자유롭게 노래했던 태도, 이게 이제 시대를 앞서갔던 그 매력으로 재평가되기도 하는데, 일설에는 이 양은 존 레논이라는 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사이가 워낙 안 좋으니까 뿔을 잡고 있는 모습인데, 하여간 그래서 존 레논이 이래저래 화가 났던 앨범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 음반 중에서 Uncle Albert, Admiral Halsey를 준비했습니다. 메들리라고 부제가 붙어 있는데 전혀 다른 멜로디를 이어붙여서 하나의 곡으로 만들었습니다. 비틀즈가 해체한 이후에 폴이 전미 차트에서 처음으로 1위를 기록하는 곡이었고요. 그 앨범을 신랄하게 깎아내렸던 존 레논도 이 곡만큼은 뭐 그런대로 괜찮다 뭐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하는군요. 폴과 당시 그의 아내 린다 맥카트니가 함께 이름을 올린 곡입니다. Uncle Albert, Admiral Halsey 메들리 곡을 듣겠습니다. 그 위에 바늘을 올려놓겠습니다.

0: 네, 이번 주 LP에선 비오는 소리가 들린다. 비틀즈 그 이후 특집의 두 번째 곡이었죠. 폴 매카트니의 언클 엘버트, 애드미럴 헐시를 들었습니다.
1: 연금 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4: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7: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6: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0: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 방수. 탄탄 방수. 대형 방수 전시장 운영.
1: 예, 문자로 5293님. 강준희 선수 금메달 딸 때는 아기 같던데 인터뷰는 완전 어른이네요 하셨습니다. 정말 그랬죠? 예. 문자 2526 쓰시는 분께서도 금메달을 괜히 딴 게 아니네요. 말도 잘하고 자신감이 철철 넘친다고 했습니다. 아주 훌륭한 청년이라고 앞으로도 승승장구 기원한다고 하셨습니다. 유튜브에 진이라고 하신 분, 관중석을 향해서 엄마 하고 외칠 때 한국 모든 엄마들이 마음이 쿵 내려앉으며 눈물이 왈칵 나왔습니다. 강준희 선수 화이팅 하셨습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아마 라디오를 듣고 계실 텐데 저도 사실 그 아시안게임 끝나고 어떤 선수를 한 번쯤 모셨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른 선수가 강준희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섭외했을 때 흔쾌히 나와준다고 해서 정말 고맙게 생각하기도 했는데 오늘 만나보니까 정말 늠름한 그런 청년입니다. 낭낭 18세임에도 불구하고 예. 4936 쓰신 분께서도 비슷한 느낌이셨던 모양이죠. 자식 버리지만 배울 것이 많네요 하셨습니다. 예,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미니의 양수정님, 라디오 100일 축하드린다고 하셨는데 100일떡 드셔야 되겠다고 하셨습니다. 예, 어디선가 100일떡을 한번 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100일이란 시간이 길면 길었지만 또 짧으면 짧은 시간이었는데 여러분들과 함께한 100일이 아주 행복했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내일 12시 5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MBC 라디오 재난안전 캠페인입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10년간 해마다 470회 넘게 산불이 발생했는데요. 그래서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한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산에 갈 때는 성냥이나 라이터 등을 소지하거나 담배를 피워서는 안 되고 지정된 장소 외에는 취사나 야영 또한 금지되어 있습니다. 아무 곳에서나 쓰레기를 소각하는 것도 안 되겠죠. 무엇보다 산불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에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름다운 자연을 지키기 위해서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세요. 지금까지 MBC 라디오 재난안전.
3: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5: 안녕하세요. 울산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지휘자 박동희입니다. 합창단 공연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목소리들의 화음입니다. 서로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나의 목소리를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의 아름다운 음악이 완성되죠. 우리 삶의 대화도 이와 참 비슷하지 않을까요? 상대의 이야기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자세, 그것이 바로 서로의 마음을 이어주는 대화의 가장 기본일 것입니다. 내가 먼저 들을 때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결국 진정한 소통은 들으려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세상에 아름다운 화음을 함께 만들어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4: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커피보다 더 진한 즐거움 찾으시나요?
3: 잠시 후 2시 20분부터는
2: 배윤호, 이남희의
3: 확 깨는 라디오가
2: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2시 종합뉴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6일 화요일 MBC 2시 종합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조희드 대법원장이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법관 공석 장기화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청에 국회와 대통령은 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나 증언 요구에는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 원칙에 따라 응할 수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2: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어제 군사분계선 이남의 북한군 지뢰를 제거하는 군 작전이 수행된 데 대해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며 단호한 대응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의 불법 지뢰 매설을 규탄하며 북측 사과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대북 확성기 설치 같은 저강도 조치는커녕 그냥 후퇴해달라고 읍소하고 있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1: 신한은행과 KB국민은행 등 금융사 7곳에서 AI를 활용한 해킹 공격으로 6만 명의 개...

0: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에 대해 경찰청 사이버 테러 수사대가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민의 우려와 불안이 매우 크다며 피해 최소화를 위해 인력과 자원을 집중 투입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1: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5차 발사를 하루 앞두고 고흥 나로 우주센터 발사대로 옮겨져 기립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연료 공급 등 남은 준비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누리호는 내일 낮 15기의 위성을 탑재하고 목표 궤도를 향해 발사될 예정입니다. 이상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난
4: 같이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자, 오늘도 정치권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장슬기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오늘 국정감사 시작인데 첫날부터 좀 매끄럽지 않았어요?
5: 그렇습니다. 국정감사 첫날인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둘러싸고 여야가 세게 충돌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인사말에서 사법부가 국민의 기대에 충분히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도 청와대가 대법관 제재청을 요구하는 것은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의 인사말 함께 들어보시죠.
6: 우리 헌법은 대법관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상권 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5: 보통 대법원장은 인사말 이후에 이석하는 것이 관례였지만 민주당은 일반 증인으로 채택됐다며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에서는 제재청을 요구한 이재명 대통령 역시 국정감사장에 나와야 한다. 입법 독재다. 오만하다며 반발했습니다. 국민의힘 주장 함께 들어보실 텐데요. 박형수 법사위 간사입니다.
7: 지금 대법관 임명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이거를 제재청 요구를 했기 때문 아니에요. 그럼 누가 나와야 됩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나와야죠.
5: 이후 증인 선서를 하지 않은 채 자리에 앉아있던 조 대법원장은 일부 여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뜨문뜨문 답변을 했는데요. 손솔 진보당 의원이 제재청을 거부하는 것을 두고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 아니냐고 묻자 그런 말씀은 모욕적이라며 직접 나서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또 대법관 경력금 지급에 대해선 경력금 관련해선 지출관이 따로 있어 자신은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0: 그렇군요.
5: 그러면서 마무리 발언에서 대법원장이 국회 동의 절차나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관여하지 못하듯이 국회도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관여할 수 없다면서 헌법 명문으로 정한 기관 간 권한 분배와 사법권을 위반한 조치라며 다시 한번 강조한 뒤 자리를 떠났습니다.
0: 네. 자, 그리고 이제 서부전선 DMZ 지뢰 폭발 사고 관련된 질의도 있었는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5: 네, 오늘은 일단 외통위에서 관련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사안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으며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온 만큼 외교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후 NSC 논의를 거쳐 정부 입장을 정리하겠다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고위 지연설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앞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오늘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며 앞으로 우리 군은 우리 국가 안보를 위해 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도 언급했는데요. 국방부 대상 국정감사는 내일 이어질 예정이어서 관련 질문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는 이외에도 정무위에서 레버리지 ETF 사태, 또 농해수위에서 농지 전수조사 사업 등이 뜨거운 논란이 될 전망입니다. 또 운영위에서는 이재명 대통령 측근인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출석을 두고 신경전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를 앞두고 민생의 어려움을 구석구석 꼼꼼히 살피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와 성과를 만들어내겠다며 다짐을 밝혔고요. 국민의힘은 국정감사 첫날부터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원호 서울시장 후보의 한쿤 출장 의혹 등을

0: 기소한 김재석 의원을 경찰이 소환하는 것은 보복 수사라면서 국감에서 국민들의 관심을 돌리기 위한 물타기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1: 그렇군요. 정무위하고 운영위까지 좀 알아봤고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국감에 대한 메시지를 냈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0: 네, 이 대통령은 국회가 합리적인 문제 제기를 하면 정부는 감사한 마음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인데요. 이 대통령은 국정감사는 국회가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해 나라 운영 전반을 살펴보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국민 주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이기도 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부를 향해서 국정감사에서 제기되는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해 정부의 부족한 부분을 적극 개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회를 향해서는 주권자가 부여한 권한을 정파적 이해관계가 아니라 국민과 나라를 위해 사용해달라며 근거 없는 가짜뉴스와 소모적인 정치 공세를 지향하고 생산적인 비판과 책임 있는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정감사는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계속됩니다.
1: 그 공소청하고 중수청이 이미 출범을 했는데 지금 청와대하고 네. 조국혁신당이 보안수사권 이야기를 두고 좀 논란이 되는데 이건 어떤 얘기입니까?
0: 네, 시작은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이었는데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는 취지로 언급한 유시민 작가의 영상을 공유하면서 조국혁신당도 법무부 아래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고 또 공소청에 보안수사권을 주자고 했다며 유 작가의 주장을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중수청과 공소청을 각각 행안부와 법무부에 따로 배속시켜 검찰개혁이 한 걸음 더 나아갔다고 했는데요. 조국혁신당은 이를 두고 혁신당이 요구한 것은 보안수사권이 아니라 보안수사 요구권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청와대는 어젯밤 또다시 입장문을 내고 조원장이 지난해 8월 보안수사권 유지를 주장했다고 재반박했고 혁신당은 오늘 오전 민주개혁 진영의 개혁블록을 흔들려는 속내라면 대단히 위험한 정치행위라고 청와대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1: 네, 이 대통령의 이 행보가 좀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람직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조국 혁신당뿐만이 아니라 지금 그 여당 내 강경파하고도 지금 SNS로 지금 뭔가 지금 대립각을 세우는 것 같은데 말이죠.
0: 맞습니다. SNS가 굉장히 자주 올라오고 있는데요. 명확하게 대상은 가리키진 않았지만 여당 내 강경파를 향한 메시지를 풀이대는 발언 역시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SNS에 좌든 우든 전방이든 후방이든 어디서나 무책임한 극단주의를 경계해야 한다면서 책임지지 못할 과격한 주장과 근거 없는 선동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개혁 성과를 독차지하겠다는 이기심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0: 또 무책임한 극단주의자라는 단어의 앞글자를 따서 무국파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이 대통령은 이들을 가리켜 기본적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단정하고 억측하며 선동하는 것이 마치 실력처럼 보이기도 하고 최소한의 근거도 없이 혹세무민하는 무책임한 극단주의자, 일명 무극파들의 선동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또 사심으로 인사나 업무에 영향을 미치려고는 해서는 안 된다고도 언급했는데요. 최근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여당 내 논란을 겨냥한 말로 풀이됩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국민을 위해 하는 것이지 특정 개인들의 정치적 유산을 만들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모두가 함께 노력해 만든 성과를 독차지해보겠다고 다른 이들의 노력을 무용하다거나 방해라고 폄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도 했습니다. 김민석 대표 역시 오늘 오전 유튜브 민주당 TV에 출연해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보탰는데요. 김민석 대표의 말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2: 과한 어떤 요구나 주장으로 과거처럼 전체의 어떤 개혁의 진영과 대열과 전성과 대통령의 리더십 자체에 대해서 혹시 훼손이 될 수 있다 하는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이제는 당에서 조금 제어를 할 때도 됐다.
0: 명확하게 가리키진 않았지만 이 대통령과 그리고 김 대표의 발언은 사실상 김용민 의원, 추미애 경기지사 등을 겨냥한 걸로 해석됩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그리고 끝으로 영화 암살자들 요즘 참 논란이 많은데 국민의힘이 뭐 공세를 굉장히 지금 높여가는 모습인데 요거 좀 마무리 좀 해볼까요?
0: 네, 어제 연휴지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좌파 진영에서는 정치적 중요 국면마다 중요한 선거가 있을 때마다 역사를 왜곡하는 영화를 지속해서 제작해왔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오늘은 국민의힘 소속의 대구 경북 지역 의원들이 나섰습니다. 이들은 영화 상영을 즉각 중단하고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에 대해 철회를 요청하라면서 대한민국 현대사를 왜곡한 영화가 국제영화제에서 상영되면 국제사회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확산할 수 있어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제작사는 실존 인물과 역사적 사건을 다루면서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또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에 대해 백배 사죄하라면서 상영 중단까지 요청했고요. 타는 티켓 굿즈 제작 논란과 관련해선 배급사와 상영관의 사과를 요청하고 영화 제작 과정이나 공공기관 투자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 정부의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영화에 대한 평가를 차치하고서라도 암살자에 출연한 유해진 배우 자택 앞에서까지 시위를 이어가는 데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고범석 서울경찰청장은 오늘 정례 간담회에서 배우에 대한 위해나 협박과 같은 부분은 당연히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순찰 강화나 신변 보호 등도 추가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자, 오늘 여기까지 들을까요? 지금까지 정치권 소식 장슬기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3: 경찰이 최근 금융기관들에서 이어지고 있는 AI 해킹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인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영 기자입니다.
4: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에 대한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범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국수본은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사이버테러 대응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사안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핵심 기반 또는 전자금융 기반 시설을 해킹한 사이버 범죄는 중수청 통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I 해킹 대상이 된 금융기관들이 국가 핵심 기반은 아니지만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금융위가 피해 금융기관들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 경찰은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최근 신한과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7개 금융사가 해킹을 당했고 현재까지 6만 명 이상의 이름과 연락처, 직장과 소득 등 개인정보가 빠져나갔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1: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첫 대미 투자금으로 24억 달러를 지난 1일 미국으로 송금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부총리는 오늘 오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임의자 의원이 9월 30일과 10월 1일 각각 팩트시트를 한미가 공동 발표하고 나서 10월 1일 24억 달러가 송금됐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습니다.
3: 날씨입니다. 맑은 가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대전이 22도, 대구 23도, 광주와 부산은 24도 등 전국이 20도에서 24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겠습니다. 서울 지역 현재 기온은 21.2도입니다.
5: 계속해서 울산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울산의 산업과 역사, 문화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울산공업축제가 모레부터 나흘 동안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 둔치에서 열립니다. 올해 공업축제는 인공지능 전환을 주제로 울산 공업 60년의 성장을 재조명하고 지역 예술인과 시민들의 참여 속에 7000년의 역사와 정신을 이야기로 연결합니다. 개막식에는 시민 출연진과 지역 예술인이 만드는 공연과 함께 천대 규모의 군집 드론쇼, 불꽃쇼 등이 열릴 예정입니다. 태화강변에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하늘다람쥐 두 마리가 서식하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9일 자연환경해설사가 태화강 중류 산책로에서 나무구멍에 하늘다람쥐가 서식하는 모습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늘다람쥐는 앞다리와 뒷다리 사이 피부막을 펼쳐 나무 사이를 활공하는 것이 특징으로 1982년 천연기념물로 지정됐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이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부울경 지역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의 30%가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경청은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67곳 가운데 32.8%인 22곳이 환경법령 위반 사업장으로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위반 내용으로는 대기방지시설 부식 등 시설관리 부적정이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배출 시설 변경 신고 미이행, 운영기록부 미작성 등이었습니다. 지난달 울산항을 통한 원유 수입은 536만 톤으로 전년 동월 대비 20.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원산지별로는 중동산 원유 수입량이 전체 72.7%를 차지했으며 이는 중동전쟁 이전 85% 수준에서 줄어든 것이라고 울산세관은 설명했습니다. 한편 지난달까지 누적 원유 수입량은 4,300만 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4,557만 톤보다 5.6% 줄어들었습니다. HD 현대가 컨테이너를 고정하는 수동 작업이 필요 없는 레싱 프리 컨테이너선을 세계 최초로 인도했습니다. 프랑스 선사에 인도된 이 선박은 컨테이너를 수직으로 쌓을 수 있게 지지하는 설비를 확장해 작업자가 직접 수행하던 고박 작업을 없앴습니다. 이 기술은 국내외 다수의 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됐으며 올해 장영실상 수상제품으로도 선정됐습니다. 울산 북부소방서가 미포 국가산업단지 기업들과 재난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식에는 미포 국가산단 내 기업 10곳이 참여했으며 협약을 맺은 기업들은 이달 말 협의체 구성을 마무리하고 산단 특성에 맞는 재난 대응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북부소방서는 협약기관과 비상연락망을 공유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울주병원은 최근 밤죽기나 잡초 제거 등을 하다가 진해에 물려 내원하는 환자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진해에 물리면 벌에 쏘인 듯한 통증과 함께 부종과 홍반, 가려움증 등이 동반되는데 약 알칼리성 빈으로 상처 부위를 깨끗하게 씻고 냉찜질을 통해 독소가 주변으로 퍼지는 것을 늦춰야 합니다. 울산 지역 오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도 역시 맑겠고 12도에서 24도의 기온 분포로 일교차가 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22도, 습도는 32%입니다. 김연경이었습니다. MBC 뉴스를 마칩니다.
6: MBC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극락원
7: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8: 고수익에 원금 보장?
7: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9: 올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0: 지금 시각은 2시 20분입니다.
11: 백윤호
12: 이남미의
11: 화학계는 라디오. 안녕하세요, 백윤호입니다.
12: 안녕하세요, 이남미입니다.
11: 주변에 사람이 많으면 외롭지 않을까요?
12: 글쎄요.
11: 회사에도 사람이 있고 휴대전화 속에는 막 지인들이 수십 명, 수백 명씩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좀 허전할 때가 있습니다.
12: 이 외로움이라는 게 꼭 혼자 있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렇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아 내가 얘기할 사람이 없네. 맞네요. 내 편이 없네. 이런 느낌이 있으면 그때가 외롭죠.
11: 그렇습니다. 실제로 한 연구에서는요. 외로움과 사회적 단절감이 심할 경우에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다 그럽니다.
12: 그래서 건강을 위해 운동도 하고 좋은 음식도 챙겨 먹고 잠도 푹 자라고 하는 건데요. 그것만큼 중요한 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이라고 합니다.
11: 그렇습니다. 뭐 문자로 잘 지내냐? 뭐 이렇게 한마디 보내는 것도 물론 좋습니다만
12: 네.
11: 가끔은 전화 걸어서 목소리를 실제로 듣고 또 가끔은 직접 만나서 밥 한 끼 먹는 거 이거 그리고 나서 이제 별거 아닌 얘기를 막 수다 떠는 거 이런 게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12: 맞습니다. 예. 어쩌면 서로에게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로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백조 싱크
1: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2: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3: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2: 수확량 줄어도?
3: 보장!
2: 가격이 내려도?
3: 아이 그럼
2: 보험이 든든하구만
4: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5: 보험가입식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네, 화요일 확개라 시작했습니다.
8: 네.
7: 아, 심한 외로움이 하루에 담배 15개비를 피우는 것과 비슷하다고 하니까 와, 그만큼 우리 정신건강에 해롭다는 얘기겠죠.
8: 아, 근데요 진짜 휴대폰으로 다 서로가 연결돼 있는 것 같지만 예. 정말로 단절된 시대가 지금이라는 생각도 많이 드네요.
7: 맞습니다.
8: 근데 또 어떻게 생각하면 북적북적할 때는 가끔씩 또 고독을 즐기고

0: 싶으신 분들이 있지 않을까. 사실 우리 배윤호 아나운서님은 다 여자만 있으시잖아요 집에. 가끔 혼자 있고 싶으실 때도 있지 않나요?
1: 아, 많이 있습니다.
0: 저는 집에 남자만 있거든요.
1: 아, 예.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진짜 많겠어요.
0: 돌밥 돌아서면 밥입니다.
1: 돌밥 저는 앉아있질 못해요.
0: 늘 서 계신...
1: 계속 불러요.
0: 아빠 여보
1: 앉아있는 꼴을 못 봐.
0: 자, 집집마다 이런 어려움도 있답니다. 자, 잠시 후에는요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지내시는지 안부 묻는 시간 별일 없나 외롭지 않게 함께 하겠습니다. 서영은의 혼자가 아닌 나 듣고 올게요.

0: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2: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1: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2: 삼산 현대백화점앞 울산 260-0003.
3: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누구인가? 누가 이렇게 재밌는 라디오를 진행하는가? 아, 배윤호 이남미 밖에는 라디오구나. 앞으로 이 라디오만 듣도록 하라. 채널 고정.

0: 걱정했다.
1: 전화 안부 묻기 프로젝트.
2: 별일 없나?
1: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시는지, 점심은 뭘 드셨는지, 어제 잠은 잘 주무셨는지 여러분의 별별 사는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2: 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예, 네, 안녕하십니까.
2: 아, 예,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3: 아, 남구에 사는 박준현입니다.
2: 아, 네, 박준현님. 네. 저희가 네. 지난번에 이제 꼬로만에 요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3: 네.
2: 회사 간다더니 스크린 골프 치러 가뿐에 아주 꼬로만해라고 문자를 하셨어요.
3: 네네.
1: 이게 본인 얘기입니까?
3: 아닙니다. 이 와이프 얘기입니다.
1: 에이?
2: 저희는 선입견으로 당연히 여자분이 보내신 문자일 거라 생각했거든요.
3: 그러니까. 네.
2: 아내분이 골프에 빠져 계십니까?
3: 아, 요즘 조금 이제 초보인데 조금 배운다고.
1: 예.
3: 네. 예, 요즘 빠져가지고 좀 다니고 있습니다.
1: 근데 직장을 안 가시고 스크린을 할 정도로 빠져 계시는 거예요?
3: 아니, 꼭 그 정도는 아닌데 그날은 뭐 직장 간다 해놓고 뭐 스크린 치러 갔습니다.
2: 어떻게
3: 아.
2: 들키셨어요 남편분한테?
3: 아,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됐죠.
2: 아, 뭐라고 하셨습니까?
3: 뭐 스크린 치러 가 처음에는 회사 간다 해놓고 스크린 치러 간다 하지라고 했더만
2: 예.
3: 그냥 뭐 스크린 치고 싶어서 그날 하루 제꼈다면서 그래 이야기.
2: 제꼈다.
1: 끝까지 아니다라고 발뺌을 할 수도 있는데 바로 그냥 이실직고를 하시네요.
2: 아, 그러니까요.
3: 예.
2: 아니 근데 좀 서운하진 않으셨어요? 아니 뭐 나한테 조금만 더 못하나?
3: 서운했죠.
1: 그렇죠.
2: 그 뭐라고 네. 서운하다고 표현하셨어요? 아니면 그냥 놔두셨어요?
3: 서운하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표현을 했는데
2: 예.
3: 또 와이프가 또 좋아한다 하니까
1: 그러니까.
3: 거기서 뭐
1: 그거 어떡하겠어요?
3: 넘어갔습니다.
2: 멋진 그렇죠. 남편이시다. 또 이해해주시고.
1: 박준현님은 네. 골프 치세요?
3: 아니 저는 안 칩니다.
1: 아, 아. 그러면 아내만 치시는 거예요?
3: 예.
1: 근데 이해가 되세요?
3: 아, 저는 뭐 또 뭐 당구 치고 이렇게 하니까.
2: 아, 다들 그 딱딱한 공을 좋아하시네요, 식구들이.
3: 맞습니다.
2: 아.
1: 예. 아니 근데 이제 보통 골프를 잘 안 치시는 분은
3: 네.
1: 그 아내나 가족들이 골프 치는 걸 잘 이해를 못 하시거든요.
2: 그렇죠. 그래 좀 싫을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아,
3: 근데 지인들은 또 골프 치는 분이 많아가지고.
1: 그렇죠.
3: 예, 그것도 거기 뭐 골프는 안 쳐도 그 한 예. 번씩 스크린에 가가 뭐 맥주도 한 잔 마시고 한 적은 몇 번.
1: 아, 그러니까 그냥 구경 삼아 가셔서 같이 그냥 맥주 한 잔 하시고
2: 예,
1: 그 지인분들 치는 거 보시고
3: 네,
1: 아, 그러셨구나.
2: 근데 여기 이제 거짓말까지 하면 이제 굉장히 좀 서운할 수가 있거든요.
3: 예,
2: 그렇지 않습니까?
3: 그러니까 앞으로는 안 그래야겠다 하니까.
2: 이해를 또 해주셨네.
3: 예, 예.
1: 근데 과연 안 그럴까요?
2: 왜 자꾸 싸움을 붙이세요? 아, 그렇다면 우리
3: 예.
2: 반대로 우리 선생님께서 조금 이제 내가 이렇게 거짓말을 좀 해봤다 한 적은 있으신지.
3: 어, 뭐 저 크게 거짓말 한 건 없는 것 같아요. 뭐
1: 요거 거짓말입니다.
3: 뭐. 뭐.
2: 어, 말을 못 하시네요, 갑자기.
3: 예.
1: 아. 아,
2: 나보다 아내가 조금 더 이런 걸 좀 거짓말을 잘한다 이런 편이십니까? 어떠세요?
3: 뭐 거짓말 그렇게 하는 편은 아닌데 그때 한번 걸렸습니다.
1: 아니 솔직히 일 있다고 하고 친구들이랑 당구 치신 적 없어요?
3: 아, 있습니다.
2: 갑자기 생각이 나셨습니다. 불현듯 네. 나의 과오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1: 네. 요거
3: 예.
2: 그때 아내한테 들키셨어요? 아니면 그냥 넘어갔어요?
3: 안 들켰죠.
1: 네. 왜냐하면 골프보다 당구가 시간이 짧게 걸려요.
2: 네. 제가 볼 때는 이 집이 아내보다 남편이 치밀합니다. 집집마다 허술한 분과 치밀한 분의 캐릭터로 나뉘는데 우리 남편분께서 조금 더 치밀하시다.
1: 골프는 스크린 골프는 네 명이서 치면 세네 시간이 걸리는데 당구는 한 시간이면 되거든요.
2: 아,
1: 한
2: 그러네요.
1: 시간 두 시간이면 되니까 더 거짓말하기가 쉽죠.
2: 근데 어떠세요? 각자의 취미가 있는 거는 좀 좋다고 느끼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3: 예, 뭐 그거는 좋습니다. 뭐 따로 뭐 가치는 아니더라도 따로 예. 따로 하지만 뭐 자기 좋아하는 거 하면 되니까.
2: 서로 이해해주시고.
3: 예예.
2: 그럼 또 두 분은 조금 잘 맞는 게 뭐가 있을까요? 취미는 따로 하고 있지만 요 때는 참 같이 하면 좋다 이런 거.
3: 뭐 캠핑은 가끔 갑니다.
1: 오,
3: 같이.
1: 캠핑.
3: 예.
1: 어디로 가세요? 주로?
2: 궁금해요.
1: 산으로 가세요? 바다로 가세요?
3: 주로 뭐 오토 캠핑장을 많이 갑니다.
1: 오토 캠핑장.
2: 아, 울산에 네. 조금 이 동네 가 보니까 좋더라 캠핑하기.
3: 구룡포에 좀 괜찮은 데가 있더라고요.
2: 포항이에요?
3: 그 바닷가 예, 포항 구룡포.
2: 아, 가까이에.
3: 예.
1: 구룡포는 포항이잖아요.
3: 예.
1: 울산은 안 다니세요?
3: 울산도 예전에는 뭐 청도나 이런 데 좀 다녔는데.
2: 청도도 울산은
1: 청도도
2: 아니잖아요,
1: 울산
2: 지금.
1: 아니에요.
3: 아, 울산 근교는 그렇게 많이는 안 가봤습니다.
2: 아, 오히려 포항이랑 청도 이쪽에는 캠핑을 가신다.
3: 예, 예.
2: 그럼 어떠세요?
1: 예. 이파산도 있고 저 정자 쪽에도 있고 뭐 주변
3: 아,
1: 쪽에도
3: 그쪽은
1: 있고.
3: 안 가봤습니다.
2: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좀 주도적으로 움직이세요? 아내한테 맡기세요? 캠핑 나가시면.
3: 어, 주로 와이프한테 맡깁니다.
1: 뭐지? 아니 그러면 음식 같은 거 네. 이거 박준현님이 하시는 게 아니고 아내가 하세요?
2: 다
1: 아내분이?
2: 하세요?
3: 아, 거의 다 하는데 가끔 제가 또 뭐 맞춰갖고 제가 하는 것도 있습니다.
2: 아, 그래요? 그렇군요.
1: 그러면 네. 아, 오늘 이제 캠핑 가자. 그러면 준비는 누가 하세요?
3: 같이 하죠.
1: 아, 가고 아, 같이 하고. 네.
2: 아니 근데 저희가 사실은 배윤 아나운서하고 제가 이제 얘기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네. 거짓말 때문에 네. 신뢰가 깨져서 같이 못 살겠다. 요즘 이런 부부들도 있다 그러거든요.
3: 아, 그 정도는 아닙니다.
1: 그렇죠.
2: 아, 이거 어떻게 서로를 믿어줘야 됩니까, 스님?
3: 뭐 딱히 뭐 정답은 없습니다만은
1: 예.
3: 뭐
1: 그렇죠.
3: 서로 예. 조금씩 이해하고 뭐
1: 아니 근데
3: 뭐 그걸 꼬투리를 예. 잡으려면 한도 끝도 없는데
1: 그렇죠.
3: 뭐 예, 조금씩 뭐
2: 이해하자.
3: 한 발짝씩 양보하고 이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예. 아, 멋진 말씀이십니다.
1: 아니 그러니까 뭐 살다 보면 사람인 이상 거짓말은 할 수 있는데
2: 예.
1: 그게
2: 예.
1: 이제 들통이 나면
3: 빨리 인정을 해주면 그쵸, 그쵸, 그쵸. 좋죠.
1: 예.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2: 인정만이 예. 서로를 신뢰할 수 있다.
1: 예,
3: 예 맞습니다.
1: 바로
3: 예.
1: 인정하고 또 바로 사과하고
3: 예.
1: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2: 예, 역시 이제
3: 예,
2: 그
3: 맞습니다.
2: 뭐랄까 결혼 선배님으로서 예. 아주 맞는 말씀해주셨는데
1: 끝까지 아니라고
2: 아 이런 권리거든요.
1: 잡아떼는 사람이 있어요.
2: 맞아요. 아. 다 아는데
1: 그러니까 다
3: 그러면 아는데. 너무 힘들죠.
1: 그렇죠.
3: 서로가 피곤하고
2: 아.
1: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2: 사랑하는 예. 아내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3: 뭐 항상 같이 살아줘서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2: 예,
1: 이거 요 멘트가 굉장히 중요해. 살아줘서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나를 살아준 거거든요.
2: 올해로 몇 년 차세요, 선생님?
3: 17년 차입니다.
1: 아, 17년
2: 야, 역시 차. 그래서 그런지 아내의 사랑이 느껴집니다.
1: 그러니까요.
2: 선생님 저희가 그 좋아하는 노래 들려드리고 싶은데 어떤 노래 선곡해드릴까요?
3: 진승의 동변 인생.
2: 아,
1: 한 곡 더.
2: 한 곡 더. 아내가 좋아하는 곡도 좋습니다.
3: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2: 아, 이렇게 두 곡요.
1: 예.
2: 저희가 선물도 드릴 건데 1번부터 49번 사이에 번호 하나 골라볼까요, 선생님?
3: 1번 하겠습니다.
2: 아, 1번. 중식 식사권 축하합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네, 선물 보내드릴게요.
3: 네.
1: 예. 아, 예. 정말. 삶의 지혜를 주신 분 같아요.
2: 그러니까요. 훈훈한 마무리로.
1: 부부 사이에 어떻게 해야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지를 이 박준현님이 잘 가르쳐주셨기 때문에
2: 네.
1: 요대로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 앞으로도 예. 두 분 행복하시길 저희 응원하겠습니다.
1: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네, 박준현님의 신청곡 진성의 동전 인생 그리고 백지영의 잊지 말아요 함께 들었습니다. 아, 좋은 노래 선물이 됐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곡 더 듣겠습니다. 김수철이 부릅니다. 나도야 간다.

0: 울산 화개라에서 들어온 소식입니다. 화개는 라디오에 엄청난 선물이 들어왔다고 하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이남미 기자.
1: 네,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선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좋을굿 기름오일 구도일 S5일에서 주요 상품권, 철원 별난농장에서 혈관 건강을 확 깨워주는 아스파라거스 액상차, 요가 필라테스 플라잉을 한 번에 삼산동 베스트 사우나 옆 리즈 요가 앤 필라테스에서 한 달 이용권, 귀한 손님에게 대접하는 명품 갈비탕 북구청 뒤편 가리명가에서 식사권, 힘나는 보양식 흑염소 생오리 요리 전문점 솔마루에서 식사권, 잡내 없이 쫀득한 식감, 몸에 좋은 콜라겐 듬뿍, 남구달동 황족 유황먹은 족발에서 식사권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스튜디오에 배은우 기자 나와주세요.
0: 네, 스튜디오입니다. 삼산 세이브존 내 루이카스텔에서 7만원 상당의 골프모자, 성안동 백양사역 찜갈비명가 정한정에서 식사권, 삼산동 웨딩거리 금수저 피부관리에서 피부 두피관리와 천연 염색 이용권, 뉴코아 아울렛 성남점 맞은편 나눔을 실천하는 뚠뚠이 돈가스에서 식사권, 남구청 맞은편 크리스탈 녹두민 화장품에서 녹두비누와 남녀 공용 화장품, 일본식 정통 효소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 동구 휴 에스테틱에서 드리는 15만원 상당의 관리 상품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남구 무고초 뒤 진주 한우, 투뿔 넘버 9번만 사용하는 소고기 대장 진주 한우 식사권, 지친 일상의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숙박권을 드립니다. 이상 울산 화개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3: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2: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4: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6: 엄마!
7: 우리 아이 도드람
8: 나왔어.
7: 우리 남편 도드람,
9: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5: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7: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10: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11: 안녕하세요,
12: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13: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12: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13: 완전 좋아요.
12: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14: 자, 오늘 별일 없나는 박준현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15: 네, 아내분과 함께 또 취미도 따로 즐기시지만 예. 누구보다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14: 그러니까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결혼생활 유지하고
15: 네.
14: 자식들 다 키우고 잘 키우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15: 뭐에 빠져있다는 건 또 삶의 활력을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박준현님 아내분이 빠져있는 골프에 관한 노래 준비했습니다.
14: 아, 그런 노래가 있어요?
15: 신나라의 버디 찬스 듣고 예. 저희 3시 5분에 돌아옵니다.
14: 어디 가지 마세요.

0: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에서 2만원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연섭입니다. 경로당 요양원 어르신들을 만나러 가는 날이면 저 마음은 알록달록 무지개 빛으로 물듭니다. 오늘은 어떤 모습으로 웃음을 드릴까 고민하며 분장을 하고 어우동어상을 챙겨 입는 그 시간부터 저는 이미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됩니다. 때로는 제 이름도 나이도 직책도 다 잊어버리고 어르신들 앞에서 춤추고 노래하고 각설이가 돼서 재롱을 부립니다. 누군가를 행복하고 즐겁게 만든다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하게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하나만 있다면 누구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6: MBC 3시 뉴스입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오늘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 참여 조건으로 제시한 요구사항들을 모두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민주노총이 제안한 세 가지 사항을 포함해 경사노위의 사회적 대화 운영 방식 개선에 관해 노사정을 대표하는 책임 있는 주체들과 언제라도 긴밀하게 협의를 시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사회적 대화 참여의 조건으로 정부의 합의제 운영, 산별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 등 세 가지 요구를 제시한 상태입니다. 최근 시중은행에서 발생한 해킹 공격에서 쓰인 공격자의 인터넷 주소 IP가 카카오뱅크와 K뱅크 서버에도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 등을 공격한 IP 중 일부가 올해 1월부터 수차례 카카오뱅크에 접근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같은 IP가 K뱅크에도 접속을 시도한 기록이 나왔는데 다만 두 은행 모두 정보 유출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당 IP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10차례에 걸쳐 토스뱅크 서버에도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과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는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수처 관계자는 오늘 정례 브리핑에서 여권이 추진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두고 중수청과 경찰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며 장관을 대통령이 임명한다며 대통령과 주변에 대한 수사를 지휘 계통에 있는 그 기관에만 맡기는 건 견제구조의 퇴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대상자의 직속기관이 수사기관이 되는 구조는 공수처의 실질적인 독립성과 국민 신뢰 측면에서 후퇴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며 독립적인 지위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삼성그룹 초기업 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최승우 위원장이 장인회사와 집회 물품을 계약했다는 논란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 오전 10시쯤 최 위원장을 고발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이 단체는 최 위원장이 장인회사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지난달 10일 배임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공기가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0도, 춘천 5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여 일부 내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4도, 광주와 부산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여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MBC 3시 뉴스를 마칩니다.
7: 안녕하세요. 전 세계 오지에서 다큐를 찍는 역마살로드 채널의 장준호 PD입니다. 오지 부족들이 사냥을 할 때 흔히 보는 TV에선 독침이나 화살 한 방에 짐승들이 툭 떨어지지만 현실의 사냥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길고 고된 추격전이죠. 땅은 예고 없이 푸꺼지고 빽빽한 풀숲은 온몸을 긁고 지릅니다. 그렇게 이틀을 실패하고 3일 만에 겨우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느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먹고 사는 건 참 힘들구나.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가을 햇살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해농협 한화로마트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장민호, 홍성윤, 지원이 등 축하 무대도 준비되어 있는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지금 시각은 3시 5분입니다.

0: 배고파라 이보시오. 내가 오늘 하루 종일 굶었는데 저기 밥 좀 얻어먹을 수 있으려나.
1: 어머머 어르신 왜 이렇게 하루 종일 굶으셨어요. 어우, 배가 고프면 옆에 식당으로 가시는 게 나을 텐데.
0: 아, 내가 요새 허리가 아파서 일을 쉬었더니 말이야. 돈이 없어서 염치 없지만 밥 좀 줘봐.
1: 어머머 어르신 힘드시겠어요. 어우, 그러면 일단 누룽지라도 끓여드릴 테니까 우리 집에서 요기 좀 하고 가세요.
0: 예? 아유 고맙소. 내가 누룽지를 참 좋아한다오.
1: 아니 그런데 허리 나을 동안 먹을 게 있어야 하니까 그냥 그 그냥 드림이라고 있거든요. 그냥 드림 거기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0: 그게 무슨 말이야? 그냥 준다니.
1: 아니 그래요. 거기 가시면요 어르신처럼 경제적으로 힘드신 분들한테 먹거리 꾸러미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주거든요.
0: 진짜 그냥 그러니까, 준다고?
1: 예 어르신도 한번 이용해 보세요.
0: 아니 그런 좋은 데가 있는데 나만 몰랐나?
1: 아니 지난번에 한번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
0: 아 지금 말이야 기억이 안 나.
1: 중구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에 각각 있거든요. 아유, 어르신은 가장 가까운 중구로 가시면 되겠는데 중앙동 행정복지센터 아시죠?
0: 아 거기 알다마다 나도 자주 가지.
1: 그러니까 거기 있으니까 사정 얘기하시고 받아가세요.
0: 아이고.

0: 주셔서 너무 고맙소.
1: 이 그냥 드림이라는 데는요 전국에 57군데가 있어요. 10개월 동안 무려 26만 명이 다녀갔대요. 글쎄 근데 단 한 번에 절도 분실 사고가 없었다지 뭐예요.
0: 정말 우리나라 사람들 이럴 땐 양심이 아주 멋지구만.
1: 그러게 말이에요. 그리고 가끔씩 여기 오시는 분들 중에 아이고 내가 이걸 그냥 받아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0: 따뜻한 마음.
1: 그렇게 미안해하시는 분들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그분들도 다 세금 내시고 그걸 운영하는 거니까 힘들 때는 미안해하지 마시고 잘 이용하세요.
0: 그럼 나도 그냥 드림 들려야 되겠다. 정말 땡큐. 아유 그러면은 조항조 노래 들읍시다. 고맙소.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2: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3: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4: TBX 앰버서더 권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러크라면 알고 있죠.
5: 절대 빈 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4: 그렇죠. 바로바로 TBX로 혜택 가득하게.
5: TBX 타고 상품권 타고.
4: 트럭라면 TB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6: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BX.
7: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8: TBX.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스타젠.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어마어마한 꼰대력으로 어디까지 선을 넘을지 조마조마한 남자.
2: 울산 MBC 대표 선 넘는 남자 개콘 윤일돈 선생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돈 들어던 윤일돈입니다.
2: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은 또 어떤 선을 넘을지 기대가 네. 되는데요. 네. 코너 소개 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한번 해주시죠.
3: 자, 저희 세 사람이 말이죠. 하나의 주제를 놓고 자기 말을 떠들 겁니다. 아, 저희의 이 토론을 들으시고 아, 누구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혹은 세 사람 다 조용히 봐요. 제 말이 더 맞아요 하는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참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 예. 자, 오늘의 선 넘는 토론 주제 뭔가요?
2: 발표해 주시죠.
3: 평생 가족 위에 헌신하다, 자아실현, 이직, 쉬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회사 그만두겠다는 배우자, 응원해 줘야 할까요? 아니면 뭔 소리야, 아직도 애들이 학교 다니고 있는데 말려야 할까요?
2: 아유, 굉장히 어려운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자, 오늘 선 넘는 토론 주제는요. 가족 위해서 헌신하다가 나 좀 쉬고 싶어. 나 좀 옮길게.
3: 어, 진짜.
2: 나 지금이라도 기타리스트가 되고 싶어. 뭐 이런 자아실현을 위해서 갑자기 가슴이 답답하네요. 명치가 아프네. 예. 자, 그만두겠다는 배우자 이해해야 되냐 말려야 되냐.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들의 의견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1: 자, 그러면 네. 윤일돈 씨부터 발표해 주시죠.
3: 씨 들어가는 화분에 물을 더 안 주고 열매만 맺으라고 할 순 없죠. 지친 몸과 마음으로 억지로 회사를 다니면 결국 집안 분위기가 어두워집니다. 부모가 행복하고 활력이 넘쳐야 아이들도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습니다. 억지로 버티다 병나는 것보다 재충전해서 생생해지는 게 남는 장사입니다. 혼자 외롭게 가장의 짐을 졌다면 이제 우리 모두가 팀플레이로 그의 짐을 나눠집시다.
4: 5, 4, 3, 2,
3: 응원합니다.
2: 잠깐만요. 지금 윤일돈 씨께서는 그만두겠다고 하면 이해를 해주겠다는 방향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3: 아, 그렇습니다.
2: 지금 아내분께서 나는 선생님 몇 년 하셨죠?
3: 아, 지금 그러니까 2000년부터 했으니까
2: 지금 26년째예요. 나 이제 30년은 못 채우겠다. 오늘 그만두겠다고 하시면 지금 이해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십니까?
3: 저희 아내는 중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여보, 나 휴직계 좀 쓸게. 왜냐하면 휴직계를 쓸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2: 아, 네.
1: 휴직이잖아요 그건.
2: 그래도 네. 아니었다 형편이.
3: 그랬는데 제가 얼마 못 벌지만 그러면 조금 융자 내고 조금 버텨보자. 그때 우리 아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정신적으로 마음에. 육체적으로. 근데 6개월을 휴직했는데 지금까지 버티고 있잖아. 여보, 내가 그때 생각해보니까 그때 정말 잘 쉬었다고. 그때 안 쉬었으면 나 중간에 관뒀을 거라고.
2: 아, 지금 관두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3: 지금 관두지 아니리라. 믿음을 가지고
2: 뭐 말은 잠깐만. 지금 30초 발언에서는 뭐 이해를 해주고 열매만 맺을 수 없다더니
3: 한 번이면 됐잖아 남미 씨. 뭘 두 번이나 해. 한 번만 하면 되지.
2: 아니 그럼 왜 본인이 아닌 의견을 얘기해요?
3: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다는 거지.
2: 남의 아니, 그리고, 집은 되고 우리 집은 안 돼?
3: 우리 집은 안 돼.
1: 그리고
3: 남의 집은 돼.
1: 아니 6개월 휴직하고 이직하고는 다르지.
3: 아니 물론 그렇지. 그런데 요때 얘기를 잘 해가지고 어느 정도 쉴 여유를 주는 게 필요하다 이야기입니다.
2: 아, 중간에 잠깐.
3: 아, 그럼요.
2: 그러나 완전히 그만두는 건
3: 그래서 잘 구슬려줄 필요 있습니다. 아, 당신

0: 확실한데 무슨 소리야 라고 하는 순간 이분은 더 멘붕에 옵니다.
1: 아 그래서?
0: 그러면 이분이 아예 완전 다른 쪽으로 갈 수 있어. 적당히 조금
1: 구슬려라.
0: 여유를 구슬려서 아 그럼 조금 쉬어 여보. 어 응원할게. 많이 힘들었구나.
1: 이런 우리 집은 필요... 어떡해.
0: 남비야 네가 벌어라.
2: 아니 근데
1: 어머리야.
2: 근데 너무 힘들어서 잠깐 네. 쉬겠다 내지는 이직을 하겠다와 자아실현을 하기 아, 위해서 다르죠. 이직을 하겠다 그만두겠다 휴식을 취하겠다 이건 좀 다르지.
0: 그것도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아 내가 기타리스트를 하고 싶어서 했는데 오우 여보 나 큰일 날 뻔했다. 내가 해보니까 나는 아니더라고. 아니, 그래서 근데, 자기 일이 행복한 줄 압니다.
2: 아니 근데 이직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를 그만둬야 되잖아. 자아실현을 위해서는
1: 그러니까 언니가 지금 와가지고
0: 그러니까 잘 요거를
1: 자,
0: 우리 흔히 하는 말로
1: 하나만 여쭤볼게요. 언니가 지금 와서 나 이제 전문 산악인이 돼야겠다. 산을 좋아하시잖아요.
0: 그러면 내가 그 사이에 편집을 배워라. 그 편집을 배워서 자기가 하는 걸 찍고 편집해서 올릴 수 있으면 나 진짜 그건, 당신 인플루언서로
1: 그럼 다시 유튜버로
0: 유튜버로 갈아타라.
1: 전향시키는.
0: 그러면 그건, 6개월 동안 휴직하게 해주지.
2: 그건 산악인이 아니라 유튜버가 되라는
0: 그러니까,
2: 얘기잖아.
0: 그러니까 인플루언서. 그러니까 머리를 잘 써야 된다는 얘기야. 이걸 야. 잘 돌려막게 돌려막게 해야지.
2: 막겠다는 얘기잖아.
0: 아, 그럼 돌려막아야지.
2: 그러니까 자아실현을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잖아.
0: 아니지. 해주겠다는 얘기지.
1: 어쨌든 말씀은 6개월 이상은 안 된다는 거죠.
0: 그러니까 한 6개월 정도 하다 보면 사람이 예. 다시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1: 그러니까 휴직이지. 아예 그만두면 퇴사는 안 된다.
0: 그러면 나도 위험해지지. 나도 딴 생각 먹을 수 있어. 내가 한 6개월 버티다가 어 여보 나도 처음엔 당신 그 지지하다가 난 내가 죽겠다. 여보 나 내가 죽겠으니까 어쩌 좀 해봐.
2: 윤일돈 씨 부인이 윤일돈 씨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네.
1: 아, 너무
0: 그러니까
1: 웃겨.
0: 정말 적당히 숨을 쉬게 해줘야지.
2: 어떻게 해도 사람을 웃길 줄 알아.
1: 아 그러니까요.
2: 저런 모습이 너무 마음에 들어.
1: 저는 진짜 놀랬거든요. 아까 30초 발언에서 쉬게 해줘라라고 하실 때. 야, 우와 허, 이렇게 마음이 넓으시다고 했는데 본인 집에는
0: 좀 어렵죠. 조금 어렵고 조금 돌려막기 해야 되고 이게 절충점을 좀 찾아야 되고 그래서 아이들하고도 잘 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아. 엄마가 지금 이런 상태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보자라고 이제
2: 윤일돈 씨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0: 저는 일이 있는 게 행복합니다.
1: 좋아하시는 일
0: 프리랜서 자체가 워낙 네. 힘들다 보니까
2: 그리고 또 방송을 너무 좋아하니까
0: 그래 방송이 없는 게 문제지.
1: 맞아요.
0: 일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야. 우리는.
1: 본인은 매일이 자아실현이야.
0: 그럼 어쨌든 저희가 일용직이라도 계속 붙어서 오늘 있고 내일 선배, 있으면 돼.
1: 선배 우리 호출 노동자라고 합시다.
0: 진짜 호출식 노동자.
1: 제가 지었어요. 호출 노동자.
0: 호출식 노동자.
1: 언제나 호출이 와야 우리 행복하거든요.
0: 그러니까 배우는 네. 행복한 줄 알아라.
1: 아니, 진짜 자아실현도 하시고 직장도 있으셔.
2: 저도 마찬가지예요.
0: 뭘 또 마찬가지.
1: 자 어쨌든 윤일돈 씨는 네. 이상은 쉬게 해주고 싶다고 했지만 현실은 안 된다.
0: 조금 생각을 해보자.
1: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괴로워.
0: 그러니까 이 남편이 이런 말 했다는 것 자체가 귀합니다. 왜냐하면 네.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지 이렇게 했으면 벌써 끝났어. 그러니까 아. 이게 지금 상담을 하겠다는 얘기야.
1: 그러니까 이제 혼자서 이렇게 어떤 일을 행하진 않았다.
0: SOS를 청하는 거예요. 가족들한테.
1: 맞네요.
0: 그러니까 이 마음을 잘 어루만질 필요가 있어요.
1: 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에서는 안 된다.
0: 아, 택도 없다. 네. 네.
1: 자 의견 잘 들었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번엔 배윤호 아나운서의 의견을
0: 기대됩니다.
1: 들어보겠습니다.
2: 요건 좀 구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게
1: 네.
2: 아파서 그러니까 공황장애라든가 우울증이 와서 그만두는 제 지인을 알고 있거든요.
1: 아, 그런 사람들이
2: 그런
1: 있죠.
2: 그런 사람들은 그만둬야 되죠.
1: 그렇죠.
2: 하지만 자아실현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둔다. 이 제정신입니까 이게? 직장이 자아실현을 위해서 다니는 데가 아니에요. 돈을 벌기 위해서 다니는 데지. 자아실현을 왜 직장을 다니면서 합니까? 즉 자아실현은 따로 하시고 돈을 버세요.
0: 돈을
1: 오늘 제일 많이 역정 내셨어요.
0: 예. 그 우리 선배가 몰라서 그런데
2: 뭘 몰라요?
0: 보통 이런 말 하시는 분들이 아버님께 물려받을 재산이 있는 분들.
2: 무슨 소리 하는 거야?
0: 재산이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1: 자아실현을 하겠다.
0: 그럼
2: 자아실현.
0: 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선배처럼 진짜 그런 상태의 아버지 뭐 가장이라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없이 계속해서 묵묵히 버티면 삽니다. 자기 심장이 녹아나고 자기 어깨가 내려앉더라도 가족들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나는 물려받을 재산이 좀 있어. 그러면 내가 좀 쉬어도 될 것 같아.
1: 아,
0: 이래서 이런 판단을 하는 거야.
1: 근데 정말로 물려받을 재산이 없는데 나 진짜 좀 쉬고 싶은데 나 오래 했잖아 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0: 이러면 진짜 아픈 거지. 진짜 아픈 거라니까. 생각을 해봐. 자기 자식들하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는 내가 진짜 숨을 쉬기가 힘들어. 직장 다니기가 너무 터질까. 이런 분한테는 오히려 쉼을 줘야지.
2: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쉬게 하는 게 맞는데 자아실현을 위해서 회사를 그만해. 이건 난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다고요.
0: 그래요? 선배가 끼와 재능이 없어서 그래. 그분이 알고 보니까

0: 오랜만에 누워 보는군.
1: 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정말 열띠게 침 튀기며 토론하는 주제. 평생 가족 위에 헌신하다가 자아 실현하고 싶다, 이직하고 싶다, 쉬고 싶다는 등의 이유로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이 배우자를 응원해 주는 것이 맞느냐, 말려야 하느냐 라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제 의견으로 이건 이혼각입니다.
1: 아, 그럴 수 있다.
2: 저건
3: 이거는 이런 말 하는 것 자체가
2: 이런 사람한테 가정을 맡길 수 없죠.
3: 아니 무슨 또 아니 사람이 되게 나긋나긋하고 부드럽더만 또 되게 강렬하네. 또
2: 이거는 이랬잖아. 책임감이
1: 현실적이니까
2: 책임감의 문제예요.
3: 그 배윤호 여태까지 그래 참았어? 배윤호 힘들었구나. 배윤호 저렇게 형수 봐봐요. 얼마나 좋은 남자랑 형수가 살고 있는지
2: 여보세요?
3: 생각해봐. 여태까지 그렇게 살고 싶었는데 MBC 묵묵하게 견뎌가면서
1: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으셨을 수도 있어요. 피아노 항상 배우고 싶어 보니까? 하셨어요. 맞아요. 피아노 배우고 싶은데 애들 뒷바라지 한다고 안 배우시더라고요.
2: 제 아내가 항상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젖은 낙엽처럼 딱 붙어있어라.
3: 붙어있어라.
1: 그 한마디. 마라.
2: 절대
1: 그 한마디.
2: 회사에서 나올 생각하지 마라.
3: 그러게. 아,
2: 저도 동감했어요.
1: 언니한테 그런 얘기 하세요. 당신 젖은 낙엽처럼 학교에 있어라.
3: 아, 저는 그런 말 안 해요.
1: 뭐라고 합니까?
3: 우리 와이프는 자기가 애 3명 낳았잖아. 나보다 애를 더 진지하게 봅니다.
1: 어떻게?
3: 아니 저 애들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1: 달려낸다.
3: 그럼 아, 그렇게 생각하는. 나보다 훨씬 더 강해. 나보다 훨씬 더 강하더라고. 나는 배우가 되고 싶은 사람. 지금도 호시탐탐. 야 지금 단막극 있으면 내가 말해가지고 한번
1: 연출할 수 있지.
2: 할 수 있어요.
3: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그럼에도
2: 대신,
3: 불구하고
2: 대신 취미로 하세요,
3: 방송이 취미로. 더 재밌어. 방송이 재밌어서 그런 거야. 방송도 또 다른 무대거든.
1: 그럼요.
3: 그래서 재밌어서 하는
2: 거야. 윤희토 씨는 너무 잘하기 때문에 가끔 취미로 연기하는 거 괜찮아요.
1: 아, 이렇게 언니를 가스라이팅 해오시거든요.
2: 자 그러면
3: 자 네, 남미 씨
2: 윤일 윤희토 씨까지 아, 제 얘기까지 들었군요.
1: 네.
2: 남미 씨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1: 자 30초 발언 들어갑니다. 세상 일이 안 힘든 게 없고 야. 세상에 안 힘든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 때문에 못 다니겠다. 아하. 이상한 사람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그 회사에 이상한 사람이 없다면 내가 이상한 사람입니다. 이직할 곳을 정확히 해놓고 매달 며칠에 출근한다는 게 아닌 이상 그냥 그만둔다?
3: 어?
1: 김경덕 변호사님을 모셔야 돼. 애정의 조건에 나와야 될 이야기입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지 마세요. 여기까지입니다.
2: 이 마지막 폭탄 소리 들었죠?
3: 네.
2: 폭탄 맞을 일입니다. 이거 폭탄
3: 불쌍한 한 서방 어떡하노? 한 서방 단두질 뭐 하겠네.
1: 그 나이 먹는데 놀면 갈 거라. 누가 그 식비를 감당할 겁니까?
3: 한 서방 뭐 하고 싶은 거 없대요?
1: 아 거기는 진짜 노는 날이랑 일하는 날이 얼굴 색깔이 달라.
3: 어머,
2: 아, 진짜.
1: 사실 저희 신랑은 자기한테 안 맞는 직업이에요. 그 제가 가끔 미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뭐 MBTI 같은 걸 보면 가장 사람 만나는 게 안 맞는 사람인데 늘 사람을 만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떻게 보면 좀 안 되죠. 그래서 토일에는 얼굴이
3: 좋아져.
1: 색깔이 달라져요.
3: 아 이제
1: 하얘져요.
3: 이틀 세니 예. 쉬니까
1: 명절 세고 오면 얼굴 너무 좋은데 이제 무리하게 10일 일을 하면 얼굴이 시커매지죠.
3: 시커매져.
1: 예. 어쩔 거야.
2: 그러니까
1: 살아야지.
3: 쉼을 줘야 되네. 남미 씨의 바우처 출연료 행사비 좀 더 올리고 한 서방 조금 6개월 쉬는 거 권고해 드립니다.
1: 저는요 토일만 있어서 너무 좋아요.
3: 애도 한 명이잖아.
1: 그리고 왜 자꾸 목요일날 쉬자 합니까? 목요일 이래야죠. 무슨 말이에요?
2: 자 그러면 여기서
3: 무서워.
2: 남미 씨 얘기를
1: 네.
2: 광고 듣고 와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1: 여러분 계속 의견 보내주세요.
2: 예, 그렇습니다. MBC
4: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97.5 MBC 라디오.
5: 여러분,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한번 들어보세요. 알았죠?
6: 잠깐만요, 잠깐만요. 어디 가지 말고 채널 고정.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는 라디오.
7: 여러분의 친구 배윤우 이남이의 학기라가 왔단다. 한번 들어보이소, 좋다이.

0: 박상철의 무조건 함께 들었습니다.
1: 당신을 향한 나의 사랑은 무조건이다 이거죠.
2: 당신 네. 무조건 출근해라 이 말 아닙니까?
1: 그럼요. 아니 생각해봐. 방학 있지. 방학이면 또 쉬잖아. 얼마나 좋아. 아니 자기가 그런 직장 가지고 있으면 진짜 감사하면서 여보 나 진짜 이번에 조금 있으면 또 방학이야. 어머 방학 때 또 월급 나오잖아. 이런 거 감사해하면서 계속 쭉 다녀야지. 아니 어느 공무원이 방학을 줘요. 진짜로.
2: 그걸 누리는 사람은 누린. 윤일돈님이십니다.
1: 그렇습니다. 저도 샷다맨입니다. 내렸다 올렸다.
2: 아니 근데 네, 예. 현실적으로 저희가 이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못 다니겠다 그러면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될까요?
1: 그러게.
2: 아, 하기 싫어졌어.
1: 그러니까 힘들어.
2: 번아웃이 왔어.
1: 여보 많이 힘들구나.
0: 아니 근데 진짜 뭐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이제 이분은 아파서 그만두겠다고
2: 아 그러면
0: 건데.
2: 좀 쉬셔야죠.
0: 근데 이제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그 아내가.
2: 맞아요. 말은 못하지만 그러니까 너무 힘들걸요.
0: 아프다고 하니까 계속 다니라고 할 수도 없고.
1: 그럼요.
0: 근데 이거 그만두게 되면 굉장히 그 생계에 타격이 오니까
1: 타격이 오죠.
0: 굉장히 힘들어하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2: 그 저는 반대로 여자분 중에 네.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만두라고 했는데.
1: 했는데.
2: 본인이 탈모가 오는 거예요.
1: 아,
2: 너무 신경을 많이 써가지고.
1: 막상 그러니까 해보니까.
2: 어떡하지? 앞으로 우리 신랑이 일 못하면 어떡하지? 나도 어머. 못 구하면 어떡하지? 와. 이런 것 때문에.
0: 그래서 예. 그거를 처음에 그만두겠다고 얘기했을 때부터 시작해서 예. 새 직장을 얻을 때까지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1년 동안 되게 힘들었어요.
1: 맞아요. 아내분이
2: 진짜 피 말리는 거예요. 피 말리는 거예요. 본인은, 그냥 나가는 건 늘 있잖아요. 네.
0: 본인은 힘들어서 그만두고 새 직장을 다, 뭐 잡을 때까지 본인도 물론 힘들었겠지만 그걸 옆에서 보고
2: 맞습니다.
0: 있는 아내가
2: 너무 힘들어요.
1: 이런 상황에 사실 팀플레이라는 게 중요하거든요.
2: 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그래서 이제 본인도 힘들지만 아내분도 힘들어질 거잖아요.
2: 네.
1: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한테 또는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한테 상황을 이런 식으로
2: 식구들에게 이제 알려라.
1: 알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를 같이 공동체가 고민했으면 좋겠다. 팀플레이요.
2: 아, 그러면 아버님께서 일반으로 좀 모아달라.
1: 그럴 수도 있고 아버님께서 아, 그래 알았다. 그러면 내가 아가 이번에 천평 있는 땅 그거
2: 아 드라마를
1: 정리를 해볼게.
0: 저 사람 드라마 해야 돼.
1: 사실 우리 아들이 심적으로 조금 그런 부분이 있었어 예전에도. 그래서
2: 아버님.
1: 내가 10년 뒤에 줄라 했는데 미리 땡겼어 줄게.
2: 아버님 그냥 퇴직하라고 할게요. 아 이러면 예, 좋겠지만
1: 예, 예,
2: 뭐 나가야 되는 대출금도 있고 아이들 아이, 학원비도 있었을 때는
0: 그러니까
2: 이게 다 빚이 되는 거잖아요.
0: 그래서 애들이 학교 졸업 전이면 더 문제가
1: 그러니까
0: 커져요.
1: 함께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 들어가면 학교 융자금은 이거 뭐라 그러죠? 이거 빌려주는 거는
2: 학자금.
1: 학자금 대출은 조금 쉬워요. 그래서 숨을 쉬겠다는 사람한테 숨을 좀 쉬게 해주는 게
0: 그 학자금
1: 필요하잖아.
0: 대출은 누가 갚는데?
1: 아니 그러니까 나중에 네. 할아버지가 갚아주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천평 가지고 있다니까 기본적으로.
2: 아 그러면 나중에 따님 하은이가 아빠 나 좀 쉬어야 되겠어 라고 하면 갚아주실 거예요 사위한테?
1: 예? 사위가
2: 할아버지 되실 거 아니에요.
1: 아니 사위가 해야지.
0: 아니 사위가 그만둔다고 하는데 네? 할아버지가 갚아줘야지.
1: 그러네요. 예, 좀 고민해보겠습니다. 제가 돈을 좀 더 모으는 단계로 한번 고민해보겠습니다.
2: 아, 근데 약간 네. 습관적으로 간두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1: 아, 습관이
2: 몇 년 못 채우고
0: 있죠.
2: 계속 이직을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또 오는
0: 그러니까
2: 스트레스도 많더라고요.
0: 어느 조직이나 어느 조직이나 이상한 사람 하나씩은 있거든요.
1: 그렇죠. 또 많은데 조직도 있어. 예, 많은 조직도.
0: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1: 예.
0: 근데 그런 사람 때문에 회사를 못 다니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1: 그래서 그런 사람 견디는 것 때문에 나한테 월급 받는다. 월급 받는다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견딜 수 있어.
2: 맞네.
1: 내가 그 사람 견디면 돈이 나온다.
0: 그러니까
2: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
0: 그런 얘기 하거든요. 월급 안에는 그런 이상한 사람을 견디는 비용까지 포함돼 있다.
1: 포함돼 있다.
0: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 위험 수당이네요.
0: 그걸 네.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다른 조직 가보면 그런 또, 사람 또 있어요.
2: 맞습니다.
0: 똑같아요.
2: 근데 이제 나가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럴 때 얘기가 안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다른 사람 얘기가 안
1: 그러니까
2: 들리고.
1: 그러니까 그 사람은 너무 힘든 게 아닐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이 견뎌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 사람한테 너무 프레스일 수 있어. 그래 힘들지. 어떻게 뭐 뭘 해줄까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만으로도 다시 힘이 나는 경우가 되지 않을까?
2: 그러면 주위에서 이런 고민을 상담하면 뭐라고 우리 배윤 아나운서님 답해 주시겠어요?
0: 상담. 일단 물어보죠.
2: 친구가 이제 나 그만두려고.
0: 그만두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아픈 거냐? 아니면 적성에 맞지 않는 거냐? 뭐 이런 아니면
2: 쉬고 싶다라고 한다면
0: 너를 괴롭히는 사람이냐?
1: 누가 있냐?
0: 뭐 이런 걸 물어보고 거기에 따라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냥 쉬고 싶다. 그냥 쉬고 싶어? 그 쉬고 싶은 이유가 있을 텐데 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1: 아 근데 좋은 카운셀러는 아니네. 기본적으로 막 뭐라 할 것 같잖아. 우리 배윤호 봐봐. 완전 도끼 들고 야 임마 네가 지금 간둘 때냐 임마 이런 느낌으로 계속 얘기하는 거야.
0: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죠 저는.
1: 근데 아 그래 힘들구나. 오늘 내가 술은 내가 살 테니까 응원할게. 근데 난 내 생각에는 가족들의 생각을 아니, 조금만 했으면 좋겠다라는
0: 저희
1: 느낌.
0: 저희 딸이 실제로 취업을 했다가 6개월 만에 그만뒀거든요.
1: 어, 그래서 안 맞았었나 뭐라고
2: 보다.
1: 응원했어.
0: 그 친구가 그러니까 그 친구랬나?
1: 아 딸이.
0: 딸이 그 딸이 얼굴이 정말 사색이 돼갖고 왔어요.
2: 아, 그럼 안 되죠.
1: 계속 힘들어.
0: 앉혀놓고 왜 무슨 일이냐? 이러이러해서
1: 힘들다.
0: 재계약을 하기로는 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다.
1: 그래서.
0: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쭉 듣고 내일 가서 그만둔다고 얘기해라. 라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다음 날 그 얘기를 내 입에서 땅 떨어지는 순간 애 얼굴이 쫙
1: 밝아졌어.
2: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미안해서 못 그만두는 그러니까. 것도 있었나 보다. 그죠?
1: 딸한테는 카운셀러 잘하네. 왜 친구들한테 냉정하냐고.
0: 그 회사가 하는 게 너무 부당했어.
1: 너무 부당했어? 그 딸의 입장만 얘기 들어서 그런 거 아니야?
0: 아, 이게 그런가?
1: 딸 얘기만 들어서 그래.
2: 근데 이게 아버지가 진짜 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해주면 저는 다녔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오히려? 아버지는 항상 어떤 스타일이냐면 야!
1: 우리 교도관 선생님.
2: 임마 재소자들
1: 살인자가 60%야 임마 그 중에서 사기범이 20%
2: 어떻게 일하는 지 알아
1: 상습 폭행이 임마
2: 막 뭐라고 해야 돼 더 짜증이 나서 말을 하기가 싫어
1: 아 그랬구나
2: 이게 어떻게 들어주느냐가 지금 생각해 보니까
1: 근데 어쨌든 딱
2: 너무 다르네요
1: 그러니까 윤호 선배는 가족들한테 따뜻하네
2: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나면 이 회사를 나왔을지언정 아 이렇게 식구가 믿어주니까
1: 그래.
2: 내가 더 좋은 데 가서 보답해야지
1: 진짜. 우리 보금자리가 아빠의 말로 있어서 진짜 따뜻한 보금자리가 그러니까 되는 거네.
2: 이게 부모 자식뿐만이 아니라 부부간에도 이렇게 되면 그만두려고 하다가도 다닐 것 같아요.
1: 그러네. 나도 배워야 되겠다. 이
2: 너무 중요하다.
1: 딸한테
0: 배워서가 아니라 되겠다. 실제로 그 회사가 너무 부당하게 했어요.
1: 딸 얘기만 들어서 그렇다니까. 형님은 아니 그 전화해가지고 그 좀 상담 좀 해봐. 물어서 좀 아는 사람 있잖아. 한 달이 건너면 또 아는 사람일 텐데.
0: 근데 되게 웃긴 건 그 사장님하고 저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2: 어머머머.
1: 예전에
0: 방송에서.
1: 그때 너무 좋은
2: 아이러니하다,
1: 사람이야.
2: 이거 아이러니하다.
1: 그때는 알고 보니까 너무 좋은 사람이야.
2: 너무 신기하다.
0: 그

0: 사장님도 몰라요.
1: 아, 아직 몰라요.
2: 너무 신기하네요.
0: 저 전지 모르는데
2: 세상 이렇게 좁아.
0: 그 회사를 검색을 하면 저랑 같이 방송했던 게 떠요.
2: 근데 따님이 다녔어. 네.
1: 그러래.
0: 제 딸이 그 회사를 들어가더니 아빠가 인터뷰한 분이던데. 깜짝 놀랐죠.
1: 자, 인연이라는 게 참
2: 진짜
1: 그죠?
2: 묘합니다. 예. 저는 신랑이 이제 아 너무 힘들어서 쉬고 싶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주 대차게 말했어요. 그만두라고. 당신 하고 싶은 거 하라고.
1: 야, 그러니까.
2: 뭐라고 했냐면 저한테.
0: 너무 멋지다.
2: 와, 단이라는 말보다 더 무섭네.
1: 아, 그러니까. 야, 이게 그러니까 이거 위로만
2: 제가 그날 바로 그냥 술집에서 여보 하지마 인생 너무 짧고
1: 들어만 줘도
2: 하지마. 와. 하지마 뭐 빚 많은데 하지마
1: 감동이다 이거
2: 빚 많은데 카드값 많은데 하지마
1: 효준이는 지금 학원 가고 싶다는데
2: 여보, 하지마
0: 아니 근데 내가 회사 그만두는 건 정말 미친 짓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큰 힘이 될 것 같아요.
2: 하지 말라고 하면
0: 내가 당장 나 이거 그만둘까 고민하고 있는데 근데 아내가 하지마 자기 하고 싶은 거 해 이렇게 얘기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2: 근데 그때는 진심이었거든요. 바로 돌아서 손톱 물어뜯었잖아요. 와
1: 내가 미쳤나
2: 장난하나 난 대충 안 되는데
1: 남미씨가 알코올이 근데, 굉장히 약하거든.
2: 저 아예 못 먹죠.
1: 그러니까 알코올이 심히 취했네.
2: 이미 세한테 취했잖아요.
0: 아니 그러면 진짜 아까 이남미 씨 말처럼 다시 한번 생각할 것 같아.
1: 맞아,
2: 그러니까 맞아.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0: 이렇게 나를 생각해주는 아내라면 내가 그만두지 말고 계속 다닐까? 이런 생각할 것 같아.
1: 그 여자분들 중에 내 말만 들어줘도 돼. 해결하려고 하지 마. 들으면 줘도 돼. 그게 필요해 여보라고 얘기하는 분들 많다네요.
2: 그럼요.
1: 남자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2: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가 야 나는 말이야 제 소자 이러니까 제가 반감이 생겨가지고 집에 아무 말도 안 했다니까요.
1: 나 그래도 아버님 너무 화끈하고 너무 좋아. 아버님 완전 테토남이거든.
2: 저희 아버지는 남들이 보기에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자, 오늘 이렇게 선 넘는 남자 함께 이야기 나눠봤는데 노래 한 곡 그럼 더 듣고 올까요?
0: 네, 그럼 노래 한 곡 들을까요? 박남정이 부릅니다. 가지마.

0: 빵남정 씨의 노래 가지마 함께 들었습니다.
1: 아, 아 그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2: 근데 이제 진짜 자아실현이라고 하면 답이 없거든요.
3: 그러니까
2: 자아실현 하겠다고 하면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우리 윤희뚜씨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 그러니까 제가 자녀들 키울 때 지금 이제 고3 자녀들 이제 자기 진로 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미뤄줬을 때 부모가 했을 때 애들이 후회가 없을 수 있어요.
2: 아 그러네요.
3: 그런데 아버님 어머님이 까는 길로 애가 가잖아. 근데 늘 그게 남아 있는 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걸 부모님 때문에 가로막힌 분들은 자아실현에 대한 장이 완전 눕혔던 거야.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이런 문제가 터질 수 있습니다.
2: 맞네요.
3: 그래서 지금 아이가 하고 싶은 거를 조금 밀어줬으면 좋겠어요.
2: 아 나중에 이렇게 네.
3: 자아실현을 위해서
2: 50 안 돕는 다 돼서
3: 그러니까 갑자기 나 연극영화과 못 간 게 한이 돼가지고 아빠 나 지금 극단에 돼가지고 배우하고 싶어 이러면 야 네가 애가 지금 중학생인데
2: 근데 우리 막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그런 건 나오잖아요. 갑자기 다 그만두시고
3: 그러니까 왜 사업체 하시다가 왜 가수 데뷔하시는 분들 계시잖아. 잘 되시는 분도 있잖아. 그런 아니, 분들 계시잖아.
2: 맞아 맞아.
0: 역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두 분은 이제 방송을 좀 재밌게 하시잖아요.
2: 그렇죠. 네.
0: 잘하고 계시잖아요. 자아실현이 됐다고 생각하세요?
3: 어 저는 괜찮아요. 저는 세상이라는 무대에 뭔가 배우가 되고 싶다고 했을 때
0: 이게 지금 하고 있는 예, 일을 저는, 하고 있는 게 예. 자아실현이 된 거예요?
3: 예, 저는 진짜 자아실현이 된 거예요. 무대라는 곳에서 저는 놀고 있잖아요. 배우가 돼서.
2: 그럼 배우나 아나운서 어떠세요? 정말 자아실현을 했다면 다른 직업 하고 싶으셨어요? 궁금해요.
3: 클래식 지휘자 아니었나? 진짜
2: 어울린다.
0: 저는 자아실현이라는 게 직업을 통해서 자아실현을 하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3: 아나운서는 진짜 자아실현의 표본인데
0: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3: 아니야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사람이 보글보글해.
2: 보글보글은 뭐야?
3: 아니, 그러니까 진짜요.
0: 되고 싶은 게 되는 것과
2: 맞죠.
0: 자아실현을 하는 건 다르죠.
2: 아, 근데 그런 네. 말씀하는 분도 있거든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이었는데 밥벌이가 됐더니 싫어지더라.
3: 아 그런 경우구나 배윤호. 진짜 교만하네. MBC가 태운 돈이 얼마인데 지금
0: 교만하게 뭘 교만해요.
3: 진짜 배윤호 진짜
2: 아니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셨어요? 왜 이렇게 흥분하세요?
3: 제가 아나운서 쏠 좀 되고 싶습니다. 제가 사실 저 KNN이라고 있잖아요.
2: 네네.
3: 제가 부산 쪽에서 학교 나왔으니까 그게 1기 아나운서 시험을
2: 쳤었군요.
3: 공채로 냈었는데
0: 네.
3: 바로 서류 전형에서 탈락. 내가 사진을 조금 못 찍었나? 내가
0: 서류 전형에서요?
3: 아, 서류 전형에서 탈락됐어.
0: 아, 진짜?
2: 뭘 안 쓴 거 아니에요?
0: 서류를 덜 낸 거 아니에요?
3: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그때 고학력 되게 많이 나왔나 봐.
0: 뭐, 졸업 내가 증명서를 안 냈거나.
3: 아니야. 왜 그래?
2: 서류 누락이야.
3: 내가 그 정도 바본 줄 알아, 형? 진짜? 그래서 내가 아나운서 된 사람들 되게 존경합니다. 아무나 되는 게 아니야.
2: 아,
0: 제가 아나운서도 뽑아봤지만
2: 네.
0: 진짜 복불복이에요.
2: 엄청 뽑으셨잖아요.
0: 복불복이야, 복불복.
2: 아 근데 진짜 자아실현을 하겠다. 내가 내일부터 버스킹을 하겠다. 혹은 어떤 조각가가 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3: 나는 그런 용기 있는 것만으로도 박수 받을 일이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2: 난 그런 용기는 안 냈으면 좋겠어. 그런 용기는 안 냈으면 좋겠어.
3: 하고 싶다는 게 있는 게 어느 거야. 어떤 게 어때?
0: 그 용기에 박수는 쳐드릴 수 있는데.
3: 아, 무모하다.
0: 가족들은 누가 먹여 살리냐고.
2: 그러니까 취미로는 얼마든지 자아실현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걸 다 떠나서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겠다? 이거는 진짜 좀 너무 힘들 것
0: 물론
2: 같아요.
0: 아까 얘기했듯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취미가 생계하고 연결이 돼서 그걸로 돈을 벌 수 있다. 너무 행복한 거죠.
2: 그렇죠.
0: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3: 네.
0: 취미로도 자아실현을 할 수 있어요.
2: 그리고 부모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모습을 봐야 자제분들도 그걸 배우지 않을까요?
3: 그걸 견디고 뭔가 헤쳐나가고 이런 걸 배울 수 있다.
2: 아빠도 힘들어.
3: 그러나
2: 뭐
3: 아빠 모습이 화나고 엄마 모습이 화나고 뭔가 노력하는 모습이 보는 것도 자녀들에게는 비타민일 수 있습니다.
2: 공부일 수 있습니다.
0: 책임감을 가지고 자아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3: 알겠습니다.
0: 굳이 직장을 그만두면서까지 자아실현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3: 그러니까
0: 저는
3: 그러니까 방송이나 많이 만들어줘. 알면은 자기가 사장이 돼가지고 내 방송 좀 많이 만들어라고.

0: 된다고.
1: 그럼 내가 배윤호 지금 병풍 믿고 내가 좀 일할 수 있도록 좀 해줘봐.
2: 저도 이제 뒷방 낼 겁니다.
0: 오늘 병풍부터 뒷방까지
1: 배윤호를 사장으로.
2: 힘이 없어요 제가.
0: 아, 자, 오늘 평생 예. 가족 위에 헌신하다가 자아실현, 이직, 쉬고 싶다 등의 이유로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배우자. 어, 읽는데도 가슴이 답답해지네요. 아, 그래? 오늘 응원해줘야 되냐 말려야 하냐 라는 이야기로 함께 나눠봤습니다. 네. 혹시 오늘 저녁에 이런 얘기를 들으셨다면 딱 한마디로 따뜻한 말을 던져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1: 여보 힘들구나. 내가 뭐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말해볼래?
0: 당신 야. 내일부터 밥이랑 응. 그 좀 반찬 좀 해.
1: 나 운전만 열심히 할게 여보. 여보. 예, 여보.
0: 진짜 참고 방법.
1: 나 운전 정말 열심히 할게.
0: 배우라면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만약에 그만두겠다.
2: 그런 위로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아무 말 못할 것 같아 저는.
1: 어, 듣고 있어?
0: 진짜요?
2: 아무 말 못할 것
1: 같아. 화 많이 났네.
2: 우리 좀 생각 좀 해보자. 아, 뭐 이렇게 얘기하지.
1: 아, 생각 좀 해보자.
2: 뭐 그만둬라 응원하게 아, 뭐 야, 이런 얘기 못하겠고 아. 그렇다고 해서 지금 사, 뭐 빚이 얼만데.
0: 어, 이건 더 아니다.
1: 그것도 힘들다.
2: 이건 또 아닌 알겠습니다. 것 같고 좀 더 생각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0: 전 조용히 카드 명세서를 캡처해서
1: 아, 딱 보여줘.
0: 화이팅이라고 문자로 알겠습니다. 남기겠습니다.
1: 예. 그리고 효준이 성적 증명서 딱 보여줘서 여보 효준이가 조금만 더 하면 전교 1등이야. 여보 학원 한 군데만 더 모르면 전교 1등이야.
0: 제 6학년이라 성적이 안 나오고 있고요.
1: 그렇구나.
0: 자 오늘도 윤일돈 씨와 네. 함께 또 재미있는 토론 선 넘는 남자 진행해봤습니다. 다음 네. 주에도 더 재밌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3: 네,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녀딸을 위해서 어떤 선물을 준비하셨나요?
4: 선물은 무슨 선물이야. 화께라 듣고 문자 보내서 받아.
3: 어? 샵 2848 말이에요. 어디 보자. 현관문 번호키 파격 할인 울산 부자열쇠에서 디지털 도어락 설치권, 족발이 맛있는 집 더만족에서 식사권, 무고동 숙성한우 전문점 도우에서 식사권, 경주 보블로 가든이 아름다운 로스터리 카페, 수제 케이크 전문점 엘가든에서 음료권, 울산의 별빛과 야경을 커피에 담다 성안동 골든드랍 커피앤베이커리에서 음료권도 있네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할아버지.
4: 뭐 이렇게 선물이 많아.
3: 진짜 최고다.
4: 장발장이 훔쳐간 빵으로 유명한 바게 또 왕자 슈크림 공주에서 주전 몽돌 쿠키 세트, 제주도에 안 가도 울산에서 고등어회를 즐긴다 읍내 해물전빵 명촌점에서 식사권,
3: 와우!
4: 소중하게 간직해야 할 순간 사진의 명가 마틸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바쁜 하루 속 나만의 쉼이 필요할 때 도심 속 여유로운 휴식공간 애스틴 호텔에서 1일 주중 숙박권,
3: 끝난 줄 알았쥬? 공공기관 판촉물 그린 기프트에서 레디앤반전 립스틱 세트, 신선한 재료와 깔끔한 분위기에서 호텔식 중식을 저렴하게 대성 스카이렉스 뒤편 중식당 청월에서 식사권, 아름답고 건강한 손끝 케어의 시작 신정동 네일제이에서 네일아트 케어 이용권, 성안동 농협사거리 좋은 재료만 고집하는 365 식욕식당에서 한우갈비탕 식사권, 범서온천에서 이용권, 하늘에서 느끼는 감동과 전율 울산 페러파크에서 패러글라이딩 체험권을 드린대요. 너무 좋다.
4: 가족보다 화개라가 낫네.
3: 진짜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0: 루키.
1: 검색창에서 루키 루키 파크 골프채널 루키 루키.
2: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 가전을 한 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 원 이상 구매 시 전기 히터 400대, 커피 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3: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5: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6: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

0: 약자를 만든다.
1: 투자자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3: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7: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8: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자, 오늘 선 넘는 남자는 회사를 그만두겠다는 배우자를 응원해 줘야 되는지 말려야 되는지. 아, 진짜 열띤 토론을 벌쳐왔는데.
1: 네, 쉽지 않았습니다.
0: 야, 네.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1: 그렇습니다. 어쨌든 식구들이 서로 행복해야 되니까요. 잘 상의를 해야 하지만 정말 어렵네요.
0: 마음 같아서는 말리고 싶은데.
1: 네, 저도 그렇긴 한데요.
0: 아, 겉으로는 또 응원도 해줘야 되고.
1: 그러니까 쉽지 않아요.
0: 쉽지 않아요.
1: 네, 예. 그래서 또 어려운 이야기를 저희가 토론해봤으니까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마지막 곡은요. 요즘은 뭐 퇴사할게요 이런 노래도 있지만 어허. 저희는 늘 크크니까. 예. 롤러코스터에 힘을 내요 미스터 김. 그래도 다니세요.
0: 그렇습니다.
1: 라는 노래 남겨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0: 요거 듣고 그만두는 거 단념하시기 바랍니다.
1: 예. 저희 너무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네요.
0: 그렇습니다.
1: 여러분 오늘 고맙습니다.
0: 내일 오후 2시 20분에 다시 옵니다.
1: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저는 삼호동에서 20년 넘게 꽃집을 운영하고 있는 서은영입니다. 꽃집을 찾아주시는 분들에게는 아름다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꽃을 찾는 이유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죠. 꽃을 고르는 분들을 보고 있으면 받는 사람보다

0: 갖다 주는 사람이었으면 훨씬 더 행복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받는 분의 감동도 크겠지만 그 내는 분의 행복 또한 결코 작지 않으니까요. 꽃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하루 주변의 소중한 분들에게 따뜻한 미소와 다정한 목소리 그리고 작은 친절을 선물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 하루가 기분 좋은 꽃향기로 가득하길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KBC.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3: 잘 모셨어.
2: 어디로?
3: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2: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3: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2: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4: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5: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4시 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업무 추진비 인원 부풀리기 논란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 출석해 앞으로는 비슷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원 행정처에서 시정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그는 개인 업무 추진비로 고가의 술을 구매한 것 아니냐는 더불어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문에는 저는 카드를 본 적도 없고 술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고 부인했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대법관 후보자 재재청 논란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대법원장에 대한 협박과 공격을 멈추지 않고 무리한 공격을 계속하면 심리적 탄핵은 광장의 탄핵으로 바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장 대표는 오늘 문화일보 유튜브 허민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민들은 이 대통령을 이미 심리적으로 탄핵한 상태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장 대표는 현 정부를 겨냥해 검찰청을 폐지한다며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완전히 무너뜨렸다면서 사법부가 간신히 떠받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받침대마저 부러뜨리면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률위원회가 전두환 전 대통령 신군부를 두고 내란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양부남 민주당 법률위원장은 오늘 성명을 내고 김 의원을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며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 법률로 명시된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반역사적, 반헌법적 망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김태규 의원은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전두환이 내란이냐라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금융당국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 금융권 해킹 공격과 관련해 인터넷 주소 IP 28개를 특정해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번에 시중은행 등을 공격한 IP 주소 28개를 일부 국가정보와 함께 전파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일부 IP는 국가를 특정할 수 없고 국가가 특정되어도 IP를 우회한 것일 수도 있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6월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경찰관을 조롱하고 위협한 남성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공기가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춘천 5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여 일부 내륙 산지에서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4도, 광주와 부산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여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이정민입니다. MBC 4시 뉴스를 마칩니다.
0: 보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서양 꽁트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과속으로 시골길을 질주하는데 지나던 농부가 거칠게 손가락질을 하며 돼지라고 소리치더라. 그 말에 화가 난 남자가 욕을 하려던 순간 앞에 돼지들이 잔뜩 서 있어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겨우 한숨을 돌렸다. 포인트는 오해, 특히 나 혼자 오버하기를 경계하자는 건데요. 동료가 쌩 인사를 안 하고 간 건 정말 나를 못 본 걸 수도 있고, 상사가 인상을 쓰고 있는 것도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닐 수 있다. 지레짐작으로 혼자 막 속 끓이고 그러지 말자고요.
8: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요즘 즐겨 먹는 술이야? 당연히 태아르죠. 턱 쏘는데 깔끔하게까지 자꾸 찾게 돼요.
1: 퇴근길엔 늘 태아르와 함께하죠.
0: 세대는 달라도 취향은 명품 태아르로 통하니까.
1: 정성으로 빚어 전통을 담은 살아있는 생막걸리 울산 탁주 태아르.
2: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등락원.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등락원.
3: 지금 시각은 4시 5분입니다.

0: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안녕하세요, 정선입니다.
0: 안녕하세요, 문천식입니다.
1: 아무리 얼굴이 동안이고 옷을 젊게 입어도 예. 이 나이가 좀 티가 나는 그런 말투가 있대요.
0: 말투?
1: 예, 요즘 SNS에서 유행이라고 하던데 좀 따라가는 거 좋아하잖아 이런 느낌을. 예?
0: 저도 봤는데 그죠? 제가 굉장히 배제하고 싶은 말투여서 딱 쓰면 나이가 티나는 말투거든요.
1: 가봅시다.
0: 예, 이런 거예요.
1: 뭐가 있을까요?
0: 이야, 놀랠도 웃자다. 제가 진짜 싫어요 이런 말.
1: 근데 익숙하죠.
0: 예.
1: 되게 익숙해. 그리고 넉넉히 있다가는 하나 튀어나온다 이런 네. 말. 또 있어요. 이거 뭘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0: 이건 진짜 많이 쓰시는데 그죠? 우리 형님들 많이 쓰시죠.
1: 이거 있잖아, 약간 예. 그 음표 붙여야 되는 거 아시죠?
0: 그렇죠.
1: 이거 뭘 먹어야 맛있게 먹었다고 소문이 날까? 이렇게.
0: 그리고 이거 앞에 세트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세트로 가거든요.
1: 아, 우리 너무
0: 또
1: 있습니다. 많이 한다 이거 진짜.
0: 야, 선전한다. 딴 데 틀어라.
1: 선전이요?
0: 요즘 광고라고 하죠.
1: 아, 선전. 약간 다분히 선전이라는 게.
0: 네, 근데 옛날에 선전이라고
1: 했어요. 불온한 선전 같은 느낌.
0: 네.
1: 또 있어요.
0: 네.
1: 아, 누가 시계 밥 좀 줘라.
0: 아, 그치. 리모컨 약 좀 갈아라. 옛날 말이에요.
1: 치사빤스다.
0: 요즘 정선혜 씨 IPTV나 그 텔레비전 리모컨은요. USB 충전식이에요. C타입.
1: 진짜요?
0: 신형들은 배터리 안 껴요.
1: 건전지 안 넣어요?
0: 안 껴요. 그래서 약을 갈아라는 말 필요 없습니다.
1: 몹쓸 세상이네.
0: 또 있죠.
1: 적응할 시간을 안 주네.
0: 치사 빤스타이.
1: 그러니까.
0: 이런 거.
1: 이런 것도 있고. 안 봐도 비디오.
0: 안 봐도 비디오. 네. 요즘은 안 봐도 너튜브다 이러죠.
1: 안 봐도 너튜브다라는 표현 자체를 안 하지 않아요?
0: 근데요. 네, 이런 진짜. 말투가 좀 촌스럽게 느껴져도 네. 사실 저 때는 이런 말들이 되게 재치 있는 말이었어요. 요즘 어떤 말들을 쓰길래 이거를 또 우리가
1: 근데 이렇게 요즘 유행하는 말투도 언젠가 20년 후에는 또 와, 이제 화석처럼 묻혀서
0: 그렇죠.
1: 와, 이거 진짜 이런 말을 썼다고?
0: 네. 그러니까
1: 언어라는 게 그런 식으로 변화하는 것 같아요.
0: 그럼 지라시 들으시는 전국의 초등학생, 중학생 여러분
1: 젠지
0: 엄마랑 학교하거나 하원하고 있을 텐데

0: 네. 아, 요즘 많이 쓰는 말 뭐가 있는지 좀 보내주세요.
1: 예. 예. 요즘은 그렇게 게를 많이 붙이더라.
0: 아 맞아. 접두어로.
1: 그죠? 개 맛있어.
0: 개 좋아.
1: 개 좋아. 네. 개 이뻐.
0: 물론 개나리의 개도 뭔가 흔해 빠진 것들에 대해서 붙이는 접두어긴 한데 여러분이 쓰는 건 강아지잖아요. 그거 안 붙이는 게 좋아요.
1: 개나리의 개가 아닐까?
0: 네, 개나리 개.
1: 우리가 그분들의 뜻을 몰랐던 게 아닐까?
0: 아, 그런가요? 네,
1: 먹먹이가 아니라. 아, 우리 땐 짱, 뭐, 캡 이런 거였는데.
0: 그런 걸 많이 썼죠.
1: 자, 알려주세요. 샵 예. 8001번 열어놓고 기다릴게요. 우리도 알려주고 소통해요.
0: 그렇습니다.
1: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아. 초등학생들은 부모님께 허락받고 보내주셔야 돼요.
0: 맞아요, 허락받고 유료님께. 보내요. 네. 화요일 첫 곡 노래를 빼갈 프로젝트라는 팀. 아,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형님들.
1: 아, 빼갈을 계획까지 해야 되는구나.
0: 형님들, 제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노래를.
1: 자, 빼갈 프로젝트의 노래입니다. 네. 대박 납니다.

0: 그렇습니다. 아, 배갈 왜? 프로젝트가 백이성 씨와 갈갈이 박준영 씨가 함께한
1: 배갈.
0: 와 진짜 이름 잘 졌다. 재밌네요. 네. 박준영 씨, 정경미 씨까지.
1: 아 그렇군요. 네. 네.
0: 자, 3774님이 아하 초등학교 4학년인데요. 야르 많이 해요.
1: 맞아요. 많이 하더라고요.
0: 야르.
1: 이게 뭐냐면 긍정의 의미를 가진 감탄사인데요. 예를 들면 오예 짜증나면 야르 뭐 이런 네. 식입니다.
0: 약간 이게 그 외색이 좀 있지 않았나 싶었는데 이미 네. 그 색깔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들 쓰고 있어서
1: 네, 이제 신조어니까 네, 뭐. 네.
0: 그냥 신조어 감탄사 이렇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1: 김혜사님은 밤티요.
0: 아 맞다. 밤티 많이 쓰더라.
1: 요즘 초등학생들이 진짜 많이 쓰는 말이에요. 뜻은 사람의 외모나 옷차림이 촌스럽고 어설프거나 어떤 결과물의 완성도가 기대 이하로 엉성할 때 사용하는 인터넷 신조어래요.
0: 그렇구나. 우리는 눈티 밤티 할 때 밤티였는데
1: 그런데 요즘은 아, 엉성하거나 밤티. 부족한 거 밤티다 밤티 이러고
0: 개그가 요새 밤티야.
1: 그렇군요.
0: 어, 그렇게 되는구나.
1: 아, 저희 알겠어요. 밤티가 되지 않도록
0: 배웠어요. 밤티가 예. 되지 않도록
1: 야르 나오도록 열심히 웃겨보도록 하겠습니다.
0: 아, 너무 웃긴다. 이거 들으시다 갑자기 와 오늘 지라시 야르였어. 4534님이요. 유치원 다니는 6살 아들 보니까 뭐뭐 하드라라는 말을 잘 쓰네요. 하드라?
1: 어 그래? 애기가?
0: 그래 이거는 아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는 거. 아 선생님이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내 친구가 이렇게 이렇게 하더라.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이런 말을 전할 때 많이 쓰는 말이라서 그런가?
1: 아, 이 말은 애기들 다 썼던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아빠 내 친구는 이렇게 이렇게 사탕 뭐뭐 하더라.
0: 그러니까 뭐, 이 하더라라는
1: 말이. 하더라? 하면서 그죠?
0: 맞아. 이러다가 이제 하더라가 하거든 아니거든 이제 든으로 끝나면 사춘기예요.
1: 아이고.
0: 사춘기 용어들이 있어요. 아, 우리 날 잡아서 내 아이가 사춘기였을 때 자주 쓰던 말 이런 거 써요. 어,
1: 너무 무섭네요. 저는 겪어야 되니까.
0: 왜냐하면 네. 아직 그 문고리를 잡지 않은 부모님들에게 그 네. 어미나 접두사가 도움이 될 수 있어.
1: 알려드려야죠.
0: 자, 저희 오늘
1: 네, 10월 6일 화요일인데요.
0: 가족 상담 함께하는 날입니다. 신혼에서 황혼까지 있죠.
1: 네, 부부 상담 전문가죠. 정다원 원장님 3, 4부에 나오십니다.
0: 지금은 라디오 시대 문자 샵 8001번으로 함께합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필요하고요.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예요.
1: 지금은 라디오 시대 1, 2부 도움주시는 분들이에요. 주식회사 올데이 프레쉬,
0: 샘표식품 주식회사,
1: 유니베라,
0: 사회복지법인 월드비전,
1: 음주 후엔 티맵 대리,
0: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
1: 안 터지는 맥스부탄,
0: IS 동서,
1: 성원 에드피아,
0: 당진시청,
1: 한국타이언 테크놀로지,
0: 백조싱크,
1: 올품,
0: 브람스 안마의자,
1: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연두예요. 재료에 참맛 살리는 육수 연두리.
4: 너무 좋아요. 유후. 끝내줬어요.
3: 맑고 진한 육수 연두리.
4: 완전 좋아요.
3: 연두리. 잘 부탁드립니다.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텔,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입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6: 난초인 줄 알고 애지중지 키웠는데 알고 보니 잡초였던 식물 살인마.
7: 아, 잡초입니다. 잡초.
6: 똥꼬 아에요우 시킨 학문외과 의사 선생님.
8: 똥꼬 아 해보세요. 자, 똥꼬 아.
5: 그런데 말입니다. 이 밖에도 전국 방송에 소개하고 싶은 특이한 지인, 아슬아슬하고 황당한 추억, 장르 가리지 않고 제보받고 있습니다.
6: 정선희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9: 지금은 라디오 시대, 웃음이 묻어나는 편지.
10: 재밌는 얘기 많이 많이 보내주세요.
11: 제목, 왜 싸웠니 옴니버스. 오늘은 결국 싸움으로 번진 두 사연을 좀 묶어봤어요.
12: 네.
11: 자, 먼저 문경에서 손편지 주셨는데 익명으로 해드릴게요. 김정희님.
12: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남춘모님 주신 사연인데요. 30만 원 상당의 상품 나눠서 보내드리고 10만 원 상당의 상품을 추가로 받는 주간베스트 후보시며 200만 원 상당의 상품 받는 월간베스트 후보 되셨습니다.
11: 정선희 씨, 문천식 씨 안녕하세요.
12: 네.
11: 저는 비닐하우스에서 수박농사, 호박농사 짓고 있는 농민 부부입니다. 하우스에서 일할 때마다 들려오는 웃음 편지를 들을 때면 남편이 우리 경험도 좀 적어보내라고 했는데 아유, 글재주도 그렇고 또 찰필 미루다 보니 20년이 지났네요. 아, 예. 그러니까 때는 20년 전 어느 날. 아니, 우체국에 볼 일이 있어 갔는데 담당 직원과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직원이 이러더라고요.
13: 혹시 하이패스 있으세요?
11: 예? 아니, 그게 뭔데요?
13: 아, 모르셨구나. 이 카드만 있으면 고속도로 타고 여행시에 바로 통행이 가능하고요. 여러 가지로 편합니다.
11: 아, 그래요? 그건 어디서 신청하는데요? 저는 서울에서 아들이 자취를 하니까 아들네 집에 갈 때 쓰면 좋겠다 싶어서 신청을 했고 마침내 카드가 도착했죠.
14: 이건 뭐 어떻게 쓰는 건지 알고 받은 거야?
11: 아니 뭐 톨게이트 지날 때 자동으로 된다니까 해보면 알겠지 뭐.
14: 아, 그래? 자동이래?
11: 그렇게 우리는 하이패스 카드를 들고 톨게이트를 지나게 된 거죠.
14: 지난다.
11: 카메라에 카드 보여줘. 얼른 빨리 찍어.
14: 잠깐만. 이렇게 팔을 뻗어서 내밀면 잠깐만. 뭐야, 아무 반응 없는데?
11: 아니, 똑바로 이렇게 보여줘야지. 내려가지고 어떻게? 팔을 흔들면서 이렇게 보여줘.
14: 이렇게?
11: 아, 이게 앉아서 하니까 건방지게 보여서 통과를 안 시켜주나 보다. 안
14: 알았는데? 잠깐만. 자, 이렇게 여기 스마일. 네.
11: 아니, 멀 여기 저기 팔을 좀 더 이렇게 높게.
14: 더?
11: 좀 멀지가 않지.
14: 여기요.
11: 그 토박하게 카드 주지 말고 손톱 끝으로 이렇게 주면서 뭐 카드가 여보 다 보이게 해야지.
14: 아, 보이게? 자, 여기요 스마일.
11: 아우, 좀 제대로 좀 들어서 보여줘.
14: 아니, 제대로.
11: 남편은 열심히 카드를 허공에 들고 이리저리 움직여봤지만 영 카드 반응이 없는 거예요.
14: 아, 이거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이거?
11: 아유, 뭐 제대로 못해 저렇게. 당신 팔이 짧아가지고 안 닿나 보다. 높이 좀 들어봐, 이렇게 껑충 이렇게.
14: 아니, 내 팔이 당신 다리보다 더 길거든. 어디서 누구 팔 길을 거들먹거리고 있어 지금?
11: 팔만 길은 뭐하니? 원숭이냐? 어차피 짧은 거 좀 뛰어봐.
14: 뭐야?
11: 에? 아, 그럴까? 나 제때 제대로 못하고. 아유, 됐어, 빨리 차에 타긴 해.
14: 말 참 좀 이상하게 안 타! 네가 내려!
11: 어라? 니? 아, 진짜 이 양반이 보자 하니까 저승을 하이패스로 가고 싶나? 니?
14: 가면 뭐 나 혼자 갈 줄 아냐?
11: 그렇게 하이패스가 안 되는 걸 두고 우리는 톨게이트에서 한참을 싸웠네요. 그때는 하이패스 차선에 차가 별로 안 다녀가지고 가능한 일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이리저리 해보다가 그냥 가자며 차에 탔고 서울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죠. 나중에 알았어요. 이 하이패스라는 게 단말기가 필요한 거라는 걸.
14: 아니, 어디서 잘 알지도 못하는 카드를 가져와가지고는, 아유, 이 고속도로 사업소 전화번호나 알아와. 미남 여금 내일이니까.
11: 알았어. 이거 처음인데 내가 알게 뭐야. 몰랐지.
14: 정말.
11: 지금 생각해보면 별거 아니죠. 근데 20년 전에는 왜 이런 걸로 이렇게 싸웠는지 몰라. 아, 진짜 젊었다. 저희 부부처럼 사소한 일로 싸운 분 또 계실까요?
14: 예, 여기 있습니다. 예, 예. 올여름 무더위를 더욱 뜨겁게 한 영화 왕가 사는 남자. 그 한창 관심을 끌던 즈음이었습니다.
11: 그쵸, 핫했죠.
14: 예, 예. 주변 사람들에게 자타공인 얘기꾼이라고 불리던 아내는 당연히 정보 수집 차원에서 왕사남을 보러 가야만 했죠. 그래서 40년 지기 친구와 같이 볼 약속을 잡았답니다. 표를 예매하고 언제나처럼 상영 시간 전에 카페에서 미리 만나가지고 수다 떨 생각을 하더라고요. 마침내 당일 친구랑 영화를 보겠다고 나갔던 아내가 뭐 일찍 들어왔어요? 뭐야? 만난가? 왜 벌써 와? 영화는?
11: 안 봤다.
14: 왜?
11: 아니 글쎄!
14: 자초지정 들어보니 아이 그치 하고 싸웠더라고요. 처음에 만나서 즐겁게 얘기를 나눴대요. 그동안의 안부도 나누고요. 그러다가 이제 곧 보게 될 영화 왕사남에 대한 얘기로 주제가 옮겨갔다는데.
11: 아니 내가 역사책에서 단종 얘기를 읽을 때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 아니 한 명이 진짜 미친 거 아니니?
13: 얘 너 말이 좀 지나치다.
11: 아 뭐가? 내가 뭐가 지나쳐?
13: 한 명에도 어느 정도 조선에 기여한 점이 있어.
11: 어머머머머 얘 좀 봐 얘 말하는 것 좀 봐. 아니 아니야 뭐뭐뭐뭘

0: 웃긴다 너. 이야, 단정을 내가 죽였니?
1: 사육 씨를 참혹하게 죽인 건 그걸 어떻게 책임질 건데?
0: 예, 한 명의 쪽에서 보면 사육 씨도 자기들을 죽이려는 적이었다니까.
1: 먼저 왕위를 뺏었으니까 되찾으려는 거잖아.
0: 그러니까 집에야. 그러니까 누구 편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지. 이게 한 명의 입장에서는 적을 숙청한 거고.
1: 너 진짜 내곡하다. 어? 적이면 뭐 다 죽여도 되는 거니? 너 진짜 너 이러다가 나랑 청치면 나도 죽이겠다.
0: 너는 뭐 나 안 죽일 것 같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너 감정이입을 하는 거야? 뭐 사육 신인의 뭐 니네 조상이라도 있어?
1: 그래 지배야, 나는 순천 박씨다. 어? 사육 신 박백년 선생의 후손이다 지배야.
2: 예, 그 아내의 집안 선조 중에 저도 몰랐는데요, 그 사육 신이 계셨대요. 아내는 그렇게 자신의 집안을 밝힌 후에 친구에게 물었답니다.
1: 뭐 그러는 너는, 어? 너는 뭐 한 명이랑 무슨 관계 있냐? 어? 넌 왜 한 명의 편을 그렇게 들어? 왜 싸고 돌아? 넌 뭔데?
0: 나? 나 청주 한 씨야. 한 명이랑 같은 본관이야.
1: 이럴 수가.
2: 예, 역사 속 두 가문의 후손들은 선조의 뜻과 의지를 지키고죠. 왕산암을 같이 관람할 수가 없는 어떤 운명 아닌 운명이었던 거죠.
1: 예, 우리 둘은 이 영화를 같이 볼 수 없겠다. 갈게.
2: 그렇게 아내는 영화도 안 보고 집으로 온 것이었는데요. 그 후 둘은 어떻게 됐냐고요? 바로 다음 날 아내는 목소리 톤을 높이면서 전화로 누구의 욕을 하고 있었고, 한참을 통한 후에 만나서 얘기하자며 끊더군요. 아, 그렇게 떠들고 만나서 또 얘기하게? 누군데?
1: 뭘 누구야, 한천순. 그 저기 어제 같이 영화 못 본 친구.
2: 아니, 그 친구가 싸웠는데 또 뭐 누구 욕을 그렇게 해?
1: 아, 천순이 남편 어제 또 안 들어왔대. 아, 미친 거 아니야?
2: 아, 흔히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죠. 제가 볼 때 찐 친구 싸움도 칼로 물베기 같습니다.
1: 맞아요.
0: 아하, 아, 이런 너무 일이 귀여우시다. 있었군요. 재밌다, 그죠?
1: 아, 네. 한 씨셨고.
0: 아, 저기 또 박씨시고.
1: 박씨시고. 아, 몰입도가 진하셨구나. 에이. 근데 지금 그 첫 번째 사연 주신 분이 문경에서 손편지로 보내주셨잖아요.
0: 근데 하이패스 사연이요?
1: 네, 근데 연락처가 안 보여서. 아. 네, 그 사연, 이거 내 사연이에요, 하이패스 사연 하시는 분, 지라시 홈페이지 웃음편지 게시판에 연락처 남겨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물 보내드려야 되니까. 네. 꼭 이걸 들으시고 전해주시던지 본인이시면 꼭 연락처 남겨주십시오.
0: 네, 저희 제작진만 볼 수 있으니까. 네. 안심하고 남겨주시면 되겠고요. 네,
1: 왜냐하면 문경에서 수박 호박 농사짓는 농민 부부라고만 말씀하셨는데 연락처가 빠졌습니다.
0: 맞습니다. 자, 우리 1부 곡이 되겠네요. 네.
1: 오, 그러나 진짜. 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어요.
0: 그쵸.
1: 그래서 휴가는 필요한 거야. 어쩜 이렇게 시간이 순삭일까. 여러분께. 네. 여러분과 함께한 시간이 그냥 이렇게. 네. 빠르게 흐르고 있네요.
0: 자, 첫 노래 뭐 들을까요?
1: 수환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 들으면 전화해.

0: SBC 울산 시민의 버스로 함께해온 57년 삶의 희노애락을 나눈 한 잔의 추억들 오늘도 태화루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 익어갑니다 전통과 세대를 잇다 깊고 풍부한 맛을 빚다
1: 울산 시민 행복주는 울산 탁주 태화루
2: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웅 원장입니다.
0: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3: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6: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7: 지금 시각은 4시 30분입니다.
8: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9: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인성바이오에서 비타민 무기질,
8: 굿즈 판촉물은 고려기프트에서 녹용홍삼 선물세트,
9: 브랜드 타올의 명가 영신타올에서 기념타올,
8: 든든한 아침식사 서울 마님중에서 간편식 세트,
9: 보헤미안 바기추커피에서 원두커피 세트,
8: 대한민국 한우의 새기준 꾸석지 돌판 한우 상품권,
9: 100년 가게 떡집 원주 오복떡 본가에서 영양찰떡 세트를 드립니다.

0: 세상 사는 이야기.
1: 한 명이 진짜 미친 거 아니니?
0: 야, 한 명에도 조선에 어느 정도 귀한 점이 있어.
1: 예진봐. 어머, 너 무슨 말 그렇게 하니? 단종을 죽음으로 내몰고 뭐 사육신을 그렇게 참혹하게 죽인 건 어떻게 설명할 건데?
0: 너 왜 이렇게 과몰입하고 난리야? 뭐 사육신 중에 니네 조상이라도 있어?
1: 그래! 나 사육신 박백년 선생의 후손이다! 어쩔래?
0: 어쩐지 나 청주 한씨다! 한 명이랑 같은 번관이다!
1: 어머!
2: 예. 네, 왕과 사는 남자 이 영화 때문에 싸운 이야기 아까 들으셨죠?
3: 그렇군요. 정선희 씨는 네. 정약용 선생의 네,
2: 가산
3: 후손이시고
2: 후손입니다.
3: 전 문익점 선생님의 후손입니다.
2: 아, 그렇구나.
3: 카페 모카 좋아하시죠?
2: 네, 카페 모카. 네, 굿 초이스.
3: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제로 가볼 텐데요. 이런 걸로도 싸워봤다.
2: 원래 싸움의 시작이 참 미흡합니다. 끝이 네. 창대해져서 그렇지.
3: 마지막 하나 남은 뭐 소세지나 만두 때문에 7살 아들이랑 이 아빠랑 싸웠다든지.
2: 아무리 사이 좋은 부부도 간식 가지고 싸워요.
3: 아, 그렇죠. 그렇죠.
2: 그리고 이모티콘 하나 가지고도 싸워요.
3: 연인 사이에서는 그 이모티콘을 잘 보내야 돼요.
2: 진짜. 네. 성의 없이 보내거나 그렇죠. 아니면 딴 사람한테 하트 안 바라거나.
3: 오빠 왜 크 하나 보내고 말아?
2: 사랑하는 거야?
3: 사랑이 식은 거야? 그래서 뭐죠?
2: 그럼 크를 몇 개 보내야지 사랑이야?
3: 최소한 다섯 개는 보내야지.
2: 조롱이야. 다섯 개는. 막 이러면서. 네. 그러니까 정말 사소한 싸움의 시작점. 이런 걸수록 더 재밌을 것 같아요.
3: 맞아요.
2: 자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포털 문자 100원이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3: 문자 소개되시면 간편식 세트 보내드리고요. 전환계되시면 C3 홈케어 세트 얹을게요.
2: K-윌의 노래 듣고 올게요. 네. 이러지 마 제발.

0: 자, 세상 사는 이야기 이런 걸로도 싸웠다 보기 전에 어제 통신원께서 후기를 전해주셨는데요. 1990님 안녕하세요. 어제 사연 보내서 인터뷰까지 했던 의정부 밀락동에 한식 주점 중인 사람입니다. 어제 그 라디오 듣고 찾아오셨다는 손님들이 꽤 많으셨어요. 덕분에 한가로이 보낼 뻔했던 나를 바쁘게 돈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1: 진짜요?
0: 네, 기회가 된다면 정선희 씨, 문천식 씨 가게로 오셔서 식사라도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두 분도 남은 하루 최선을 다해서 행복하십시오. 감사드립니다.
1: 짜릿하다. 아 진짜 감동. 아 지라시 감사합니다. 청취자 여러분 진짜 어떻게 지금 빨리 여기 어깨 축지 좀 보세요. 예. 지금 근질근질 막 날개 돋고 있죠 지금.
0: 전사들.
1: 난리 났어 진짜. 왜 이렇게 착해. 왜
0: 사장님 이렇게 축하드리고요. 함께 해주신 우리 지라시 청취자분들 고맙습니다. 진짜 목 놓아 울고 싶네요.
1: 예. 놔봐요.
0: 아니요. 어제 그 가게.
1: 평소엔 넋을 놨잖아.
0: 예. 이름 기억나시죠? 예. 목 놓아 울고 싶습니다.
1: 예. 아 진짜 우리는 진짜 너무 이런 걸로 보람을 느끼는데 이게 돈줄 났다라고 얘기하시는 자영업자분들이 더 많이
0: 진짜.
1: 예, 생기셨으면 좋겠고 저희는 청취율로 좀 혼내주시면 좋겠습니다.
0: 예, 저희는 바라는 거 그 하나뿐이에요.
1: 진짜. 예. 청취율 돈줄이 아니라 청취율줄.
0: 네. 전화 받으시면 나 그거 정선이 문천식이 하는 거 지라시 그거 재밌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1: 지라시라고 하셔도 돼요. 정선이 문천식만 앞에 달아주십시오.
0: 그렇습니다.
1: 아 감동이에요 진짜. 우리 사장님 어째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0: 예, 힘내시고 사장님.
1: 덩달아 행복하고 예. 그리고 라디오 듣고 찾아가신 그 많은 청취자분들도요. 예. 진짜 대박나시고 좋은 일만 생기시길 바랍니다.
0: 고맙지 뭐예요.
1: 네.
0: 자 주제로 돌아가겠습니다. 이런 걸로도 싸워봤다.
1: 오, 예.
0: 6368님. 남편은 눈 주변 골고 형태로 음영이 생기는 그 깊은 눈이에요. 마치 유대인처럼.
1: 안화가 높은.
0: 맞아요. 맞아요. 이렇게 눈썹 참마가 이렇게 높고
1: 네, 그래서 맞아요,
0: 눈이 패요. 예, 눈곱 떼주다가 그 손톱에 찔려서 아프다고 싸웠어요. 무섭기도 하고.
1: 잠깐만. 눈 주변 골에 음영이 생기는
0: 손톱에 기쁨? 찔렸다고요?
1: 찔려. 손톱에 찔려서 눈곱을 떼주다가. 아 여기가 되게 많이 파인 분인가 보다.
0: 아 그래서 여기 깊게 이렇게 패야 되나 보다.
1: 근데 솔직히 찌르려는 의도가 1도 없었나요?
0: 아니 없었어요 저는. 남편 눈이 깊을 뿐이에요 저는.
1: 몸이 기억하고 있는 거 아닐까요? 분함을. 언젠가 내가 이 인간 눈곱 떼다가 한번 내 찌른다. 아 귀여우시다. 또 이런 걸 가지고 티격태격 할 정도면 되게 사이 좋은 거 아니에요?
0: 그리고 정설이 눈곱을 떼주는 부부라는 건
1: 맞아.
0: 예, 사랑하는 거예요.
1: 진짜 침을 흘리든 코를 흘리든 상관도 안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0: 거죠.
1: 많은데요. 예. 이진식님. 친구한테 전화 와서 저녁에 나와라 그래가지고 와이프한테 나가도 돼? 그랬거든요.
0: 네?
1: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뚱에 있었죠. 뚱에 있다고 싸웠어요. 잠깐은 뚱에 있을 수 있잖아요.
0: 그렇죠.
1: 내가 말 어기고 나간 것도 아니잖아요.
0: 그렇지. 저는 진식 씨 편입니다.
1: 아 너무 웃겨. 근데, 잠깐은 뚱에 있을 수 있잖아요가 너무 웃기잖아.
0: 너무 귀엽다. 근데 요즘 아빠들이 다 이래요.
1: 네. 너무 귀엽다.
0: 오빠 표정이 왜 그래?
1: 뭐?
0: 아니 청소기 다 돌려줘. 소파 이렇게 뚱하고 앉아있지 말고.
1: 뭘 뚱해 내가.
0: 설마 아까 술 마시고 나가지 말라서 그런 거야?
1: 아, 사람 진짜 이렇게 쪼잔하게.
0: 삐진 거야 또?
1: 삐? 야 너는 무슨 말
0: 그렇게. 아이고 남자가.
1: 째찌하게 하냐.
0: 됐어. 뭐라고? 째찌하다고?
1: 야 됐어.
0: 집에 일이 많은. 그저께도 술 마셔.
1: 알았다고.
0: 이렇게 싸움이 시작되는데.
1: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왜들 이렇게 사랑스러운 거야?
0: 귀엽네요 진짜. 예.
1: 김신아님. 오래전 캐나다 수도를 놓고 선배와 싸웠어요. 자꾸 토론토랑 우겨요. 스마트폰이 생기기 전이었어요.
0: 네.
1: 지금은 그럴 일이 없어 편리하네요. 아 수도가 오타와인데.
0: 토론토 아니에요?
1: 토론토라고.
0: 밴쿠버.
1: 캘거리라고 안 하는 게 다행이다.
0: 오타와예요?
1: 이거 되게 왜 이거를 자꾸 기억을 하게 되냐면 이걸로 많이 싸워요. 밴쿠버, 토론토, 뭐 캘거리 이게 굉장히 유명한 도시니까.
0: 오타와구나. 이거는 오타와 잘못이야. 수도인데 인지도가 떨어져.
1: 그렇지. 네. 오타와 일본 아니에요? 이럴 수 있어.
0: 일본 아닙니다.
1: 우리나라 네. 아닌 이상 관심 없을 수 있어?
0: 그럴 수 그럴 있죠. 수 있어? 맞아요. 네. 재밌네요.
1: 4213님.
2: 예, 저 콧구멍이 짝짝이라고 싸웠습니다.
1: 네?
2: 점심 먹다가 아내가 고개를 드는 순간에 콧구멍이 보니까 짝짝이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내가 그냥 있는
1: 팩트 안 돼.
2: 네.
1: 아니야.
2: 짝짝이네 콧구멍이 아니야. 했는데 아내는 제가 속속에서 콧구멍이 짝짝이 됐다나. 그래서 내가 아니다 맞다 싸우다가 예, 현재 냉전 3일째입니다.
1: 선생님 안으로 삼켜야 될 말이 있잖아요.
2: 아 근데 팩트를 전달한 겁니다.
1: 그러니까 이게 내장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살다.
2: 아니 와이프 말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내가 속을 썩이는 거랑 콧구멍 짝짝이랑 무슨
1: 당신이 그렇게 만들어서 속 썩여가지고.
2: 근데 콧구멍이
1: 짝짝이가 됐어. 어. 마음이, 다 짝짝이야.
2: 마음이
1: 나는.
2: 짝짝이겠지 무슨 콧구멍.
1: 어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내가.
2: 내가 뭘 내가 뭘.
1: 당신은 마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다 삐뚤어진 사람이야. 내가 이런 인간이랑 사니까 콧구멍까지 짝짝이가 된 거야.
3: 근데 정설이 상황이 너무 좋은 게 대부분 부부싸움이요. 팩트를 벗어나, 그러니까 논점을 벗어나더라고요.
1: 그럼요. 아니 모든 싸움이 그래요.
3: 그래요?
1: 우리가 뭐 때문에 싸웠지? 어. 주먹만 남아요.
3: 그 비난으로 가면서 지금 뭐라 그랬어?
1: 말꼬리.
3: 여기서.
1: 이제 말꼬리.
3: 맞아 맞아.
1: 무엇 때문이 중요하지 않아.
3: 맞아요.
1: 말을 왜 그렇게 해? 어.
3: 전부터 내가 한번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 말을 왜 그렇게 해?
1: 그리고 이제 하다 하다 보면 되게 치사해진다. 그리고 3일 전만 해도 그래.
3: 아 옛날 얘기 안 되죠. 안 되죠. 옛날 얘기 안 됩니다, 여러분.
1: 이상하게 네. 싸움이 뒤로 갈수록 창대해지는 게 아니라 참 비루해져요.
3: 그렇죠.
1: 왜 그럴까?
3: 신기해요.
1: 이동욱님.
3: 아 주말 낮에 햄버거를 주문해서 먹었는데요. 제가 제로 음료를 주문했다고 싸웠습니다.
1: 이거 왜 제로 음료 가져왔어? 내가 살쪄서 제로 음료 주는 거야?
3: 아니
1: 어?
3: 그냥 시킨... 실제로 저는 평소처럼 건강 생각해서 설탕을 안 먹으려고 아무 생각 없이 주문한 건데요.
1: 아, 웃기잖아. 뭐? 제로 음료를 샀다는 게 뭐야. 내가 살쪘으니까 다이어트해라 아니야.
3: 아니 나는 건강한...
1: 아, 당신 뭐야. 왜 음료수 주문도 조롱을 하면서 해?
3: 아니, 그런 게 아니라...
1: 아, 나 상처받았어.
3: 요즘...
1: 살적인... 아, 됐어. 안 먹어.
3: 이렇게 싸웠습니다. 제가 잘못했을까요? 저는 이동욱 씨가 그렇게 잘못하지 않았다고...
1: 저도 이동욱 씨 잘못은 없다고 봐요.
3: 생각합니다. 네.
1: 이동욱 씨가 잘못한 건 아니고 부인이 지금 되게 예민해져 있는 거예요.
3: 그 예민함을 살피지 못했다는 게 억지로 잘못이라면 잘못인데.
1: 에이,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그 깊고 깊은 상처를 배우자가 어떻게 다 그걸 꺼내서 상처를 치료하나.
3: 그렇죠.
1: 좀 반 정도는 자기가 좀 꺼내서 볕에 말리고 쪼이고 이래야지. 그럴 의지가 없으면.
3: 근데 아내분이 예민해요 지금.
1: 그래.
3: 다이어트 때 이 곡기를 끊으면. 이게 예민해져요.
1: 그러니까 설명이 안 되는 이해가 안 되는 이런 감정 노선을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선생님 몇 개는 외우세요. 몇 개는 외우시면 돼요. 네, 아내가 지금 보기 좋다. 예쁘다. 나는 당신이 언제 보더라도 예쁘고 매력 있다. 이런 건 이제 관용어.
2: 예, 잘 외웠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떤 콜라를 먹어도 통통하고 예뻐.
1: 아내를 보고 하셔야죠 여러분. 그리고 콜라를 보고 하시면 어떡해요. 선생님.
3: 요사 이대로 정다은 원장님 만나면 되겠네요.
1: 그래. 예. 그럼 되겠네. 그러겠네. 박경우님. 예. 얼굴에 뾰루지가 났는데 여자친구가 자기가 짤 거니까 건들지 말라더라고요.
3: 아 경훈 씨 얼굴에 난 거예요?
1: 네. 네. 근데 세수하고 보니까 뾰루지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없어진 뾰루지를 두고 여친이 자기 말 그렇게 안 듣는다고 해서 싸웠어요.
2: 뾰루지 어디 갔어?
1: 이거 세수하니까
2: 없어. 어디 갔냐고.
1: 아니
2: 뭐 짰지?
1: 아니야
2: 내가 짠다니까 그 더러운 소리 짜면 안 돼 면봉으로 짜 아, 말 더럽게 안 들어 하여튼 오빠는 그게 문제야 여자친구 말을 듣지를 않아 이제 당초
1: 야
2: 아 됐어 됐어 평생 뾰루지 나고 짜고 살아 됐어
1: 야 이렇게 한 말도 못했어요
3: 저런 이거는 경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1: 예 경훈 씨 잘못이 아니에요 뾰루지 잘못이에요 찌찌뽕
3: 예
1: 뾰루지가 멋대로 뛰쳐나간 게
3: 멋대로 나고
1: 잘못이야.
3: 예, 농이 빠져나가고
1: 그렇지 아주 멋대로. 성질이 더러운 뾰루지네요. 다시는 사귀지 마세요 그 뾰루지랑.
3: 예.
1: 내가 뾰루지한테 바치는 노래 한 곡 걸고 가요.
3: 다이나믹 듀오가 다 예안을 해놨습니다.
1: 죽일 놈.
3: 네.

0: 네, 오늘 세상 사는 이야기 주제입니다. 이런 걸로도 싸웠다. 익명 요청하신 분인데요. 김정희님으로 할게요. 신랑하고 밥 먹다가 신랑한테 휴지 좀 갖다 달라고 하니까 휴지 두 칸을 갖다 준 거야. 아껴야 된다나 뭐라나. 진짜 짜증이 나 싸웠어요. 신랑은 화장실에서 휴지를 엄청 뜯어 쓰는 걸 내가 봤거든요. 근데 또 아니라고 우기니까 둘이 싸워서 일주일을 말을 안 했어요.
1: 와, 두 칸은 무조건 뚫리는데. 아,
0: 근데 밥 먹다가 화장실 두 칸은 좀, 아, 좀 많이
1: 손을 쓰지 말지 그랬어요. 손을 씻지 말지 그랬어.
0: 근데 문제는 본인은 많이 써놓고 나한테는 좀 아끼자 이러니까.
1: 맞아. 그죠? 휴지도 내로남불 있어 진짜. 네. 자기는 이렇게 진짜 두루마리 말 그대로 두루루루 쓰면서.
0: 그러니까 난 두 칸 주고.
1: 자, 전화 연결해 봅니다. 두 칸 진짜 어떡하니. 휴지통신원.
2: 안녕하세요. 경기도에 있는 휴지통신원 김정희입니다. 지난 추석 때 짜증나는 일이 있었는데요. 남편한테 휴지를 통째로 갖다 달라고 하니까 고작 두 칸을 떼온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쌓였던 게 터져서 일주일 말을 안 했어요. 그러고 다음에는 휴지 달라는 말도 안 했는데 갑자기 통째로 쓱 옆에서 갖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피식하고 그냥 웃었어요. 네. 지금까지 휴지통신원이었습니다.
0: 네, 김정희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김정희님.
2: 네, 안녕하세요.
0: 김정희 뭘 엎질러셔서 닦으려고 휴지 달라고 했던 건가요?
2: 아니, 이제 국이나 이런 거 떠먹을 때 살짝 상 옆에 떨어졌길래 네. 그래서 휴지 좀 갖다 줄래? 그랬더니 네. 뭐 갑자기 두 칸을 뜯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냥 갖고 와도 되는데.
1: 그쵸, 그냥 갖고 와도 되는데. 아마 그게 그냥 화장실용이 아니라 살짝 뭘 닦는 거니까 그래서 더 아끼려고 그러셨나 보다. 아, 근데 두 칸은 심했다 진짜. 아,
0: 너무
2: 아니 근데 네. 우리 신랑이 네. 그 자기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면서 제가 몸만 좀 휴지를 조금 몇 점 좀 더 뜯으면 그렇게 눈을 막 이렇게 우아래로 떠면서 그러더라고요.
1: 아, 진짜.
2: 왜 저러지 속으로 이제 처음엔 그랬는데 네. 지금은 좀 그러려니 하기도 하는데 네. 어쩌다가는 이제 추석 때 막 좀 쌓였던 게 있었거든요.
1: 네네.
2: 근데 풀리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그 휴지 두 칸을 보니까 욱하고 올라오더라고요.
1: 아, 그 쌓였던 게 있었구나.
2: 예. 네.
1: 아, 맞아. 이게 트리거가 된 거지.
0: 그러네. 김정희 평소에 남편분이 알뜰하세요?
2: 전혀요.
0: 이게 문제야.
1: 아, 너.
0: 네, 이게 문제야.
1: 아니 휴지 말고 뭐 딴 것도 절약하라고 막 뭐라 그러시는 거 있어요?
2: 예. 네.
1: 어떤 거예요?
2: 도시가스도 네. 겨울에 한겨울에 저희는 딱 17도, 18도를 맞춰놓거든요.
0: 아, 예, 쌀쌀하게.
2: 예, 근데 어쩌다 너무 추울 때는 제가 이제 살짝 올려놨다가 깜빡하고 까먹잖아요. 네. 그럼 아니 무슨 보일러를 계속 틀고 있냐고 막 화를 내요.
0: 아하.
2: 그런데 자기는 파카를 입고 있어요 집에서. 아. 근데 도시가스 트는 걸 너무 저기하고.
0: 그러시구나.
2: 예.
1: 그건 좀 불만일 수 있겠다. 왜냐면 남편분께서는 예. 휴지도 풍족하게 쓰시고 당신의 건강과 안위를 좀 생각을 하시는 분인데
2: 네. 예.
1: 절약을 다른 사람한테만 강요하는 느낌이 드니까.
0: 그러면 전국 방송이니까
2: 예,
0: 남편한테 한 말씀 하시죠. 네, 들으라고. 네.
2: 우리 신랑이요?
1: 네.
2: 아, 진짜 너나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0: 아니 보통 이 순서가 사랑으로 끝나는데
1: 아 네. 지금 아직 앙금이 있어. 사랑이 안 나와 지금은.
0: 아,
1: 사랑은 깊이 있어 지금.
0: 알겠습니다. 네.
1: 꺼내려면 예. 시간이 걸려. 아 너무 재밌다. 자, 저희 세상 사는 퀴즈도 준비해 주셨죠?
2: 네. 네.
0: 퀴즈 부탁드립니다.
2: 제가 남편한테 제일 짜증날 때는 언제일까요? 1번 밥 먹고 소파에 바로 누울 때. 2번 술 먹고 안 들어올 때. 3번 자면서 코 골고 노래할 때.
0: 샵 8001번으로 맞춰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입니다.
1: 네. 아, 오늘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뭐 네. 그래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니까 조금은 풀리시나요?
2: 네. 많이 풀렸어요.
0: 네, 출연하시기를.
1: 그럼 됐어요. 네. 자, 네. 저희가 준비한 선물 보내드릴게요.
2: 네. 감사합니다.
1: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3: IS 동선은 봅니다. 쓸모없던 땅에서 친환경 건설의 내일을 세우고 폐기물에서 전기차의 새로운 미래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희망의 세상을 열어주는 ESG 경영으로 더 큰 내일을 봅니다. IS 동서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바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예요 토피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안녕하세요, 신유빈입니다. 이번에 제가 당진 해나루쌀 모델이 되었어요. 볶음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덮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국밥에도
6: 당진 해나루쌀.
5: 찰지고 고소해서 밥맛이 정말 좋아요. 유빈이가 좋아하는 당진 해나루쌀, 유빈이 쌀도 만나보세요.
7: TVX 앰버서더 곰마키입니다. 베테랑 트럭크라면 알고 있죠. 절대 빈차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바로 TVX로 혜택 가득하게. TVX 타고 상품권 타고. 트럭크라면 TVX에서 타이어 교체하고 혜택 받고 오는 겁니다. 트럭버스 타이어는 한국타이어 TVX.
8: 10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TVX.
9: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11: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1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11: 백조 싱크.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히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히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11: 올품.

0: 지친 나를 안아 브람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네, 휴지통통 신원이 남편한테 제일 짜증 날 때는
3: 예. 1번
2: 밥 먹고 소파에 바로 누울 때 였습니다.
3: 네, 은점수님 0654, 0654님 1178님 이분들 포함해서 정답자 5분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2: 휴지 두 칸 주고 패딩 입고 밥 먹고 소파에 누워. 어떡해.
3: 쉽지 않습니다.
2: 자, 우리 에일리의 너나 잘해 2부 끝곡입니다. 이 노래 들으시고 뉴스 들으시고요. 저희는 5시 5분에 또 올게요.

0: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안각화박물관장 이승희입니다. 수천 년 전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특별한 공간을 찾아 두 곳의 바위에 그림과 문자를 새겨 그들의 생각과 염원을 담았습니다. 방구천의 양각화는 시간의 한계를 뛰어넘어 같은 공간에 서 있는 지금 우리에게 경이로움을 안겨줍니다. 방구천의 양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지 어느덧 1년이 넘었습니다. 울산 안각화 박물관은 그 경이로움을 누구나 제약 없이 편안하게 관람할 수 있는 무장애 전시 환경을 조성했습니다. 시공간을 넘어 장애를 넘어 모두에게 열려있는 선사의 메시지, 울산 안각화 박물관에서 그 가치를 직접 만나보세요.
1: 울산 MBC 캠페인입니다.

0: 세일.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투사 영구납골당 극락왕.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투사 납골당. 전화 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원.
2: 야, 뭐 먹을래?
3: 해장국?
2: 오, 좋지. 이 근처에.
3: 에이, 해장국 하면 진사골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2: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3: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2: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 주세요.
4: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6: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팀의 대리
5: 음주 후엔 팀의 대리 음주 후엔 팀앱 대리, 팀앱 대리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7: MBC 5시 뉴스입니다. 코스피가 다시 6,900선에서 마감했습니다. 지수는 지난주 금요일보다 0.89% 내린 6,941.39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전 중 7,044까지 올랐다가 오후 들어 내린 폭을 키우며 7,000선 아래로 떨어진 겁니다. 개인은 7,000억 원 더 많이 사들였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1조 7,000억 원가량 순매도했습니다. 다음 달부터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임차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됐는데 이 안에는 전세 사기 피해자의 임차 보증금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 보장제와 신탁 사기 등 무권 계약자를 위한 선지급 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담았습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특검팀 파견 검사들의 소속에 대한 공방이 잇따른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재판부가 공소청 검사들의 재판 참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서울고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항소심 공판에서 내란 전담재판부인 형사 12의 일부는 재판에 앞서 내란 특검 파견 검사들의 공판 유지를 문제 없다고 정리했습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파견 유지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검토 결과라며 별도 파견이 있었다면 근거를 제출하는 게 맞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의 관련 질의에 기업이 생산부지가 필요했고 정부는 제안했고 최종 결정을 기업이 했다며 기업이 서남권을 선택해 투자하겠다고 먼저 제안해온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호남 사업 예산은 1조 5천억 원, 메가 프로젝트 예산은 거의 50%에 육박하고 대구 경북권은 0.48% 수준에 불과하다는 조 의원의 지적에는 호남권 관련 예산은 서남권 통합에 따른 통합재정지원사업에 포함된 내용으로 특별법 개정을 전제로 지방정부의 자율성을 존중해 편성 운영하는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주미 한국대사관 근무를 앞둔 직원 일부의 비자 발급이 지연돼 미국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정원은 오늘 주미 한국대사관에 파견될 예정인 직원의 비자를 미국이 거부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실이 아니라며 일부 비자 지연 사유는 현재 미국의 강화된 입국 절차에 따른 개인 신상에 관한 비자 프로세스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국정원은 또 미국 내 정보 활동 등을 둘러싼 한미 간 신뢰 문제로 비자가 발급되지 않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협력 사안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공기가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전국이 2에서 14도에

0: 분포를 보여 일부 내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전 세계 오지에서 다큐를 찍는 역마살로드 채널의 장준호 PD입니다. 오지 부족들이 사냥을 할 때 흔히 보는 TV에선 독침이나 화살 한 방에 짐승들이 툭 떨어지지만 현실의 사냥은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더 길고 고된 추격전이죠. 땅은 예고 없이 푸꺼지고 빽빽한 풀숲은 온몸을 긁고 지릅니다. 그렇게 이틀을 실패하고 3일 만에 겨우 한 마리를 잡았을 때 느꼈습니다. 세상 그 어디에도 먹고 사는 건 참 힘들구나.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뭘까요? 고개들 준비됐어? 하늘을 가르는 에어쇼부터 내일의 우주를 만나는 체험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26 사천 에어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만나요.
2: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5시 5분입니다. 지금은 라디오.

0: Let's go.
1: 정선이 문천식의 지금은 라디오 시대 3부 들어가시죠.
2: 그렇습니다. 혼자서 해결하기 힘든 부부 사이의 갈등 그리고 가족관계 불화 모두 상담해드리는 시간이죠. 신혼에서 황혼까지 잠시 후 이어질 텐데요.
1: 네, 부부들의 답답한 고민에 따뜻한 공감과 현실적인 조언을 전해주시는 상담 전문가 정다원 원장님 오늘도 나오십니다.
2: 상담이 필요한 분들, 절실한 분들 사연 보내주세요.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문자로 현재 상황을 조금 남겨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전화드리니까 편하게 남겨주세요.
1: 네, 먼저 코너서 코너 길을 막고 물어봐! 길 가는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을 정도로 답답한 이야기들 보내주세요. 뭐 거창한 거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면 남편 코골이가 너무 심해서 각방 쓰고 있는데요. 저는 잠도 푹 자고 좋은데 남편은 부부가 어떻게 따로 잘 수 있냐며 각방은 또 절대 안 된대요. 평소에 사이좋으면 각방 써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이런 식으로 주시면 됩니다.
2: 근데 의외로 이 각방 문제 때문에 많이 싸우시더라고요.
1: 그렇죠.
2: 각방이 상징하는 게 좀 차갑다라고 느껴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어떤 분들은 아니 서로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는데 자기 그쵸. 공간이 필요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문제니까.
1: 네.
2: 어때요 각방?
1: 저는 뭐 괜찮지 않... 저기요 정선희 씨.
2: 미안합니다.
1: 다양하게 먹일 필요 있을까요?
2: 이것저것 해보는 거예요.
1: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2: 모든 결과는 하나니까. 네.
1: 사연 소개되시면 선물 챙겨드리고요. 전환계되시면 음식물 처리기 보내드리는데 저는 누가 요리해 주죠? 네.
2: 지금 라디오 시대 문자 샵 8001번입니다. 50원의 정보 이용료, 긴 문자, 포토 문자 100원 추가됩니다. 스마트 라디오 미니 무료예요.
1: 3, 4부 도움주시는 분들이에요. 음주 후엔 티맵 대리,
2: 라온 건설,
1: 세정,
2: 사단법인 한국광어양식연합회,
1: 주식회사 하나은행,
2: 주식회사 본컴퍼니,
1: 해통령 육수하날,
2: 왕초보 영어탈출 해커스톡,
1: 환인제약,
2: 국민연료 싼연료,
1: 루키루키 파크골프채,
2: 하나증권,
1: 빅토스,
2: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대리.
1: 중화역 가까이
2: 새집이 라온.
1: 기다려온 서울 새집
2: 드디어 라온.
1: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2: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1: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0: 그럴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1: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자조금위원회와 함께합니다.
2: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3: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어디?
3: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2: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5: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6: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2: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1: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준비한 상품입니다.
1: 사연이 소개되신 분들에게는 자동주문 전문기업 태성자동문에서 모바일 상품권,
0: 아토피 전문 닥터노바메디에서 문어크림,
1: 카론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0: 대전 선화동 매운 실비김치에서 더 매운 실비김치,
1: 달가리 박준영의 싱크표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0: 진한 쑥향과 쫀득한 맛 춘인의 쑥개떡에서 쑥개떡,
1: 엘렌실라에서 프리스티지 골드 화장품 세트를 드립니다.
0: 부부싸움에도 기술이 필요하다?
2: 절대 가해자도 절대 피해자도 없는 복잡 미묘한 이야기,
0: 부부관계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
2: 신혼에서
0: 황혼까지.
2: 앞서 다룬 것처럼 아니 뭐 이런 걸 갖고 싸울까 싶다가도 또 별거 아닌 일에 금세 풀어지는 게 부부사이잖아요.
0: 그러니까 좀 사소한 걸로 싸울 때 또 싸움이 맛있어요. 그러나
2: 아까 휴지독한처럼
0: 네, 좀 우리가 좀 덜 싸우고 또 싸우더라도 빨리 화해를 하고 이래야 좀 건강한 삶이 좀 영위가 되잖아요. 예. 자, 그 방법을 알려주실 분입니다. 부부 상담가 정다원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정다원입니다. 네.
0: 아, 반갑습니다.
2: 원장님.
0: 약간 원장님 뵈면은 저는 늘 약간 숲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렇게 숲에서 나는 네. 그 특유의 안온한 느낌과 그 평온한 어떤 향이 있잖아요.
2: 그럴 수 있죠. 저는 또 반대로 내가 불교를 믿었다면 이런 기분일까? 이런 생각.
0: 아, 그 굉장히 그
2: 자비로운 느낌이 나요.
0: 사찰 스님 원장님. 같은.
2: 주지 스님 만나 자비로운 느낌이 나서.
0: 주지까지 올라가셨어요.
3: 승진 많이 했네.
0: 네, 주지까지 올라가셨습니다. 지금.
2: 문자 왔습니다. 6548님이 이제 우리 정다운 원장님을 굉장히 신뢰하나 봐요. 원장님, 사람은 안 변한다. 이 말 정말 맞을까요? 남편한테 아무리 말해도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걸 평생 안고 가야 한다니까 진짜 눈앞이 깜깜해요. 사람은 변한다고 해주세요. 어때요, 원장님?
3: 사람은 안 변합니다. 자, 사람이 예. 성향이 변하진 않거든요. 청소를 평소에 잘하지 예. 않던 사람이 갑자기 청소를 잘하기는 어려워요. 그러긴 한데 사람의 마음이 건강해질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면 타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볼 수 있는 힘이 생기거든요. 사람은 바뀌지 않지만 성향이 바뀌지 않는 것이지 타인이 뭘 원하는지 보지 못하는 눈은 건강하게 만들어갈 수 있다.
0: 원장님 맞는 말씀입니다. 네. 제가 일주일 동안 몸과 마음을 좀 건강하게 쉬고 오니까 천식 씨가 너무 예뻐 보여요.
2: 누나 격주로 쉬세요. 격주로.
3: 자주 쉬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그 입금이 너무 구멍이 많아서 안 됩니다.
2: 그럴 수 있지.
3: 그래서 원래 심리적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는 물리적 환경도 되게 중요해요. 이 두 가지가 둘 다 건강해지면 실질적으로 정신도 건강해지고 마음도 건강해지고

0: 몸도 건강해지겠죠.
1: 아, 그렇구나.
2: 그 말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마음이 건강해지면 다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가 보이기 시작한다는 게 딱 정답인
0: 그렇죠.
2: 것 같아요.
0: 그러면은 성향은 안 바뀌지만 마음은 건강해질 수 있고 타인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다.
2: 그런데 이제 이거 말씀 들으시면 듣고 계시다가 아니 내 배우자 마음 건강 챙기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 이러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0: 이게 아무리 말해도 안 고친다고 안 고쳐지는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물론 이 안 고쳐지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아내들이 보편적으로 남편한테 얘기를 할 때 너는 벌써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어 라고 시작부터가 잘못된 행동 지적하고 비난이 먼저 베이스에 깔려있는 상태에서 대화를 계속 해오셨을 확률이 굉장히 높죠.
1: 그 표현도 좀 세게들 하세요. 너는 글러먹었어.
2: 참 최악의 것들을 참 도출했는데 아니, 천재적이야.
1: 저 어렸을 때 많이 듣던 얘기여가지고.
2: 글렀어도 아니야. 네. 글러먹었어. 그렇게 먹는다 하는 거는.
1: 뭘 먹어. 그렇게 싸울 때는 그 세게 나오죠.
2: 맞아. 센 거를 찾아.
1: 알겠습니다.
2: 자, 그래서 이거 이제 정다은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그 방법을 조금 기본으로 깔고 방법 맞아요. 전환을 좀 해보시는 것 추천드린다 하셨고요.
1: 네, 첫 번째 상담 사연 들어갈 텐데요. 길을 막고 물어봐.
2: 자, 길을 막고 물어봅니다. 여러분이 둘 중 어느 의견에 더 찬성하시는지 그 편을 들어주시면 돼요.
1: 오늘 개막 사연은 익명을 청하셔서 지라시 대표 가명 김정희님으로 소개할게요.
2: 네, 저희 부부는 내년이면 예순을 바라보는 나이입니다. 그런데 요즘 고민 아닌 고민이 하나 생겼어요. 다른 부부들은 집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모르지만 저희 남편은 좀 이상합니다.
1: 왜요?
2: 아니 그게 집에만 들어오면 자꾸 옷을 안 입고 있으려고 그래요.
3: 아이고 나왔어.
2: 왔어. 옷 갈아입고 얼른 저녁 먹어.
3: 아유 하루 종일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2: 어머 왜 저래.
3: 이 순삭이다.
2: 아유 왜 그래 진짜 옷 좀 입어. 아무리 집이라도 그렇지 사람 있는데 자꾸 벌거숙이처럼 홀딱홀딱 벗고 그래.
3: 아유 집인데 뭐 아유 둘밖에 없잖아. 아유 집에 살아도 좀 편하게. 아유 좋아.
2: 방구 소리예요. 아 진짜 너무 속상해. 남편이 벌거숭이로 이렇게 지내기 시작한 게 그 아이들이 취업해가지고 하나둘 독립하고 집에 저랑 둘이 이렇게 남게 되면서부터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제가 아유 여름이라 더워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겨울에도 그렇게 옷을 홀랑홀랑 벗고 다녀요. 어쩔 때는 실오라기 하나 안 걸치고 막 돌아다니는데 아니 무슨 미친 사람 같아. 내가 어디다 눈을 둬야 할지도 모르겠고 진짜 환장하겠어. 그래서 제가 좋게도 얘기를 해봤죠. 여보 그럼 있잖아 제발 팬티라도 좀 입어. 내가 민망해서 그래.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진짜 어느 정도 신비주의 같은 걸 좀 지켜주자.
3: 아유 이 나이 무슨 신비주의야. 그리고 볼 거 못 볼 거 다 본 사이인데 30년 가까이 살았잖아. 그 당신 나에 대해서 모르는 거 있어?
2: 여보 그래도 지켜야 될 선이라는 게 있다. 나 진짜 불편해. 어?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어.
3: 아 샤워하고 나서 좀 이렇게 좀 선선하게 말리고 좀 그러면 좋잖아.
2: 뭘 말려?
3: 자 당신 나에 대해서 모르는 게 뭐 있어? 그리고 이건 말이야 내가 또 당신 자연스럽게 또 유혹하려고 그러는 거.
2: 아 너무 꼴보기 싫어. 아 진짜. 기절할 것 같아. 아이 몇 번이나 내가 이걸 얘기를 진짜 수천 번들 더 했어 내가. 남편이 고칠 생각은커녕 이거를 다 장난으로 넘어간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야. 아주 그냥 몸에서 뱉어낼 건 다 뱉어내고 살아. 저러면서 유혹은 무슨 유혹이야. 요즘도요 세상 자유로운 모습으로 집안을 막 활보하고 다니는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둘만 사는 집인데 뭐가 문제냐는 거고 나는 아무리 오래 산 부부라도 상대가 불편하다고 하는 행동은 그냥 조심. 아유 진짜 좀 말하고 있잖아.
3: 아 미안해. 아유
2: 뭐 몸에서 나오는 게 맞나 몰라. 나이 들면 다 저렇게 나오나 뭐가. 아 아니 부부끼리 이 정도 편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민한 거예요.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지 옷 좀 입고 살 수 있게 할까요? 6233님이 저랑 같은 거에 꽂히셨네요. 네. 아, 나 진짜 문천식 씨 상상돼 죽겠네. 말린다니 뭘요?
1: 아니 겨드랑이. 그리고 남편분이 태양인이에요. 열이 많아서 그런 거니까 이건 좀.
2: 그럼 뭐 태양인은 뭐 다 훌딱훌딱 벗고 다니나? 아니 무슨.
1: 좀 봐줘요 태양인인데.
2: 아 그래 이건 진짜 좀 눈들 때를 모르시겠다.
1: 저는 개인적으로 원장님 부부라도 좀 이렇게 좀 갖추고 좀 지내 이런 편이거든요.
2: 근데 그 속옷 가장 기본.

0: 정적이까지 탈의를 하신다는 건 남편 그 가슴에 우러나.
1: 그걸 왜 그러시지? 뭐,
0: 예, 사도세자 같은 어떤 뭔가가 있는 게 아닌가. 아니 뭘가 그렇게 속옷도 거치는 게 거치장스러울 만큼 이분을 옥죄일까?
1: 그러니까 하다못해 그 트렁크 팬티랑 그 그러니까. 러닝셔츠라도 입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0: 그리고
1: 홀딱 벗고 계시다.
0: 방귀를 이제 사운드를 문천식 씨가 애드립으로 몇 번 더 첨가했으나 방귀도 좀 여기저기서 많이 네. 끼시는 것 같아요.
1: 트름도 하시는 것 같고.
0: 근데 옷을 입고 낀 방귀와 알몸의 방귀는 사운드 자체가 달라요.
1: 아하.
0: 천을 안 거르고 나온 소리는 더 그쵸. 싫습니다.
1: 거침이 없으니까 싫죠.
0: 약간 가죽피리 소리가 나거든요. 아, 자 그러면 예. 우리 정다운 원장님도 지금 그 저희가 사연 재연을 네. 할 때 관람 수준으로
2: 전 너무 두 분 보면
0: 직관을 하셨는데
2: 너무 재밌어
1: 지금. 지금 원장님 배양로에 연극 보러 오신 게 아니잖아요.
0: 그럴 때가 아니에요 지금 원장님.
1: 그럼 돈을 2만 원 내시는 거 원장님.
2: 항상 그런 마음으로 네. 오고 있어 지금.
1: 아 그래요? 자 여쭤보겠습니다. 길막 사연입니다. 아무리 부부라도 지켜야 할 선이 있다 1번이고요. 아 아니죠 무슨 신비주의예요. 아 집에서만큼은 편하게 살자 이게 에, 2번
0: 그러니까 지킬 선은 1번. 1번 야 집에서는 편하게 좀 하자 2번 야.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혹은 아우 난 진짜 난 여기까지 진짜 이런 편안한 몰골을 봤어요. 아, 우리 배우자가 이래요. 네. 뭐 이런 것까지 좀 공유를 해주시면 그쵸.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저희는 이렇게 극복했어요도 괜찮고요. 많이 많이 보내십시오. 네.
0: 자 문자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무료인 스마트 라디오 미니로도 기다릴게요. 소개되신 분들께 모바일 커피 교환권 보내드립니다.
3: 에듀스의 노래입니다. 굴레를 벗어라.

0: 그러니까 결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문천식 씨가 말리자는 그 표현 때문에 다 돌아섰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적당한 탈의는 집에서는 좀 인정해주자 했는데.
1: 저는 참고로 아내랑 네. 생리현상 안 텄거든요.
0: 아, 생리현상을?
1: 네, 저는 좀 옷도 좀 많이 입고 다니는 편이고 그래서.
0: 맞아요. 조금 깍쟁이에요.
1: 네,
0: 근데 어떤 면에서는 깍쟁이가 저는 이런 면에서는 좋은 것 같은데. 그쵸? 왜냐면 저도 약간 그런 면으로는 깍쟁이라.
1: 네, 우리 편 80% 했습니다.
0: 가자. 가보자. 지켜야 될 선이 있다라는 의견 주신 분들 중에 1935님. 선 당연히 지켜야죠.
1: 예.
0: 저희 쪽은 와이프가 그렇습니다.
1: 네?
0: 그래서 겨울에 난방비 많이 든다고 보일러를 꺼버렸더니 알아서 옷을 찾아 입더라고요.
1: 아.
0: 부인이 또 훌떡훌떡. 아,
1: 이런 짓도 있구나.
0: 굉장하시네.
2: 굉장하시네.
1: 2421님. 네, 진짜 제 사연인 줄요. 우리 남편도 일평생 팬티만 입고 살아서 괴로웠어요. 65세가 넘어서니까 이제야 잠옷을 주섬주섬 입네요.
0: 이제서야.
1: 예, 뼈가 좀 시린가 보지.
0: 건강하시다 이분.
1: 아, 대단하시다.
2: 이런 분들이 많으시나 보네요.
0: 진짜 태양이시다.
1: 태양이. 네.
0: 자, 6873님 사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우리 시댁 식구들이 그래요. 신랑과 아주머니까지. 사연자분 같이 벗고 계세요.
0: 아.
2: 그러면 느끼지 않을까요? 이렇게
1: 아, 거울 칠해라.
0: 아유, 아주머니 모셨어요.
1: 예, 아우 더워서.
0: 예, 예. 예, 예. 아유, 저도 더워가지고.
1: 아유, 제시 뭐 하는 거예요?
0: 왜요?
2: 아니, 근데 아주범님이 어떻게 제수 씨 앞에서 옷을 벗고 있죠?
0: 그러니까.
1: 집안의 가풍이 사기 탈의 정도는 용인해 주는 거 아닐까요?
0: 아니, 뭐 추석 때 모이면은 거의 목욕탕이겠는데?
1: 그러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데.
2: 이건 진짜 심각하네요.
1: 아니, 농사 짓는 집안이어서 뭐 등목하는 이런 건.
0: 그러면 모를까?
1: 등목 정도는 괜찮은데.
0: 5973님, 무조건 1번, 지킬 건 지키자입니다. 아, 나도 50대 남자지만 그 샤워할 때 배뿔뚝 나온 거 보면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와이프는 어쩌겠어요. 내가 뭐 김종국 씨 같은 몸매라면 몰라도.
1: 그러니까요.
0: 근데 천하의 김종국 씨라도 싹 다.
2: 아이 그럼요. 네, 속옷은
0: 미꾸라지처럼 벗고 있으면
2: 네.
0: 상당히 기분이
1: 리글리글할
0: 것 같아요. 네.
1: 아, 5845님. 아내를 존중한다면 기분은 지켜주셔야죠. 그건 아닙니다. 같이 사는 아내는 얼마나 부시다가는 것 같고 또 모멸감을 느끼겠어요. 1번입니다.
0: 약간 그 나체 해변 같은 느낌이지 않을까요? 네. 그 프랑스에.
1: 그렇죠. 저는 그런데도 안 가보고 싶어요.
0: 아 그럼요.
1: 네. 네.
0: 거기는 예.
1: 저는 멋있게 수영복, 섹시하게 수영복 입는 게 더 좋아 나는.
0: 아니 일단 약간 정서가 워낙 네. 다르니까 네. 그 폼이 안 난대요.
1: 아.
0: 이게 주눅 들어서 거기를 걷는 거라 뭔가 그게 어제도 벗고 오늘도 벗고 난 내일도 벗을 거야. 컴온 이게 완전 다르대.
1: 아, 에덴 동산처럼 자연스럽게 이거 안 된다는 얘기죠?
0: 딱 보면 옹성거리고 있는 거 사람들은 다 동양인들.
1: 아, 그렇군요. 자, 2번 의견도 있거든요. 20%지만 무슨 신비주의. 집에서는 편하게 있자. 볼게요.
0: 5299님. 저는 2번이요. 근데 진짜 남편인데 어때요? 밖에서 힘들었을 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아, 부인이시네.
1: 와, 너그러우시다.
0: 진짜 남편인데 뭐 가짜 남편도 있네.
1: 아,
0: 그러니까 옆집 아저씨도 아닌데 내 사람인데 뭐 어떠냐.
1: 너무 마음 넓으시지 않아서. 아니 그렇잖아요. 배가 통통한 양반이 밖에서 배 타고는 얼마나 힘들었으니까 벗으면 좋잖아. 아, 나는
0: 찐사랑이다,
1: 좋아요.
0: 찐사랑.
1: 네. 그러니까.
0: 진짜 찐사랑.
1: 이런 분이 있네요. 저희.
0: 그렇게. 네. 6709님.
1: 2번. 저도 아이들 자립하고 혼자 있을 때 벗고 있으니까 너무 편하더라고요. 왜 아버님이신 것 같죠?
0: 애들을 자립을 일찍 시키시는 이유가 그건가?
1: 이런 네. 이야기들은 어떻게 좀 정리해 주실까요?
2: 2번 답을 주신 분들의 의견도 있잖아요.
0: 네.
2: 근데 실은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건 예의가 없는 거예요.
0: 배우자가 불편하다고 싫다고 얘기하는데도.
2: 그렇죠. 네. 이건 배우자의 의견을 무시하는 태도잖아요.
0: 그렇죠.
2: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0: 쌍방
2: 거예요.
0: 합의면 몰라도.
2: 그렇죠. 쌍방이 뭐 상관없이 편하다. 뭐 불편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면 괜찮겠지만
1: 네.
2: 실질적으로 좀 사랑하고 함께하려고 하는 친한 사람일수록 더
0: 맞아요.
2: 예의를 지키는 게 중요하다.
0: 그게 포인트였네요.
1: 알겠습니다.
0: 맞아.
1: 네.
0: 깔끔하다.
1: 배우자가 싫다면 안 하는 거예요. 네. 예.
0: 광고 듣고 와서 두 번째 상담 사연 만나볼게요.
1: 네.

0: 의학계열 및 스카이 지망생을 위한 울산 대성학원이 현 중2부터 고2까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겨울방학 윈터스쿨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공부하는 방법과 습관부터 확실히 잡아드리겠습니다. 꿈이 있다면 도전하십시오. 울산 대성학원 이현우 원장입니다.
1: 야, 뭐 먹을래?
2: 해장국?
1: 오, 좋지. 이 근처에.
2: 에이, 해장국 하면 진

0: 회사 꼴이지. 순대, 내장, 수제비 싹 다 무한리필인데.
1: 와 사장님, 남는 게 있나요?
0: 24시간 언제나 든든하고 푸짐한 진사골.
1: 울산이 만든 해장국 진사골 감자탕을 응원해주세요.
2: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3: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정선의 문천식, 지금은 라디오 시대 신혼에서 황혼까지 국내 부부 상담 최고 전문가 정다은 원장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최고 참 좋아해. 예. 최신식 주네.
0: 전 최고 말고는 안만.
1: 최고 정말 아, 예. 감사합니다. 예. 아 최고예요 진짜. 예. 자 다음 상담 요청해 주신 분 이번에도 익명을 원하셔서 지라시 대표 가면 김정희님으로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는 결혼 35년 차 부부입니다. 남편은 평소 순진하고 또 알뜰하고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법 없이도 살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큰 문제 한번 일으킨 적 없었고 직장도 안정적이고 평범하게 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가을부터 남편이 부쩍 휴대폰을 많이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는 안 그러던 사람이 틈만 나면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길래 제가 뭘 하느냐고 물었더니 그러더라고요.
0: 어 여보 조금만 기다려봐. 내가 이거 큰 돈 벌어줄 테니까 내가.
1: 그리고 몇 달 뒤 저와 딸에게 비트코인에 투자해보라며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 권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관심 없다. 아유 괜한 짓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사실 남편이 1년 후면 퇴직을 앞두고 있거든요. 평소에도 노후 걱정을 많이 하는 편이라 금전적인 걱정이 더 커졌나 싶었어요. 그리고 주변 지인들이 투자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흔들렸던 것 같고요. 그래서 전 남편이 자기 비상금으로 조금씩 투자하는 정도인 줄만 알았죠. 그런데 두 달 전쯤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하더라고요.
0: 아, 엄마 사실은요 작년 11월에 아빠한테 400인가 빌려드렸어요.
1: 어?
0: 아, 그 비트코인 하신다고 해가지고 아빠 절대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엄마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요.
1: 그런데 옆에 있던 딸도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
0: 엄마
1: 왜?
0: 실은 나도 아빠한테 돈 빌려줬는데 1900.
1: 어머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바로 전화를 했어요. 도대체 얼마를 투자한 거냐고 따져 물었더니 7천만 원 정도라고 하더군요. 아이들에게 빌린 돈만 2,300만 원이고 나머지는 또 어디서 났냐 물었더니 자기 비상금으로 마련을 했대요. 하지만 제가 아는 남편 비상금은 아무리 많아도 2천만 원을 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혹시 저 몰래 대출까지 받은 건 아닌지 7천만 원보다 더 많은 돈을 투자한 건 아닌지 의심이 됩니다. 평소에는 간도 작고 소심해서 큰돈 쓰는 일엔 조심하던 사람인데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까지 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부부가 돈에 대한 생각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아직 아들과 딸 모두 결혼 전이라 저는 나중에 애들 결혼할 때 힘 닿는 데까지 도와주자는 생각이고 남편은 우리 노후도 생각해야 하니 조금만 보태주고 돈을 남겨둬야 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0: 남편 나름대로 부담이 컸던 것 같아요. 아, 그래도요. 아니 자기 돈으로만 했다면 저도 이렇게까지 화가 나진 않아요. 아들하고 딸한테까지 돈을 빌리고 저한테 그걸 숨겼다는 게 너무 화가 나고 한심합니다. 그날 이후 저는 남편하고 제대로 말을 하지 않고 있어요. 남편은 매일같이 다시는 안 하겠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아직 답을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살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고 또 평생 믿고 살았던 사람이기에 많이 혼란스럽습니다. 이번 한 번의 일이니까 용서하고 다시 믿어봐도 되는 걸까요? 하, 이 사람과 앞으로 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1: 아, 남편분이 가족들 몰래 큰 돈을 비트코인에 투자하셨고 심지어 아들, 딸까지 돈을 빌렸다는 사연인데요.
0: 아니 이게 속았다는 느낌이 더 크신 것 같아요. 지금 그거에 대한 배신감이 더.
2: 원래 이런 문제들은 신뢰를 깨지는 그 문제가 제일 크게 와닿을 수 있어요.
0: 액수도 네, 액수지만.
2: 돈도 돈이지만.
1: 손해는 그 다음이군요.
2: 네네. 왜냐하면 손해도 속상하지만은 이제 신뢰가 깨졌으니까.
0: 그냥 앞으로 또 거짓말 안 할까? 나를 또 속이고 그런 일이 없을까? 이런 이제 기반이 흔들리는 거 아닌가요?
2: 그러기도 하고 결혼한 지가 35년 차라고 하셨으니까 그동안 별일이 없다가 이렇게 좀 나이가 드셔서 이런 일이 생겼기 때문에 실은 충격이 더 큰 거겠죠.
1: 근데 저는 같은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35년 결혼 생활 하시면서 처음이라고 하시고 용서해달라 하셨으니까 네. 한 번 용서 좀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그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고
0: 용서는 아마 네. 하실 것 같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뭔가 좀 확실히 해놓고 가시려고 싶으신 것 같아요. 네. 네, 지금 불안하신 것 같아요.
1: 우리 김정희님이 네. 처음에는 전화 통화 좀 부담 느끼시다가
0: 아니요 전화를 이제 연결하시겠다고 네, 마음을
1: 갖고 싶어요. 전화 원장님이랑 통화를 해보시겠다고 하셔서 네, 네. 연결됐거든요.
0: 저희도 전화 상담을 하시는 편이 훨씬 난 것 같아서
1: 그렇죠.
0: 예, 안도를 했습니다. 네. 연결돼 있습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네, 아이고 김정희님 일단 용기 네. 내서 전화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3: 네, 감사합니다. 네.
0: 저희가 뭐 짧은 시간이니까 바로 상담 들어갈 수 있도록 두 분 네. 인사 나눌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다원 원장님과 인사 나누세요.
2: 안녕하세요, 정희님.
3: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2: 네, 마음 고생이 많으셨겠어요.
3: 네, 그렇습니다.
2: 그럼 지금도 남편분하고 말씀을 안 하고 계시는 중이세요?
3: 네.
2: 혹시 아들하고 딸하고 현재도 같이 살고 있는 상황인가요?
3: 아니요. 딸은 같이 살고 있고요. 아들은 따로 있어요.
2: 그러면은 우리 혹시 어머니께서 딸하고 아들에게도 엄마 몰래 아빠에게 돈을 빌려준 것 때문에 좀 뭐 속상하시거나 그런 마음도 드셨어요?
3: 네. 그게 가장 속상합니다. 자기 돈으로 했거나 네. 그다음 좀 부족해서 대출을 조금 내는 것까지는 조금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아들 딸한테 돈을 빌렸다고 하고 더구나 아들은 또 결혼 날짜가 잡혀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 아들이 엄마 돈 이제 집도 구해야 되고 하니까 아빠한테 돈을 받고 싶은데 사실은 이야기하지 말라고 해서 이때까지 미뤘다고 하더라고요.
2: 네, 속상하셨겠다.
1: 그런
3: 네, 그래서 굉장히 마음도 아프고 기분도 나쁘고 애들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2: 그러셨겠네요. 그러면 35년 동안 돈 관리를 우리 정희님께서 하셨을까요?
3: 예, 돈 관리는 제가 했고요. 네. 남편이 평소에 좀 알뜰하고 그러다 보니 자기 비싼 돈은 제가 항상 있는 걸로 알거든요.
2: 네네.
3: 근데 말아봤자 막 1, 2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2: 네.
3: 자기 말로는 처음에 저희들 보고 투자해보라고 하길래 저희들은 관심이 없다. 절대 그런 거 하지 마라 했어요.
2: 네네.
3: 그래서 주식이냐고 하니까 아니다. 그래서 또 계속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길래 그럼 비트코인이냐 그것도 아니다. 그럼 뭔데 하니까 그럼 투자할래 설명해 줄게 이러더라고요. 네. 아, 듣기 싫어 듣기 싫어 우리는 듣지도 않을 거고 투자도 안 할 거니까 함부로 하지 마라 이랬거든요.
2: 네네.
3: 그래서 그게 지금 비트코인인지 다단계 쪽인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1: 그래요?
2: 아, 지금 확실하게 파악된 게 없네요.
3: 네, 듣고 싶지도 않고요.
2: 그렇구나.
1: 만약에 네네. 비트코인이면 조금 떨어진 정도일 텐데 다른 거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2: 그렇죠.
3: 네, 제 생각에는 거의 반 정도는 다단계 쪽일 것 같기도 하고
2: 그렇군요.
3: 그래요.
2: 근데 이제 그 우리 속상한 우리 정희님이 너무나 속상하셨을 것 같고 또 네네. 같이 살아온 세월이 35년이니까 그 네. 35년 동안 남편을 믿었던 그 신뢰하는 마음이 어찌 보면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깨진 듯한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3: 네.
2: 또 여기서 힘들었던 거는 아이들을 바라보는 엄마 입장에서 좀 미안함과 또 이런 네. 부분들까지 크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좀 위로를 드리고 싶어요.

0: 싶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그냥 있다가는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듭니다.
1: 네.
0: 무슨 얘기냐면 예. 일단은 네. 상황 파악을 좀 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경제적인 문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오픈을 정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1: 예, 예.
0: 그래서 지금 남편분이 비트코인을 했는지 다단계를 했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그리고 예. 정확하게 7천만 원인지 확실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1: 예, 예.
0: 근데 이거는 우리 정희님께서 남편의 그 금융 상황을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제 막연하게 이 사람이 이런 것 때문에 뭐 잘못을 나에게 숨겼기 때문에 속였기 때문에 속상하다라는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기에는 지금 네. 상황이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 네. 이제 용서를 하는 거하고요 신뢰를 네. 다시 쌓는 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뭐 지금 당장 용서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현재 상황을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남편분이 잘못했다 그러고 다시 안 그러겠다 그러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상황이니 네. 그러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지금 어디다 정확히 어떻게 투자를 했는지 또 어느 네. 정도의 금액인지 그리고 당신의 지금 금융 상황을 내가 확인할 수 있게끔 해달라 네. 하셔가지고 네. 전체적 상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1: 네.
0: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뭘 하셔야 되냐면 아이들에게 돈을 빌린 상황이잖아요.
1: 네.
0: 이 돈은 어쨌든 우리 엄마 아빠 부모님이 이 아이들에게 갚아줘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1: 예, 예,
0: 그래서
1: 예.
0: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경제 상황에서 아이들에게 돈을 어떻게 줘야 하는지 상황 네.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냥 무작정 우리가 돈 있는 거 그냥 주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현재 네. 우리 경제 상황이 어떻고 당신이 정말 이거밖에 없는지를 확인을 해보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네. 어떻게 이걸 상환해서 줄 건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네. 대화를 먼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 네.
0: 요것이 두 번째 하셔야 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1: 네.
0: 근데 이제 이게 같이 상황 계획을 세우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남편 입장에서는 죄책감을 느끼고 미안한 마음이 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약간의 아쉬움. 뭔가 이게 잘 됐으면 네. 내가 혼나지 않았을 텐데
2: 그게 문제
0: 이게 손해났기 네. 때문에 당신이 나한테 화를 내는 거야. 내가 정말 네. 돈을 잘 벌었으면 나한테 그러지 않을 거야. 라는 미련감을 네. 미련이 있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3: 지배적이죠. 네.
0: 그렇죠. 네, 그래서 그 아쉬움 때문에 아 내가 이걸 만회하기 위해서 또 다른 네. 행동을 하거나 또 다른 문제가 또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1: 맞겠네.
0: 네. 한동안은 금융사항을 공유하시고 계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1: 알겠습니다. 선생님 듣고 보니 또 그렇네요.
0: 네. 그러기도 하고 또 이제 네. 이제 이게 어찌 보면은 35년 동안 그래도 정인이 말씀대로 우리 남편이 돈도 알뜰하게 살아왔고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고 너무 좋으신 분이잖아요.
1: 네.
0: 그것도 아마 정인님이 알고 계시니까 용서하고 싶지 않지만 또 속상하지만 또 용서해 주면서도 또 화가 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인
1: 네.
0: 거예요.
3: 맞아.
1: 네.
0: 그냥 이게 단순하지가 않아요.
1: 맞아.
0: 그래서 오늘 어쩌다 보면은 미안하다고 하면 짠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3: 맞아.
0: 하고
3: 그럴 것 같아요.
0: 네. 아휴 또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주고 싶다가도 뒤돌아서면
3: TV 보면서 막 웃고 있는 거 보고 열이 확 솟구치고
0: 네, 다시 화가 나고 이런 정희님의 마음이 보이거든요.
3: 그러실까요 김정희님 지금?
1: 네 선생님 지금은 45일 됐는데요.
4: 예.
1: 45일 동안 제가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그리고 사랑이 도착했다는 소리가 듣기면 제 방문을 닫아버렸고요.
3: 네,
1: 아침 출근할 때도 제가 안 봤어요. 안 받고 아들한테는 엄마 돈으로 줄 테니까 아빠한테는 절대 받았다고 하지 말고 일단 아들 돈 400만 원 갚아줬어요. 근데 선생님 말씀처럼 일단은 둘이서 대면을 해서 이렇고 저렇고 확실하게 물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로는 너무 꼴보기 싫어요.
0: 네, 맞아요. 말씀이 맞아요. 원래 두 달 동안 이게 말씀을 안 하셨다는 것은 우리 정희님이 네. 그만큼 상처가 컸다는 것이니까
1: 네.
0: 얼마나 놀라셨으면 그러셨겠어요. 근데 이게 용서하는 거하고 신뢰 회복은 조금 다른 문제거든요.
1: 네.
0: 용서를 지금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1: 네.
0: 현재 상황에서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들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아까 우리 아내분 말씀대로 아들한테 돈을 줄 때도 남편 모르게 또 아빠한테 말하지 말라 하고 줘버렸잖아요.
1: 네,
0: 이것도 어찌 보면은 우리 아내분이 남편에게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이랑 똑같아요.
1: 그런가요?
0: 그렇죠. 물론 우리 남편분은 돈을 날리셨고 우리 아내분은 해결하는 입장일 수 있겠지만 이거는 같이 해결해야 되는 대화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우리 남편 몰래 해버렸잖아요. 요거는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1: 아이고, 생각이 짧았네요. 네. 너무 어려워요. 선생님.
0: 네, 맞아요. 그래서 조금 다시 정리를 좀 해드리면요.
1: 네.
0: 이제 당장 용서해드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하지만 이번 계기로 해서 대화를 좀 시도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난 지금 당신을 당장 용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이 문제가 계속 내 머릿속에 맴돌고 당신 때문에 내가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크다. 그래서 현재 당신의 상황을 좀 확인해봐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우리 애들한테 갚아야 될 돈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찾아보자. 그리고 지금 이 남편분이 이 나이에 이런 투자를 했다는 것은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 아내분이 남편이 벌어다 준 수익과 내가 그동안 가정경제를 어떻게 끌어왔는지 현재 상황이 어떤지 그리고 돈을 어떻게 관리해왔는지 그리고 우리가 노후가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지를 두 분이 의논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생각이 달랐잖아요. 우리 남편분은 우리의 노후가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셨고 우리 정희님은 우리 아이들에게 얼마나 더 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셨거든요. 이 생각도 누구의 생각도 틀렸다 맞다 할 수는 없어요. 남편분의 의견도 맞는 거고 우리 정희님의 의견도 맞는 거겠죠. 그렇지만 이거를 조율할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어느 정도의 경제 상황을 갖고 있고 현재 우리 노후를 위해서 아이들에게 어느 정도의 돈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두 분이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힘을 길러가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노후를 준비하는 시간이니까.
1: 알겠습니다, 선생님.
2: 근데 우리 김정희님이 지금 되게 이러한 유의 상담이 목마르셨던 분처럼 쪽쪽 스펀지처럼 쪽쪽 흡수를 하시는 걸 보니까 저는 결과가 되게 지혜롭게 잘 끌어나가실 것 같아요. 김정희님도 좀 약간 뭐가 명료해지는 느낌을 받으신 거 맞죠?
1: 네, 맞습니다.
2: 이래서 상담이
1: 필요한 거예요. 이야기하겠습니다. 네,
0: 네. 그 우리 정희님께서 이제 하나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게 우리 남편분은요 어찌 보면 막연한 불안감이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정인 입장에서는 아, 우리 노후에 그래도 연금도 나오고 뭐도 나오고 어느 정도 살 수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마음과 남편 입장에서는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정년이 1년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는 불안감이 극대화됐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1: 맞아요. 선생님 이제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해요.
0: 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정인님께서 남편분의 그 불안감을 조금 해소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어떤 노후에도 요즘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가 같이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 어떤 투자를 크게 해가지고 무슨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정말 소일거리라도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이들이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큰돈 들어갈 일이 많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둘이 뭐라도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현재 이 남편에게 안정감을 주시는 거 요걸 한번 얘기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 알겠습니다. 선생님.
2: 저희도 많이 배우게 돼요.
4: 그러니까 진짜.
0: 이게 신뢰는요. 한 번에 회복되지는 않거든요. 갑자기 이렇게 신뢰가 깨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다시 얘기를 해가지고 이 작은 약속 조금씩 지켜나가다 보면 지금이야 너무 실망감이 크고 힘들 수 있지만 또 이렇게 사과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또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정인이 마음도 금방 좀 열리고 또 함께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고 조금씩 신뢰를 쌓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맞아요. 정희님.
1: 알겠습니다. 선생님.
2: 남편분이 방문이 계속 닫혀있으면 내가 어떻게든 만회를 해야지라는 생각이 이 만회가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0: 맞아요. 그 만회가 진짜 위험할 수 있거든요.
2: 그 아까 선생님 말씀하실 때 딱 그게 꽂히더라고요.
4: 맞아요.
2: 아주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고 우리 8059님도 응원에 힘을 실어주신 게 저도 같은 고통을 겪으면서 나중에 우울증까지 오고 많이 힘들었는데요. 아유 그래 남편도 사람인지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잘 조율하실 거예요 라고 힘 보태주셨어요.
4: 네 우리 김정희님도 너그러운 마음으로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김정희님 진짜 되게 지혜로우시다.
4: 네 진짜.
1: 선생님 말씀 너무 고맙고요.
0: 네.
1: 제가 또 그나마 또 이렇게 하루에 몇 번씩 웃는 거는 네. 우리 문천식 정선희 선생님 덕분이거든요. 또 하루도 빠짐없이 듣고 있고요.
0: 진짜요. 아,
4: 감사합니다.
1: 예전에 전화 상담도 전화 또 통화도 한 적 있고 지금 완전 팬이거든요.
2: 너무 감사합니다.
4: 대박입니다.
1: 네, 그래도 웃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저희가 김정희님 더 네. 웃으실 수 있게 내일은 또 깔깔이를 더 깔아볼게요. 오늘 좀 약했어.
1: 감사합니다.
2: 김정희님 잘 해내실 네. 수 있을 거라 믿고요. 저희 후기 네. 궁금하니까 그 과정 중에 좀 힘든 일이 있으시거나
1: 네. 네.
2: 어떻게 네. 진전되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1: 네. 꼭 알려드리겠습니다.
2: 화이팅 화이팅.
0: 네. 네, 우리 정희님 네. 힘내세요.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네. 응원합니다.
2: 고맙습니다.
1: 네.
2: 네. 저희 광고 듣고 와서 이 시간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4: 네.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6: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5: 환인제약 조강기.

0: 이렇게.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3: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오이야 오이 오이야 오이야 울력새는 울로 가고 아른역새는 알로 가고 뚜름박딱딱 오이야 오이 오이 오이야 오이.
2: 애주협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논에 날아드는 오이, 참새떼를 오이. 쫓으면서 부르는 새 쫓는 소리입니다.
1: 오이야 오이야 운녀딸랑 울러가고 알랍딸랑 알러가고 돌막딱딱 우여.
2: 들판이 황금빛으로 물들어가면 농부들은 날아드는 새를 쫓느라 쉴 새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건강이 쉬워진 이유 애주의 협찬이었습니다.
3: 잠시 후 6시 5분부터는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이 방송됩니다.
4: 3280님께서요. 방금 전화 연결하신 정인이 목소리가 왠지 성실하게 사신 분 같으셔요. 좋은 소식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5: 저도 진짜
6: 맞아요. 그렇게 느껴졌어요.
5: 왜냐하면 지금 막 다 급한 상황에서도 다 예의를 갖춰서 인사해 주시고 다정하신 분이야.
6: 다정하시고 따뜻하신 분인 것 같아요.
5: 아니 이런 분이 방문을 한 달 반 동안 지금 못 여실 때는 얼마나 속이 까맣겠어요.
4: 상처받으신 거지.
5: 한명민님. 저는 또 웬 눈물이 날까요? 힘내시고 원만히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아마 한명민님도 문천식 씨처럼 양쪽의 네. 마음을 다
6: 이해가
5: 이해를 할 수 있기 맞아요. 때문에 네, 맞아요. 아버님 마음도 잘해보고 네. 아버님
4: 정년이 내년이라 아버님 뭔가 이렇게 긴장되실 거예요.
6: 마음이 급하셨을 거예요.
5: 아니 거예요. 저는 이 자녀분들도 너무 착하신 게
6: 너무 착하죠.
5: 그러니까 아버지가 성실하게 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분들이 지갑 열고
6: 당연하죠.
5: 몰래 빌려드렸죠.
4: 우리 전 의원님은 원장님 상담 시간 개인적으로도 치유된 기분이에요. 공감 능력도 더 상승되고요.
5: 아유, 저는 개인적으로 정다운 원장님 상담은 보라를 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보이는 라디오로 하면 그 온화함에 좀 더 마음이 치유가 돼요.
4: 그럼 여러분 보시면 아마 더
5: 여러분 되게 특이하게
4: 위로가 될 겁니다.
5: 되게 온화하고 다 용서해 줄 것 같구나.
4: 엄청 미녀 부처님.
5: 저기요. 좋았잖아요 오늘.
4: 아 그래요?
5: 저기 좋았잖아요.
4: 어제 워낙 피부가 좋으시고 미모가 출중하셔서. 네.
5: 예. 사찰에서 좋아하시겠네요.
4: 아, 예, 미안합니다. 예.
5: 내가 미녀 주지상인가. 야, 네. 오늘 너무 감사드렸어요. 아유, 약간 기분이 좋아서 들떠서 그만.
4: 맞아요.
5: 아,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4: 자, 오늘 끝곡으로 서영의 웃는 거야 준비해봤습니다.
5: 네. 네. 아, 저희도 인사드리고요. 내일 오후 4시 5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4: 고맙습니다.
5: 원장님 안녕히 가세요.
6: 네. 감사합니다. 네.

0: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청소년들에게 우리 소리를 가르치는 엄영진입니다. 작은 무대에서 수줍은 표정으로 준비한 공연을 펼치는 청소년들을 자주 보게 되죠. 서툰 몸짓과 떨리는 목소리지만 그 안에는 세상을 향해 외치고 싶은 우리 아이들의 진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꿈을 키워가는 세상에서 가장 큰 무대입니다.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아이들의 공연에 귀 기울여주세요.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한 무대입니다. 따뜻한 시선과 작은 박수 한 번이 청소년들의 꿈을 완벽하게 만드는 가장 멋진 조명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대한유화 협찬입니다.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0: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1: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2: 잘 모셨어.
1: 어디로?
2: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1: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2: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1: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3: 잠시 후 6시 5분부터 시사와 정보가 있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이 방송됩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MBC 6시 뉴스입니다. 한미 전략투자양해각서 MOU의 송금시한 문구를 두고 정부는 45일 이내를 의도했지만 MOU 작성 과정에서 문구 오류가 있었다는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국민의힘 이미자 의원은 오늘 오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향해 MOU를 체결할 때 원문에는 최소 45일이 경과한 날짜 이후로 돼 있다며 그런데 송금을 바로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원래 논의할 때는 45일 이내로 계속 논의돼 왔다며 그 부분을 굳이 저희가 지적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미국과 서로 합의하면 빨리 보낼 수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괄적 점진적 환태평양 동반자 협정 CPTPP와 관련해 농수산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듣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습니다.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국제통상질서의 격변기에 CPTPP의 전략적 가치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농수산업계의 우려가 매우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결론을 정해놓고 서두르지 말고 원점으로 다시 대화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습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또 정책 추진은 농어민들의 신뢰 및 공감대를 전제로 국익을 따져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신세계 그룹이 미국의 대형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인수에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신세계 그룹은 오늘 계열사인 종합부동산 개발사 신세계 프라퍼티가 미국 미디어 기업 스카이댄스의 데이비스 앨리슨 스카이댄스 공동 CEO, 미국 투자운용사 레드버드 등과 함께 워너브라더스 인수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에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의 인기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시설과 다양한 테마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신세계그룹은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새로운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고 아시아 콘텐츠 시장의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버거킹이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불거진 영화 암살자들의 주연 배우 유해진 씨와의 마케팅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버거킹은 오늘 배우 유해진 씨의 신제품 캠페인 모델 활동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은 개봉 이후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으며 일부 단체는 버거킹의 유해진 씨와의 모델 계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공기가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0도, 춘천 5도 등 전국이 2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고 일부 내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4도, 광주와 부산 25도 등 전국이 21에서 25도의 분포를 보여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오승훈이었습니다. MBC 6시 뉴스를 마칩니다.
3: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서양 꽁트집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남자가 과속으로 시골길을 질주하는데 지나던 농부가 거칠게 손가락질을 하며 돼지라고 소리치더라. 그 말에 화가 난 남자가 욕을 하려던 순간 앞에 돼지들이 잔뜩 서 있어서 급브레이크를 밟고 겨우 한숨을 돌렸다. 포인트는 오해, 특히 나 혼자 오버하기를 경계하자는 건데요. 동료가 쌩 인사를 안 하고 간 건 정말 나를 못 본 걸 수도 있고 상사가 인상을 쓰고 있는 것도 내가 뭘 잘못해서가 아닐 수 있다. 지레 짐작으로 혼자 막 속 끓이고 그러지 말자고요.
4: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0: 2016년 가을맞이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건강박람회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전국 각 지역의 품질 좋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농식품과 직접 체험해보며 즐길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울산전시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가을맞이 건강박람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분입니다.
2: 드디어 가을인가 봅니다. 참 가을이 묘한 매력을 가졌죠. 올해도 여름이 길어지려나 싶었는데 슬며시 존재감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부쩍 좀 서늘해졌어요. 어제까지 초록이 짙었던 길도 어느새 붉은빛, 노란빛으로 하나둘 퍼지고요. 바람에 흔들리던 억새와 팜파스도 가을이 왔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풍경을 눈에 한가득 담기에 좋은 계절. 여러분이 눈에 담긴, 여러분의 눈에 담긴 가을은 어떤 모습일까요? 10월 6일 화요일이고요.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출발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신 가을 풍경이 궁금합니다. 올해 처음 찍은 가을 풍경 사진 보내주셔도 좋겠습니다.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데요. 오늘 베스트 사진 한 장을 뽑아서 저희가 또 특별하게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자, 톡톡 울산 소식입니다. 울산시가 소아청소년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린이 치료 특화 울산의료원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울산시는 북구 송정동 일대에 200병상 규모의 의료원을 건립하는 기본 계획을 마련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시민 10만 명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새 의료원은 소아청소년 진료를 중심으로 응급과 감염병 등 필수 의료 기능을 보강할 계획인데요. 울산은 인구 1000 명당 공공의료기관 병상수가 0.14개로 전국 평균의 약 8분의 1 수준입니다. 기존 350병상 20개 진료과 규모에서 병상은 200개로 줄이는 대신 소아청소년과 필수 의료의 기능을 집중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재설계했다고 해요. 울산시는 지난달에 설립추진위원회를 출범시켰고요. 개발 제한구역 해제, 재원 확보를 위한 절차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소식은요. 올해 울산의 누적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를 웃돌면서 5년 만에 인구 자연 증가로 돌아섰습니다. 지난 7월 울산의 출생아 수가 543명, 사망자 수보다 20명이 많았고요. 올해 누적 기준으로도 7월 이후 자연 증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올해 2분기 합계 출산율도 1.0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상승했는데요. 보육, 육아와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이 출산율 상승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어요. 다만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등 출산 육아 인프라 여전히 부족해서 지속적인 돌봄 지원과 지역 여건 개선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시는 인구 추이를 분석하는 용역을 진행한 후에 통합 돌봄 등 관련 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자, 오늘 퇴근길 톡톡 순서도 안내하겠습니다. 행복한 먹양상담실, 오늘 주제 강아지 이빨 관리 심화편이고요. 강아지 전문가 천봉수 원장님과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지방로의 시간여행에서는 쓰레기 처리의 역사를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게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Walk it, walk it. 언제
3: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4: 안전화. 안녕하세요. 배우 이상엽입니다. 후원이 필요 없는 세상 정말 가능할까요? 스스로 살아갈 힘을 얻은 2500개의 자립마을. 이것이 월드비전의 대답입니다. 대한민국 80만 후원자가 함께 만든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세요. 후원을 멈추는 후원, 월드비전.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7: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고민은
8: 하나.
7: 같이 더 나은 선택
8: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9: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0: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서는 중소기업의 마케팅 비용 절감을 위한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지원 대상으로는 지자체 인증 브랜드 보유 기업을 포함한 혁신형 중소기업이며, 지원 혜택으로는 방송 광고비 70% 할인 또는 정상가로 구매 시 보너스 250% 송출입니다. 연중 상시 모집으로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형 중소기업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2: 지금 시각이 6시 10분 24초 막 지났습니다. 퇴근길 톡톡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오시면 보이는 라디오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댓글창으로 소통하셔도 되겠고,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이어서 오늘도 티켓 이벤트 이어갑니다. 관객으로 참여한 어린이들이 직접 무대에 올라서 배우와 함께 게임도 하고 체험도 하는 참여형 공연인데요. 아빠와 난 초등 1학년이라는 공연입니다. 이게 36개월 이상 관람할 수 있고요. 새로운 환경, 새 학년을 앞둔 아이들한테 자신감을 전해주는 가족 공연입니다. 아이들 키우고 있는 가정에 적극 추천하는 공연이고요. 울산 공연은 10월 23일과 24일 각각 2회씩 모두 4차례 열리는데, 이 중에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관람하실 수 있게 저희가 조율해드리거든요. 티켓 필요하신 분들 샵 2848번으로 저요라는 말머리 붙여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1인당 2장의 티켓을 선물로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퀴즈도 드릴게요. 가을이면 한글의 소중함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데요. 한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자 가운데는 6개의 점을 조합해서 글자를 표현하는 문자도 있습니다. 이 문자를 만든 사람이 박두성 선생인데요. 배우기 쉽고 점의 수가 적으면서도 서로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문자를 하나하나 만들어갔습니다. 1926년 11월 4일 세상에 나온 이 문자에는 훈민정음의 이름을 본떠 붙인 이름이 있어요.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 이름, 뭐라고 부를까요? 1번 훈맹정음, 2번 층간소음.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3: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 동해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요리 초보도 셰프처럼 비비푸드에서 만능 표고버섯 맛간장과 대게 맛간장 세트, 지친 일상에 특별한 쉼표를 찍으세요. 프라이빗한 힐링을 약속하는 포항 알데아 펜션에서 1일 주중 숙박권,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앤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2주의 기적을 드립니다. 삼산동 디파인 다이어트 센터에서 1개월

0: 이용권과 개인 PT 3회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Like I got night life 몇 번이고
1: 부딪혀감 없이 fight or flight 벽을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순간을 더 즐겁고 건강하게 행복한 먹양상담실 문을 열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는 수의사 선생님과 함께 강아지, 고양이를 비롯한 반려동물의 건강과 행동, 생활에 대한 궁금증들 풀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께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샵 2848 혹은 울산 MBC 홈페이지 퇴근길 톡톡 게시판에 질문들 남겨주시고요. 오늘 주제는 강아지 이빨 관리. 심화편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아지 전문가 천봉수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세요. 천봉수 원장입니다.
1: 네, 지난주에 저희가 강아지 이빨 건강 관리 기본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래서 청취자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네. 2078번 쓰시는 분께서, 우리 강아지는 매일 양치합니다. 진짜 열심히 닦아주거든요. 그런데도 매번 입냄새가 나고 누렇게 치석이 보여요. 그리고 양치시킬 때 잇몸에서 종종 피가 나기도 합니다. 강아지용 칫솔로 살살 문질러주는 거 말고는 없는데 양치 방법이 잘못된 건지 잇몸이 이미 많이 상한 건지 뭐가 문제일까요? 하셨어요.
2: 네, 그 매일 양치를 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매일 양치를 해주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잇몸에서 피가 나고 냄새가 난다면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짚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양치를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양치 방법에는 딱히 왕도가 있지는 않습니다.
1: 네.
2: 그 치석이 만들어지기 전에의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침 이렇게 섞여 있는 것들을 제거를 해주는 행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냥 열심히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1: 네.
2: 청취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것 중에 제일 중요한 힌트가 잇몸에서 피가 난다 있는데,
1: 예.
2: 그건 잇몸에 염증이 있다는 뜻이에요.
1: 이미 상해 있다는 거군요.
2: 네. 그리고 냄새가 좀 난다는 거는 일단 치조골 쪽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이 조금 드네요.
1: 치아를 받치고 있는 뼈 말씀하시는 거죠?
2: 네, 맞습니다. 겉에서 봤을 때는 좀 멀쩡해 보이거나 그렇게 심하지 않아 보여도 안쪽에 염증이 심하거나 하면 냄새가 나거나 그다음에 잇몸이 염증이 잘 가라앉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1: 그리고 최근에는 광고 보면 스프레이로 뿌리기만 해도 치석이 사라집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요?
2: 그게 정말 효과가 많았으면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할 텐데, 아. 우리도 양치라는 그런 고전적인 방법을 택한다는 것은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뜻이겠죠.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강아지 이빨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또 나눠볼 텐데요. 강아지가 종별로 입 크기도 좀 다르고 치아 배열도 좀 다르잖아요. 이런 차이가 혹시 질환이 생기는데 얼마나 영향을 주나요?
2: 맞아요. 구강 구조에 따라서 치아 질환 발생 가능성은 좀 달라질 수 있는데요. 핵심은 얼마나 치아가 다닥다닥 붙어 있냐는 거죠. 치아의 배치가 조밀하면 음식물 찌꺼기가 치아 사이에 낄 가능성이 높아지고,
1: 네.
2: 양치나 이런 씹는 행위를 통해서 찌꺼기가 빠질 가능성도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치석이 더 잘 쌓이고 치은염이나 치주염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1: 그 말씀은 약간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더 잘 생길 수 있다.
2: 아무래도 큰 애들보다는 작은 애들이 치아가 더 붙어 있을 수 있으니까요.
1: 그러면은 이빨이나 잇몸에 질환이 생기면 강아지는 어느 정도의 통증 그리고 어느 정도의 불편함을 겪는 거예요?
2: 이것도 정도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치통이 좀 있으면 뭐 밥도 잘 못 먹고 되게 열이 나기도 하고 되게 아프잖아요.
1: 네.
2: 근데 강아지들은 자기 이빨이 막 빠지는데도 밥을 잘 먹는 애들이 생각외로 굉장히 많아요.
1: 오.
2: 네. 그래서 근데 뭐 이거야 이제 그 개개인의 그 통증에 대한 감도 차이는 좀 있겠지만 그래도 밥을 그러니까 치과 질환이 되게 심한 상태를 판단하는 기준이 얘가 밥을 안 먹고 통증을 표현하는 것만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1: 아, 그러면은 보호자는 대체 어떤 변화를 보고 얘 지금 이빨이 많이 불편하구나, 잇몸이 불편하구나 이런 걸 알아챌 수가 있을 걸까요?
2: 초기에는 좀 알기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 초기의 증상은 잇몸에서 그 피가 나는 것을 보고 알 수가 있습니다.

0: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치아를 닦아주시는 분은 잇몸에서 피가 나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1: 그렇죠.
0: 예, 그렇지 않으신 분은 요 단계에서 체크하기가 되게 힘들다는 거죠. 예. 조금 진행되게 되면 이제 통증이 조금씩 나타나는데 그렇게 밥을 안 먹을 정도로 심각한 통증보다는 좀 불편해하거나 비비거나 하는 그런 행위라든지 냄새가 좀 날 수가 있고요. 점점 심해져서 치조골까지 문제를 일으키면 이제 문제가 점점 심각해지는데 치아가 박혀있는 이 뼈가 녹기 시작을 합니다.
1: 아, 사람이랑 비슷하네요.
0: 네, 그런데 훨씬 심해져서 병원에 와요.
1: 어떻게 심해지나요?
0: 그러니까 아무래도 증상이 많이 진행돼서 병원에 와서 이미 치석과 치아와 막 하나가 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네. 훨씬 많은 거죠. 사람은 그 정도 돼서 병원에 가지는
1: 그렇죠.
0: 않잖아요.
1: 그렇죠. 그러면은 그런 정도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0: 치조골에 문제가 생겨서 치아가 많이 흔들리는 경우는 안타깝지만 치아를 살릴 수는 없어요.
1: 그냥 다 뽑아야 되는
0: 거예요? 네. 발치를 해줘야 돼요. 이게 진행되면 어떻게 되냐면 아래턱 같은 경우는 아래 이빨을 잡고 있는 치조골이 하악골이거든요. 네. 아래 턱뼈가 녹아서 부러지기도 하고요.
1: 와, 그러면 입이 잘 안 다물어지는 경우도 있겠네요.
0: 네. 완전히 이 씹는 걸 못해 입을 벌리고 계속 침만 흘리고 밥을 못 먹게 되겠죠.
1: 예.
0: 그리고 위턱 같은 경우는 이제 치조골과 비강과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네. 그 염증으로 인해서 이런 그런 농성 분비물이 코에서 나오거나 부비동염이 생기거나 눈 아래에 있는 피부에서 터져 나오기도 하고요.
1: 아이고, 예. 실제로 그 정도로 심각한 강아지들이 있어요?
0: 네, 꽤 많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좀 사람보다는 좀 더 심각해져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1: 발치를 하게 되면 강아지 같은 경우는 괜찮아요? 먹이 활동이나 이런 것들이요?
0: 그렇죠. 이제 치아라는 이 구조물이 결국은 씹기 위한 도구로서 있는 건데
1: 네.
0: 이것이 사라지면 씹는 기능에 장애를 줄 수가 있겠죠, 당연히.
1: 강아지는 씹어먹는군요.
0: 네. 그런데 이제 발치라는 이 행위를 한다라는 거는 그 정도로 치아가 많이 안 좋다라는 뜻인 거고
1: 네.
0: 그런 치아는 이미 기능을 소실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어차피 씹지 못하는 그런 치아일 거고 그리고 이 치아가 남아있음으로 해서 통증과 염증과 다른 불편함을 많이 주는 거기 때문에
1: 통증만큼은 덜 수 있다.
0: 그렇죠.
1: 염증 반응과
0: 그리고 이제 점점 심해져서 턱뼈가 녹는다든지 이런 것도 이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1: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강아지는 진짜 양치를 진짜 꾸준히 잘해 주셔야겠군요.
0: 네, 맞습니다.
1: 저희 고양이가 얼마 전에 발치 수술을 했거든요.
0: 예.
1: 하고 나서 펜타닐 패치를 붙여 주시더라고요.
0: 네.
1: 상당히 그게 그러면 고통이 상당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0: 네.
1: 강아지는 그렇게 발치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거나 한 이후에는 보호자가 어떤 그 관리를 집에서 해줘야 돼요? 통증이 어느 정도 될까요?
0: 단순한 스케일링을 하는 정도라면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1: 네.
0: 그냥 잇몸이 좀 붓는 정도고 그런 경우는 집에서 한 3일 정도만 좀 양치를 자제하시고 그 이후부터는 정상적인 생활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치아가 굉장히 안 좋아서 이빨을 이제 뽑는 경우에 특히나 어금니 쪽 이빨은 한 번에 안 뽑혀서 조각조각 내서 뽑아야 될 수 있고
1: 네.
0: 밑에 턱뼈를 갈아내야 될 수도 있고 잇몸을 절개를 해서 드러내고
1: 네.
0: 그런 과정을 하는 다시 꼬매고 이런 과정들이 들어가거든요.
1: 사람 사랑니 빼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이네요.
0: 아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 예.
0: 예. 그래서 특히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많이 흔들리지 않은 치아를 염증 때문에 이제 뽑아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1: 네.
0: 그러면 이제 그 단단함 정도는 거의 생리에 가까운 거죠. 이러면 굉장히 이제 통증도 많고 힘든데 되게 많이 흔들려서 이미 거의 뭐 뽑혀져 있는 치아 같은 경우는 제거하고 통증이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1: 그렇게 치과 치료를 받고 나면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기억도 상당하잖아요. 병원에 대해서 트라우마도 많이 생길 것 같고 그런데 그러려면 다시 그 치료를 안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0: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치과 치료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관리를 이어나가야 하는 걸까요?
0: 굉장히 고전적인 답변이긴 하지만 이거밖에 없어요. 양치. 네. 이제 치석이 생기는 원리가 음식물 찌꺼기와 세균과 이런 것들이 이제 24시간 정도 지나면서 점점 이제 플라그가 되고 이게 치석으로 바뀌는 건데
1: 네.
0: 그게

0: 것들이 있어요. 네. 뭐 이제 지방에서 추출한 어떤 그런 물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도움이 되긴 합니다. 그렇지만 주와 객이 바뀌어서는 안 되겠죠.
1: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네.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발치나 스케일링이든 마취를 하는 거잖아요. 마취가 꼭 필요한 거죠. 그 치과 같은 경우에는 알겠어요. 조금 전에 원장님께서 너무나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셔서 마취가 네. 필요하겠구나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스케일링은 어떻습니까?
0: 이제 강아지가 정말 내가 스케일링을 해야 된다는 걸 잘 인지하고 우리한테 협조를 해주고 입을 벌리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주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되게 소리도 나고 무섭잖아요. 네. 그러면 애들이 움직이면 부상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1: 그래서
0: 네. 그리고 스케일링이 단순하게 겉에 있는 치석만 제거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좀 경미한 경우고요. 좀 예. 심하면 이제 잇몸 안쪽에 있는 치석까지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런 건 굉장히 통증을 많이 수반하기 때문에 마취라는 행위를 안 하고 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1: 네. 이제 병원에서 치료 건강검진을 했을 때 치과 검진을 했을 때 이를 빼야 합니다. 라는 진단을 받으신 보호자라면 조금 전에까지 설명해 주신 게 너무 무섭거든요.
0: 네.
1: 턱뼈가 시술하다가 약간 뭐 부러질 수도 있고 또 나중에 씹는 게 문제가 될 수도 있고라고 하셔서 좀 많이 망설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보호자께서는 이런 진단을 받는다면 어떤 점을 가장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까요?
0: 일단 시술하다가 부러지는 경우보다는 네. 이 질병이 진행돼서 턱뼈가 많이 녹아서 턱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다라는 걸 먼저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결국 이제 병원에 오셔가지고 이제 이빨을 뽑는 보호자분들 우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제 우리 애는 어떻게 씹어요? 이제 어떡해요? 뭐 그러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요.
1: 네.
0: 발치를 한두 개만 하는 경우보다는 한 번 할 때 막 10개 이상씩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네. 보이는데 이제 맞아요. 그 부분 저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데 이제 우리 애가 치아를 잃는다는 것에 너무 집중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이 남아있는 치아가 이제 기능도 없는데 우리 강아지를 매일 통증이 있는 삶을 살게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통증 없는 편안한 삶을 되찾아주는 치료라는 점에 조금 주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강아지는 아직 임플란트 이런 게 없는 거죠?
0: 임플란트 있습니다.
1: 아, 있어요?
0: 네네. 얼마나 실효성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좀 논란이 있지만 예. 그래도 점점 그런 이제 진보된 의학을 도입을 하고 있죠.
1: 잇몸만 남아있는 경우 이빨 빼고 나서요. 그 이후에는 식단 관리든지 사료 어떻게 줘야 돼요?
0: 아무래도 씹는 기능이 떨어져 있다 보니까 네. 이제 그냥 삼키게 되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좀 큰 거보다는 자잘한 크기가 작은 사료를 주시는 게 좋고
1: 예.
0: 그리고 좀 따뜻한 물 같은 데 불려가지고 그냥 삼켜도 크게 걸리거나 불편함이 없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 부드럽게 해서 맞습니다. 주시는 게 좋겠군요. 알겠습니다. 끝으로 또 강아지 보호자께 이것만큼은 꼭 유념해주세요 하시는 내용이 있으실까요?
0: 매일매일 그리고 하루에 밥 먹이는 횟수만큼 그렇게 양치를 계속 해주는 습관을 가지신다면 치과 때문에 병원에 오시는 일은 많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아지 전문가 천봉수 원장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MBC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매년 1만 건 이상의 산악사고가 발생하고 있는데요. 산악사고의 유형을 살펴보면 조난과 실족으로 인한 사고 건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5: 도로가 없는 산에서 발생한 긴급상황 어떻게 신고할까요?
4: 산행 중 보이는 국가 지정 번호판을 미리 확인하세요. 위치 표시 번호가 한글 두 글자와 숫자 8자리로 적혀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정 번호판을 알아두면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구조대와

0: 구급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각각 곳에 국가 지정 번호판이 보이지 않는다면 주소 정보 누리집을 활용합니다. 주소 정보 누리집에 접속해 오른쪽 아래 지도 모양 버튼을 눌러주세요. 내 위치 정보를 공유한 후 나의 위치 지점 번호를 누르면 가장 가까운 국가 지점 번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제가 알려드린 방법으로 안전하게 산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2: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3: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4: 97.5.
5: 네, 지금 시각이 6시 30분 50초 막 지났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가을이면 한글의 소중함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잖아요. 금요일이 또 한글날이기도 하고요. 한글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문자 가운데 6개의 점을 조합해서 글자를 표현한 문자도 있습니다. 이 문자를 만든 사람이 박두성 선생인데요. 배우기 쉽고 점의 수가 적으면서도 서로 헷갈리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세워서 문자를 하나하나 만들어 갔어요. 1926년 11월 4일에 세상에 나온 이 문자에는 훈민정음의 이름 을 본떠 붙인 이름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만든 우리나라 최초의 한글 점자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1번 훈맹정음, 2번 층간소음.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지역 문제 실마리를 찾아가 봅니다. 지방로의 시간여행, 남선영 작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남선영입니다. 저희 지난주에 그 거리에 쓰레기통이 왜 잘 안 보이는지, 또다시 놓으려면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 이런 내용을 살펴봤잖아요. 네. 그 얘기를 나누다가 쓰레기를 버리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 버릴 곳에 주목한 것을 조금 넘어서 버린 뒤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5: 네. 쓰레기를 주제로도 다양하게 이야기를 네. 나눌 수가 있네요.
6: 네.
5: 사실은 과거에도 누군가가 쓰레기를 버렸겠지라는 생각은 미처 못했거든요. 네. 역사 스토리에 관심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생각은 못했는데 네. 언제부터 이런 기록 같은 게 있긴 해요?
6: 아무리 찾아봐도 쓰레기가 언제 처음 생겼는지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운데요.
5: 예?
6: 중요한 전환점을 사람들이 한 곳에 정착해 살기 시작한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물 찌꺼기라거나 재라거나 부서진 도구가 계속 쌓이니까
5: 예.
6: 이걸 어디에 버리지, 어떻게 치우지 이런 고민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쓰레기의 역사는 버리는 것의 역사이면서 함께 살아가는 공간을 관리하는 역사로도 보고 있었는데요. 고고학에서는 이런 생활 쓰레기 퇴적층을 가지고 당시 사람들이 식생활은 어떻게 했는지 어떻게 살아갔는지 이런 알아내는 자료로도 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5: 퇴적층이 있는 거군요.
6: 네, 맞습니다. 네.
5: 그러면은 이게 오랫동안 썩지 않고 남아있는 그런 것들도 있을까요?
6: 네. 이게 썩기 쉬운 부분은 분해가 되는데요.
5: 네.
6: 조개껍데기나 동물 뼈 깨진 그릇 같은 것들이 남아서 이렇게 흔적이 됩니다. 이렇게 생활 찌꺼기가 쌓인 퇴적층을 두고 미든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울산에도 그 패총이라고 부르는 유적이 있잖아요.
5: 네.
6: 이게 조개껍데기가 주로 쌓인 미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5: 미든.
6: 네. 미든. 네, 영어입니다.
5: 패총은 많이 들어봤잖아요.
6: 네. 맞아요.
5: 그런데 아 이것도 쓰레기인 거구나. 먹고 남은 거.
6: 네. 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남아프리카 공화국 해안에 보면 아이저폰테인 원이라고 하는 바위 그늘 유적이 있는데요.
5: 네.
6: 여기에도 사람들이 먹고 남긴 조개 껍데기랑 동물 뼈, 타조 알 껍데기가 쌓여 있습니다. 이게 약 12만 년 전, 11만 3천 년 전에 형성된 퇴적층인데요. 이게 그 신석기 구석기 시대까지 넘어가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사람들의 생활 찌꺼기가 남은 건데요.

0: 시간을 조금 더 돌려서 신석기 시대로 가보면 이런 찌꺼기가 쌓인 흙을 집 짓는 데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1: 버려진 쓰레기가 네. 다시 집을 만드는 재료가 된 거네. 요즘에 말하는 대로 네. 리사이클링.
0: 맞아요. 네. 이게 대표적인 곳이 스코틀랜드 오크니 제도에 있는 신석기 마을 스카라브레라는 곳인데요. 예. 여기는 약 5000년 전 사람들이 살았던 곳입니다. 생활 찌꺼기가 섞인 미든 속에 돌집을 지어서 집 주변을 감싸는 데 활용을 했는데요. 네. 이게 집을 지탱하고 또 추위를 막고 습기를 막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오늘날의 재활용이랑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생활하면서 생긴 부산물을 그래도 집 주변을 쌓는 이런 것으로 다시 활용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예, 저희가 지금 보이는 라디오에서는 그 신석기 시대 마을 스카라브레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생활 쓰레기가 쌓여서 생성된 게 미든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그 당시에는 쓰레기를 한 곳에 모아서 버렸나요?
0: 그렇게 기록된 사례들이 있는데요. 오. 오늘날 튀르키예에 있는 신석기 시대 마을 중에 차타르위크라고 하는 이름의 마을이 있습니다. 네. 집 사이의 빈 공간이나 더 이상 쓰지 않는 집안의 쓰레기를 버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거기에 쌓인 층에서 동물뼈, 뭐 깨진 토기, 재 같은 생활 찌꺼기가 발견 됩니다. 이게 지금처럼 완전히 쓰레기 처리장으로 시설을 갖춘 건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특정 공간이 비면 거기에 쓰레기를 모아버렸던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또 버려진 물건이 대량으로 쌓여서 또 아예 언덕이 된 사례도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었어요.
1: 야, 신석기 시대에 왜 불의 사용이 네. 그 이후에 나온 거잖아요.
0: 맞아요.
1: 그런데도 쓰레기를 이렇게 모아서 버릴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게 신기하네요. 어떤 면에서
0: 그때 분들도 기피를 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예? 약 2000년 전 고대 로마로 가보면요. 지금 이탈리아 로마에 있는 몬테 테스타초라고 하는 인공 언덕에 시초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예? 이게 서기 1세기에서 3세기에 걸쳐서 버려진 운반용 항아리 암포라의 조각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곳인데요. 이 암포라 라는 게 포도주와 올리브유 등을 담아서 운반하던 항아리입니다. 오. 이곳에 쌓인 것이 거의 대부분 로마로 올리브유를 실어 나르던 것이었다고 해요. 지금 예. 사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데
1: 네. 마치 생긴 게 절에 가면 네. 절에 사찰 지붕 같은 거 기와불사라고 하나요? 거기에 네. 보면 기와들이 막 쌓여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0: 맞습니다.
1: 깨진 조각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올려놨네요.
0: 맞습니다. 이게 언덕처럼 쌓여 있는데요. 이 항아리에 무엇을 담았고 어디에 왔는지를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걸 어떻게 알아냈는지를 확인을 해보니까 네. 항아리에 글씨와 도장이 남아있었습니다. 빈 항아리의 무게와 담긴 올리브유의 무게도 있었고요. 거래에 관여한 상인의 이름도 같이 정보처럼 적혀있었습니다. 일부에는 연도를 알아낼 수 있는 기록도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대에 운반된 것이다를 알 수 있었고요. 네. 물품을 운반하고 관리하기 위한 표시가 지금의 이제 무역 자료로 이렇게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1: 네. 예. 항아리에 거래 기록까지 남아있으니까 그 자체로 하나의 역사, 문화, 유적이 될 텐데 네. 왜 그 자리에 이렇게 깨진 항아리들만 지금 거의 성벽같이 생겼거든요.
0: 그렇죠. 네.
1: 왜 이렇게 모아서 버렸을까요?
0: 이게 당시 항구와 창고 구역이 여기 가까이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올리브유를 다른 용기에 옮겨 담은 뒤에 빈 항아리를 창고 뒤편에 모아 버린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것도 아닌
1: 그러니까요.
0: 것으로 보이죠. 이게 발굴된 흔적을 보면 항아리와 조각을 이용해서 가장자리를 받쳐놓고 그 안쪽을 다른 조각으로 천천히 채우면서 층층이 쌓아온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대량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걸 아무렇게 나 버리면은 여기가 공간이 찬다는 거를 생각을 하고서 나름의 방식으로 관리한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1: 네. 그럼 혹시 우리나라에도 버려진 물건을 한 곳에 모아놓은 그런 흔적들이 있을까요?
0: 있습니다. 삼국시대인 백제 유적에서도 확인이 되는데요. 네. 전북 익산의 제석사에서는 화재가 일어난 뒤에 생긴 잔해와 관련된 폐기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절터에서 북쪽으로 약 500m 떨어진 곳에서 발견이 됐는데요. 옛 문헌에 제석사의 화재 이야기가 남아있고 실제 폐기장이 발견이 되면서 이게 기록과 발굴 결과가 일치하는구나 하면서 여기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렸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
1: 불이 난 잔해들을 네. 한 곳에 버린 거네요.
0: 네, 맞습니다.
1: 모아둔 건가? 버린 건가?
0: 모아서 버린 예. 겁니다. 네, 그리고 또 백제 왕궁리의 공방에서는 금속과 유리 제품을 만드는 데 쓴 도관이라던가 재련 찌꺼기도 발견이 됐는데요. 이게 생활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도 있지만 물건을 만들거나 건물을 정리하면서 나오는 과정에서의 폐기물도 이렇게 모아서 버린 기록들이 남아있습니다.
1: 네. 와, 그러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도시 라고 표현할 수 있는 삼국시대 지나서 고려시대, 조선시대 이때 때는 네. 쓰레기를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0: 일단 조선시대 한양으로 먼저 가볼 텐데요. 예. 조선시대 한양에서는 청계천의 쓰레기 관리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네. 여기 그 서울이잖아요. 한양에 사람들이 늘면서 생활 쓰레기가 많이 쌓이고 주변에 산에서 흙과 모래도 같이 흘러들었는데요. 이렇게 되면서 하천 바닥이 점점 높아지니까 비가 오면 물이 자꾸 넘치는 거예요. 예. 생활 쓰레기랑 토사가 쌓이면서 사람들이 사는 곳에 피해를 주니까 여기를 좀 관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네.
1: 그러면은 쌓인 걸 걷어내야 하는 거죠.
0: 네, 영조가 1760년에 청계천 바닥을 대대적으로 파내는 준천 공사를 벌입니다. 오. 한양 주민과 상인들, 지방에서 온 사람들, 임금을 받고 일하는 인부들까지 참여한 아주 큰 공사였는데요. 이게 쓰레기를 치우는 일뿐만 아니라 하천 바닥을 아예 정비를 해서 홍수를 막는 일도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1: 그러면은 이렇게 큰 공사가 되기 전에 네. 함부로 버리지 못하게 규칙을 만들자. 이런 이야기는 없었을까요?
0: 물론 조선시대에도 그런 논의가 있기는 있었습니다. 오. 영조가 공사를 시작한 시기보다 훨씬 전의 이야기인데요. 1444년 세종 때의 일입니다.
1: 역시 세종이군요.
0: 맞습니다. 당시 집현전의 수찬이었던 이선로라는 사람이 청계천에 더럽고 냄새나는 물건을 버리지 못하게 하자. 이걸 법으로 정하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네. 이어서 한성부에서 관청별로 구역을 나눠서 관리하고 사원부도 수시로 단속을 해서 이렇게 막아보자 하는 구체적인 방안 까지 내놨는데요. 네. 이게 오늘날에는 사실 이렇게 쓰레기 처리하면은 환경보호와 관련이 있잖아요. 네. 당시에는 풍수지리상 도성의 물을 맑게 유지해야 우리나라가 강성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 나온 제안이었다고 합니다.
1: 그러면은 그 제안이 실제로 받아들여졌을까요?
0: 아니요. 같은 집현전 학자인 어효첨이라는 사람의 생각이 달랐는데요. 이 사람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줄 뿐만 아니라 이걸 금지해도 실제로 지켜지기 어렵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세종은 이 반대 의견에 조금 힘을 실었었어요. 그래서 금지안을 채택하지 않았고요. 버리지 못하게 하자는 의견과 실제 생활에서 시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보다가 실제 생활에서 시행할 수 없겠구나 해서 이렇게 조금 미뤄졌다고 합니다.
1: 네. 이게 그러면은 우선은 생활 속에서 버리는 쓰레기가 쟁점이 된 때가 있었다는 뜻이네요.
0: 네, 맞습니다.
1: 그러면은 아무데나 버려도 된 건 아니었겠죠.
0: 당연합니다. 네, 그 논쟁과 별개로 한양의 길과 길가 도랑을 관리하는 규정이 따로 있었거든요. 도로나 도랑에 함부로 오물을 버리거나 시설을 망가뜨리면 버린 사람도 그렇고 담당 관리에게도 책임을 묻도록 했습니다. 우와. 그래서 도로 관리를 누가 했는지 봤더니 이걸 한성부가 주관을 했다고 합니다.
1: 그러면은 버린 사람도 네. 지금으로 치면 벌금 같은 걸 받고 네. 관리하는 사람도 쓰레기가 있네 발견이 되면 그 관리하는 주체도 책임을
0: 네. 책임을
1: 물었고요.
0: 맞습니다. 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오물이 오늘날의 일반 생활 쓰레기만을 뜻하는 건 아니고요. 사람의 분뇨처럼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도시 위생이 망가질 수 있는 것도 포함된 개념입니다. 예. 그래도 공공 공간을 더럽히는 행동을 그대로 두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죠.
1: 그러니까요. 유럽은 이런 개념이 없었어서 꽤 이후에까지 없었어서 네. 위생 이야기가 꽤 많잖아요.
0: 맞아요. 냄새
1: 그런데 조선 시대 때는 공공에서는 좀 깔끔하게 관리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있었던 거군요.
0: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재활용 같은 개념도 있었습니다. 조선에서는 다 쓴 종이도 다시 활용을 했는데요. 네. 특히 실록을 편찬하고 남은 자료를 처리하는 방식이 흥미롭습니다. 실록을 만드는 데 사용한 사초와 초고, 그러니까 실록에 실리지 않은 종이 같은 네. 경우에는 민감한 내용이 담겨 있잖아요.
1: 그렇죠.
0: 이걸 그대로 남겨두기는 어렵지만 그때 당시 종이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1: 요즘 같으면 파쇄를 할 텐데.
0: 네.
1: 그게 아니고
0: 다시 쓰는 거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퀴즈를 하나 드리려고 예. 하는데요. 조선에서는 실록 편찬에 사용한 자료의 내용을 없애고 종이를 재활용하기 위해서 세초라는 방법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세초가 어떤 의미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1: 예. 힌트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0: 힌트는 세수, 세안, 세정, 세척 이런 단어와 좀 관련이 있어요.
1: 예. 네. 역사에 적히는 내용 이 결국에 네. 책에 실리지 않고 네. 버려야 하는 건데 종이가 너무 귀해서
0: 맞아요.
1: 이렇게 해서 재활용을 했다는 거죠.
0: 맞습니다.
1: 보기 드립니다. 1번
0: 물에 씻었다.
1: 2번
0: 햇볕에 오래 말렸다.
1: 3번
0: 모래로 덮었다.
1: 자,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보내주시고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시는 동안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0: 네, 박지윤의 가버려 들으셨습니다. 뒤에 다뤄야 할 내용이 더 있어가지고 저희가 노래를 중간에 좀 끊었습니다. 네. 앞서 퀴즈를 드렸는데요. 네. 종이를 재활용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고 썼는지를 드리는 그런 문제였는데
1: 네, 정답은 1번 물에 씻었다입니다. 이 정답 맞춰주신 분 중에 선물 받으실 분은 2994번이시고요. 예? 이 물에 씻은 작업을 새초라고 하는데 이게 완성된 실록이 아니라 실록을 만드는데 사용했던 사초, 초고 등의 내용을 없앤 겁니다. 그 세검정이라는 곳이 따로 있었고요. 오. 종이를 만드는 관청인 조지서로 그 씻은 종이를 다시 보내서 활용을 했습니다.
0: 네. 이게 한지가 약간 질긴 감이 있어서 그런지 그걸 빨아서 다시 썼다니까 그것도 참 재밌네요.
1: 그렇죠.
0: 그런데 워낙 귀하니까 귀하게 조물조물 잘 빨아야 되겠어요.
1: 그래서 새초를 마치면 실록 편찬에 참여한 사람들의 노고를 위로하기 위해서 새초연이라고 하는 잔치도 열었고요. 기록을 완성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정리를 마친 뒤에 다 큰 작업을 네, 이렇게 연을 열었습니다. 네.
0: 그러면은 뭐 재활용 이야기도 나눠봤고요. 네. 남은 쓰레기를 또 수거하는 사람도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1: 네, 이게 궁궐 안에는 청소를 맡는 관직이 따로 있었는데요. 예. 내시부에 소속된 상제라는 관직입니다. 정팔품에 해당하고 6명 정도가 활동을 했는데요. 예. 맡은 업무가 걸레 소재 안에 있는 청소를 하는 거였습니다.
0: 와, 6분이 네. 그 넓은 궁궐을 한다는 거.
1: 네.
0: 사실 그 내시 는 네. 왕의 곁에서 시중 드는 모습만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맞아요. 다른 분들인 거죠?
1: 맞습니다. 이게 왕명을 전달하시는 분도 있고 음식물 감독하시는 분도 있고 궁궐 문 지키시는 분도 있고 청소하시는 분도 계셨던 겁니다. 다만 이분들은 궁궐 안에 청소를 맡았기 때문에 한양 거리나 집집마다 나오는 쓰레기를 거두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0: 그러면은 궁궐 아니라 도시 거리를 청소하는 사람들은요?
1: 조선시대 거리는 분뇨를 처리하는 사람들은 있었고요. 예. 오늘날 환경미화원처럼 도시 청소를 하시는 분들 경우는 1908년 제의 규칙에 따라서 서울에서 처음 나타났다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의 사례는 어떨까고 좀 찾아봤는데요. 14세기 런던에 주민들에게 자기 집 앞의 거리를 깨끗하게 관리할 책임이 생겼습니다. 네. 레이커라 불리는 사람들이 거리에 쓰레기가 나와 있을 때 수레에 싣고 정해진 폐기 장소로 옮기는 역할도 했었는데요. 네. 주민들이 직접 집 앞을 관리하고 수거하는 사람을 둬서 쓰레기를 거두어가는 방식을 14세기 런던에서는 진행 했던 겁니다.
0: 예. 와, 이게 지금 다른 나라에서도 네. 굉장히 그런 쓰레기에 대한 이야기들, 기록들 나오고 있고 치우는 사람도 있었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은 이게 도시 안에서 혹은 뭐 공공장소에서 혹은 주요 장소에서는 쓰레기가 결국엔 치워진 건데 네. 어딘가로 모이는 데는 있을 거잖아요.
1: 네, 맞습니다.
0: 여기쯤에는 쓰레기를 버리자. 우리나라도 뭐 소각장이나 이런 데 들어오면 항상 네. 이슈가 되니까 갈등도 맞아요. 있고요. 사실 이런 문제는요?
1: 이런 문제도 사실은 과거에도 문제가 됐었습니다. 미국으로 가볼 텐데요. 뉴욕의 베런 아이

0: 아일랜드라는 섬에서 19세기 중반부터 폐기물, 동물 사체를 가공하는 공장들이 들어섰습니다. 예. 그래서 도시에서 가져온 것들을 처리하고 이걸 비료로 만들어서 얻어가는 거였는데요. 이게 모든 게 모이는 장소이다 보니까 악취 민원이라던가 민원이 계속해서 이어졌어요. 결국에는 1890년 10월에 뉴욕 주지사가 보건당국에서 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는데 네. 당시 보고서에는 공장에서 나는 냄새가 로커웨이 해변과 주변 동네까지 퍼져서 주민들이 집에서 편히 지내기가 어렵다. 피해를 준다. 이런 내용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래서 공장의 냄새 줄이는 조치를 해라. 그리고 보건당국이 정기적으로 점검하라. 라는 권고를 1800년대에 이미 냈습니다.
1: 네. 그런데 권고잖아요.
0: 네.
1: 강제성이 없네요.
0: 맞습니다. 1896년 브루클린 보건당국의 보고서에도 보면 악취와 민원이 계속된다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설은 필요했지만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다는 점은 현대화도 아주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1: 네. 네. 자, 오늘 저희가 좀 간단하게나마 좀 돌아봤습니다. 쓰레기 처리를 또 어떻게 하는 건지 지난주에 이어서 네. 이야기를 나눴는데 우리나라 그리고 또 심지어 신석기 시대 때도 네. 이런 쓰레기를 모아서 버리는 개념이 있었다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네요. 그리고 거기도 하나의 관광지로 또 지금 알려지고 있는 거잖아요.
0: 맞습니다. 집터로도 알려져 있고요.
1: 네, 신기합니다.
0: 너무 신기합니다.
1: 네. 자, 오늘 지방로의 시간여행, 쓰레기의 역사, 지역의 처리 문제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남선영 작가셨어요.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2: 아,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3: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4: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3: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4: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3: 제조원 현대.

0: 보증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브로 예방합니다. 폐렴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브.
5: 캣박시브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정보는 한국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심의필.
6: 저기요, 몇 층이에요?
7: 32층이요.
6: 난 280층이요.
8: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9: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1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1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고.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네, 오늘 퀴즈 정답 1번 훈맹정음이었습니다. 자, 선물 받아가실 분 2994번님께 범서온천 이용권, 3521번님께 SO1 주유권 드리고요. 앞서 가을 풍경 사진으로 보내달라 말씀을 드렸는데 1970번님께서 서해안 낙조 보면서 찍은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백화점 상품권 선물로 챙겨드릴게요. 자, 오늘 끝곡은 뜨거운 여름밤은 가고 남은 건 볼품 없지만 잔나비의 곡으로 골랐고요. 내일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사회복지 공동모험회 사무처장 양호영입니다. 부자의 기준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지금껏 기부 현장에서 만난 진정한 부자는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살아오신 김춘희 할머님은 생의 마지막 순간 전 재산인 옥탑방 전세금 1,500만 원을 더 어려운 이웃에게 유산기부로 남기셨습니다. 또 다른 기부자인 인천 괭이부리 마을 주민들도 폐지와 고철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면서 매일 조금씩 모은 돈으로 해마다 더 어려운 이웃을 돕고 있습니다. 부자는 가진 것의 크기가 아니라 나눌 수 있는 마음의 크기로 완성됩니다. 나눔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생각났을 때 바로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눔의 시작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세일.
1: 가을 햇살 품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예농협 하나로마트 1원에서 펼쳐집니다. 울산 대표 농산물 배와 함께 소중한 추억이 될 이번 축제는 농산물 직거래장터와 울산배 품평회, 울산배 전시와 글로벌 퓨전 배유리 경연대회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함께 장민호, 홍성윤, 지원희, 정혜은 등이 선보이는 개막식 축하 무대도 펼쳐집니다. 풍요로운 가을의 추억을 함께할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2: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파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3: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저녁엔 뉴스.
1: 안녕하십니까. MBC 저녁엔 뉴스입니다. 국회에 나가 국민들에게 입장을 설명하겠다던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늘 국정감사에서 작심한 듯 자신의 생각을 밝혔습니다. 특히 대법관 제청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권에 관여할 수 없다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변윤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길어지는 대법관 공백부터 사과했습니다. 피감기관인 대법원 기관장 자격으로 준비해온 인사말이었습니다.
3: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2: 그러나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이유로는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들었습니다.
3: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삼권 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2: 대법관 후보 추천을 두고 청와대와의 협의와 제재청 요구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선 미리 써온 원고를 품에서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3: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2: 대법원장의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고 헌법상 이를 강요할 근거도 없단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을 협의해 온 것에 대해선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서였다.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존중해왔다며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 대법관 제청 문제를 집중 추궁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라고 직격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1: 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원인 박균택 의원은 오늘 국감장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제청권이 대통령 임명권 위에 있다고 본다면 매우 착각이라며 제재청 거부는 헌법 규정에 대한 구체적 위반이기 때문에 충분히 탄핵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대법관 쇼핑하려고 특정인을 제청할 때까지 고집하면서 특정 대법관 관을 제청하라고 협박하고 압박하는 것이 헌법상 허용이 되는가라고 물으며 대법원장의 제청권이 형해화, 즉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청와대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석인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제재청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꺼내들었습니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오늘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법관 제재청 논의 진척 상황을 묻는 질문에 기존에 밝혔던 입장을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서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 수석 대변인은 이어 대법원장도 대법관의 장기 공석으로 인한 국민의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제재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이 최근 금융기관들에서 이어지고 있는 AI 해킹 사건에 대해 정식 수사에 나섰습니다.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린 경찰은 이번 사건이 최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해야 하는 중대범죄인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승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4: 경찰이 최근 발생한 금융기관 AI 해킹 사건에 대한 내사를 정식 수사로 전환했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인해 해당 범죄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공지했습니다. 국수본은 또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경찰청 사이버테러 수사대를 전담 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사이버테러 대응과장을 팀장으로 하는 28명 규모로 수사팀을 꾸렸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에 통보할 사안에 해당하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 핵심 기반 또는 전자금융 기반 시설을 해킹한 사이버 범죄는 중수청 통보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AI 해킹 대상이 된 금융기관들이 국가 핵심 기반은 아니지만 전자금융 기반 시설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금융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한편 시중은행 공격에 쓰인 IP 중 일부가 카카오뱅크와 K뱅크, 토스뱅크 서버에도 접근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신한은행 등을 공격한 IP가 올해 1월부터 수차례 이들 은행에도 접속을 시도했지만 세 은행 모두에서 정보 유출 등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공격에 사용된 IP 주소 28개를 특정해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금융사에 점검 사항을 담은 체크리스트를 배포해 모레까지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1: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내리고 앞으로 한 달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 대응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고객 돈이 빠져나가는 등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대출 사기나 보상 사칭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치킨업계의 가격 담합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늘 BHC, BBQ, 교촌치킨 본사에 인력을 보내 현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육계 가격이 떨어졌는데도 치킨 메뉴 가격은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논란이 확산되자 조사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인건비와 물류비, 부자재 비용, 배달 플랫폼 수수료 등 각종 비용이 상승한 만큼 육계 가격 만으로 최종 판매가를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영화 암살자들 출연 배우를 향한 비난과 공격이 심화되면서 경찰이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오늘 오후 유 씨 소속사로부터 신변 보호 요청을 접수하고 안전조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소속사 측과 협의를 거쳐 관할 파출소에 순찰 강화 공문을 보내고 스마트워치 제공 등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사업자는 회원 탈퇴나 가입 취소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쉬운 곳에 배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습니다. 공정위는 오늘 다크 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배포했습니다. 다크 패턴은 온라인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유도해 비합리적인 소비를 하게 만드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공기가 꽤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0도, 춘천 5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일부 내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린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24도, 광주와 부산 25도 등 전국이 21도에서 25도로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상청은 모레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기온차가 크겠다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5: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

0: 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7시 10분입니다.
2: 거침없는 시사, 그리고 유쾌한 시사.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0: 조성원의 뉴스 하이킥 현재 시각 7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질문이나 피드백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한 분께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문자 번호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듭니다. 여권 내부에서 검찰 개혁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파의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3부에는 청와대 출입하는 장윤선 기자에게 청와대 분위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증언 선서를 거부한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제재청과 관련해서는 일부 답변을 하긴 했는데요. 대법관 제재청부터 업무 추진비 허위 기재 그리고 주요 내란 혐의 사건 재판 지연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민의 의문에 충분히 답을 하고 있을까요? 4부에 박판규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2: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환자경험평가 참여로 의료가 나아요. 이제는 당신 차례. Now You.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함께합니다.
1: 때론 순하게, 때론 독하게, 무엇보다 시원하게. 평일 저녁 6시 5분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
2: 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3부는 장윤선 취재 편의점 정치 전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3: 네, 안녕하십니까?
2: 이 취재 편의점에서 네. 우상호 지사를 인터뷰를 했는데 네. 이 영상이 또 화제였습니다. 왜냐? 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공유를 했어요.
3: 네, 리트윗을 하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런데 그게 저희 영상이 아니라
2: 아, 그래요?
3: 그 요새 그걸 누가 뭐 얘기를 하던데 그 이렇게 뭐 쇼츠 사냥꾼 이렇게 표현하던데 엄청나게 저희가 많이
2: 자르죠.
3: 예, 네. 인용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가 아니라 딴 팀 거여서
2: 아, 그래요?
3: 조회수에 아무 영향이 없습니다.
2: 아, 진짜요?
3: 지금이라도 대통령님 저희 걸로 다시 한번
2: 아니 근데 그래도 거기에 취재 편의점 이렇게 네, 써 있더라고요.
3: 그렇죠. 예, 엄청난 바이럴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거를 우리 기사로 표현하면 인용 보도? 예.
2: 그렇죠.
3: 예, 인용 보도를 엄청 많이 아이 그리고 또 MBC 뉴스 데스크에서도 인용 보도 해 주시고
2: 하시고
3: 예. 네. 저희가 이번에 발딱 섰습니다.
2: 알겠습니다.
3: 네.
2: 자, 거기서 이제 우상호 지사가 비서실장 인선 관련해서도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후임 기준이 강훈식 실장이면 구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인터뷰를 했잖아요.
3: 네, 네.
2: 그래서 인사가 그래서 늦어지는 겁니까? 그러면?
3: 그러니까 뭐 정말 우상호 지사가 네. 정무수석 때는 할 수 없었던 차마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를 저희 취재 편의점과 인터뷰에서 그야말로 대방출.
2: 그렇죠.
3: 속이 다 후련하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몇 가지 쟁점에 대해서 힘주어 이야기했는데 뭐 네. 검찰개혁, 뭐 청와대 인사 문제, 뭐 지지율 관련 특히 지지율은 지금 이렇지만 연말까지 완만하게 상승할 거다. 그래서 지지율 오르면 또 한 번 더 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2: 네.
3: 그러니까 뭐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그중에서 가장 힘주어 이야기한 것이 바로 강훈식 비서실장 후임 인선과 관련된 것이었어요.
2: 네, 네.
3: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내려오는데 요거는 이제 그 안 나간 겁니다. 방송에 안 나간 이야기. 방송에 안 나간 이야기인데 예. 뭐 엄청나게 밭글이 돌고 있잖아요. 지금
2: 그렇죠,
3: 순간에도
2: 그렇죠.
3: 뭐 네. 후임 누가 된다, 생년월일, 뭐 경력 해가지고 저는 어떤 건 이거 청와대 발표인가? 라고 착각할 네. 정도로 아주 잘 정돈.
2: 아주 잘, 예, 자세히.
3: 예, 자세히. 잘 정돈된 네. 정부 문건 같은 그런 밭글도 돌아요. 그래서 어떤 기자는 이거 청와대에서 만들어 돌리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기자도 있을 정도인데
2: 네.
3: 다 틀렸다.
2: 아, 다 아니다.
3: 예, 밭글 믿지 마라. 왜? 이재명 대통령의 스타일은 특히 강훈식 비서실장에 대한 그 신뢰도 그다음에 이제 같이 해온 뭐 라포 이런 게 엄청나기 때문에 쉽게 못 고른다. 그래서 강훈식이 기준이면 안 될 걸. 특히 최소한 몇 주 이상. 그러니까 지금 국감 들어갔지 않습니까?
2: 네.
3: 국감 정도는 아마 강훈식 실장이 마크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최소 몇 주 정도는 더 있어야 될 거고. 그럼 유임입니까? 어떻게 유임을 하냐? 정치부 기자 1박 2일에 이러면서 이제 쫑커도 주시고 했는데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잖아요.
2: 네네.
3: 그러니까 뭐 과거에 보면 대충 간 보려고 뭐 어떤 매체한테 흘려가지고 뭐 간을 본 다음에 아니다 싶으면 이제 걷어들이고
2: 그렇죠.
3: 뭐 이런 왕왕 그런 경우가 있는데
2: 일부러
3: 이번에는
2: 흘렸다가
3: 그렇죠.
2: 여론
3: 네,
2: 한번 보고
3: 예,
2: 아니구나 싶으면
3: 예,
2: 딱 정리하고
3: 이런 게 있었는데 네. 지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정면으로 비서실장 인선과 관련해서 홍보수석이 브리핑을 했기 때문에 뭐 유임으로 걷어들이는 건 말도 안 되고 이제 조만간 정리는 할 텐데 근데 대통령이 아무하고도 상의 안 할 거다. 뭐 일각에서 국민의힘에서 뭐 김현지 설 뭐 등등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2: 그렇죠.
3: 근데 그거는 청와대 사정을 정말 모르고 두 번째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을 모르고 하는 소리다. 청와대 안에서 아니오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강훈식이고 그리고 또 인사에 관한 한 김현지 실장이 개입하는 룸이 1도 없다. 그 정리된 지 상당히 오래됐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단 둘이 결정한다. 강훈식, 이재명. 그 밖에 아무도 모른다. 예, 일체 알 수가 없다. 내 말이 맞을걸?
2: 그게 이 우상호 지사 얘기인 거죠.
3: 그렇습니다. 우상호 지사가 방송이 끝난 다음에 카메라 왜 그렇잖아요. 정치인들이 카메라 꺼진 다음에 진짜 꺼내놓는 정치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 딱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근데 그럴 것 같다. 왜냐하면 제가 밭글 취재를 쭉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름이 돌 때마다 제가 또 다 전화해서 확인을 했어요. 또 우리 꼼꼼하게 취재하는 편이라.
2: 아니 본인한테요?
3: 네. 네.
2: 아 뭐 연락이라도 뭐, 받았느냐.
3: 그렇죠. 밭글에 나온 명단. 뭐 1번, 2번, 3번 넘버링 해가면서 다 물어봤는데 김민기 전 국회 사무총장 더불어민주당 3선 국회의원이고 마지막 상임위가 국토위원장이셨어요. 기자들하고 납보도 좋으시고 대신에 뭐랄까 이렇게 딱딱 끊어지는 스타일이에요. 뭐 뭉개고 뭉치고 이런 게 없어요. 오르면 옳고 틀리면 틀리고 딱딱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그 김민기 총장이 일하는 게 아주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비상계엄 내란 때 막 민주당 의원들이 난리 쳤잖아요. 그 양반이 뭘 했냐면은 국회의장에게 욕한 사람 명단을 작성한 사람이에요. 누가 뭐뭐라며 뭐뭐라고 욕했다.
2: 무지하게 꼼꼼하시네.
3: 예, 이 사람의 욕설은 무엇이었다. 이거를 다 기록한 게 김민기 총장이에요. 네. 네,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 사람이 가면은 굉장히 지금의 이런 여러 가지 난제를 좀 극복할 수 있다.
2: 하마평이 좀 돌았어요?
3: 네. 많이 돌았죠. 그랬는데 전화는 안 받으세요. 그래서 임명인가? 그랬더니 주변에 더 취재를 한 뎁스 더 들어가서 해봤더니 독일 특임 대사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마 본인이 거절했을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무수석으로는 최재성 네. 전 의원이 돌았어요. 근데 그분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미 정무수석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전화했더니 아휴 한번 했으면 됐지 뭘 또 해. 이게 첫마디였고 이제 이분의 워딩으로 제가 전해드릴 수 있는 취재 내용은

0: 부르는 일이 없을 것이고 가는 일도 없을 겁니다. 어. 네, 부르는 일도 없고 가는 일도 없다. 무슨 얘기냐? 수석으로는 안 간다. 그러니까 조금 승진해서 뭐 비서실장, 뭐 실장급이라면 모르겠으나 이제 그 수석으로 또 가진 않는다라는 뉘앙스
1: 이미 한번 해봤기 때문에
0: 예, 굉장히 네. 강력하게 받았고 뭐 그밖에 여러 취재 내용이 있지만 그거 제가 방송에서 다 전해드리기 조금 부적절할 것 같아서 그렇고요. 그밖에 다른 분들 다 취재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내린 결론은 네. 우상호가 옳구나. 예, 우상호가 맞았다. 그래서 지금 밖을 뭐 여러 기자들 특히 이제 이런 내용은 오늘 아침에도 제가 어떤 후배 기자한테 연락을 받았어요. 선배 오늘 이거 발표한답니다. 몇 시에? 그래서 아마 10시 할 것 같습니다. 야 이거 어저께도 나온 얘긴데 아 그렇습니까?
1: 아니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지금 인사가 늦어지니까
0: 맞아요. 네.
1: 아니 그래서 이제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아예 국감 끝날고 할 것 같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0: 그 가능성이 그렇죠. 왜냐하면 이미 이제 딱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 시즌에 선수 교체는 굉장히 정부로서도 부담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야당의 공세는 부를 것도 뻔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엄한 사람을 그 투입했다가 또 오히려 또 방어가 안 돼가지고 지금 뭐 소폭도 지금 대동소이 이어지고는 있으나 물론 연말까지는 올라간다고 하니까 근데 여기서 자칫 또 해서 미끄러지면 큰일 나기 때문에 지금은 상황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청와대도 그걸 너무 잘 알아서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길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최소 3주 얘기했으니까요. 지켜보도록 하죠. 우상호 지사가 맞는지 틀린지 지금 강원도 도민들 많이 듣고 계실 텐데.
1: 알겠습니다. 예. 자 본격적으로 네. 오늘 꼭 물어봐야 될 질문. 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요 며칠 사이에 계속 SNS에 글을 계속 올렸어요.
0: 네.
1: 메시지가 거의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검찰개혁 강경론자들에 네. 대한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고 계시고 지금 청와대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0: 예. 그 강경론자라고 하면 그분들이 싫어하세요. 원칙론자.
1: 아, 원칙론자.
0: 네, 이렇게 표현을
1: 일부에서는 뭐 근본주의자라고도 네. 하시더라고요.
0: 네. 뭐 그렇죠.
1: 여러 가지
0: 이제 표현들이 있는데 그 고독하고 외로운 싸움을 시작했다.
1: 이 정도면 전면전이에요?
0: 그렇죠. 전면전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본인이 돌파해야 되는 외로운 싸움이다. 이제 이렇게 다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권의 주요 정치인들 취재를 해 보면 이건 결심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이렇게 돌파하지 않으면 이거 안 된다 또. 흔들리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왜냐하면 인사권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김지용 후보자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 태클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심지어 대통령이 한 수 접었어요. 접어서 그럼 한번 재검증을 해보자. 친윤 논란 초반에. 했더니 오히려 그게 아니라 최은순 씨에 대한 그 재기수사 명령을 해가지고 오히려 네. 좌천됐던
1: 장모 수사.
0: 예, 그러니까 누구냐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 이 그 모해 위증 사건이 있었는데 네네. 이 사건에 대해서 이거는 그때가 언제냐면 2020년 그야말로 윤석열 그렇죠. 그 검찰총장의 네. 위세가 아주 그냥 하늘을 찌를 때였기 때문에 다들 설설설 이럴 때였는데 그때 재기수사 명령을 내린 것은 상당히 의로운 검사다. 그래서 제가 또 이걸 검증하려고 정대택 회장이라고 있어요. 최은순 씨하고 24년째 24년째 네. 법정 투쟁을 하고 계시는 네. 분인데 이분을 저희가 취재 편의점에 모셔서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네. 그는 의로운 검사다. 그는 의로운 검사고 그때 그런 결정을 내려서 자기는 야 검찰 안에 이런 사람이 있네. 왜냐하면 그땐 본인이 이제 기각 또는 적이었대요. 별명이. 그러니까 계속 그 검찰에 뭘 네. 해도 계속 그런 뭔가 이 저 뭐 기소를 해서 수사한다거나 네.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 복판에 했던 분이라서 이분은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분이다 이제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등 뒤에서 총알이 날아온다고 주장하는 추미애 경기도지사 같은 분들이 계시니까 여기에서 뭔가 끊어내지 않으면 대통령의 인사권을 계속 흔들 걸로 보이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SNS를 잘 살펴보시면 몇 가지 흐름을 좀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뭐냐면 그 대통령을 향하여 반대하거나 비판하거나 때로는 욕설하는 사람들의 글을 리트윗을 해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김어준 씨가 지금 대통령의 그 알고리즘 감옥 얘기를 갇혀. 했잖아요. 네. 알고리즘 감옥에 갇혀가지고 본인 우쭈쭈하는 것만 보고 뭔가 오판하고 있다.
1: 들여다 봐야 된다 그래서.
0: 네, 그래서 뭐 상단 뭘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실제로 대통령은 나는 그런 거 아니야. 나 알고리즘에 갇혀 있는 거 아니야. 아. 잘못 보고 있어. 이런 차원에서 보면 심지어 배신자 이재명이 그 명칭이에요.
1: 아, 그, 내가 반대 목소리까지 다 그렇습니다. 듣고 있다라는 거를 그렇죠. 아, 예. 보여주기
0: 실제로,
1: 위해서.
0: 실제로 오. 그 반대자가 막 써놓은 그 욕설들을 리트윗하면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리고 선생님의 심정도 이해합니다. 네, 그런데 네, 이런 네. 면이 있습니다. 이거 언제 했냐면 대장동 사건 때. 예, 본인이 경기도 아.

0: 한다. 그리고 내가 직접 해명한다. 네. 그리고 정면 돌파한다. 이제 이런 선택의 카드로 SNS를 선택한 걸로 보이고 실제로 본인을 살려준 게 SNS였다라고 이제 얼마 전에 SNS도 올리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아마 X는 한동훈 의원보다 더 많이 할 수도 있다. 어떤 기자가 분석했더라고요. 100분의 한 개씩 하루에 10개.
1: 이게 가끔 이렇게 밤늦게도 올리고 이러니까
0: 새벽에도 올리고 뭐
1: 아니,
0: 그러니까 청와대 기자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X에 네. 들어가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으로 검색해서 지금 나온 것 뭐 예. 네. 보고 있죠. 네.
1: 자, 그런데 대통령이 이렇게 메시지를 쏟아내도 네. 뭐 그분들은 이제 기분 나쁘다고 얘기하시는데 이른바 강경론자들, 네. 네. 이른바 근본주의자들 네. 또 그건 원칙주의자들은 네. 전혀 물러설 생각이 지금 없는 거 아닙니까?
0: 그렇죠.
1: 어떻게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전망하세요?
0: 그래서 네. 제가 이제 국회 행안위 위원들 왜냐하면 이거 법사위가 아니에요. 공소청장은 맞아요. 법사위에서 네. 인사청문회를 하고요. 네. 중수청장은 행안위 행안부 소속이기 네. 때문에 행안위에서 합니다. 네. 그래서 행안위 위원들의 판단과 결정이 굉장히 중요해요. 일단 네. 인사청문 위원들이기 때문에
1: 그렇겠죠.
0: 제가 쭉 좀 알아봤는데 대체로 네.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해야 된다라는 분위기가 우세합니다.
1: 여권이요.
0: 네. 뭐 야권이야 뭐.
1: 네, 그렇죠. 네,
0: 빼야 되겠. 당연히 뭐 거기는 네. 인사청문회 안 해도 그냥 뭐 그런 분위기여서 여권이 중요해요. 모두 12명이거든요.
1: 네, 네.
0: 그 이 중에서 한 두 분 정도 그러니까 네. 그 이제 박주민 의원. 저희 취재 편의점에 최초에 출연해서 공개 반대를 한 1호 그렇죠. 정치인이에요. 그런데 네. 이제 친윤 논란, 특히 이제 수사 기소 분리에 부정적이고, 네. 그리고 수사는 꼭 검사가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는 사람이고, 뭐 쭉 이야기를 했었던 분이고, 또 윤건영 의원이 네. 인지 후보자에 대해서 공개 반대 입장을 네. 천명했습니다. 네. 나머지 위원들은 대체로 친명이에요, 친명. 예. 네. 그리고
1: 네, 조국혁 신당 또 있잖아요. 거기 정춘생.
0: 뭐 한 명이에요.
1: 네, 그러니까 한 명. 네, 네, 그러면 총 세 명이네요. 그러니까. 네,
0: 그렇죠. 그래서 표결을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이것도 난망한 의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박지원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1: 그러니까요.
0: 그러지 말고 의총 열어서 그러니까. 당론으로 정하자.
1: 당론으로 정해버려.
0: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러면 또 이거 가지고 또 갈등 사안이 생긴다.
1: 네.
0: 그래서 그냥 의총 열어서 당론으로 결정하자 이런 건데 또 반대할 거예요. 의총장에서도 반대하시는 네. 분들은. 근데 대체로 여의도의 중론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 해야 된다. 그리고 인사청문회를 했는데 영 못 쓰겠네. 저 사람 안 되겠네. 네. 그러면 그때 낙마시켜도 괜찮지 않냐. 지금 링에 올려놓지도 않고 계속 뭐 과거에 너 이랬지 저랬지. 소위 대한민국에서 검찰에 검사장급 이상 고위 법관 한 사람들은 대체로 다 검찰주의자들이라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아니면 차라리 처음부터 경찰을 하든가. 근데 네 명의 후보 가운데 경찰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김지용 후보자고 한 사람은 그 김관정 후보자라고 수원고검장인가 어디 고검장 네네. 출신이고 그리고 한 분은 이제 평검사 7년 한 교수 출신이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은 판사 출신이에요. 문용식이라고 네. 지난번에 이제 김건희 특검 했었던 분이죠. 그래서 사실은 두 분은 빼야 되고 나머지 둘 가운데 하나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경찰은 아예 없었던 네. 거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경찰 통제해야 되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등등을 종합해서 살펴보면 둘 중에 누구를 해야 되는데 뭐 상세히 설명드리긴 어렵겠지만 여러 가지 얽히고 설킨 과거의 인연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제 추미애 대표 사건을 해결하거나 했던 그 김관정 후보를 할 거냐 아니면 이제 친윤 등의 이제 행적이 있었던 이 사람을 할 거냐 누가 더 오르냐 이것은 14일에 있을 인사청문 과정에서 뭐 김지용 후보자도 준비를 세게 해야 되겠죠.
1: 네.
0: 그리고 인청위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래서 그 청문 결과를 보고 네.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 이쪽으로 좀 합리적 결론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1: 청문회에서 어떤 무슨 개인적인 어떤 뭐 비리가 나온다든가 네.
0: 결정적인 하자가 나왔다.
1: 무슨 스캔들이 터진다든가 하지 않으면 네. 대통령은 이건 임명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까지 지금 이렇게까지 지금
0: 그렇죠.
1: SNS에 계속 올린 걸 볼 때
0: 네.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은 김지용을 하자는 거예요.
1: 그러니까요. 네.
0: 대통령은 김지용을 하자는 거고
1: 네.
0: 하자고 했지만 당신들이 문제 제기를 하니 3주간 재검증을 했어. 근데 3주간 재검증을 했는데 해보니 별게 없네. 오히려 음해성 이런 내용이 있네. 그렇다면 이 사람은 가는 게 맞다라는 판단으로 굳어진 것.

0: 걸로 보여요. 사실 대체로 청와대 관계자들 네. 취재해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핵심적으로 나오고요. 관련해서 국회 여의도 쪽을 취재해 봐도 여권 분위기는 대체로 이렇다. 다만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강경파, 원칙론자, 뭐 극단주의자 뭐 이런 분들은 안 된다. 네. 이런 주장이 강력하고 대놓고 반대하는 상황이니까 어렵다. 이 가운데 또 주목받는 분이 임은정 1급 수사관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광주 중수청장이 네. 되셨는데 대놓고 또 반대하고 계시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반대를 또 어떻게 봐야 되느냐 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조희대 대법원장 제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안팎으로 인사와 관련해서는 곤란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니다 싶습니다. 예. 많이 어려우실 거예요.
1: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법무부 장관부터 시작해서 빈 자리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0: 그렇습니다.
1: 채워야 될 예. 자리가 너무 많고 저 마지막으로 요 얘기 하나만 네. 조국 혁신당하고 지금 오늘도 지금 조국 혁신당에서 계속 뭐 이렇게 서로 뭐라 그래야 돼요? 이거 막 공방
0: 핑퐁? 예. 네.
1: 반박하고 재반박하고 이런
0: 하필이면 밤 11시 21분에 또
1: 그러니까.
0: 저희 취재 편의점 2025년 8월 29일 조국 전 대표 인터뷰로 인용해 가지고 또 대변인 명의 성명이 네. 나왔는데 근데 저는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네. 지금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다 하자는 거잖아요. 검찰 개혁에 다 진심이에요. 그런데 소소한 부분에서 약간 차이가 있는 거예요. 디테일에서의 차이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이 차이를 자꾸 벌리면 끝도 없습니다. 끝도 없이 차이를 벌리게 돼요. 근데 어제 저는 그 강유정 수석 대변인 그 명의의 브리핑 성명 가운데 굉장히 인상적인 대목이 이런 거예요. 검찰개혁의 큰 뜻과 방향에 있어서 검찰 조직의 불가역적 변혁을 목적으로 했고 애시당초 이 검찰개혁은 그리고 조국혁신당도 처음 논의된 검찰개혁보다 훨씬 더 진전된 결과를 이재명 정부가 지향했음을 밝히고 있으니 작은 차이에 매달리지 말고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이 완성도 높은 완수 과정으로 가도록 함께하자.
1: 네.
0: 이거인 것 같습니다.
1: 여기에.
0: 장점이 찍혀 있다.
1: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 기자였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네.

0: 울산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1: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 완화제를 반드시 소지하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2: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입니다.
4: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배문섭입니다. 몸이 보내오는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을 지킬 수 없습니다. 기침은 주로 감기 때문에 발생하는데요. 만약 8주 이상 기침이 계속된다면 몸에 문제가 있다는 신호라는 사실을 감지해야 합니다. 만성 기침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특히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비염, 기도가 자극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천식성 기관지염, 그리고 위산이 역류하는 위식도 역류질환 등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기침이 잘 낫지 않는다면 검사를 통해 원인을 찾는 것이 꼭 필요하죠. 별것 아닌 것 같은 몸의 신호, 절대 무시하지 말아야겠습니다.
3: 울산 MBC 건강 캠페인 건강업 울산업이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7시 35분입니다.
6: 뉴스 아이킥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아침 기온은 10도로 올가을 들어 가장 쌀쌀했습니다. 일부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한 자릿수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내일도 아침까지는 가을 추위가 나타나겠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안동 7도로 출발하겠고 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전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크게 벌어지는 만큼 시간대에 따라서 옷차림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는 사고 소식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 청주 분기점 13차로에 승용차 관련된 사고 처리 중에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 서운 분기점 부근 진출로에 화물차 관련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부천 부근에서 정체입니다. 김민정입니다.
7: 여러분께서는 지금 퇴근길을 함께하는 가장 완벽한 루틴 조승원의 뉴스 하이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8: 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은 법관이 국민의 의심을 받는 것은 가장 큰 명예의 손상이라는 말을 남겼는데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국민의 의문에 충분히 답을 하고 있는지 저는 그것부터가 의문입니다. 그래서 모셨습니다. 판사 출신이신 박판규 변호사와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의 발언 하나하나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9: 네, 안녕하세요. 박판규 변호사입니다.
8: 자, 먼저 오늘 증인 선서를 조희대 대법원장이 거부를 했어요.
9: 예. 예.
8: 자, 근데 이렇게 거부하면 작년에도 제가 보기에
9: 작년에도 그렇게 했었죠.
8: 작년에도 거부해요.
9: 네, 네, 네.
8: 뭐 방법이 있습니까? 어떻게?
9: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증인 선서 증언 거부하고 똑같은데요.
8: 네.
9: 그러니까 이제 증언 거부, 증언 선서 거부는 이제 국회 증언 감정법 당으로 네.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8: 네.
9: 3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이하 벌금도 네. 가능하고요.
8: 네.
9: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법사위원회 내 그 명의로 수사기관에 고발을 할 수
8: 네.
9: 있습니다. 그래서 고발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 거부했다고 판단이 들면 이제 기소가 될 수 있죠. 네.
8: 근데 그거는 이제 원칙론적인 얘기고.
9: 네, 네.
8: 네.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거 아닌가요?
9: 그치, 작년에는 아마 그 그러니까. 파기환송 관련해서 네. 질문하겠다고 했더니 이제 정은 거부하고 작년에는 이제 인사만 하고 나서 이석을 그렇지. 하려고 했더니 이석을 못하게 한 상태에서 했죠. 90분간 이제 네. 계속 질문을 던졌다고 오늘은 이제 선서 안 하고 그냥 앉아있다가 네. 했는데 그거는 이제 아마 이제 약간 정치적인 판단에 의해서 할 건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8: 그러니까 작년하고의 차이점은 어떤 거예요?
9: 작년은 이제 파기환송에 네, 관련된 재판에 관련된 네. 내용에 대한 질의 내용이었고 이번 건은 이제 재판과는 무관하거든요.
8: 네, 인사에 관련된.
9: 네, 제재청 관련 인사에 관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뭐 업추비까지
8: 네.
9: 이런 문제 그 다 있어서 그 부분은 재판에 관한 거라든지 이제 사법부 동료과는 무관한 사법 행정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뭐 선서를 거부한다는 게 정당한 이유가 있어 보이질 않습니다.
8: 조희대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계속 지금 네. 사법부 독립 네. 거의 사법부 독립 투사가 되신 느낌인데 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건 결국 네. 재판의 독립을 얘기하는 거니까
9: 그렇죠. 예, 예.
8: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좀 고발하기가 애매했는데 올해는 네, 네. 다르다는
9: 다소의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건은 그렇지 않다.
8: 그렇지 않다. 알겠습니다. 자, 조희대 대법원장 대통령과 국회는 재청권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
9: 네.
8: 그러니까 이거는 네. 대법원장 고유 권한이고 네. 이걸 갖고 왜 왈가왈부하냐 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네. 들으셨습니까?
9: 그러니까 왈가왈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대통령의 권한으로 재청받은 후보에 대한 임명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8: 네.
9: 뭐 밝혔으면 그러면 이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건지는 대법원이 결정을 해야죠.
8: 네.
9: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두 가지가 가능하겠죠. 재재청이라는 거는 기존의 4인 후보 중에 한 명을 지금 추천했기 때문에
8: 네.
9: 나머지 3명 중에 한 명을 다시 추천하는 방법이 있고
8: 네.
9: 그게 아니라면 애초에 4인 추천을 다 이제 무효화시키고
8: 그렇죠.
9: 다시 처음부터 후보자 재청 절차를 밟는 거예요.
8: 원점부터?
9: 네. 두 가지 다 가능해요. 그런데
8: 네.
9: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의 변명은 뭐냐면 나한테 뭐라고 하는지 잘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그 소리예요.
8: 네.
9: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재재청 요청 공문에 사유와 근거가 없다.
8: 네. 헌법적 근거 없다.
9: 헌법적 근거 없다. 그러니까 사유와 근거가 안 적혀 있다.
8: 네.
9: 그 헌법 근거가 없는지 모르겠다.
8: 네.
9: 모르겠다고 하면서 지금 나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자기의

0: 재청 유효하다 이 주장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거는 아마 이제 행정절차법에 처분에는 그 사유와 근거를 쓰도록 돼 있어요.
1: 네.
0: 그거를 이제 아마 따온 것 같은데 대법원 판례를 대법원장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좀 설명해 드리지 않을까.
1: 네네네.
0: 처분이라 하면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거일 때만 처분이에요.
1: 아.
0: 그래서 대법원 판례 보면 행정기관 간의 의사협정에 가는 경우에는 처분이 아니라고 봐요.
1: 아, 그건 처분이 아니에요, 그러면?
0: 예, 예, 예.
1: 오.
0: 그래서 그 사이에 오가는 거는 아까 말한 행정절차법상의 처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그러면 국가기관 간에 서로 의사나 협의를 할 때 공문을 보낼 때
1: 이번에 같은 경우는 청와대와
0: 대통령 비서실이 대법원장한테 보내는 그 공문에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사유와 근거를 적시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그럼 대법원장은 대통령 비서실에 처분의 사유와 근거를 요구한 헌법 준거는 또 뭐예요? 없어요.
1: 그런 법이 없네요. 그러니까
0: 없어요. 그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제가 보기에는 지난번에 부서 이야기도 그렇고 요 이야기도 그렇고 좀 제대로 된 그 법률가의 조언을 못 받고 있는 것 같아요.
1: 아니 근데 본인이 사법부의 수장이고 최고 법률 전문가 아닙니까?
0: 이제 이 정도 연세가 되면 구체성은 좀 떨어지죠.
1: 그렇게 보시는. 아니 저는 그 말도 잘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오늘 그런 말을 했어요. 역대 대통령들은 대법원장이 이런 제청권을 다 존중해 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역대 대통령들은 다 존중했대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을 듣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면 역대 대법원장들은 역대 대법원장들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해 왔다라는 말도 성립되는 거 아닙니까?
0: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러니까 이제 법이라는 게 세상의 모든 일을 다 규정할 수 없어요. 그거는
1: 그렇죠, 그렇죠.
0: 법은 우리가 지켜야 최소한의 규율을 담은 거고 그 최소한의 규율에 일상생활의 상식과 그 보통 우리는 조리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통념 뭐 사회 상규 뭐 이런 여러 가지의 일반적인 상황들이 존재해요.
1: 네.
0: 그러면 그동안 법에는 대통령 대법원장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이렇게만 되어 있는 거를 어떻게 해 왔냐는 거예요.
1: 네.
0: 그거를 싸그리 지금 무시하고
1: 그게 법의 정신이죠. 같이 협의하고
0: 같이 하라는 거죠.
1: 네.
0: 같이 하라는 거죠.
1: 논의하라는
0: 거죠. 왜냐하면 서로를 존중하고 그다음에 서로의 의견이 내가 좀 틀리더라도 어차피 국가를 구성하는 국가의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금 이 논란에서 제일 문제가 뭐냐 이 논란의 결론은 항상 대법원장을 임명해야 그러니까 대법관을 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임명 안 하는 걸로 끝나는 거는 논리 자체가 성립할 수 없어요. 이제 지금 대법원장의 태도는 대통령은 임명 안 하겠다는 표시를 분명히 했어요. 그거는 우리나라 사람 다 알아요. 선봉기 후보 임명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1: 그래서 재제청을 요청한 거죠.
0: 근데 대법원장은 뭔지 모르겠다고 모른 척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대법원장의 태도는 대법관을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냐에 대해서는 하등의 도움이 안 되는 논리라는 거죠. 제 말은.
1: 자 이런 교착 상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좀 뭐 어떻게 풀 수 있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가
0: 이거는 무조건 대법원장이 물러서야 돼요.
1: 물러서야 돼요.
0: 네. 이유는 뭐냐면 이제 헌법 교과서에 보면 기본적으로 사법 자제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1: 그건 뭔가요?
0: 네, 사법은 그러니까 삼권 분립에서 입법, 행정, 사법 세 개가 있는데
1: 네네.
0: 이 세 개가 충돌할 경우에는 사법부는 항상 자제해야 된다라는 게 헌법적인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에요.
1: 아, 그게 교과서에 있는
0: 이유는 이거예요. 입법부와 행정부의 대통령은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는 국가기관이에요. 그런데 대법원장은 민주적 정당성이 없어요.
1: 선출 권력과 비선출 권력이라는 얘기인가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동의해서 받은 사람이지 선출된 권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1: 네네.
0: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이 간접적으로만 부여가 돼요.
1: 네.
0: 그렇다면 민주적 정당성이 있는 기관과 간접적인 정당성만 있는 기관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면 당연히 물러서는 거. 이게 그냥 그래야 된다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사법 자제론의 기본적인 태도라는 거예요.
1: 네.
0: 그래야 그러니까 결국 입법, 사법, 행정부가 항상 부딪힐 수 있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를 결정 그 구성 원리가 그거라는 거죠. 네. 민주적 정당성이 우위가 있는 쪽에 우선해야.

0: 그런 것 때문에 네. 예전에 그 이용훈 대법원장 같은 경우도 네. 네. 그 노무현 정권 때 임명이 돼서 네. 이명박 정권으로 넘어가서 재재청 때문에 계속 힘들었는데 본인이 얘기했잖아요. 네. 대법원장이 요거 이 재청 네. 요것만 안 하면 정말 네. 대법원장 할 만하다. 네. 이 정도로 힘들었는데 네. 그때 그래도 이명박 대통령의 입장을 다 수용했던 게 그런 좀 자제한 그렇죠. 거군요.
1: 자제한 그러니까. 거예요. 아. 그리고 합법부가 그렇게 자제를 할 때 합법부가 그런 정치 논쟁에 휘말리지 않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꼭 비단 지금 대법관 임명에만 사법 자제가 있는 게 아니라 국가 어떤 행정, 국가 어떤 정책의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예전에 사망금 뭐 이런 거 이런 거 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정책을 결정하는 게 있어서 중대한 위법이 아니면 네. 개입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정책의 그 불법 위법은 따질 수 있지만 정책의 적절성 여부는 사법과 따지면 안 된다.
0: 오늘 하나 좀 제가 진짜 배웠습니다. 사법 자제라는 네. 거를 좀 배웠고 이게 선출 권력과 비선출 권력이 의견이 다르고 충돌했을 때 하나의 네. 기준이 될 수 그렇죠.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업추비 문제도 지금 오늘 또 국감에서도 제기가 됐는데 실제로 한 30배 가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네. 2023년에 459만 원이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듬해 2024년에는 1억 3,652만 원. 30배가 늘었어. 근데 이렇게 는 건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1: 그러니까 이제 그 2023년에 459만 원은 네. 김명수 전, 그 전 대법원장님. 네. 그분은 업추비를 거의 안 쓰였어요.
0: 그러니까 그 전에도 뭐 600만 원, 800만 원 많이 쓴 게 한 800만 원 정도더라고요. 보니까.
1: 근데 이제 아마 이거 한번 조사해 보면 분명히 나올 건데 네. 예산이 그 전년도 예산을 오래 쓰는 거잖아요.
0: 네네네.
1: 아. 그러니까 아마 첫 해에는 예산이 부족했을 거예요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 그때 459만 1년간 썼을 리가 없어요. 네. 결국 예산 전용을 했을 가능성이 매우 크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다음에는 이거 전용으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니까 예산을 진짜 쓸 예산을 쓴 예산을 다 청구한 거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까지 크게 청구하진 않거든요. 이 말은 실제 사용액이 그 전에도 분명히 그 정도에 가까웠을 거다. 배정은 459만 원이지만. 근데 이제 이분은 아마도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왜 이거밖에 안 썼냐. 네. 이제 제가 그 사용 내용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뉴스타파의 네. 내용을 보면 무슨 뭐 그 인사총괄 심의관실에 판사들하고 점심 먹고 네, 네. 뭐 퇴직 뭐 판사들하고 그랬더라고요. 밥 먹고 뭐 무슨 그 재판 연구관들 밥 먹고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김명수 대법원장님은 구내식당에서 해결했어요.
0: 진짜요?
1: 네, 저도 퇴직하면서 행정처장님이랑 밥을 먹었는데 구내식당에서 특별식으로 먹었어요.
0: 야.
1: 그러니까 그런 거 보통 행사비가 따로 나오기 때문에
0: 굉장히 절약했군요.
1: 절약했죠. 근데 이분은 아마 정치를 하시려는가 봐요. 그래서 행정처에 있는 사람들한테 비싼 거 먹여서 호감을 살려고 한 것 같아요.
0: 평소에 못 먹던 거 좀 먹게 네. 해주는.
1: 근데 판사들 그런 거 먹을 정도 돈은 돼요. 본인이 국부 그런 거 사주면서.
0: 아니 그리고 더 문제가 뭐 이거 비싼 데서 뭐 좋은 밥 먹었다는 것도 네. 뭐 좀 그렇지만 인원수를 부풀렸잖아요. 이거는 진짜 대법원장 아무리 그 자기는 몰랐다고 얘기하는데 이건 좀 약간 좀 꼼수 아닙니까?
1: 뭐 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분은 그래요? 워낙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분이라 그런 것들은 알아서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0: 오히려 몰랐을 수도 있다 진짜로. 네,
1: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이게 청탁금지법 5만 원 기준이 있는데 네. 이게 이제 그 기관 간의 공무원들이 업무용 네. 관련성이 있을 경우에는 5만 원 제한이 있어요.
0: 네.
1: 근데 유일하게 예외가 상사가 도와주고 사줄 때는 네. 제한이 없어요.
0: 제한이 없죠.
1: 그러니까 이제 실은 인원을 안 적어도 상관없는 거였어요.
0: 없는 거였는데 했더라고요. 보니까.
1: 네. 근데 아마 밑에 직원이 다 5만 원씩 맞아요. 하니까.
0: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사실은 지난번에 저희 하프타임 때도 한번 설명을 네. 했어요. 네. 근데 저는 하나 이해 못했던 거는 요 대법관들한테 200만 원씩 이거 네. 저 경력은 뭐 사실상 네. 이거 쌈짓돈 인데 네. 이거는 어떻게 모를 수가 있나요? 이건 대법원장이 모를 수 있어요, 진짜?
1: 이 부분은 저도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0: 아 그래요?
1: 모르는데 아마도 관행상 계속 줬을 수도 있어요.
0: 근데 몰랐다는 말이 저는 국민의 한 사람 입장으로서 네. 아니 진짜 몰랐을까? 아니 200만원씩 네. 주는데 이거를 네. 대법원장이 몰랐다?
1: 근데 모르진 않아요. 왜냐면 결제를 하니까.
0: 아니 그러니까요. 네, 네. 이 돈 쓰는데 대법원장 결제도 네. 없이 했다 그러면 네. 모르겠네요.
1: 전화. 그래도 그 행정처장님은 네. 자기는 한 게 없다고 하잖아요.
0: 그러니까.
1: 예. 네,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조희대 의원장이 했을 거예요. 오. 근데 본인이 기억에 못 할 수도 있지만 했을 겁.
0: 알겠습니다. 저 이 얘기도 좀 해볼게요. 오늘 그 12.3 내란 관련된 네. 얘기를 하면서 네. 저 진짜 이거는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그대로 읽어볼게요. 아까 1부에서도 제가 얘기했는데 대법원이 누구보다 그 어떤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아니 네. 세상 어느 국민이 이런 얘기 들으신 분 혹시 청취자분들 가운데 있어요? 대법원이 가장 먼저 위헌적이라고 얘기한 걸 자기네들끼리는 얘기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얘기를 오늘 했는데 저는 이거 진짜 증언선서 했다면 이거 위증에 가깝다고 보거든요.
1: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직접 듣지는 못했는데 네, 가장 먼저 했다는 표현을 썼어요.
0: 가장 제가 그대로 읽은 거예요. 대법원이 그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원장을 얘기를 했다라고. 오,
1: 대법원장님이 그 선서 안 하고 막 말을 해도 되니까 막 아무 말을 한 것 같아요.
0: 야, 이거는 저는 진짜 위증이라고 봤어요.
1: 제가 그 네. 제가 이제 오늘 그것 때문에 한번 찾아봤어요.
0: 네네네.
1: 그 이제 12.3 개헌, 그러니까 개헌 선포가 이제 밤 10시인가 있었잖아요.
0: 그렇죠.
1: 그 12월 4일 날 네. 이제 2시, 1시인가 2시에 그 심야 긴급 비상 간부회의가 대법원에서 열려요.
0: 네.
1: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이제 그 대법원의 출근길에
0: 그렇죠.
1: 답을 기자들이 물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 절차가 불법 아니냐 그랬더니 차후에 어떤 절차를 지키는데 이미 아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0: 그 지켜보겠다 그랬잖아요.
1: 그때 예. 네. 누구보다 빠른 건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찾아보니까 12월 4일 0시 23분에 대한변협에서 이미 성명을 발표해서 위헌 예, 네, 위헌 내란이다. 그러니까 이제 대한변협보다 판단이 느린 거죠. 그리고 나서 12월 4일 오전에 행정처장 이름의 입장문이 나와요.
0: 네네.
1: 행정처장인데 한번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그냥 갑작스러운 계엄으로 혼란스러웠는데 해제가 된 거에 대해서 국민에게 안도하는 바이다.
0: 네.
1: 여기 위헌이란 말은 없어요.
0: 맞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진짜 맞습니다. 네. 진짜 저는 이 얘기를 꼭 하고 네. 싶었어요. 진짜 한 적이 없어요. 국민들한테 이게 위헌이라고.
1: 이게 약간 대비가 되는 게 뭐냐면 서부지방 폭동이 일어났을 때
0: 네.
1: 그 다음 날 대법관 회의가 열려요. 그 다음 날.
0: 그렇죠.
1: 그리고 대법관 회의에 입장문이 나와요.
0: 네.
1: 그 입장문에 보면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고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고 네. 법치세를 유린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0: 그렇죠.
1: 그 온도차를 보면 네. 계엄에 대해서 얼마나 대법원이 미온적이지.
0: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제재청 관련해서 네. 계속 얘기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표현을 하고 있잖아요.
1: 네.
0: 사실 이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표현을 윤석열 계엄했을 때 바로 했어야 돼요.
1: 그렇죠.
0: 계엄이야말로 진짜 네. 헌법적 근거가 없다는 그때 했어야 될 말을 이제 하고 있어. 제청과 관련해서.
1: 지금 1심 법원에서 판사들은 그 관여자를 김현태란 이런 사람들이 시키는 대로 한지 자기는 몰랐다고 하는데도 이거는 그 내란이 불법이라는 거는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변명이 안 된다고 하고 있거든요.
0: 자,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지막 좀. 이거 김건희 씨 예. 사건 구속 만료 예. 기한이 이달 말이에요.
1: 예.
0: 아,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1: 이게 지금 김건희 구속영장 발부할 수 있는 곳이 1심 법원이 지금 그 정당법 위반 사건 하는 2심 법원이 하나 있고
0: 네.
1: 지금 대법원이 이제 이번에 매감매직이 배당이 되면 네네. 거기 주심 대법관이 밟을 수 있거든요.
0: 네.
1: 둘 중에 한 명은 발부를 해야 되는데
0: 네.
1: 혹시라도 서로 미룰까 봐 걱정이 있죠.
0: 그렇게 되면 진짜
1: 석방되죠.
0: 석방되는 거예요. 네. 와, 그건 언제쯤 그러면 알 수가 있어요?
1: 10월 27일.
0: 10월 27일.
1: 네.
0: 오.
1: 근데 1심 판사는 발부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는 그 재판은 기소된 지 9개월 만에 첫 재판이 열렸기 때문에 네. 재판을 빨리 생각이 없어요.
0: 그러면
1: 대법원에만 해야 되는데 네. 대법원이 지금 아마 매감매직 사건의 재판부가 아직 그 재판부 선정이 안 됐거든요.
0: 네.
1: 그 주신 재판부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분이 발부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할 거예요.
0: 어떻게 보세요? 예상. 근데 설마.
1: 어떤 대법관이죠? 오석준 대법관이 같은 그런 분들 있잖아요. 네. 뭐 파기환송할 때 찬성파들.
0: 네.
1: 그분들은 어떻게 될지 모르죠.
0: 와, 그러면 이럴 가능성도
1: 배제할 수 없다.
0: 배제할 수 없다. 저번에 김정한 변호사는 절대 그럴 일 없다. 이러면 폭동 난다. 그냥 진짜 이런 얘기 하셨는데 아, 우려가 좀 있다. 이,
1: 네, 안심보다
0: 안심할 수 없다. 아이고 진짜 오늘 또 걱정되네. 자, 지금까지 박판규 변호사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 감사합니다. 네.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

0: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1: 환인제약. 환인제약. 아이로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2: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3: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복은 못 봤거든요.
4: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1: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로웍스.
5: 잠시 후 8시 5분부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6: 내일은 MBC 현영준 기자, 매트릭스 투자자문 곽상준 대표, 더불어민주당 하은기 전 상금 부대변인, 국민의힘 장해찬 전 최고위원, 조국혁 신당 공보국 조호재 부국장과 함께합니다. 여러분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7: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5: 최근 우리 주변에 부쩍 늘어난 것이 인형 뽑기 방이죠. 집게를 움직여서 원하는 물건을 뽑는 건데요. 그런데 이때 유의할 것이 안전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뽑기점의 인형들을 조사했는데요. 점검한 제품 10개 중 6개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아울러 일부 매장은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기도 했죠. 무인 점포인데다 인형들이 많아서 화재 사고에 취약한데도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았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즐겨 찾는 인형 뽑기방, 지속적으로 사랑을 받으려면 안전부터 챙겨야 합니다.
7: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9: 안녕하세요. 울산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자동차 회사에서 정년퇴직하고 지금은 나만의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고 있는 최성철입니다. 수십 년간 익숙했던 일터를 떠나는 날 쓸쓸함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새로운 걸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의 문이 닫히면 또 다른 문이 열린다는 것을요. 퇴직은 내 인생의 무대가 끝나는 은퇴가 아니라 진정한 나를 만나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고 하죠. 이제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만의 길을 걸을 때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퇴직을 했고 또한 앞두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했으면 합니다. 빛나는 황금기는 바로 여기이고 지금입니다. 퇴직은 남이 정하지만 은퇴는 내가 정합니다.
8: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1: 국내에서 항공기 비상문을 개방해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항공기 비상장비에 대한 인식 부족이 다른 사람까지 위험하게 만든 건데요. 항공기 비상장비, 안전한 사용법을 알아볼까요? 항공기 내 주요 안전장비에는 비상구, 좌석 벨트, 산소 마스크, 구명복이 있습니다. 기내에 탑승할 때 내 좌석과 비상구까지의 거리를 미리 파악해두세요. 좌석 벨트를 멜 때는 복부보다는 골반 위쪽으로 버클을 끼워 착용하고 몸에 맞도록 조여주세요. 비상 상황 발생 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앞으로 잡아당겨 입과 코에 대고 머리에 맞게 고정합니다. 구명복은 비행기가 바다에 내렸을 경우 사용합니다. 원활한 탈출을 위해 비행기 외부로 탈출한 후 부풀려주세요. 비상 상황 시에 안전하게 탈출하세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4: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5: SK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2: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MBC 8시 뉴스입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의 소행이라는 우리 군의 최종 결과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일방적인 자작극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은 조금 전 조선중앙통신에 낸 담화를 통해 지뢰 폭발 사건은 철저한 주권 행사인 우리의 남북 국경 요새화를 매도하고 지연시키는 음흉한 방해 책동이라면서 책임을 넘겨 씌우려는 한국 군부의 얄팍한 궁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는 건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자신들의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조현 외교부 장관은 오늘 비무장지대 DMZ 지뢰 폭발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등 외교적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 지뢰 폭발과 관련한 외교부 차원의 대응을 묻는 국민의힘 김건 의원 질의에 안보리에 가면 안보리 의장 성명과 그보다 더 강한 결의안 채택이 있을 수 있고 일방적인 서한을 보내는 것이 있고 효과를 생각해서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있다며 네 가지 방안을 다 두고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 폭발로 다친 장병들을 두고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됐다며 이들에 대해 적극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사건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어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된 장병이 전상 예우를 받게 되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시행령상 적이 설치한 위치에 의한 상인은 전상이라며 전상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대범죄수사청 출범과 관련해 중수청장 임명과 청사 준비가 늦어지고 있는 점을 한 목소리로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중수청이 현재 청장도 없고 유치장도 없고 전산망도 안 갖춰져 있고 필요한 인력도 없다며 말 그대로 무책임한 사무중수청이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수장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조직이라는 게 과연 제대로 팀플레이 하겠느냐는 이런 걱정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11도, 대전 10도, 춘천 5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일부 내륙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김준상이었습니다. MBC 8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10,000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2: 가을의 슬픔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해농협 한화로마트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장민호, 홍성윤, 지원이 등 축하 무대도 준비되어 있는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5: 지금 시각은 8시 5분입니다.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었는데요.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어제 내일일기 시간에 7728님은 오늘 남편의 출근을 응원하면서 긴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지금 소개 좀 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젠디. 7월의 끝자락 아주 더운 여름에 이직한 남편이 힘들어해서 위로를 전하는 문자를 오당제에 보낸 적이 있는데요. 무더위가 지나가고 시원한 계절이 찾아온 것처럼 이제는 제법 일에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런 남편이 이직 후 첫 연휴를 보내고 다시 출근을 하는데요. 고맙게도 친정집 과수 언니를 도와주느라고 연휴 동안 쉬지도 못했답니다. 새벽 6시 어김없이 트럭을 몰고 가전을 설치하러 가는 남편. 변함없는 일상을 보내는 남편에게 잘 버텨줘서 고맙다고 다가오는 추운 겨울도 우리 사랑의 온기로 이겨내자고 전하고 싶습니다. 오빠 힘내요. 얼마나 마음이 쓰이셨으면 이렇게 정성스러운 문자를 보내주셨을까요? 7728님의 남편분, 아내의 응원 덕분에 으쌰으쌰 호랑이 기운이 솟아나는 하루 보내셨을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도 이렇게 응원해주고 싶은,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오당제를 한번 이용해보시는 건 어떠세요? 놓치지 않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026년 10월 6일 화요일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부 첫 곡은 이석훈의 그대를 사랑하는 10가지 이유 7728님이 신청해 주신 노래 전해드렸습니다. 이현주님 안녕하세요 젠디. 개천절 연휴 끝나고 첫 출근인데 힘들었네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었잖아요. 다들 어떻게 보내셨는지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볼게요. 2037님은 젠디 반가. 오늘은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었어요. 이번 주에 또 황금 연휴가 있어서 좋긴 한데 한편으론 쉬는 휴일이 11월로 올라갔으면 옮겨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네요. 오늘도 나의 편 또 남의 편이 되어주는 만나면 좋은 친구 오당재 들으러 왔어요. 아... 쉬는 휴일이 11월로 옮겨갔으면 11월에 쉬는 날이 없어서 그런가? 아마 그렇죠. 11월에는 딱히 이제 10월처럼 이렇게 쉬는 날이 없다 보니까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심진용님 진짜 월요일 같은 화요일 맞네요. 크크 월요병이 오늘 와서 정신머리가 없었어요. 박현진님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주가 휴가라서 오늘도 휴일처럼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사실은 이제 어제도 쉬었고 금요일도 휴일이다 보니까 화수목 3일 휴가를 내면은 아주 길게 쉴 수 있는 또 기회였잖아요. 우리 현진님은 아마 이번 주에 이렇게 휴가를 내서 쭉 쉬고 계신 것 같아요. 김동아님 젠데 안녕하세요. 3일 쉬고 오랜만에 학교에 갔는데 꽤 힘들었어요. 그래도 이번 주는 2일만 더 가면 금요일에 쉴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로 3일 쉬고 오늘 학교에 갔고 이제 이틀만 더 나가면 금요일에 또 쉴 수 있고 그러니까 이틀만 더 하면 된다. 이런 긍정의 에너지로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프닝 들으시고 가족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윤근식님이 영순이는 제 아내 그리고 우리 아이들 힘내라. 딸은 재수하느라 마음고생이고 아들은 건강이 좋지 못하니 어서 일상 회복해야지. 힘내. 늘 아빠가 기억하고 기도하고 있어. 우리 가족 사랑하고 힘내자. 늘 아빠가 하는 말. 우리 가족 오늘도 행복하자 하면서 가족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셨네요. 오늘 오프닝에서 7728님이 남편의 출근을 응원하면서 보내주신 정성스러운 문자를 소개해 주셨잖아요. 소개해드렸잖아요. 여러분도 우리 7728님처럼 또 근식님처럼 응원해주고 싶은 또 어깨를 토닥여주고 싶은 누군가가 있으시다면 오당제를 이용해서 마구마구 응원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이야기 많이 많이 들려주시고요. 화요일 3부 오늘만 남의 편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MBC 김준상 아나운서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과 함께 여러분의 고민을 유쾌상쾌 통쾌하게 해결해 드릴 건데요.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문자와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해서 사연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1, 2부는요. 본컴퍼니, 해통령 육수 한알, 하나은행, 인공지능 입찰 특허기업, 한국비드, 올데이 프레시, 음주 후엔 티맵 대리, 올품, 현대오피스, 국민연료, 썬연료, 하나증권, 주택도시보증공사, 환인제약, 빅토스와 함께합니다.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코인 육수 해통령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해통령 국에도 지게도 육수 하나에 해통령.
2: 코인 육수는 많아도 정답은 하나에 해통령 육수 하나에
1: 코인 육수 해통령 육수 하나에 해통령.
3: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4: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어디?
4: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3: 하나은행?
4: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5: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7: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8: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2: 오늘 나온 주요 뉴스들을 정리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뉴스. 회원 가입한 온라인 사이트에서 탈퇴 버튼을 찾으려고 한참 헤매본 경험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는 회원 탈퇴나 가입 취소 버튼을 소비자가 찾기 쉽도록 화면에 배치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는데요. 취소, 탈퇴 등의 기능을 소비자가 예상하기 어려운 개인정보 수정이나 보안 설정 등에 배치하지 않고 로그인한 첫 화면에 두도록 권고했고요. 정기 결제 가격이 오르거나 무료 서비스가 유료로 전환되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30일 이내에 소비자에게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거래 환경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법 위반 행위에는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의 출연 배우와 제작진을 향한 비난과 공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한 신변 보호 조치에 나섰습니다. 최근 유해진 씨 자택 앞에서 집회가 열리고 온라인에 협박서 글이 올라오면서 신변 위협 우려가 제기됐는데요. 경찰은 유해진 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자택 앞 순찰을 강화하는 등 안전 조치를 가동했습니다. 고범석 서울경찰청장도 기자간담회에서 법에 따라 배우에 대한 협박 등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현재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극우 성향 유튜버들은 역사 왜곡을 주장하면서도 정작 영화는 보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표값을 내주기 싫어서라고 했다고 합니다.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의 다섯 번째 발사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 특수 차량에 실려서 이송된 누리호는 발사대에 세워졌고요. 전원과 추진체를 공급하는 장치까지 차례로 연결되면서 발사대 설치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번 누리호에 실린 위성은 총 15기로 지난 4차 발사 때보다 숫자가 늘어서 역대 최다라고 합니다. 누리호는 이륙 후 1단과 2단을 차례로 분리한 뒤 발사 13분 남짓 후에 목표 고도 약 570km에서 차례로 위성 분리를 시작하는데요. 15개의 위성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목표 궤도에 정확히 투입되면 발사가 완료된 거라고 합니다. 누리호의 발사 시각은 내일 낮 12시 33분에서 1시 23분 사이로 예정돼 있는데요.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해서 정확한 발사 시각은 내일 오전에 최종 발표합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오늘의 뉴스에 이어서 이승열의 나라 듣고 왔습니다. 내일 누리호 발사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내일 낮 12시 33분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일 낮 12시 23분에서 오후 1시 23분 사이에 발사가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각은 내일 오전에 최종 결정이 되고요. 이번에는 위성을 무려 15기를 싣고 간다고 하네요. 심진용님이 누리호 별탈 없이 날아오르길 바랍니다. 날씨도 별탈 없고 기계에도 문제 없기를 기도합니다. 조영호님도 누리호 파이팅 얼마나 잘 날아갈지 감도 안 옴 하고 응원의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누리호가 또 한번 힘차게 우주로 날아오르길 함께 응원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신지연님, 저도 사이트 탈퇴하려고 하면 힘들었는데 이제 찾기 쉽게 해준다고 하니까 다행이네요.

있으실 거예요. 가입은 쉬운데 너무 쉽고 간단한데 탈퇴는 너무 어려운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가이드라인을 내놨다는 소식까지 전해드렸고요. 6605님이 바빠서 5당제 오랜만에 출석하네요. 기념으로 거미의 기억상실 부탁드려도 될까요? 하셨는데 앞으로 자주 와주세요. 거미의 기억상실 전해드릴게요.

0: 올 가을 우리 달려볼까요? 달리는 즐거움에 축제의 설렘까지 2016 울산 런 페스타. 시원하게 도전하는 하프, 기분 좋게 달리는 10km, 가족 친구와 함께하는 5km까지. 달린 뒤엔 맛있는 먹거리와 신나는 공연, 푸짐한 경품으로 가을을 특별하게 즐겨보세요. 10월 25일 일요일 오전 8시 울산 문수국제 양궁장. 울산 MBC와 함께하는 2016 울산 런 페스타. 지금 울산 런 페스타를 검색하세요.
1: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2: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여러분의 오늘 하루를 가까이서 만나보는 시간이죠. 나의 오늘은 준비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어디서 뭐 하면서 오당지 듣고 계신가요?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소소한 이야기도 모두 환영하니까요. 오늘 뭐 하셨는지 누구 만나셨는지 다 좋습니다. 편하게 보내주세요. 그리고 오늘은 청취자 한 분과 전화 데이트도 해볼게요. 저랑 전화로 함께 이야기 나눠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문자나 미니에 사연 남겨주세요.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0073님, 날이 찹니다. 버스 정류장 의자가 따뜻하게 데워져 있네요. 이곳은 안산입니다. 안산에서 문자를 또 보내주셨네요. 요즘에 진짜 근데 날이 확실히 차졌죠. 아침 저녁으로 쌀쌀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럴 때 딱 버스 정류장 의자에 앉았는데 아 따뜻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누군가가 그 온기를 남겨두고 간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는 그 의자 아시죠? 앉으면 따뜻해지는 그런 의자도 있더라고요. 강소리님, 어젠 집에 무선 이어폰을 놓고 와서 출석 못했어요. 오당지 못 들으니까 살짝 금단 현상도 오고 뭔가 허전하고 시간도 안 가고 심심했어요. 오, 오당제 오며 드셨군요. 우리 소리님. 아, 이어폰을 놓고 오면 아무래도 이렇게 오며 가며 들으시던 분들은 좀 듣기가 어려우실 수 있겠네요. 그죠? 앞으로 잘 챙겨 다니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님. 1722님 안녕하세요. 오늘 엄마 생신인데 학교 끝나고 아무 생각 없이 빈손으로 집에 들어갔다가 엄마한테 선물은 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저도 모르게 아 했더니 엄마가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빈손으로 들어갔다가 빈손으로 쫓겨났습니다. 아, 우리 1722님이 잘못했네요. 어머님 생신인데 그래도 빈손으로 가면은 당연히 엄마가 속상하시죠. 뭐라도 뭐 편지라도 마음이 담긴 그런 선물 같은 거 준비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어디에서 듣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어머님한테 지금이라도 이렇게 마음을 담은 편지 같은 거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렇게 라디오에 문자 보낸 김에 제가 대신 또 어머님 생신 축하드릴게요. 3983님 안녕하세요 재은님. 매일 육아에 혼을 갈아 넣는 아내를 응원하고 싶습니다. 노산으로 낳은 딸인데 에너지가 웬만한 남자아이 이상이라 힘들어 하지만 사랑으로 키우고 있답니다. 지금도 야근하는 저를 위해서 김밥 싸놨다고 연락 왔네요 하트 하면서 사진 보내주셨는데 우리 아내분이랑 따님의 사진을 보내주신 것 같아요. 뒤로 배경이 아주 예쁜 해바라기 받치고 따님의 표정이 아주 개구쟁이 같은 표정이네요.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아내분이 이렇게 아이를 잡고 있는, 도망가지 못하게 잡고 있는 듯한 그런 아주 귀엽고 재밌는 사진입니다. 3983님 야근 잘 마치시고 또 집에 들어가셔서 아내분이 싸놓은 김밥도 맛있게 드시길 바랄게요. 3436님 안녕하세요. 딸 둘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젠디랑 전화 데이트하고 싶어 하네요. 이번 주에 둘째 딸 생일도 있는데 축하해 주세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우리 3436님과 전화 데이트 해볼게요. 지금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1: 아, 여보세요.
0: 네, 안녕하세요. 어디 사는 누구신지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1: 아, 예,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에 살고 있는 이성호라고 합니다.
0: 성호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1: 예, 반갑습니다.
0: 네, 저녁 식사하셨어요?
1: 아, 네네.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식사, 오. 예, 막 마치고, 예, 있었습니다.
0: 아, 네. 식사하셨군요. 네네. 문자 보니까 딸 둘의 아빠라고 하셨는데, 아, 네네. 아이들이 지금 몇 살이에요?
1: 첫째는 11살이고, 네. 둘째는 10살.
0: 11살, 10살. 오, 연년생이네요?
1: 네네네.
0: 오, 지금 옆에 혹시 딸들도 같이 있나요?
1: 아, 예, 둘 다 있습니다.
0: 오, 그렇군요. 전화 데이트 해보고 싶다 이렇게 또 문자를 주셔서 목소리 들어보고 싶은데 잠깐 그러면 따님들하고 통화 가능할까요?
1: 아, 네, 잠시만요.
0: 네.
1: 먼저 첫째부터 바꿔드리겠습니다.
0: 네네네.
2: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우리 첫째 이름이 어떻게 돼요?
2: 수민이요.
0: 수민이?
2: 네.
0: 수민이 반가워요. 수민이 11살이면 지금 초등학교 4학년인가요?
2: 네.
0: 평소에 라디오 이렇게 자주 들었어요?
2: 네.
0: 언제 들어요?
2: 매일 들어요.
0: 매일매일 아빠랑 같이 듣는 거예요?
2: 네.
0: 그럼 저녁은 혹시 어떻게 뭐 먹었어요? 오늘 저녁밥.
3: 저거 먹은 거냐? 냉사 먹은 거.
0: 여보세요?
2: 삼겹살 먹었어요.
0: 오, 삼겹살 먹었구나. 맛있었겠다. 수민이 그러면은 이번에는 언니가 그 우리 동생 한번 대화해보고 싶은데 전해줄 수 있어요?
2: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10살 이하민이에요.
0: 하민이, 수민이, 하민이 이렇구나. 하민이는 그럼 3학년이에요?
2: 네.
0: 근데 아빠가 문자를 보냈는데 언니랑 전화 데이트 해보고 싶다고 했다고 하는데 네. 왜 해보고 싶었어요?
2: 다른 사람들 하는 거 보고 하고 싶었어요.
0: 다른 분들 이렇게 통화하는 거 보고 전화 데이트를 해보고 싶었구나. 재밌어 보였어요?
2: 네.
0: 근데 막상 이렇게 연결되니까 어때요?
2: 너무 긴장돼요.
0: 긴장돼요? 만약에 전화 데이트 하면 무슨 얘기 해보고 싶었어요?
2: 여행 간 거 얘기하고 싶었어요.
0: 여행 갔다 왔어요?
2: 네.
0: 어디로 갔다 왔어요?
2: 진주에 있는 글램핑에 갔다 왔어요.
0: 진주에 있는 글램핑. 글램핑장 네. 어때? 재밌었어요?
2: 네.
0: 뭐 했어요,
2: 근데
0: 가서?
2: 근데 많이 추웠어요.
0: 추웠구나. 날씨가 요즘에 추워져가지고. 그리고 하민이가 곧 생일이라고 하는데 언제예요, 생일이?
2: 10월 11일이에요.
0: 10월 11일이면 일요일이네요.
2: 네.
0: 와, 미리 축하해요.
2: 감사합니다.
0: 근데 일요일이라서 학교를 안 가는 날이어서 조금 아쉽겠다.
2: 네.
0: 어때요? 미리 생일 파티 같은 거 해요?
2: 집에서 그냥 가족들하고 같이 생일파티해요.
0: 그렇구나. 가족들이랑 생일파티 즐겁게 잘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2: 감사합니다.
0: 혹시 아빠 옆에 있으면 바꿔줄래요?
1: 여보세요?
0: 네, 성훈님 아이들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봤는데 글램핑장에 또 다녀오셨나 봐요?
1: 지난 주말에 다녀왔습니다. 처음으로 글램핑 가봤는데 애들 캠핑을 하고 싶어 했는데
0: 네.
1: 약간 캠핑 장비까지 다 준비하기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글램핑을 한번 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0: 정말요? 그럼 살짝 추웠다고 아까 하민이가.
1: 산 속에 있다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군요. 네. 옆에 지금 하민이가 듣고 있긴 하지만 생일을 맞아가지고 뭐 계획하신 서프라이즈 파티라든지 뭐 그런 게 있으실까요?
1: 옆에 있지만 이제 원하는 선물하고 그리고 이제 가족 원래 좋아하는 이제 음식이 있어서 그 식당 가서 식사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부산에 살다 보니까 이번 주가 이제 그 부산국제영화제 이제 개막을 하는 주라서
0: 네네.
1: 일단 영화를 이제 저희가 예매를 했거든요.
0: 가족 다 같이 볼 수 있어요?
1: 애니메이션이 있어서 야외 극장에서 볼 수 있는 이제 하나 골라서 저희가 같이 보기로 했습니다.
0: 너무 좋은 계획을 많이 세우셨네요. 춥지 않게 옷 따뜻하게 챙겨 입히시고 다녀오시고요.
1: 감사합니다.
0: 범진호님이 오당제 최연소 전화데이트 청취자 기록을 세웁니다 하셨고 김윤희님도 생일 축하해요 공주님 하면서 우리 하민이의 생일을
1: 감사합니다.
0: 축하해 주셨습니다. 자, 수민이, 하민이 그리고 성원님 오늘 재밌게 대화 나눠봤는데 좋은 추억이 됐길 바라면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감사합니다. 말 있으시면 음성 편지 한번 남겨볼게요.
1: 아이들한테 여러 가지 많이 해주고 싶지만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 그래도 앞으로도 즐거운 추억도 많이 만들면서 행복하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본인이 원한 꿈들 꼭 이루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는 없지만 저희 와이프 최주인 정말 사랑하고 우리 영원히 행복합시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아내분은 출근하신 거예요?
1: 학원 일을 하고 있어서
0: 일하고 계시는구나.
1: 저녁에는 저녁에는 제 친구들하고 아이들하고 저 생활을 하고 있고요.
0: 그렇군요. 우리 성훈님 혹시 듣고 싶은 노래 있으세요?
1: 그 ATG의 배드 저희 아이들이 좋아해서 그 노래 예, 다시 듣고 싶습니다.
0: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럼 수민이, 네. 하민이를 위해서 신청곡 에이티즈의 배드 신청해 주셔서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늘 행복

0: 이재은입니다.
1: 오당제가 좋다.
0: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2부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는 청취자

부산에 살고 계신 이성원님, 또 성원님의 딸들 수민이와 하민이와 제이 데이트를 해봤습니다. 신청곡도 듣고 왔어요. 에이티즈의 Bad, 요즘 굉장히 핫한 곡이죠. 이 노래에 우리 수민이, 하민이가 듣고 싶어하는 노래 같이 들어봤습니다. 2037님, 예쁜 수민이, 하민이 방송 탔네요. 라디오에 내 목소리 나와서 정말 좋겠네. 아빠가 좋은 추억 만들어 주었네요. 하고 문자 보내주셨고, 김경주님, 아이쿠 귀여워요. 딸바보 아빠의 미소가 그려집니다. 하민, 수민이 예쁘게 건강하게 잘 자라길 기도할게요. 그러니까요, 오늘도 정말 이 11살, 10살 수민이, 하민이와 또 우리 성호님과 대화 나눠봤는데 너무 귀여웠죠. 3047님이 오늘 생일인 초사 딸에게도 좋은 추억 부탁드려요 하고, 아 우리 3047님의 따님이 또 생일이시구나. 초등학교 4학년 지금 같이 듣고 계시려나요? 축하드립니다. 이름이라도 보내주셨으면 이렇게 부르면서 축하해드릴 수 있는데 조금 아쉽네요. 어쨌든 즐거운 전화 데이트였고요. 차승엽님은 오늘도 퇴근 중입니다. 어제 간략히 작성한 글이 소개되어서 매일 설렘 속에서 오당제 듣습니다. 승엽님 퇴근길에 오당제 함께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박지연님은 젠디 10월이 되니까 퇴근 시간에 풍경이 부쩍 어두워졌어요. 종일 바쁘고 지친 상태로 일한 후에 야근까지 했더니 기분도 다운되고 왠지 우울해지는 듯합니다. 하, 그럴 때 있죠. 뭔가 괜히 지치고 피곤하고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다운되고 우울하고 그런 상황이 종종 있죠. 누구에게나. 지연님만 그런 건 아니니까 너무 우울해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시기를 좀 이렇게 지나고 나면 또 다시 에너지 넘치는 삶을 회복하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아, 그니까요. 진짜 풍경이 확 달라졌죠. 10월 되니까 아침, 저녁, 뭐 점심도 마찬가지고. 6677님, 매일 저녁 먹고 난 후에 오당제 들으면서 산책합니다. 하고 문자 보내주셨어요. 산책길에 또 이 노래가 잘 어울릴 것 같아서 3065님이 신청해주신 노래 같이 들을게요. 웨스트라이프의 마일 러브.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재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에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2: 현대.

0: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1: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2: 안녕하세요, 장나라입니다.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집, 작은 불안도 크게 걱정되죠. 그래서 허그는 주거 고민은 더 작게, 주거 안심은 더 크게 만들어갑니다. 임대인에게는 안정적 수익을, 임차인에게는 안전한 전세주택을, 전월세 안심신탁. 전세 사기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든든 전세주택.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든든한 금융기반을 만드는 주택공급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주거의 작은 고민부터 큰 고민까지 허그가 든든하게 함께합니다. 주택도시 보증공사.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4: 환인제약.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우리 사회 훈훈한 소식들 전해드리는 굿뉴스 퀴즈 시작할게요.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나타난 상어 북항이 덕분에 손님이 몰린 한 카페 사장님이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기부했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18일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상어 한 마리가 나타났는데요. 상어를 보려는 사람들이 공원으로 몰리면서 공원 안에 있는 유일한 카페에도 손님이 한꺼번에 몰려들었다고 하죠. 당시 카페 사장님은 지역 방송 인터뷰를 하면서도 카메라를 볼 틈도 없이 음료를 만들고 포장하느라 바쁜 모습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사장님은 갑작스러운 인파로 인한 부족한 서비스에도 따뜻한 응원을 보내주신 손님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었다면서 수익의 일부를 지역에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또 SNS에는 북항이를 향해서 너 덕분에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사랑한다, 이것 몇 박스 사다 주고 싶은 마음이다 라는 글을 남기기도 했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이 카페 사장님은 상어 북항이에게 무엇을 사다 주고 싶다고 했을까요? 1번 장난감, 2번 튜브, 3번 고등어. 북항이가 좋아할 만한 먹이를 사다 주고 싶으시겠죠? 1번 장난감, 2번 튜브, 3번 고등어. 정답 보내주실 곳 문자번호 샵 8001번이고요.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정답 뉴스 듣고 와서 9시 5분에 발표할게요. 제이세라의 모든 날이 감사해.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도서관 사서 서예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시간에 쫓기어 정신없이 보내시진 않으신가요? 독서는 나의 이야기가 끝나면 너의 이야기를 들려달라는 작은 안부 같습니다. 오늘은 별일 없었는지 기분은 또 왜 그런지 누군가가 오랫동안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며 고민 끝에 건네는 인사처럼요. 요즘처럼 바쁜 일상에서 나의 안부를 물어줄 책 한 권 챙겨보시는 건 어떨까요? 따뜻한 한 권의 책이 당신에게 말을 걸어올 겁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파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9시 뉴스입니다. 아시안게임 대표팀 일각의 병역특례 관련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체육예술 분야 인정대회를 엄격히 줄이는 방안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개편안을 담은 정부 연구용역 결과가 다음 달 나오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실이 제출받은 답변 자료에 따르면 병무청은 국가 위상과 병력 자원 감소 등 대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해 편입 기준 강화와 인정대회 정비 방안 등을 관계부처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관계부처와

0: 부처 협의를 거쳐 이르면 올해 안에 병역 특례 제도 개선안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공소청 출범 이후 특검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 자격을 둘러싸고 재판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는 가운데 법무부가 특검에 파견 검사의 공판 참여는 문제 없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오후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 순직 해병 특검과 2차 종합 특검 등에 이러한 내용의 공문을 보냈습니다. 내란 특검과 종합 특검 사건 등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도 같은 내용의 공문이 발송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 의결 소식을 전하며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주거안정 지원 의지를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오늘 SNS에 전세사기 피해자의 빠른 일상 회복을 돕겠습니다. 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피해자들이 절차와 시간을 기다리느라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 늦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주거안정과 빠른 회복을 뒷받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남극의 거대한 얼음을 활용해 우주에서 날아오는 뉴트리오, 중성 미자를 관측하는 길을 연 백일 출신 미국 입자 물리학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6일 남극에 건설된 세계 최대 규모 중성 미자 관측 시설인 아이스큐브 프로젝트를 이끌며 고에너지 중성 미자를 발견한 공로로 프란시스 할 전 미 위스콘신 메디슨대 석좌 교수를 노벨 물리학상 단독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불가리아에 접한 흑해 연안에서 상선 두 척이 정체불명의 무인기 공격을 받아 한 척이 침몰했다고 AFP의 로이터 통신 등이 6일 보도했습니다. 외신에 따르면 불가리아 공영 라디오 BNR은 구조 당국을 인용해 흑해로 가던 팔라우와 토고 선적의 상선들이 각각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공기가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0도, 춘천 5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일부 내륙 산지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반면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4도, 광주와 부산 25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7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1: MBC 라디오 캠페인 ESG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2: 재해 채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나라를 돕기 위해서 발행하는 채권입니다. 우선 국제기구나 금융사가 재해 취약한 지역을 미리 정해두는데요. 해당 지역에 재해가 발생할 경우 채권 투자금의 일부가 구호자금으로 투입됩니다. 만약 재해가 발생하지 않으면 투자자들이 원금과 이자를 돌려받는데요. 결국 자연재해가 없어야 이익이기 때문에 기후위기를 막으려 적극적으로 노력하게 됩니다. 환경문제에 관심을 유도하는 금융상품, 우리나라에도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3: 고개들 준비됐어? 하늘을 가르는 에어쇼부터 내일의 우주를 만나는 체험까지 꿈이 현실이 되는 특별한 순간 2016 사천 에어쇼 10월 20일부터 25일까지 경남 사천에서 만나요.
4: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지금 시각은 9시 5분입니다.
6: 우리의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을 응원하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7: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부 시작했고요. 굿뉴스 퀴즈 정답부터 발표할게요. 상어 북항이 덕분에 손님이 몰린 카페 사장님이 북항이에게 사다 주고 싶다고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0172님, 밤낚시하고 있습니다. 북항이가 좋아하는 건 생선 중에

0: 능력이 제일 좋은 고등어요. 오, 0172님 축하드립니다. 정답 맞춰주셔서 오늘의 끝곡 선곡권 당첨되셨어요. 듣고 싶은 노래 지금 골라서 보내주시면 이따가 끝곡으로 들려드릴게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산 동구는 전달받은 기부금을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하게 잘 쓰겠다고 전했다고 합니다. 오늘도 훈훈한 굿뉴스 퀴즈 만나봤고요.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3, 4부는요. 하나은행, 환인제약, 안 터지는 맥스부탄, 현대오피스, 휴온스 글로벌, 하나증권과 함께합니다.
1: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6: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7: 네.
6: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7: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6: 맥스 안 터져요.
8: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6: 맥스 안 터져요.
0: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9: 고민 해결하기 딱 좋은 날씨네.
10: 고민 있는 사람 들어와! 들어와!
0: 고민밖에 모르는 이 시대의 정직한 고민 해결사들과 함께 오늘도 여러분의 고민을 시원하게, 때론 섭섭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
11: 오늘만
12: 남의 편.
0: 자, 지난주에 처음으로 호흡을 맞춰본 오늘만 남의 편의 새로운 짝꿍이죠. MBC 김준상 아나운서, 그리고 신유진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13: 안녕하세요.
14: 안녕하세요.
0: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14: 잘 지냈습니다.
0: 네네.
13: 날씨가 확 바뀌었어요.
14: 네, 그러니까. 갑자기 추워져가지고.
13: 가을입니다.
0: 네. 가을이 됐어요.
14: 네. 내일 아침 서울 날씨가 11도까지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0: 그렇네. 오늘 변호사님도 약간 폴라.
14: 그러니까요. 완전 가을 패션.
13: 가을 패션. 추워가지고. 네. 진짜 이게 춥다라는 말을 하기가 조금 민망했던 지난주에 그랬다면 이번 주에는 그런 말이
0: 쌀쌀하죠.
13: 나와도 된다.
14: 네. 갑자기 추워져.
0: 네. 우리 준사 아나운서도 청자켓을 꺼냈네요. 잘 어울려요.
14: 감사합니다.
0: 네.
14: 아, 이게 요즘에 이 회사 올 때 항상 같은 옷만 입고 오자라는 걸 실천하다가 오랜만에 그래도 이 계절이 가기 전에
0: 그쵸.
14: 청자켓 한 번은 입어야
0: 되잖아. 맞아요.
14: 손에 입었습니다.
0: 네. 왜 같은 옷만 입고 오자고 했어요?
14: 제가 지난번에 여기 방송에서도 공개를 했는데 제가 10월 31일에 공인중개사 시험을 본 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젠디 휴가가 계실 때.
0: 아, 진짜요?
14: 얼마 안 남아가지고.
0: 진짜 얼마 안 남았는데.
14: 그 옷 입는 데 시간을 쓰기가 싫어서. 근데 쉽지 않더라고요.
0: 어떻게 시험 잘 준비되고 있어요?
14: 뭐 한 번에 이제 1, 2차를 한 번에 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0: 대단하다.
14: 그리고 이거 공부하면서 아, 역시 직장 다니면서 준비 많이들 하는 자격증 시험이 중에 하나잖아요.
0: 네네.
14: 너무 대단들 하신 것 같아요.
0: 그렇구나.
14: 진짜 뭐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뿐만이 아니라 직장을 다니면서 무언가를 도전하시는 분들 너무나 존경스럽고 대단한 것 같습니다.
13: 저도 고시 공부를 했던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0: 네.
13: 그래서 그때도 저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점심을 매일 같은 메뉴를 먹었어요.
0: 고르는 것조차 시간이 낭비되니까.
13: 매일 같은 메뉴를 먹었고.
14: 저도 일부러 혼자 먹어요 요즘.
13: 네. 사실 마지막 거의 한 달은 거의 점심에 그냥 삼각김밥 먹었어요.
14: 그러니까.
13: 제일 간편하게.
0: 그 정도.
13: 제일 빨리 먹을 수 있는 걸로.
0: 우리 준사 아나운서 꼭 합격하길. 우리
13: 합격 기원. 아, 공인중개사
0: 합격 성지거든요.
13: 근데 진짜 김준상 아나운서님은 정말 계속 끊임없이 도전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게
0: 그렇네.
13: 정말 저는 참 대단하다.
0: 이직도 하고
14: 대학도 삼수해서 가고.
0: 아, 그랬어요? 아, 그랬구나.
14: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끈기 있게 끝까지 하는 건 아닙니다.
0: 그래도 계속 도전하는 게
14: 이렇게 깔짝깔짝인다고 하죠. 깔짝깔짝 거리는 건 잘하는데 뭘 해야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건 있는
0: 와,
14: 것 같아요.
0: 와 멋지다.
14: 네,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신은희님이 공인중개사 시험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김준상 아나운서님 파이팅입니다 하고
14: 감사합니다.
0: 응원 보내주셨고 우리 준상 아나운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한 가지 예고를 해드리자면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잠시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날 그 서울 드라마 어워즈라고 네. 시상식이 있어요.
14: 중요한 제가. 네, MC 보시잖아요.
0: 네,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시간을 못 맞추게 돼서 목요일에 또 우리 오당제 가족분들이 너무나 좋아하시는 젠디 아닌 준디가
13: 와우.
0: 두 시간 동안 청취자 네. 여러분과 함께할 예정이니까요. 어떻게
14: 네.
0: 즐길 준비 되셨나요?
14: 잘 즐기고 젠디의 어떤 젠디께 누를 끼치지 않게끔
0: 아니.
14: 열심히 잘 해보겠습니다.
0: 제가 지난 여름 휴가 갔을 때 대신 또 네. DJ를 해줬는데 제가 그때 너무 우리 준상 아나운서가 DJ 너무 잘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가지고
14: 감동적이야.
0: 종종 이렇게
14: 감사합니다.
0: 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14: 전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13: 네. 이번 주 목요일에는 실시간으로 저도 듣겠습니다.
0: 문자도
13: 남자도 보내고요.
0: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만 남의 편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 건데요. 이 코너는 청취자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지만 무조건 청취자 편만 드는 건 아니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같이 생각해보는 당신 편도 될 수 있고 남의 편도 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고민 사연 저희 홈페이지 오늘만 남의 편 게시판에 남겨주시거나 샵 8001번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자 그럼 오늘의 고민 사연 바로 만나볼게요. 어떤 분께서 보내주셨나요?
14: 네, 전북에 사는 유고민님 여자분입니다.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0: 네. 제가 요즘 회사에서 갑자기 애매한 사람, 예민한 사람이 됐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저는 원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이에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13: 재현 씨, 어디 가?
0: 아, 저 커피 한 잔 타오려고요.
13: 아, 잘 됐다. 그럼 가는 길에 내 것도 한 잔 부탁해.
0: 네, 팀장님 블랙으로 드시죠?
13: 블랙은 블랙인데 설탕 두 스푼 넣어서.
0: 네, 알겠습니다.
11: 재현 씨, 바빠요?
0: 아니에요 괜찮은데
11: 그럼 1층에 내 택배 와 있다는데 시간 날 때 좀 갖다 주면 안 될까? 나 좀 이따가 회의 들어가야 되거든.
0: 그래 지금 갔다 오지 뭐.
11: 정말 땡큐 아 역시 재은 씨밖에 없다니까.
0: 이렇게 자잘한 부탁들을 다 들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업무가 늘어났고요. 제 책상 위에는 점점 일이 쌓여가기 시작했는데요.
13: 아 재은 씨 퇴근 전까지 이것 좀 해줄 수 있을까?
0: 네네 해드릴게요.
11: 재은 씨, 잠깐 나도 내가 메일 하나 보냈는데 지금 좀 봐줄 수 있어?
0: 열어볼게. 이런 식으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제가 일을 잘해서라기보다는 거절을 못하니까 일이 몰린 게 분명했죠. 그래서 용기를 내서 최근 거절을 한번 해봤습니다. 팀장님이 업무를 또 주시길래 팀장님 제가 지금 맡은 일이 많아서 그것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용감하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팀장님이 표정이 딱 굳으면서
13: 그래? 요즘 재현 씨 많이 힘든가 보네?
0: 이러고 가시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는데요. 황당한 건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동료가 와서 저에게 묻더라고요.
11: 아니 재은 씨 요즘 무슨 일 있어?
0: 아니 왜?
11: 아니 팀장님이 그러더라고. 사람이 좀 차가워졌다고.
0: 차가워지기는 똑같은데 뭐.
11: 그러고 보니까 저번에 내 택배 좀 갖다 달라고 했을 때도 거절하고 분명히 무슨 일 있는 거지.
0: 아니 그런 거 아니라니까. 그냥 바빠서 못 갖다 준 거야.
11: 뭔 소리야. 옛날엔 바빠도 잘만 갖다 줬잖아. 이상해 분명히 집에 무슨 일 있는 거야.
0: 거절 한번 했다고 졸지에 집에 무슨 일 있는 사람이 됐는데요. 오늘만큼은 제 편 말고 남의 편에 서서 냉정하게 판단해주세요. 저는 앞으로도 죄송하지만 업무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하면서 당당하게 거절해도 되는 걸까요? 아니면 직장생활은 어느 정도 참고 희생해야 하니까 그전처럼 그냥 다 해주는 게 좋은 걸까요? 회사 사람들이 저를 예의 없는 사람으로 생각할지도 궁금합니다. 업무보다 사람들 눈치 보는 게 더 힘드네요. 제발 도와주세요. 이후 고민님의 사연을 만나봤습니다. 자, 이 사연 두 분 어떻게 들으셨어요?
13: 저 너무 짠하네요.
0: 오, 진짜. 네.
14: 너무 현실적인 고민. 저도 한 번쯤 해본 고민인 것 같아요.
0: 아 그래요?
14: 그러니까 뭐 이 유 고민님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어도 내가 회사에서 어떻게 해야 남들한테 좀 좋게 보이면서도 내 일을 잘할 수 있을까에서 오는 고민인 것 같거든요. 네. 사람들하고도 잘 지내고 싶고 일도 잘하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밸런스를 어디에 둬야 되지?

0: 하면서 생겨나는 고민인 것 같아서.
1: 제가 듣기로는 이 김준성 아나운서가 네. 그 라디오 있잖아요. 네. 라디오를 할 때 좀 바꿔달라 시간 바꿔달라 하면 제일 잘 바꿔주는.
2: 오. 오. 오. 네네. 어, 그래요? 네.
0: 어떻게 아세요? 오.
1: 다 아는 소식통 아, 있습니다.
2: 지민아. 나도 많이 바꿔줬는데 지민이.
0: 어 그러니까 지민 아나운서가 네. 부탁을 되게 귀엽게 잘 하는 편이에요. 네. 네. 납작 엎드려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가 부탁하면 어 나 그날 바쁜데.
1: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탁을 했을 때 거절을 아. 거절을 할까 말까 막 그런 고민이 되는 타이밍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와,
0: 근데 너무 그냥 공감가고 저는 라디오 뉴스를 제가 잘 바꿔주는 편인 이유는 네.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닌데 부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되게 고마운 일이기도 해서 아. 엄밀히 말하면 조금 계산적인 것도 조금 들어가 있기는 해요. 내가 이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뭔가를 요구하진 않겠지만 이거 되게 힘든 거 아닌데 저 사람은 나한테 되게 고마워하겠구나. 그러면 내가 조금은 귀찮아도 그러면 해야겠다. 좀 이 마인드도 솔직히 말하면 조금 들어가 있긴 합니다.
1: 진상파를 이렇게 하나둘씩 포섭하는
0: 약간, 예, 약간 제 편에
2: 진짜 근데 고마운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라디오 뉴스가 딱 잡혀있는데 다른 뭐 방송 스케줄이 있다거나 하면은 바꾸기가 진짜 난감하거든요.
0: 애매해요.
2: 근데 그 때 이렇게 흔쾌히 바꿔준다. 그러면은 두고두고 고맙죠.
0: 그러니까요.
2: 괜찮은데? 그래서 준상 씨를 좋아하는 분들이 많은가 봐요.
0: 아닙니다.
2: 좋은 전략이네요. 네. 그럼 두 분은 어떠세요? 회사에서건 가족, 친구, 관계 뭐 여러 관계에 있어서 거절을 잘하는 편인지 아니면 유고민님처럼 다 들어주는 편인지?
1: 저는 부탁하면 웬만하면 거절 안 하고 다 들어주는 편이거든요.
0: 안 하실 것 같아요.
1: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만나자라는 얘기가 나오면은 어떻게든 시간을 어떻게든 내서
2: 진짜
1: 만나려고
2: 하고. 대단하시다.
1: 네, 그러니까요. 근데 다 들어주려고 하는 편인데
2: 그 바쁜 와중에도
1: 네, 사실 저에게 뭐 특별히 뭔가를 부탁하기가 좀 어려워서 그런지 네. 잘 부탁을 안 하기도 하더라는 예예.
0: 부탁 전하실 것 같은데.
1: 아 저한테. 예. 저한테 그러니까 사람들이
0: 다른 분들이 변호사님한테 네. 하실 것 같은데. 네.
1: 부탁하면 다 들어주는 편입니다.
2: 일단 부탁을 받으면 네. 거의 들어주려고 노력하시는. 네. 그러면 거절 한 번도 해본 적 없으세요?
1: 거절을 사실 거절의 멘트라는 것도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저도 이렇게 AI한테 물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 거절을 어떻게 하니?
0: 와 네네. 진짜?
1: 네네.
2: 진짜? 그럼 혹시 저희 오당제도 거절을 못 하셔가지고 이 늦은 시간에 오신 거 아니죠?
1: 아니 오당제 제가 너무 오고 싶었습니다. 너무 오고 싶어가지고
2: 이런 섭외 거절 같은 건 그러면 어떻게?
1: 섭외 거절은
2: 뭐 재판이나 뭐 이런 거에
1: 그렇죠.
2: 뭐 맞물려 있을 수 있어요.
1: 예, 뭐 어쩔 수 없는 너무 일정과
0: 네 핑계네요.
1: 어쩔 수 없는 일정과 겹쳐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못 나가는 거지. 네. 뭐 저는 거절하는 건 제 사전에 없습니다.
2: 네. 와 진짜 멋지시다. 네. 준상 아나운서는 어때요?
0: 저는 딱 보면은 거절 잘 못할 것 같잖아요. 네네. 전 생각보다 거절 되게 잘해요.
2: 진짜?
0: 저는 의외로 남들이 좀 편안해 보이니까 네. 뭐 가볍게 보자는 말도 많이 하고 안 친한데 네. 아니면 밥 먹자 하거나 아니면 뭐 일 같은 거 부탁도 되게 잘 하는데 네. 제가 좀 해야 될 게 있다거나 바쁘면 절대 안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이번에 그 시험 준비한다 그래서 뭐 친구 청첩장 모임도 거절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저는 못 나가는데 대신에 결혼식은 가겠다. 그리고 결혼이 끝나고 나서 내가 진짜 축하해주겠다. 결혼식과 끝나고 나서 그런 식으로 저는 좀 의외로 거절을 잘하는 편이긴 해요.
2: 근데 거절할 때 이제 뭐 이 끝나고 나서 내가 축하해줄게 뭐 이런 대안을 잘 제시를 하는
0: 그리고 편이네. 변호사님처럼 핑계를 잘 그리고 저희 방송인들의 특징이 이거 라디오 너 다 들으면 어떡하지? 이게 약간 방송 핑계를 대면 그날 내가 방송 스케줄이 잡혀서
2: 안 되지 안 되지
0: 그날 내가 숙직이 잡혀서 뭐 이런 거 하면 그쵸. 거절하기 되게 좋잖아요.
2: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좀 거절을 잘 하는 편이긴 합니다.
2: 근데 보니까 주변 팀장님이나 동료들이 거절을 하니까 차가워 보인다. 뭐 심지어는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자꾸 한다고 하잖아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근데 만약에 내가 거절을 당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심지어 잘 해주다가 거절을 했어. 나한테 거절했어. 그러면은 저는 일단 나한테 혹시 그러니까 그 사람 집에 무슨 일이 있나가 아니라 나한테 서운한 거 있나? 그 생각을 진짜 골똘히 할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고민이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나중에 한번 따로 얘기할 것 같아요. 혹시 나한테 뭐 서운한 일 있었어? 네,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0: 는 이 사람이 지금 몇 년을 얘기를 들어줬기 때문에 네. 이것에 대해서 갑자기 바뀌었을 때는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는 것이다.
1: 이런 너무 착한 사람이고 다 들어줬던 사람이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좀 예리하게 이거는 거절을 하면서 유고민님이 그 본인이 죄책감을 느끼셔서 그런 것 같아요.
2: 본인이
1: 내가 지금까지 행동했던 거랑 다르게 나 해야 될 일 있고 하니까 저 그날 안 돼요. 약간 이렇게 차갑게 얘기를 해서 그런 거지. 저나 이제 변호사님처럼 진짜 도와주고 싶은데 나 이때 이게 생겨가지고 나 일 때문에 지금 이렇게 얘기했으면은 사람들이 뭔가 그렇게 보지 않았을 것 같은데 본인이 이제 진짜 미안한 거예요. 나는 해주고 싶긴 한데 일은 너무 많고 죄송해요 이러니까 처가 보이는 느낌이 드는 거 아니었을까?
2: 그럼 약간 뉘앙스의 문제?
1: 뉘앙스의 문제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0: 그런데 이게 이제 본인은 또 예의 없는 사람으로 보일까 봐 걱정된다고 했는데 근데 무엇을 거절했느냐? 거절의 주제가 무엇이냐?
2: 저도 그게 중요하다.
0: 이게 생각하고. 중요한 거 같아요.
2: 맞아요, 맞아요. 네.
0: 그래서 택배라든지
2: 택배, 커피.
0: 커피라든지
2: 그러니까.
0: 이런 거는 거절해도 너무나 된다.
2: 그러니까.
0: 네. 그런데 해야 할 일, 퇴근 시간 전이지만 너무 급한 일을 줬는데 급하지 않은 일하고 나느라고 거절. 이거는 좀 안 되잖아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무엇을 거절했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리 평가가 된다.
2: 그러니까.
1: 근데 네네. 여기에 저는 뉘앙스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어떡해 죄송해요. 저 지금 이거 빨리 해서 그 거래처에 보내줘야 돼서 제가 오늘은 못 도와드릴 것 같아요. 이런 네. 톤이 좋지. 그냥 죄송하지만 저 업무가 많아서 어렵습니다. 이러면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2: 그러니까, 톤을 잘 잡아야겠네.
1: 왜 그러지? 약간 이렇게 상대방이 생각할 수 있는. 네.
0: 저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업무에 대한 거절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면은 거절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업무는 업무를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사람이 주는 거잖아요.
2: 네.
0: 그러면은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건데 퇴근 시간이 얼마인데 팀장님 이거 주시면 그 일 먼저 하셔도 그러니까 해도? 처리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일 나중에 처리해도 되겠습니까? 이분인 거죠.
1: 역시 팀장님의 경우
2: 네. 맞아 맞아
0: 되물어야 돼요.
2: 좋네요 좋네요.
0: 네. 그러니까 내가 거절을 하고 팀장님이 그럼 동동 발을 동동 구르면서 가면서 이 일을 그럼 어떡하지?
2: 그러니까
0: 그럴 게 아니라 팀장님한테 양해를 구하고 이 일을 처리하고 있는 중인데 이게 더 급하다면은 이거를 먼저 하겠습니다라고 네. 이제 오히려 되묻는 방식.
2: 그렇죠.
0: 네,
2: 근데 일단 준사 아나운서가 아까 말했던 저 너무 죄송한데 이렇게 하는 그 톤 있잖아요. 약간 불쌍하고 우는 톤 같은 거. 우리는 근데 이제 좀 약간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1: 그렇죠.
2: 근데 변호사님한테 여쭤보고 싶은 건 네. 일반 이제 직장인 같은 네. 경우에 그런 이제 업무 받았을 때 저 너무 죄송해요. 제가 이거 너무 안 돼서 이거랑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데 어떤 게 더 이렇게 왜냐면 이게 좀 덜 프로페셔널 해볼 수 있거든요.
1: 네. 어떤 게 더 좋아 보이세요?
0: 일단은 저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물어볼 것 같아요. 네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뭔지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줘야 되기 때문에 네네. 어떻게 울면서 말하든 냉정하게 말하든
2: 그건 상관없어요?
0: 상관없이 일단 물어볼 것 같아요. 왜냐면 급하니까 퇴근 시간 전이잖아요. 급하니까 그러면 무슨 일 하고 있는데?
2: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네네. 더 중요하다?
0: 네.
2: 죄송해요. 죄송해요. 이거나 상관없다.
0: 사실 두 번째가 난 것 같아요. 저는.
2: 그렇다니까.
0: 네.
2: 왜냐하면은 죄송해요 이러면 약간 너무 덜 프로페셔널하지 않을지.
1: 웃으면서.
2: 아니 대학교도 아니고 막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뭔 뜻인지는 알겠어요.
1: 그렇게 생각할
2: 미안한 느낌을 주자 이건 알겠는데 네. 내가 막 거절 못할 일을 거절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막 너무 죄송해요.
1: 제가 그 정도로 얘기했나요? 그 정도 톤까지는 아니고
2: 그거는 약간 어쨌든
1: 그 정도 톤은 장난치는 것 같고 약간 진지하게 그 중간 톤 연기를 잘하시네요.
2: 아니 왜냐면 우리는 자주 그러니까 우리는 친하니까 이제 그렇게 예. 말할 수 있잖아요 선배들한테
1: 예.
2: 근데 진짜 만약에 일반 회사다 그러면은 그게 더 거슬려서 쟤 뭐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부장님 같은 그죠? 변호사님 어떠세요?
1: 하지만 저는 또 일반 회사를
2: 그래도?
1: 다녀봤으니까 거기서 또 부서도 옮겨가면서 일을 해봤으니까 그래도 정색하면서 말하는 것보다는 근데 그게 사람한테 어울려야 되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저는 정색을 하면 너무 평소랑 느낌이 달라서 쟤 진짜 집안에 무슨 일 있나? 쟤 뭔가 기분 나쁜가?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런 톤을 잡아야 되는데 만약에 조금 원래 유해 보이는 사람의 그런 뭔가 톤이거나 이미지다 이러면 약간은 단호하게 얘기하셔도 괜찮긴 하죠.
2: 그렇구나. 네. 재밌네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 있으시거나 우리 요 고민님께 도움이 될 만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 그 사이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장기하와 얼굴들의 거절할 거야.
0: 와우. 와우.

0: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엔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1: 지금 시각은 9시 30분입니다.
2: 오늘을 이야기하고 내일의 힘을 얻는 시간.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4부 시작했고요. 앞에서 유고민님의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문자 좀 만나볼게요. 변호사님부터 하나씩 네. 소개해주세요.
3: 8519님이 거절을 잘못하고 참다 보면은 겉으로는 괜찮아 보여도 계속되면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4: 아, 정말이에요. 맞아. 거절을 잘해야 됩니다.
2: 그러니까요. 거절을 할 수 있는 일들은 그 앞에서 소개해드렸던 뭐 택배, 남의 택배 갖다 주고 이런 거는 네. 솔직히 거절해도 네. 그렇죠. 내가 힘든 상황에서는 네. 그렇죠.
3: 그러니까 이게 거절을 못 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한번 AI한테 물어보시면서 진짜 한 번이라도 물어보시면서 어떤 말로 할까 어떤 뉘앙스랄까 조언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아요.
2: AI가 잘 말해주던가
3: 잘 말해주더라고요.
4: 얘기 잘 해주고요. 심지어는 저는 그 연인에게 뭔가를 거절해야 되는 경우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자기 좋아하는 사람 그 친구 중에 이런 경우도 봤어요. 거기에 아예 그 메신저 대화를 아예 다 공유해줘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톤으로 말하는 게

0: 좋을까 이렇게 답도 구하더라고요.
1: 우와, 그 여자친구랑 나눈 대화를 네. 공유하면서
0: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1: 우와, 신기하다.
0: 그래서 확실히 좀 도저히 주변에 어떤 맞아요. 조언을 구할 데가 없으면 AI의 도움을 빌리시는 것도
2: 참고만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거든요.
0: 정말로.
2: 왜냐면 우리는 이렇게 막 이런 톤으로 해라고 하지만 정말 구체적으로는 어떤 상황을 다 듣고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0: 네. 네. 그리고 여기에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너무 좋을 것 같아요.
1: 오당제 네. 이 코너에 보내주시면
0: 맞아요.
1: 좋겠습니다.
0: 저희가 AI 보내 놨습니다.
1: 맞아요.
0: 네. 자, 9764님 사연 듣다가 화날라고 해요. 호구입니까? 자기 할 일은 자기가 해야 합니다.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알게 됩니다. 아, 이분도 근데 거절 못하시고 여린 분들이에요. 거절 못하는 사람들이 좀 여린 사람들이 많아요. 보면은.
1: 그렇죠.
2: 김경주님은 욕먹더라도 이 시간을 견뎌야 됩니다. 저도 거절 못하는 1인으로서 그간 왜 그렇게 살았나 싶더라고요. 요즘 종종 립스틱 빌려달라는 쌤들도 계신데요. 아, 저는 크게 깔끔하지는 않지만 좀 찝찝해서 빌려주기 싫은데 거절을 못 하겠어요.
0: 이거 쉽지 않다.
1: 아, 이거는 쉬워요.
2: 어떻게 해요?
0: 뭐라고
1: 저 감기 걸렸어요.
0: 아, 근데 감기 누가 봐도 감기 안 걸렸으면.
1: 아니 걸렸다고 하면 되죠. 그거는 저 감기 걸렸고 얼마 전에 코로나도 걸렸어.
2: 립밤. 립밤 빌려달라는 사람 진짜 있어요.
1: 근데 진짜 친한 사람이면 빌려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네. 않으면 조금 이제 위생적으로 걱정될 수 있잖아요.
0: 괜찮아요. 감기 같이 걸리면 빨리 낫고 좋지 뭐. 이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2: 미안해요. 사실은 진짜 빌려주기 싫어요.
1: 그러니까 차라리 솔직한 게 낫지 않나?
0: 아, 이거 어렵겠다. 이렇게 좀 오히려 사소한 거. 네. 진짜. 아, 이재영님 거절하세요. 목이 메일 정도로 답답한 사연이네요. 회사에 자잘한 일 해줄 사람이 사연자님밖에 없나 이렇게 보셨는데.
1: 그러니까.
0: 아, 근데 네. 근데 약간 아까 하고 싶은 얘기 중에 이것도 있었는데 그 일 외적인 거는 거절하시는 게 진짜 좋은데 오히려 일은 내 일이 아닌 것 같아도 하면 나중에 인정을 받긴 하는 것 같아요. 저희 방에도 보면 뭐 대표적으로 이휘준 아나운서 같은 경우에 되게 사람들 일 많이 도와서 맞아. 하고 이러는 것 네. 같은데 아, 그 누구 그니까 막 모두가 그의 그 노고를 알고 있잖아요.
1: 맞아요.
0: 이게 회사는 나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두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생각보다 내가 고생을 하는 걸 남들도 다 알고 있다. 이것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2: 저는 뉴스 안 한 일을 보기 때문에 다 압니다. 누군지.
0: 아,
2: 몸 좋으시고.
0: 아, 네네. 희준이 몸은 안 좋아요.
2: 아닌가요? 운동하시는 분 아닌가요?
0: 정형이.
2: 아.
1: 희준 아나운서 이제 뉴스 안 하니 제작하고 편집하고 네. 이렇게 열심히 하는
0: 귀여운 친구.
2: 시즌 1에서는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0: 맞아요.
2: 시즌 1.
0: 맞습니다.
2: 네네.
1: 시즌 1도 보셨구나.
2: 시즌 1부터 봤습니다.
0: 그때는 네. 운동을 했었어요.
2: 그쵸?
0: 네, 근데 결혼하면서 운동을 열심히.
2: 시즌 1에 운동하고 단백질 엄청 먹고 그랬던
1: 했나?
2: 예, 희생합니다. 네네.
0: 한때.
2: 네. 네. 아, 공이오사님 거절은 처음이 힘든 겁니다. 몇 번 하면 이런 일 없어져요.
0: 그렇죠.
1: 맞아요.
0: 그건 맞아요. 네. 오삼구님 사람 자체가 너무 편안해서 그래요. 맞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사람이면 그런 부탁도 안 하거든요. 이제 불편함을 가지기 시작했으니 눈치 보지 말고 즐기세요. 이 말씀 좋은 말씀이네요.
2: 이수진님 요즘 MZ 신규들이 얼마나 자기 주장도 강하고 거절을 잘하는 편인데 나중에 MZ 후배들 많이 들어오면은 사연자님 어떡해요? 지금부터 미리 거절을 하고 다 받아주지 않는 연습을 하셔야 할 듯합니다.
0: 이 말씀도 맞는 말이네요. 네.
1: 그러니까 저는 네. 그냥 MZ 뭐 젠지 이분들 이렇게 거절하는 그 좀 멋지지 않아요? 자기 의견을 이렇게 확고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2: 네.
1: 막 솔직하게 네. 멋있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1: 네. 네. 후배가
0: 배우 계세요?
1: 후배가 아니요. 후배가 만약에 준상 아나운서한테 막 거절을 막 싫은데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0: 저는 근데 애초에 후배한테 잘 부탁을 안 하는 성격이어서
1: 그치 맞아요.
0: 저는 괜찮습니다.
1: 원래 사실 이런 부탁 잘 안 하는 사람들이
0: 그렇죠. 네.
1: 거절도 그렇죠.
0: 저는 오히려 아 미안 오히려 이럴 것 같아요. 뭔가 불가피하게 부탁을 했을 때는. 근데 사실 사연자님이 거절당하면 남들이 날 미워하지 않을까 뭐 다들 걱정하지 않을까 하지만 좋은 사람들은 거절하면 아 내가 실수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정상적인 사고이긴 합니다. 그렇죠.
1: 그리고 거절도 내가 하고 그쪽도 건강하게 거절하고 그런 관계가 거. 건강한 관계인데
0: 맞아요, 맞아요.
1: 편안하게 거절을 할 수 있는.
0: 네. 그리고 0509님이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부탁한 거 다 들어주세요. 대신에 그 부탁 들어주느라 내 일을 못했으니까 그 일을 대신해 달라고 다시 부탁하세요. 그러면 다음부터 부탁 안 하는 안 합니다. 다 해준다고 하세요. 들어와 들어와 내일도 넘겨줄게 막 이런 방법은 어떨까요?
2: 아 저도 사실 그 생각 살짝 했거든요.
0: 아 진짜요? 네.
2: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부탁한 걸 들어주되 예를 들면 너무 개인적인 거 특히 팀장님이 개인적인 뭐 커피를 맞아. 부탁한다 이런 거를 딱 잘라서 거절하기가 좀 어렵거든요. 네. 설탕을 두 스푼이지만 세 스푼을 네 스푼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0: 아이고 죄송해요.
2: 좀 달다. 제 두 스푼은 딱 그거거든요. 정량이에요.
1: 오 괜찮다. 그럼 다시는 부탁 안 할 거예요.
2: 그러니까
1: 그냥 내가 탈게. 재밌네요. 방금 나온 얘기들이 우리 유고민님께 도움이 됐길 바라면서 간장 액젓 세트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벌써 코너 마칠 시간이 됐는데 두 분 이런저런 사연들로 고민이 많은 직장인들에게 오늘 좀 힘이 되는 한마디 해주신다면?
2: 저는 오늘 이분 사연을 보자마자 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그 노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1: 네.
2: 그래서 이렇게 힘든 직장을 또 직장 생활하고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가는 집에 걸어가는 그 모습 그 어깨에 수고했어 오늘도 라는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1: 와, 네. 이렇게 항상 노래로 이렇게 마무리를 그러니까. 와 정말 변호사님 대단하십니다. 우리 준상 아나운서는
0: 저는 유고민님이 회사 생활을 참 잘하시고 계신 거 아닐까 그 거절 한마디 했다는 것에 팀장님과 팀원들이 무슨 일 있어? 라고 걱정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유고민님께서는 내가 왜 이런 무슨 집안일이 있어? 라는 말을 들어야 되지라는 걸로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1: 네.
0: 사실은 그분들은 참 유구미님이 너무 소중하고 좋은 사람인데 집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닐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닐까? 뭐 이런 진심으로 걱정하고 계실 수도 있다. 그래서 이미 너무 훌륭하게 잘하고 계신다는 말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1: 좋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두 분 감사드리고요. 고민 때문에 혹시 밤잠 설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오당주 홈페이지 화요일 게시판에 사연 남겨주시고요. 문자로도 사연 받고 있으니까 많이 많이 참여해 주세요. 오늘도 그러면 우리 변호사님이 마지막 곡 이렇게 소개해 주시면서 짧게 또
2: 네. 수고했어 오늘도
0: 그 노래 맞죠?
1: 맞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옥상 달빛에 수고했어 오늘도 전해드렸습니다. 마침 청취자 이주영님도 이 노래 신청해 주셨네요. 6873님이 저 오당제 들으면서 퇴근합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어요. 우리 6873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까 오늘이 생일이라고 했던 초등학교 4학년 3047님이 안녕하세요. 저 오늘 생일이에요. 제 이름은 성하윤입니다. 하면서 이름도 보내주셨어요. 하윤 학생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요. 오늘 학교 갔겠죠. 또 생일인데 뭐 특별한 무언가를 했을지도 궁금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지 미역국도 챙겨 먹었죠. 우리 3047님, 하윤님 생일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7233님이 댄디 안녕하세요. 저번에 초등학교 6학년 서영이가 사연 보냈던 거 기억하시나요? 이번에는 친구 지아가 문자 보내요. 댄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맨날 숙제하면서 듣고 있는데 들을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오늘도 서영이랑 지아 파이팅 해주실 수 있을까요? 아, 기억나요. 우리 지아가 서영이한테 아마 그때 오당제를 소개해줘가지고 오당제를 듣게 됐다 이런 문자를 보냈던 것 같은데, 초등학생들한테 오당제가 요즘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 너무 뿌듯하네요. 중학생들에 이어서 초등학교까지 전파된 오당제. 앞으로도 우리 지아와 서영이의 우정 응원합니다. 5201님, 젠디 어제 반딧불 조사하고 왔는데요. 너무 예쁜 불빛에 반했답니다. 어두우면 비로소 보이는 작은 빛들이 있죠. 하면서 사진을 공유해 주셨는데, 와, 어디서 보셨을까요? 진짜 반딧불이 그 초록빛을 내면서 날아가고 있네요. 어디론가. 거의 반딧불 요즘 보기 쉽지 않을 텐데, 이렇게 또 사진으로까지 포착을 하시고 저한테 공유해 주셔서 또, 저도 볼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5201님, 예쁜 반딧불 또, 조사를 하고 오셨어. 반딧불 조사를? 우와, 그러게요. 어두우면 비로소 보이는 작은 빛들. 8397님,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 막 순찰 돌고 자리에서 듣고 있어요. 야간 바람이 차네요. 내가 이렇게 간사한가 봐요. 라고 하셨는데, 왜 간사하다고 보내주셨을까? 우리 8397님이. 그냥 제가 추측을 해보자면, 더울 땐 덥다. 이렇게 좀 서늘해지니까 너무 춥다. 또 이렇게 금방 춥다고 하고, 덥다고 하고 하는 그 마음이 좀 간사하게 느껴진다. 이런 의미이신 것 같아요. 근데 모두 그렇죠. 저도 그래요. 이렇게 더울 땐 너무 덥다 했는데, 오늘 또 이렇게 쌀쌀해지니까, 왜 이렇게 추운 거야? 이런 말이 나오게 되더라고요. 사람 마음이 다 그렇죠. 이지영님, 저보고 알아서 하라고 제가 결정하면 따르겠다고 해서 다 정해놨는데, 이제 와서 그것보다 다른 게더 낫다고 얘기하는 지인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짜증나서 그럼 알아서 하라고 얘기했어요. 아하, 이런 경우 있죠. 알아서 해, 이랬는데, 갑자기 다 정해놨는데, 그거 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낫지 않아?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상황, 지영님이 짜증나고 화가 나실만 하죠. 또 다음에 우리 변호사님이랑 김준상 아나운서랑 한번 또 이 관련해서 이런 사연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분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서정성님, 젠디 저는 월요일에 2박 3일 제주도로 여행 와서 오당제 출석을 잘 못했네요. 목요일부터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서 오당제 다시 재밌게 들을게요. 제주도 여행 가셨군요. 정성님, 제주도 날씨 어떤가요? 지금 여행하기 딱 좋을 것 같은데. 오랜만에 또 여행 가신 김에 즐기다 오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여러분의 내일 일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의 중간, 수요일인데 다들 어떻게 보내실 계획인지 오당제에 공유해 주세요. 문자번호 샵 8001번, 짧은 건 50원, 긴건 100원이고요. 미니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잉거마리의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듣고 올게요.

0: 사무실 분위기가 왜 이래?
1: 우린 페이퍼 프렌드라 행복한데.
0: 문서 세단기, 코팅기, 서류 재분기의 강자라는 페이퍼 프렌드?
1: 그럼 업무 효율, 시간 절약, 철저한 AS로 우리의 업무 파트너지.
0: 사무기기 쇼핑은 페이퍼 프렌드에서 해야겠다.
1: 제조원 현대.

0: 휴원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잠시 후 하루 끝의 경제 습관,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이어집니다.
5: 오늘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내일 일기 만나볼게요. 김경준님이 내일은 꼬맹이 유치원생들 만나는데요. 안전하고 즐겁게 잘 놀다가 올게요 하고 글 남겨주셨는데 유치원생들 만나서 뭐 하실지 궁금하네요. 우리 경준님 아이들과 또 활기차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9955님 내일은 아니고 이번 주 토요일에 38 늦은 나이에 결혼해서 5년 만에 얻은 아들 돌잔치합니다. 축하해주세요. 건강하게 잘 자라줬으면 좋겠어요. 고생 많이 한 동갑내기 아내 고생 많았고 사랑해 하면서도 이렇게 마음을 전해주셨어요. 오늘 또 축하할 일을 문자로 많이들 보내주시네요. 9955님의 아드님 돌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그동안 또 고생한 아내와 9955님도 진심으로 고생 많으셨고 축하드립니다. 이번 주 토요일이죠? 이번 주 토요일. 요즘도 돌잡이 같은 거 하는지 궁금하네요. 그 돌잡이 보면은 뭐를 잡는지가 또 부모님의 최대 관심사잖아요. 그래서 돈이 최고 좋은 거예요. 돈도 있고 뭐 청진기 그다음에 뭐 연필 그리고 요즘 마이크 이런 것도 있고 실도 있고 다양한 이런 돌잡이 중에 우리 9955님의 사랑스러운 아이가 아들이 어떤 돌잡이를 할지도 또 문득 궁금해지고요. 박성남님이 축구 보느라 집중을 못했어요. 2-0 승 이렇게 소식을 전해주셨는데 남자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있었죠. 우즈베키스탄 상대로 대한민국이 2-0으로 승리했다는 소식까지 성남님이 또 문자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굿뉴스 퀴즈 당첨자 0172님이 골라주신 끝곡은 이승철의 아마추어 듣고 싶습니다 하고 신청 후 남겨주셔서 오늘 끝곡으로 이 노래 전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서 모두 편안한 밤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올게요. 내일도 당신 편 이재은입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2: 안녕하십니까? 울산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장 권학선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 우울감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마음의 신호이며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은 기분이 잠시 가라앉는 것과 달리 2주 이상 우울한 기분과 의욕 저하, 수면과 식욕의 변화 등이 지속되어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에 발견하고 도움을 받으면 충분히 회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의 작은 변화를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 같은 작은 실천이 우울 예방의 시작입니다. 혼자 견디지 마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을 돌보는 오늘의 작은 실천이 더 건강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K에너지 협찬입니다.

0: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해마다 발생하는 재난재해, 태풍, 폭설, 지진 등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2차 사고의 확률이 매우 높은데요. 그렇다면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곧바로 가스 공급소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스 사고, 평상시 철저한 점검만이 나를 지키고 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2: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3: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2: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10시를 알려드립니다.
4: MBC 10시 뉴스입니다. 비무장지대 지뢰 폭발 사고가 북한군의 수행이라는 우리 군의 최종 결과에 대해 북한 외무성이 일방적인 자작극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외무성은 조금 전 주선중앙통신에 낸 담화문을 통해 지뢰 폭발 사건은 철저한 주권 행사인 우리의 남북 국경 요새화를 매도하고 지연시키는 음흉한 방해 책동이라며 책임을 넘겨씌우려는 한국 군부의 얄팍한 궁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와 무관한 지뢰를 제거하는 건 상관할 바가 아니지만 자신들의 영토를 1mm라도 침범한다면 즉시 강력한 대응 행동을 취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금융당국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오늘 주의 단계의 소비자 경보를 내리고 앞으로 한 달을 개인정보 유출 2차 피해 특별 대응 기간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고객 돈이 빠져나가는 등 2차 피해는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출된 개인정보를 악용한 대출 사기나 보상 사칭 등에 주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버거킹이 최근 역사 왜곡 논란이 불

0: 거진 영화 암살자들의 주연 배우 유해진 씨와의 마케팅 활동을 종료했습니다. 버거킹은 오늘 배우 유해진 씨의 신제품 캠페인 모델 활동이 마무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1974년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다룬 영화 암살자들은 개봉 이후 역사 왜곡 논란에 휩싸였으며 일부 단체는 버거킹에 유해진 씨와의 모델 계약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신세계그룹이 미국의 대형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기업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 인수에 10억 달러, 우리 돈 약 1조 4천억 원을 투자합니다. 신세계그룹은 오늘 계열사인 종합부동산 개발사 신세계 프로퍼티가 미국 미디어 기업 스카이댄스의 데이비드 앨리슨 스카이댄스 공동 CEO, 미국 투자운용사 레드버드 등과 함께 워너브러더스 인수에 참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스타필드 같은 복합 쇼핑몰에 파라마운트와 워너브라더스의 인기 콘텐츠를 활용한 체험 시설과 다양한 테마 공간을 조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다음 달부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부족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안엔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 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 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담았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공기가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0도, 춘천 5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일부 내륙 산지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6도입니다. MBC 10시 뉴스를 마칩니다.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 움직이고 쉬고 싶을 때 쉬고 혼자 떠나는 여행, 이른바 혼행이 유행입니다. 이에 맞춰 지방자치단체들도 1인 관광객 유치에 공을 들이고 있는데요. 1인 관광객 환영업소 인증제를 실시 중인 강원도는 혼자서도 눈치 보지 않고 식사할 수 있는 식당을 정리한 혼밥 여지도를 곧 내놓을 예정이고요. 전남 여수시는 혼밥 식당을 이용한 관광객에게 체험비 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정부가 다양한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여행 가는 가을 캠페인을 10월과 11월에 진행하는데요. 쉼표가 필요하다면 지금 떠나볼까요? 작은 변화가 더 좋은 세상을 만듭니다.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2: 지금 시각은 10시 5분입니다.

0: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미국 최대의 전력만 운영 지역에선 원전 6기 이상의 발전 용량이 부족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데이터 센터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AI의 전력 소모를 획기적으로 줄일 대안으로 거론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전기를 거의 쓰지 않다가 필요한 순간에만 반응하는 반도체. 사람의 뇌를 본뜬 유로모픽 칩을 사용하는 건데요. 작은 반도체 칩이 어떻게 전력난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잠시 후 포스텍 화학공학과 정대성 교수 모시고 알아보겠습니다. 10월 6일 화요일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3: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4: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더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0: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3: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1: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장항준입니다. 여러분, 상상해보세요. 앱 하나를 켰는데 내가 듣는 라디오 채널이 전부 다 있는 겁니다. 너무 편하고 좋지 않나요? 주파수와 어플을 넘나들지 않아도 되는 편한 라디오 앱. 거의 다 준비됐는데 아직 이름이 없습니다. 그 이름 여러분이 지어주세요. 자세한 참여 방법은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과 한국방송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0: 경제 생활에 플러스가 되는 아주 경제적인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1: 오늘의 플러스, 유로모픽 반도체 AI 인프라에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포스텍 화학공학과의 정대성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1: 예, 교수님 오늘 방송 때문에 올라와 주신 겁니까?
2: 네, 그렇습니다.
1: 고맙습니다. 자, 반도체 얘기, 특히 유로모픽 반도체 얘기하기 앞서서 좀 기초적인 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전 컴퓨터도 복잡한 연산 많이 했는데, 물론 AI는 좀 더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근데 유달리 AI 들어서 전기 많이 쓴다, 이 소리가 많이 들려요. 우리 기술 개발이라는 게 원래 효율성, 어떤 연비라든가 이런 게 훨씬 개선된다는 것도 기술 개발이 중요한 척도인데, 어떻게 요즘 AI 시대에 반도체를 덜 먹는 게 아니라 더 먹습니까?
2: 네, 그것을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컴퓨터를 지금까지 활용해온 방식하고 AI를 쓰기 시작하면서 AI가 컴퓨터를 활용하는 방식이 크게 다르기 때문인데요.
1: 예.
2: 우선 지금까지 우리가 컴퓨터를 활용해온 방식을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컴퓨터를 한번 조립해 보신 분이거나 뜯어 보신 분은 잘 아실 텐데 메인보드라는 곳에 CPU 칩, 연산 칩이죠. 그다음에 DRAM 칩, 저장 칩이죠.
1: 네.
2: 이 두 메모리 반도체 칩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 네.
2: 연산 칩과 메모리 칩이 물리적으로 분리가 되어 있는 형태죠. 이렇게 사용해온 이유는 이것을 저희가 폰 노이만 컴퓨터 구성 방식이라고 하는데
1: 예.
2: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지금까지 컴퓨터를 쏘는 어떤 형태에 가장 최적화가 됐기 때문이거든요. 대표적으로 문서 편집을 한번 예를 들어보면요.
1: 네.
2: 저희가 뭐 워드가 되었든 한글이 되었든 맨 처음에 그 환경 설정을 소프트웨어 환경 설정

0: 불러옵니다. 그때 한번 CPU가 메모리한테 데이터를 전송을 하죠. 그 거꾸로 전송이 되고 그다음에 문서 편집을 열심히 합니다. 그때는 CPU가 연산만 하는 거죠.
1: 네.
0: 최종적으로 저장을 합니다.
1: 네.
0: 그때 다시 한번 메모리 칩을 방문하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컴퓨터를 쏘는 활동에 있어서는 연산은 연산만 하고 연산칩 내부에서 메모리는 저장만 하고 있다가
1: 네.
0: 아주 가끔씩 둘 간의 데이터 송수신이 일어났습니다.
1: 예.
0: 아,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우리가 폰 노이만 방식으로 구성 했을 때 아무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나름대로 둘 간의 소통이 빈번하게 일어난 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기판으로 물리적인 거리가 약간은 떨어져 있었어도 우리가 사용하는 데 거의 큰 지장을 못 느꼈다.
0: 네.
1: 이거군요.
0: 네.
1: 그럼 AI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네요.
0: 네, 그렇습니다. AI, 특히 AI가 활동하는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동하는 이제 결정적인 부분이 거대 언어 모델이라는
1: 예.
0: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인간 수준의 언어를 구상하기 위해서 이들이 하는 일련의 계산 활동을 말하는데요.
1: 네.
0: AI 거대 언어 모델 챗GPT나 제미나이가 어떻게 인간과 유사한 언어를 만들어내느냐 하면
1: 예.
0: 한 단어 다음에 가장 적당한 단어가 오는 것이 무엇이 될지를 계산하기 위해서
1: 예.
0: CPU에 있다가 아주 거대한 도서관이죠. 메모리를 방문한 다음에 자기가 학습해놓은 언어를 다 스캔합니다.
1: 네.
0: 그리고 그중에서 무엇을 다음으로 갖다 놔야 가장 인간의 언어 습관과 매칭이 되는지를 계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 순간 다음 단어를 찾기 위해서 CPU와 메모리 칩 간의 전송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 예.
0: 그런데 이들 간의 거리가 멀거든요.
1: 네.
0: 칩을 조립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제 뭐 수 센티미터 떨어져 있잖아요.
1: 네.
0: 그들이 이제 전자의 세계에서는 엄청 먼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데이터 병목, 그다음에 엄청난 전력 낭비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1: 그렇군요. 그래서 우리 HBM이라는 게 CPU 바짝 옆에 최대한 메모리를 붙여서 그것도 메모리를 또 많이 써야 되니 쌓아가지고 붙여놓는 게 그래서 HBM이다라고 하는데 그게 그런 이유 때문에
0: 네,
1: 요즘 유용한 거군요. 이제 조금씩 이해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결국 전력을 그럼 줄이는 방법은 물리적인 거리를 최대한 더 줄이거나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여러 소재들이 쓸데없이 발열이 안 되거나 뭐 이런 접근들을 해왔을 것 같은데
0: 네.
1: 요즘 어떤 고민들을 현업에서 하고 있습니까?
0: 그러니까 현업에서 이제 가장 할 수 있는 거는 지금까지 개발해온 CPU, 실리콘 기반의 CPU 칩, 그다음에 DRAM, 그러니까 HBM 둘 중에 DRAM이 되겠는데요.
1: 네.
0: 저장 칩 간의 물리적 거리를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느냐.
1: 네.
0: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이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에서 개발하고 있는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1: 네.
0: 해서 어떻게든 최소한의 연산 능력을 메모리 칩 안에 집어넣는다든지 혹은 그 거꾸로 하는 방식으로 개발이 현재로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런데 저도 게임을 좀 좋아하는데요. 3D 게임 할 때는 뭔가 그래픽 그 처리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서포트해야 되니까 메모리도 많이 쓰고 그래픽 카드라고 별도로 사서 쓰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 게임 했었을 때도 그 폰 노이만 방식의 기판에다가 그래픽 카드 최신 걸로 갈아 껴서 썼는데 AI랑 게임은 또 뭐가 다른 겁니까?
0: 네, 좋은 지적이신데요. 사실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오픈월드 타입의 게임 같은 경우에는
1: 예.
0: 그래픽이 정말 화려하고 다양하지 않습니까?
1: 맞아요.
0: 그러니까 정말 많은 메모리를 순간순간 불러올 것 같은데
1: 예.
0: 아 근데 이걸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예를 들어 1시간 게임을 한다고 치면 아무리 오픈월드라고 해도 일정 특정 공간에서 게임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 1시간 동안 동굴에서 파밍을 하는 뭐 그런 퀘스트를 수행 중이라면 사실은 메모리에서 동굴에 해당하는 환경 설정, 배경 설정만 불러와서 1시간 동안은 그냥 CPU가 돌아가는 거죠.
1: 네.
0: 거기에 조금 더 GPU가 도와주는 것도 있고요.
1: 네.
0: 그러니까 어쨌든 AI가 언어를 만들기 위해서 메모리를 방문하는 빈도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1: 아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진짜 그렇네요. 오픈월드라는 것도 결국 그 캐릭터가 어떤 지점 근처에서 활동하는 게 일반적이니 그 순간순간만큼은 어떻게 보면 빈번한 양칩들 간의 교류가 필요 없으니
0: 네.
1: 아 이게 또 게임하고 또 AI 완전 차원이 다른 거였군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초적인 거 이해했으니 그러니까 AI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시기처럼 AI는 단어 하나하나 뱉어낼 때마다 도서관에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단어가 가장 근접하고 우리가 이해하는 단어 체계인지 이걸 하다 보니까 전기를 많이 쓸 수밖에 없다고 하셨는데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유로모픽 칩 이거는 뭐가 좀 다른 겁니까?
0: 네, 좋은 비유를 해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연산을 하는 CPU 칩을 책상에 앉아서 종이에다 계산을 하고 있는 사람으로 비유를 하고 네. 그다음에 그 사람이 그때그때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방문해야 하는 큰 도서관을 네. 메모리칩이라고 비유를 하게 된다면 제일 좋은 거는 어차피 이 대형 언어 모델의 핵심은 언어를 만

0: 만드는 거니까 예.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 말고 언어를 만드는 데 필요한 정보가 담긴 책만 책상에다가 갖다 놓은 형태. 아. 그러면 도서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1: 그래도 되죠.
0: 되죠. 그런데 예. 아주 큰일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언어를 만들기 위한 일만 할 수 있는 작업자와 정보가 담겨 있는 책이 일체화된 어떤 그런 칩이 있으면 이상적이지 않겠습니까?
1: 그렇겠죠.
0: 예, 그것이 바로 재미있게도 우리 인간의 뇌가 일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뉴로모픽 칩을 사용하면 해결이 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1: 인간의 뇌가 그걸 어떻게 하는지도 좀만 설명을 해 주십시오.
0: 네. 인간의 뇌세포가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것인데 네. 이제 뇌세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뜯어다 보면 뉴런이라는 게 있고 예. 뉴런이라는 게 이제 수백억 개가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뉴런과 뉴런 사이를 연결하는 어떤 장치가 있는데 생체 장치가 있는데 시냅스라고 부르는 것이 이제 훨씬 더 많은 100조 개 이상이 있게 되게 예.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0억 개 스케일, 이제 100조 개 스케일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때 이 시냅스가 하는 역할이 이제 흔히 말하는 반도체가 하는 역할과 같거든요. 네.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얘들은 생체 신호 그러니까 저희가 NA+, K+라고 부르는 양이온들 아주 작은 양이온들을 이 뉴런에서 저 뉴런으로 이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1: 네.
0: 신호를 전달하니까 일종의 연산 장치의 역할을 하죠.
1: 예.
0: 그런데 재밌게도 더 중요하게도 주변의 화학 환경이 바뀌면 어쩔 때는 굉장히 많은 양의 이온을 보냈다가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적은 양의 이온을 보내기도 하고 즉 전달 강도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더 재밌는 것은 이 전달 강도가 어쩔 때는 오래 유지되기도 하고 어쩔 때는 쉽게 사라지기도 합니다. 즉 전형적인 메모리의 역할을 시냅스는 동시에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이 시냅스가 하는 역할 더 크게는 네. 뉴런이 하는 역할을 재생할 수가 있다면 예. 뇌가 사고하는 방식을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 쉽게 말해서 시냅스는 연산 역할도 하고 저장 역할도 네. 같이 하는데 앞서 반도체 칩에서 연산작용하는 CPU와 네. 그다음에 기억장치 역할을 하는 D램이 네. 따로따로 있다면 그러지 말고 이 두 개를 합쳐보자 이 얘기네요.
0: 네. 네. 그렇습니다.
1: 그게 바로 그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유로모픽의 개발의 가장 큰 모토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0: 네. 조금만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1: 예.
0: 그러니까 좀 더 시청자들의 청취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예. 설명을 드리자면 폰 노이만 컴퓨터라고 하는 것은 아주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작업자 한 명.
1: 네.
0: 정말 절대적인 능력을 가졌습니다. CPU죠. 하지만 여기는 일할 수 있는 사람 CPU 한 명밖에 없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1: 예.
0: 그런데 인간의 뇌 혹은 유로모픽 칩이라고 하는 것은 CPU에 훨씬 모자라지만 하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작업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작업자가 대신에 동시에 저장 장치도 일정 부분 가지고 있는 상태로 이런 존재들이 뭐 수만 개가 병렬적으로 동시에 일을 하는 그러니까 전혀 다른 타입의 일을 수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러면 그런 방식의 일을 수행할 때도 뛰어난 누구 한 사람은 따로 있긴 있어야 되는 거네요.
0: 그렇지 않습니다.
1: 아 그래요?
0: 뉴로모픽 칩의 핵심은
1: 네.
0: CPU 같은 존재가 있는 것이 아니라
1: 예.
0: 훨씬 능력은 떨어지지만 예. 자기에게 주어진 일은 성실하게 에러 없이 할 수 있는 작업자가
1: 여러 명 있는 야 이게 완전 판이 달라지는
0: 네.
1: 거군요. 그러면 컴퓨터 부품은 똑같은 똑같은데 프로그램만 뇌처럼 짜서 우리가 그동안 구현을 해왔는데 그 뇌 구조를 조금 다른 형태로 바꾼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0: 네 그것이 이제 저희가 뉴로모픽을 이제 방송이나 책 같은 데서 이제 혼용되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1: 예.
0: 사실 좀 세대를 구분지어서 설명을 드리면
1: 예.
0: 혼동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예.
0: 먼저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신 예. 뉴로모픽이 이제 1세대 뉴로모픽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데요.
1: 예.
0: 10여 년 전이죠. 2016년경이었던 것 같은데 이세돌 국수와 알파고라는 어떤 인공지능 AI가 이제 바둑을 뒀는데
1: 예.
0: 모두의 예상을 깨고 AI가 이겼지 않습니까?
1: 예.
0: 그럼 그게 어떻게 가능했느냐 하면 학습을 했기 때문에 가능했거든요.
1: 예.
0: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단기간 안에 수많은 기보를 학습을 해서 뭐 이겼다고 하지 않습니까?
1: 예.
0: 바로 그 기능을 구현하게 냈을 때 인공신경망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한 건데
1: 예.
0: 당시에는 학습이라는 인간 뇌에 있는 기능을 소프트웨어적으로만 모사를 했고
1: 예.
0: 사실 그 소프트웨어를 돌렸던 하드웨어는 그냥 폰 노이만 컴퓨터였거든요. 근데 폰 노이만 컴퓨터는 말씀드렸다시피 한 명의 천재 작업자가 순차적으로 일을 하는 방식인데
1: 예.
0: 인공신경망이라는 건 그런 하드웨어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병렬적으로 작은 일을 동시에 수행하는 작업자가 필요한 방식인데
1: 네.
0: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미스매치가 되었지만 당시에는 어쨌든 AI의 우수성을 일반 대중에게 알려야 되기 때문에 어거지로 조합을 해서 네. 발표를 했던 거죠.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1세대는 어떻게 그 구성이 됐는지 이해가 됐고요. 2세대는 어떻게 달라진 겁니까?
0: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소프트웨어 인공신경망이라고 하는 학습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는 인간의 뇌를 닮은 구성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네. 하드웨어는 전혀 옛날 폰 노이반 방식을 이용하고 있으니까 여기서 상당한 데이터 병목이 발생을 했습니다.
1: 네.
0: 이걸 효율적으로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드웨어도 인간의 뇌를 닮은 방식으로 바꾸는 게 되겠죠.
1: 네.
0: 그래서 실리콘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주 잘 아는 이 반도체 소재를 이용을 해서 그러면 시냅스 라는 걸 한번 만들어보고 뉴런이라는 걸 만들어보고 이런 작업이 시작이 된 겁니다.
1: 아, 그러면 이렇게 또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까 1세대는 머리 좋은 슈퍼 어떤 역량을 가진 CPU가 거의 모든 일을 다재다능하게 하잖아요. 그런데 2세대에 이제 각각의 전문화되고 분업화된 그 역량은 못하지만 그런 사람이 뭐 수십 명이든 수백 명이든 이렇게 나눠져 있다면 그 전문화된 그 영역이라든 걸 누가 정의 내려주고 구획 지어줘야 되는데
0: 네.
1: 우리 그 인간이 어떤 업무를 갑자기 요구할지를 어떻게 알고 그걸 병렬적으로 업무 분산을 해놓을까요?
0: 네, 좋은 질문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아주 이제 뉴로모픽 칩이 고도화되게 되어서 이제 말씀드린 설령 거대 언어 모델마저도 이제 뉴로모픽 칩이 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1: 네.
0: 말씀하신 그대로 아주 복잡한 고도의 계산이나 이런 것들은 CPU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그런 영역은 여전히 CPU가 필요합니다. GPU가 필요하고 HBM이 예. 필요한 거고요.
1: 네.
0: 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메모리를 정말 자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1년의 작업들은 뉴로모픽 칩이 대체하게 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 아, 그러면 나중에 이런 것들이 일반화되고 우리가 상용화된다고 했었을 때 크게 컴퓨터가 마치 예전에 개인용 퍼스널 컴퓨터와 뭐 약간 슈퍼컴퓨터로 나눠지는 것처럼 방금 말씀 주신 이 CPU도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컴퓨터 주세요라고 주문을 하거나 아니면 2세대 형태로 그냥 여러 분업자가 나눠서 하는 그걸로 주세요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0: 그래서 이제 이게 뉴로모픽 반도체 칩이 정확히 어디에 쓰이게 될 것이냐를 이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1: 예.
0: 그러려면 2세대 뉴로모픽 칩의 구성 방식을 조금은 기술적인 면을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1: 예.
0: 제가 아까 그 숫자가 중요한데요. 시냅스가 100조 개 정도, 100조 개 이상 우리의
1: 예.
0: 뇌에는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들이 이제 신호를 전달하는 뉴런이라는 뇌세포는 이제 수백억 개가 있게 되겠습니다.
1: 예.
0: 이 숫자에 이제 좀 생각을 해 주셔야
1: 예.
0: 되는데 2세대 뉴로모픽이라고 하는 것은 공학자들이 잘 이해하고 있는 실리콘이라는 걸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데요.
1: 예.
0: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에만 반응하는 굉장히 안정적인 소재가 되겠습니다.
1: 네.
0: 이 실리콘을 이용해서 만들게 되는 반도체 칩의 가장 기초적인 유닛, 단위 소자가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건데요.
1: 예.
0: 쉽게 말해서 이 전극에서 저 전극으로 전자를 넘겨줄 수도 있고 외부 전기 자극에 의해서 안 넘겨줄 수도 있고 0과 1을 구현하는 가장 기초적인 단위
1: 예.
0: 소자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실리콘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안정적인 소재다 보니까 외부의 화학 자극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절 반응하지 않습니다.
1: 예.
0: 그런데 제가 아까 설명을 드릴 때 우리 생명체의 시냅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온 정보를 넘겨주기는 하는데 외부 화학 조건에 따라서 그 연결 강도가 달라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실리콘 하나로는 실리콘 트랜지스터 하나로는 이러한 기능을 도저히 구현할 방법이 없습니다.
1: 그렇죠. 0하고 1밖에 안 되니까요.
0: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980년대 벨랩에서부터 많은 아이디어를 쏟아부어서
1: 예.
0: 이제 수십 개의 트랜지스터 꼭 트랜지스터만 들어가는 건 아니고요.
1: 예.
0: 캐패시터라든지 다이오드라든지 이런 주변 기기들도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개 정도로 조합을 해서 하나의 시냅스를 모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들어서 인텔이나 IBM에서 로이히2라고 하든지 노스폴이라고
1: 예.
0: 하는 뉴로모픽 칩을 이제 상용화 단계로 내놓고 있는데요.
1: 네.
0: 그런 것들은 모두 수십 개의 실리콘 트랜지스터가 모여서 하나의 시냅스 역할. 그것들이 더 많은 수가 모여서 하나의 뉴런 역할을 하는 형태로 만든 것인데
1: 네.
0: 그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1: 네.
0: 아까 제가 인간에 대해 뉴런만 100억 개 이상
1: 네.
0: 그다음에 시냅스는 100조 개 이상이
1: 이상.
0: 있다고 말씀을
1: 예.
0: 드렸는데 이들 하나하나에는 또 수십 개의 트랜지스터가 들어가다 보니까
1: 예.
0: 그러면 저희 인간 뇌 수준의 뉴로모픽 칩을 만들려면
1: 어마어마하네요.
0: 어마어마한 집체만한 칩이 필요하게
1: 예.
0: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1: 예.
0: 2세대 뉴로모픽의 칩의 세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거대 언어 모델 이런 것까지 뉴로모픽 칩으로 대체하기는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은 전혀 다른 어플리케이션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1: 아, 그렇군요. 이게 물리적인 공간을 가지고 저희가 생각을 하니까 어떤 것들이 차이가 분명히 있고 한계가 있는지 확인이 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지금 쭉 말씀 듣고 보니까 뭐 2세대

0: 우선 예상하시겠지만 어떤 트랜지스터라는 것 하나가 네. 시냅스 하나에 대응할 수 있는 기능을 만약에 수행할 수 있다면 그러면 아까 그런 공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1: 줄이겠네요.
0: 있는 거죠.
1: 예. 네.
0: 그것이 이제 3세대 뉴로모픽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1: 그러면 시냅스 하나를 구현하기 위해서 몇 가지 트랜지스터와 그걸 구현하기 위한 다양하게 들어갔던 걸 그냥 시냅스 하나하고 칩 하나 이렇게 1대1이라고.
0: 칩 하나가 아니라 트랜지스터 하나.
1: 트랜지스터 하나. 네. 그렇게 1대1 관계로 만든다. 이거 대단하네요.
0: 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 학계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는 게 전기화학 트랜지스터라는 게 있습니다.
1: 전기화학 트랜지스터?
0: 네. 이게 아까 제가 실리콘 트랜지스터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 예. 걔는 그냥 전기 트랜지스터거든요. 예. 전기에만 반응하는. 근데 전기화학 트랜지스터라는 용어에서 보실 수 있다시피 얘는 화학 반응에 의해서도 전기적 특성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이거를 시냅스와 빗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시냅스라고 하는 거는 아주 작은 양이온들을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전달을 하는
1: 네.
0: 주변의 화학적 조건에 따라서 그 연결 강도가 달라진다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전기화학 트랜지스터라고 하는 것은 유사하게 주변의 이온 농도가 달라지면 전자를 넘겨주는 특성이 달라지게 됩니다.
1: 예.
0: 그러니까 시냅스와 기능적으로 1대1 매치가 되는 것이죠. 이 전기화학 트랜지스터를 이용하면 트랜지스터 하나가 시냅스가 되니까
1: 네.
0: 뉴런이라고 하는 단위도 훨씬 더 적은 수로 구현을 할 수가 있고 그럼 인간의 뇌 수준의 수백억 개의 뉴런, 수백 조 개의 시냅스가 되더라도 그렇게 덩치가 커지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3세대 뉴로모픽 칩의 지향점입니다.
1: 예, 이렇게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강도가 달라지는 게 0, 1 말고도 수많은 신호들을 분절적으로 구분해서 보낼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효율성도 높아지는 겁니까?
0: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전자공학에서 말하는 가중치 라고 하는 건데요.
1: 아.
0: 그것을 쉽게 구현할 수 있는 소재가 되겠습니다.
1: 야, 이것도 뭔가 획기적인 또 변화에 지금 서막을 보는 것 같은데요. 자, 우리가 잘 몰랐던 뉴로모픽 칩 못다한 이야기 2부에서 마저 이어가겠습니다.

0: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 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 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 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1: 지금 시각은 10시 30분입니다.
2: 세상 모든 지식이 경제로 통하는 시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3: 오늘은 포스텍 화학공학과 정대성 교수 모시고 어찌 보면 새로운 AI 시대의 전력난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지도 모르는 유로모픽 칩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앞서 1부에서 그동안 우리가 반도체 사용하는 게 어떤 세대 구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직면하고 있는 반도체 칩이 왜 많은 전기를 잡아먹는 하마가 됐는지 이것도 쭉 설명해 주시면서 지금 대안 중에 하나로 모색되고 있는 유로모픽 칩 이건 또 어떤 맥락에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지 쭉 아주 쉽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가장 큰 차이가 그건 것 같아요. 제가 듣기로는 과거의 반도체 하면 실리콘을 만들었는데 이 유로모픽은 화학적인 것에도 반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게 큰 차이인데 그럼 실리콘이 아닌 일종의 유기물로 반도체를 만드는 겁니까?
4: 네. 그러니까 시냅스 기능을 가장 기능적으로 뛰어나게 예. 모사를 하기 위해서는 유기물이 필요합니다.
3: 네.
4: 그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냅스처럼 주변의 화학적 환경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온의 농도가 달라졌을 때 전기적 특성이 달라지는 것을 쉽게 구현하려면 유기화학이라고 하는 기술을 우리가 도입을 해야 되고
3: 예.
4: 그런 측면에서 유기반도체라고 하는 것이 가장 기능적으로는 유리한데요.
3: 네.
4: 그런데 이제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제 유기물이 되면 결국 안정성이 떨어집니다.
3: 그렇죠.
4: 뭐 수분이나 산소에도 반응을 할 수밖에 예. 없고요. 그렇다 보니까 기능적으로는 조금 떨어지지만 하지만 안정성이 더 좋을 수 있는

0: 있는 그렇지만 또 이온에는 어느 정도 반응할 수 있는 예. 구멍이 송송 뚫려 있는 산화물 반도체라든지 혹은 표면의 개질을 통해서 이온에 대한 반응도를 구현할 수가 있는 양자점 같은 소재들도 역시 같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1: 예, 우리가 머릿속으로 유기물 그러면요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지식이 전 전부 다니까요. 그냥 뭐 세포라든가 뭐 단백질이라든가 이런 거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불안정한데 이걸 어떻게 일정 정도 수준으로 계속 유지할 수가 있습니까?
0: 네, 아주 좋은 질문이신데요. 이 유기 분자라는 것은 플라스틱 공학이라고 해서 이제 네. 연구가 이제 100년 이제 넘었죠.
1: 예.
0: 그러면서 이제 안정성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주요 노벨상 후보로 이제 많이 거론되는 토픽이 이제 OLED가 예. 될 수가 있는데요. OLED에도 다 유기물로 발광을 하잖아요. 근데 안정성 얘기 안 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많은 방식으로 이들이 개선되어 온 것은 사실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뉴로몰픽 칩에 들어가서 반도체 칩과 정말 경쟁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것이 제일 큰 핵심 이슈이고요.
1: 네.
0: 이것 때문에 아직까지 뉴로몰픽 3세대 칩이라고 하는 것이 보여지지 않고 있는 상태고 이 부분을 전 세계 학자들이 제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렇군요. 또 한 가지는 이 유기물을 우리가 그 구현하는 연산에 적합할 정도로 아주 정교하게 그 강도라고 하겠습니다. 화학적인 반응의 강도를 조정할 수 있으려면 야 이건 또 다른 영역의 상황일 것 같은데 과제일 것 같은데 그것이 수반될 정도로 유기물을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습니까?
0: 예, 좋은 질문이신데요. 일단 하나의 어떤 시냅스 소자,
1: 예.
0: 뉴런 소자를 그렇게 잘 통제하는 것은 이미 기술이 많이 성숙되어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칩에 들어가려면
1: 예.
0: 정말 많은 수백억 개의 이런 것들이 동시에 병렬적으로 배치가 돼야 되는데 그러면 성능이 다 일정해야 되잖아요.
1: 그렇겠죠.
0: 네, 그런 측면에서 실리콘을 따라잡기에는 아직 멀었습니다. 바로 그런 측면 때문에 아직 3세대 뉴로몰픽은 조금 멀었다. 이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러면 지금 3세대 유로모픽 기술이 제가 교수님 통해서 듣기로는 이게 굉장히 많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 이게 상용화가 되지 않고 연구실에서 지금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고 있는 게 지금 말씀 주셨던 그런 걸림돌만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또 추가적으로 또 해결해야 될 난제들이 더 있나요?
0: 결국에는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청자
1: 네.
0: 입장에서는. 근데 뇌에 들어있는 시냅스도 유기물 아니냐.
1: 그렇죠.
0: 걔네도 유기물인데 걔네는 왜 안정성 이런 얘기 안 하고 예, 이것을 유기물로 모사했을 때만 안정성이 제기가 되는가.
1: 그렇네요 또.
0: 네. 이게 이제 생명의 신비 같은 건데
1: 예.
0: 사실 뇌세포 얘네들도 며칠 만에 죽거든요. 근데 우리 뇌는 또 만들어내잖아요. 생명은.
1: 그게 워낙 시냅스가 많아서 그런 건가요?
0: 이게 많은 것도 많은 건데 일단 이게 생명이라는 것이
1: 예.
0: 죽고 태어나고 이런 작용들이 있잖아요.
1: 예.
0: 그런데 우리가 반도체 칩 내부에서 그런 걸 기대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1: 그렇죠.
0: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건데 인간의 뇌의 역할을 그대로 따라하려다 보니 유기물이 필요한 건데 근데 인간의 뇌 속에서는 반칙과 같이 그런 재생 과정이
1: 예.
0: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재생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기물로 이루어진 인위적인 시냅스 소자에다가 이것을 구현해내는가. 그러니까 안정성뿐만 아니라 이제 이런 측면이 고려가 돼야 되는
1: 예.
0: 부분이 있습니다.
1: 네. 야, 그것도 진짜 고민이 되겠네요. 마치 그러면 이제 오늘 주제인 유로모픽 칩 같은 경우는 그게 진짜 우리가 일상생활 사용할 때는 마치 프린터에 잉크 넣어주듯이 새로운 뇌세포가 네. 배양되는 뭐 또 다른 전기 말고 뭘 넣어줘야 되는 그런 것도 일어날 수 있나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기술까지 고려를 해야 3세대 뉴로모픽이 정말 우리 일상생활을 바꿀 수 있는 단계까지 올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요. 최근에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에서 말하는 PIM, 뭐 지능형 메모리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이거랑 뉴로모픽은 뭐 다른 겁니까? 어떤 겁니까?
0: 먼저 답부터 드리자면 PIM은 2세대 뉴로몰픽의 하나의 사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전력 대란 이런 거에 가장 큰 이유가 연산칩하고 저장칩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PIM, 프로세싱 인 메모리라고 하는 것은 대형 언어 모델이 쓰는 역할들 그중에서도 CPU가 언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계산하는 정도의 계산 능력을 아주 잘 만들어진 HBM 내부에 삽입을 하자. 이런 것이 이제 PIM 전략이 되겠고요.
1: 네.
0: 그런데 뉴로모픽이라고 하는 것은 2세대 뉴로모픽, 인텔 IBM에서 만들어내는 것들은 처음부터 굉장히 이상적으로 연산 능력하고 계산 능력을, 아니, 연산 능력과 저장 능력을 동시에 가지는 이런 연산자들을 병렬적으로 배치를 한 칩을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출발 지점은 다른데요. 그런데 네. 사실 PIM 또 차세대 아날로그 칩으로 가게 되면 결국 똑같아질 겁니다. 그래서 2세대 뉴로모픽 칩이 고도화가 되면 결국 PIM 또 하나의 뉴로모픽 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지금 PIM이라는 걸 모색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현실적인 어떤 타협안으로 이 절충안을 하나 제시해 놓은 것이지만 궁극에 가서는 뉴로모픽이라는 가장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 흐름이다. 이렇게 정리해도 됩니까?
0: 네, 맞습니다.
1: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질문이요. 우리가 하드웨어적인 지금 시스템과 기반, 어떻게 보면 체계가 달라지면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도 거기에 따라서 다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0: 네, 맞습니다. 이제 그 지점이 지금 2세대 이제 인텔에서 내놓은 로이히 칩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게 네. 뉴로모픽 칩입니다.
1: 예.
0: 1980년대 후반에 칼텍의 카버 미드 교수가 처음 제시한 뉴로모픽 칩의 구조도고요.
1: 예.
0: 여기에서 이제 많이 개발이 이루어져서 이제 상용화 직전 단계에 이른 시제품이 인텔에서도 나왔고 IBM에서도 노스폴이라고 하는 시제품이 나왔습니다.
1: 예.
0: 지금 많은 큰 회사들에서 이걸 테스트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왜 우리 일상생활로 오지는 않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많은 요인들이 있는데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소프트웨어 생태계도 들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지금까지의 개발자들은 이제 돈이 되는 영역이 폰 노이만 컴퓨터 기반의 프로그래밍 코딩이 이제 다 제품이 되니까요.
1: 네.
0: 그걸 개발을 해왔는데 지금 당장은 이 칩이 풀린 게 없거든요. 일반 유저들에게까지.
1: 예.
0: 그래서 결국에는 이 생태계가 형성이 되고 시장이 형성이 되고 개발자들이 뉴로모픽 칩용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이 앞으로는 중요한 시장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1: 아, 그렇군요. 이게 진짜 어떻게 보면 연구실에서 충분한 숙성 단계 상황까지 왔다 하더라도 산업적으로 바뀌려면 전후방적인 생태계가 한꺼번에 다 서포트를 해줘야 가능한 거군요.
0: 네.
1: 그러면 만약에 여기까지 벌써 질문 나가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야 이제 경제 쪽이니까요. 우리나라 SK 하이닉스라든가 삼성전자가 교수님이나 교수님과 유관한 연구를 하시는 분들과 의기투합을 해서 3세대 유로모픽 칩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상용화해보자. 이게 충분히 대안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게 워낙 큰 반도체에서 두 개가 그 같이 들러붙었으니 전후방에 뭐 소프트웨어 체계, 뭐 언어 체계 이런 것들도 한꺼번에 바꿔줄 수 있는 그런 파괴력이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나요?
0: 네, 그 조금 먼 얘기고요. 사실
1: 예.
0: 그 앞 단계에서 2단계 뉴로모픽 칩에 대해서도 지금 그 부분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2단계 뉴로모픽 칩이 이제 쓰이는 대표적인 시장이 IoT라고 해서 사물 인터넷 시장이라고 있거든요.
1: 예.
0: 사물 인터넷이 뭐냐면 이 손톱만한 크기의 엣지 디바이스,
1: 네.
0: 단말기들이 인간의 오감을 대신해서 촉각, 시각, 청각, 후각 이런 것들을 인간 대신에 감지를 해서 리포트를 해주는
1: 네.
0: 그런 기술들이 결국 우리의 일상생활에 들어오게 될 것이라는 것이 사물 인터넷 시대라고 하는 건데요.
1: 예.
0: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뉴로모픽 칩의 이제 핵심 특징이 뭐였냐면 연산 기능하고 저장 기능이 이제 통합되어 있다.
1: 네.
0: 이 측면만 말씀드렸잖아요.
1: 네.
0: 이번에는 이제부터는 뉴로모픽 2세대 칩의 활용도 시장성을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이 뉴로모픽 칩의 다른 특성, 기술적 특성을
1: 예.
0: 하나 말씀을 드려야겠다. 예. 그게 이제 이벤트 기반 감지 기능이라고 하는 건데요.
1: 이벤트 기반 감지 기능이요?
0: 네.
1: 예.
0: 이게 아까 이제 그 작업자 얘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폰 노이만 컴퓨터하고 우리가 쓰는 카메라를 합쳐서
1: 예.
0: 골목길을 관측하는 모니터링하는 지금의 뭐 CCTV 같은 거죠.
1: 예.
0: 그런 걸 생각을 해보시면
1: 네.
0: 지속적으로 24시간 365일 카메라 이미지를 획득한 다음에 그다음에 중앙 연산 장치로 보냅니다. 폰
1: 네.
0: 노이만 컴퓨터로 보내서 여기서 어떤 특별한 일. 우리가 경찰서에 리포트할 만한 일이 있는지를 판단해 달라고 해야 되겠죠.
1: 예.
0: 이렇게 하려면 이 폰 노이만 컴퓨터라는 건 늘 켜져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는 작업자가 한 명뿐이잖아요.
1: 예.
0: 그 사람이 잠들면 아무도 판독을 해줄 수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늘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1: 예.
0: 이 방식이 기존의 폰 노이만 반도체 칩을 이용을 해서 감시 체계 혹은 IoT 칩을 만들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1: 맞습니다. 그래서 CCTV 관련한 컴퓨터는 항상 켜놓잖아요.
0: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이거를 우리가 IoT 시대의 그 단말기, 손톱만한 크기의 단말기는 다 배터리로 될 텐데.
1: 그렇죠.
0: 그러면 금방 방전되고 쓸모가
1: 그렇죠.
0: 없어지는
1: 예.
0: 것이죠. 그런데 아까 제가 이제 뉴로모픽 인간의 뇌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는데
1: 네.
0: 여기에는 그런 뛰어난 작업자는 없는데 하지만 자기 개인의 일은 충분히 묵묵히 할 수 있는 작업자, 그러니까 뉴런이죠.
1: 네.
0: 걔네들이 엄청나게 많은 수가 병렬적으로 일을 수행하고 있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뉴로모픽 타입으로 어떤 센서, 만약에 시각 정보를 획득하는 인공 망막 센서를 만든다면 비전 네. 센서가 되겠죠. 그 경우에는 이 일련의 뉴런의 역할을 하는 것들이 수만 개가 장

0: 들어 있다가 네. 이벤트가 감지된 영역의 픽셀만 깨어나서 예. 그 순간만 시각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네. 또 바로 옆에 있는 뉴로모픽 칩으로 그 정보를 전달해서 이게 지금 노이즈인지 네. 뭐 별거 아닌 건지 아니면 주요 이벤트인지를 판단해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1: 예.
0: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폰 노이만 컴퓨터처럼 나는 아무 일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일을 해야 돼.
1: 네.
0: 그렇거든요. 예. 아무 일이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 시각 정보를 소모하고 있는 거거든요.
1: 예.
0: 그런데 우리 눈은 안 그렇잖아요.
1: 그렇죠.
0: 멍 때리고 있다가 갑자기 뭐가 날라온다든지 하면 갑자기 뇌로 정보를 보는
1: 그렇죠.
0: 거거든요. 그거와 똑같이 뉴로모픽으로 우리가 센서를 만들고 칩을 만들면 전력 소모를 평소에는 거의 안 하고 있다가 아. 이벤트 기반 감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1: 예.
0: 그러니까 IoT 세상에서 최적화된 반도체 칩은 바로 뉴로모픽 칩 2세대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 IoT의 가장 정점이 그리고 IoT 기술이 각종 분야에 다 녹여지는 게 피지컬 AI일 수 있으니
0: 네.
1: 이거는 뭐 유로모픽 그 칩이라는 건 피지컬 AI 시대에는 분명히 구현되고 다양한데 쓰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0: 네. 그래서 방송의 시작은 거대 AI 모델, 그러니까 대형 AI 언어 모델에 이제 쓸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시작이
1: 얘기를
0: 되었지만 실제 지금 단계의 뉴로모픽 칩이 바꿀 수 있는 세상은 피지컬 AI다.
1: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교수님 설명을 듣고 보니까 이게 결국 물리적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도 확실히 줄여주니
0: 네.
1: 가볍게 만들고 경량화하게 만들어서 진짜 다양한 기기들에게 들어가기가 쉽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거 대단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일반 칩이 아니라 유로모픽 칩이 들어가면서 다양한 것들이 저전력으로 뭔가 이벤트가 있으면 그때그때 반응하게 되니까 만약에 이게 이제 일반 여러 기기에 사용된다면 제일 먼저 어디에 사용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하세요?
0: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실제로 지금 이제 삼성전자에서도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 머신 비전류, 그러니까 대형 산업에서 쓰이는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기반 인공망막 비전 센서가 네. 될 텐데요. 이건 설명을 드렸으니까 네. 이거 말고 또 설명을 드리자면 웨어러블 기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1: 웨어러블요?
0: 네. 네. 대표적으로 저희가 웨어러블 글래스라든지 혹은 워치는 이미 이제 많이 쓰고 계신데요.
1: 예.
0: 사실 써보신 분들은 알 텐데 이 배터리 교환 주기가 굉장히 짧습니다.
1: 맞아요.
0: 네. 그 이유가 뭐 많은 다른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감지 기능을 많이 쓰잖아요.
1: 예.
0: 뭐 그 심박수라든지
1: 터치를 하고 뭐 하고.
0: 예. 예. 혹은 뭐 체온 측정이라든지 예. 이런 걸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 이거를 이제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것은 다 폰 노이만 반도체 칩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늘 켜져 있어야 되거든요.
1: 예.
0: CPU가 늘 끼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마치 유로모픽인 척하기 위해서 다양한 소프트웨어적인 방법을 넣고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인 배터리 소모는 어쩔 수 없죠. 다만 우리 스마트폰에도 그 기능이 있거든요.
1: 네.
0: 스마트폰 이름 있잖아요. 제가 특정 브랜드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누구야 부르면 깨어나잖아요.
1: 예.
0: 그것도 결국 일종의 뉴로모픽이 해줘야 돼. 이벤트 기반이니까. 그런데
1: 예.
0: 지금은 그냥 폰 노이만이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배터리는 용량이 많잖아요.
1: 네. 예,
0: 스마트폰은 용량이 예. 많잖아요. 그런데 이제 스마트 기기들은 그렇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가 뉴로모픽 칩이 들어갔을 때 가장 크게 판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진짜 그렇네요. 우리가 몸에 부착하고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계속 충전하기 바쁜 것들이 상당히 많이 네. 있는데 이게 유로모픽화 됐기면 한번 충전하고 뭐 일주일 이상 썼어 이런 소리도 나올 네.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군요. 그럼 실제 아직 저희가 주변에서 쓰고 있는 기기들 중에서는 유로모픽 칩의 가장 최첨단이 적용돼서 이게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라는 건 아직은 없는 상황입니까?
0: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세대를 구분지어서 말씀드린
1: 예.
0: 거고요. 1세대 유로모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아까 우리가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에서 누구야 부를 때 깨어나는 기능으로 이미 탑재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2세대 뉴로모픽이라고 할 만한 것들은 아직은 큰 회사들 사이에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1: 예.
0: 자기들 회사에 이런 산업 영역에 적용이 되었을 때 대표적으로는 머신 비전류가 됐는데요.
1: 네.
0: 안전사고류에 이제 획기적인 개선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으로 쓰이고 있고요. 혹은 자율주행 자동차의 보조용으로 쓰고 있는 정도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게 소프트웨어 생태계가 활성화되어서 일반 유저들까지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단가 정도가 되려면 아직은 몇 년이 더 걸릴 것 같으나 그것은 필연적인 것 같습니다.
1: 네, 그렇군요. 말씀 듣고 보니까 진짜 이거는 정해진 미래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또 연구실에서 성과로 확인된 것과 제품화되고 상용화된 것도 다른 문제잖아요.
0: 네.
1: 전기를 아무리 적게 써서 유지비가 덜 든다라는 장점이 있다 하더라도 가격이 칩 자체가 비싸버리면 이게 뭐 그냥 그게 그거 아니야?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거 상용화하기 위해서 가격을 뭐 얼마나 낮춰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대량 생산하기 위한 어떤 고민이 있다든가 그 상용화의 장벽도 좀 설명 좀 해주세요.
0: 이것도 이제 세대를 구분지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 2세대 뉴로모픽 칩 같은 경우에는 인텔이나 IBM과 같이 생산 라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이미 시제품을 내놨습니다.
1: 예.
0: 그런데 동시에 인텔이나 IBM에 비해서 훨씬 더 가벼운 형태의 뉴로모픽 칩들은 팹리스 회사들이 만들고 있거든요.
1: 네.
0: 팹리스 회사라는 게 설계만 하고 외주 주는 거죠, 제작은.
1: 네.
0: 이런 식으로 제작을 하고 있는데 이런 거대한 회사들, 전자회사들, 인텔이나 IBM이 만드는 이제 뉴로모픽 칩이 쓰이는 분야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IoT 시대의 단말기들에 이제 들어가게 될 뉴로모픽 칩은 분명히 사이즈가 다르거든요.
1: 네.
0: 그런 것들은 지금 팹리스 회사들이 주도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1: 네.
0: 그래서 이 팹리스 회사들이 세상에 처음 선보이는 뉴로모픽 칩들이거든요.
1: 네. 그러니까
0: 이것들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거냐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프트웨어에 의해서 결정이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처음 접하는 세상이거든요.
1: 네.
0: 지금까지는 우리가 무조건 다 폰 노이만 반도체 칩을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이 IoT 시대에 우리가 단말기를 사용자들이 얼마나 많이 쓸 것이냐 우리 오감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기기들을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쓸 것이냐 그 수요와 그리고 이 회사들, 팹리스 회사들의 공급 능력에 의해서 시장이 그 타협점을 찾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 지금 이제 자연스럽게 이걸 상용화하는 이제 과정까지를 이제 여쭤보게 되니까 이걸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동안 우리가 폰 노이만 방식에서는 팹리스 회사가 하고 있는 역할들이라는 게 뭔가 기발한 새로운 연산을 가능한 칩을 설계하면 그거를 파운드리라는 회사에게 이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부탁하면 둘이 뭐 협업도 하고 수정 보완도 하겠지만 그래서 이제 파운드리 회사가 그걸 만들어주는 게 있고 그리고 메모리만 만들어주는 또 전담 회사들 있잖아요. 마이크론이라든가 삼성도 하고 SK 하닉스도 하고요. 그런 회사들이 있고 물론 이제 메모리까지 붙여가지고 뭐 HBM 하는 형태도 있긴 있지만요. 자 그런데 지금 오늘 주제인 이 유로모픽은 앞서서도 물론 이거 세대 구분하면 또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연산뿐만 아니라 저장하는 기억하는 것도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팹리스와 파운드리와 D램 만드는 회사들이 약간 구분돼서 우리가 이해하는 이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까?
0: 그런 구분보다는요.
1: 예.
0: 제가 이제 예상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림은
1: 네.
0: 예를 들어 예전에는 우리가 감시 체계 시스템을 만든다고 하면
1: 네.
0: 소니와 같이 센서, 카메라를 만들 수 있는 회사랑
1: 예.
0: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삼성전자 이런
1: 네.
0: 제품들을 이제 결합하는 형태로 우리가 감지 시스템을 구성을 하게 되잖아요.
1: 예.
0: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세대 뉴로모픽이 칩이 본격적으로 보급되기 시작을 하면 그러면 이제 중앙 컴퓨터로 보내서 중앙 전산 시스템으로 보내서 판독할 필요 없이
1: 네.
0: 그 단말기 자체에서 뉴로모픽 칩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1: 네.
0: 그러면 이 감지도 아까 말씀드린 이벤트 기반 감지라고 해서 마치 뉴로모픽과 같은 형태의 센서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1: 네.
0: 그렇게 되면 소니 입장에서도 내가 기왕에 뉴로모픽 타입의 감지 시스템 센서를 만들었다면 뉴로모픽 칩 자체를 만드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게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폰 노이만 방식의 아주 집적도가 높은 반도체 칩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기
1: 네.
0: 때문에요.
1: 네.
0: 그래서 기존의 센서 회사들도 이제 이 센서를 구동할 수 있는 칩을 외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직접 개발하려고 할 것이고 반대로
1: 예.
0: 이 뉴로모픽 칩을 만드는 회사들 입장에서도 어차피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1: 네.
0: 이 뉴로모픽 칩을 만들면서 이벤트 기반 감지를 할 수 있는 센서도 같이 만들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통합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 네. 그러면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구분 체계가 아니라 모두가 약간 접근 가능한 형태로 산업 환경이 좀 바뀌다고 봐야 되나요?
0: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뉴로모픽이라는 그 시스템을 자기만의 특허를 가지고 실리콘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는 모든 회사들은 이 일들에 다 끼어들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될 것 같습니다.
1: 그럼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차피 유로모픽 칩이라는 게 뭐 어떻게 활성화되고 대세가 된다 하더라도 폰 노이만 방식의 어떤 컴퓨터가 활용되는 영역도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0: 네.
1: 기존의 반도체 회사들이 자신들이 하는 주력 업무들도 하긴 할 거고
0: 네.
1: 거기다가 뭐 우리나라 두 반도체 회사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유로모픽이 IoT 기반에 워낙 최적화된 대안들 중에 하나니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더 하는 형태로 진화한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0: 네, 그렇습니다. 2세대 뉴로모픽의 시대에서는 그럴 것이고요. 다만 몇 년이 더 걸릴지는 모르겠으나
1: 3세대.
0: 예,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고 있는 3세대 뉴로픽이 구현이 되게 된다면 이번에는 진짜 대형 언어 모델들이 HBM이나 GPU에 기댈 필요가 없이 3세대 뉴로픽이 대형 언어 모델까지 다 커버를 하게 될 것이거든요. 네. 그때는 정말로 이 세상에 이제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너무 복잡한 계산이나 판단을 요구할 때는 이제 기존의 폰 노이만 컴퓨터를 이용을 하되
1: 네.
0: 예, 지금 AI를 우리가 쓰고 있는 방식의 모든 활용에서는 뉴로모픽이 완전히 대체를 하게 될 것입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그 3세대 뉴로모픽 칩까지가 그게 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편화되면 지금 가끔 우리가 LLM으로 뭔가 이용할 때 AI 이용할 때요. 저기 중앙 메인 서버까지 갔다가 왔다 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럼 그 메인 서버를 기반으로 LLM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비즈니스 모델이 크게 바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맞습니까?
0: 네, 맞습니다. 그 역할을 이제 중앙 서버까지 보내는 게 아니라
1: 그렇죠.
0: 왜냐하면 이제 뉴로모픽 칩이 그 역할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냥 스마트폰 정도의 크기 내부에서도 스마트폰이 그러니까 외부로 보내지 않고도 자기 스스로 지금의 LLM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되는 시대가 될 수 있습니다.
1: 그런 말 그대로 엣지 컴퓨팅이라는 개념의 가장 구현의 정점에 있는 건 뉴로모픽 3세대 칩이 얼마나 빠르게 우리 시대에 현실화되느냐가 제일 관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봐도 되겠네요.
0: 네, 맞습니다.
1: 제일 중요한 연구를 하고 계신 분야의 교수님이 앞에 계셨군요. 자, 그러면 이 뉴로모픽 3세대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것도 지금 앞서 있는 건지 아니면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거 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0: 네, 뭐 일단은 2세대 뉴로모픽과 관련해서는 이제 미국의 인텔이나 IBM이 선도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기술은 상당히 금방 따라잡을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1: 네.
0: 다만 아쉬운 것은 3세대 뉴로모픽 칩의 경우에는 중국이 가장 압도적으로 앞서 있습니다.
1: 예.
0: 이게 유기 반도체 혹은 산화물 반도체라고 하는 이제 실리콘에 비해서는 어쨌든 당장은 먹거리가 안 될 것 같은 소재를 다루는 일이다 보니까
1: 네.
0: 중국식의 이제 거대 자본이 어떻게 보면은 조금 비민주적인 방식으로 배분되고 집중될 수 있는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중국이 이런 기술을 개발하기엔 최적화된 국가로 보이거든요.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중국이 아직 칩까지는 못 만들었지만 거의 칩에 준하는 수준으로 이런 신규 반도체를 이용한 3세대 뉴로모픽 칩을 정말 빠른 속도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이제 요즘 이렇게 연산 처리를 뭔가 빨리 하자라는 완전히 다른 쪽의 대척점인 뭐 양자라는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세상도 있잖아요.
0: 네.
1: 그런 것과 비교했었을 때는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됩니까?
0: 이제 완전히 접근법이
1: 다른 거죠.
0: 네. 그런데 어쨌든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둘 다 만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논문 수준의 데몬스트레이션은 충분히 가능하나 이제 양자 컴퓨터도 많은 기술적 이슈가 있습니다.
1: 예.
0: 그리고 이 3세대 뉴로모픽도 마찬가지고요.
1: 네.
0: 하지만 양쪽 모두 전 세계에서 활발하게 연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귀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교수님이 보시기에 뭐 물론 이게 섣부른 전망은 쉽지 않습니다만 유로모픽 이게 우리 시대에 어떻게 보면 저도 대표적으로 제 휴대폰 안에 유로모픽 기술이 들어가서 제가 만든 LLM이나 아니면 저를 완전히 서포트하는 개인적인 퍼스널 LLM 모델을 제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들고 다니는 세상 제 당대는 당연히 볼 수 있겠죠.
0: 그게 참 어려운 예상이긴 합니다만
1: 예.
0: 사실은 뭐 OLED의 기술 개발 속도만 봐도 불현듯 우리에게 갑자기 다가왔거든요.
1: 아,
0: 그다음에 퀀텀닷이라는 것이 최근에 이제 노벨상이 주어졌습니다만
1: 예.
0: 지금 퀀텀닷 기반의 디스플레이들이 이미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술의 혁신이라는 것은 어떤 특별한 순간을 만나게 되면 거기에 특별한 학자가 될 수도 있고 특별한 정부의 어떤 시책이 될 수도 있고 어느 순간 갑자기 다가올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제 개인의 예상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1: 네.
0: 네, 그 우리들의 타임라인에 안에는
1: 들어와 있다.
0: 들어와 있을 것 같습니다.
1: 야, 항상 이렇게 프론티어한 공학을 연구하시는 분들 보면 참 세상을 바꾸는 것 같아서 너무 늘 멋져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포스텍 화학공학과 정대성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조강

0: 운전할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 나은
2: 가치, 더 나은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5: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6: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선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7: 안전화. 깨끗한 바다를 품은 최적의 환경, 그 안에서 키운 안전한 먹거리. 완도바다 명품 광어. 명품 광어는 찰진 식감을 자랑합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자란 명품 광어는 세계가 인정한 안전한 먹거리입니다. 정성과 과학이 키운 완도바다 명품 광어. 광어 양식 의무 자조금 위원회와 함께합니다.
8: 산다 안 산다, 판다 안 판다.
9: 설마 아직도 감으로 투자하고 계신 건 아니죠? 경제를 알아야 투자의 기준이 섭니다. 복잡한 경제 유쾌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10: 매일 저녁 10시 5분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9: 박정호의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SSA.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혈액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3: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4: SK케미칼 비넥신 F정 80mg
1: 뇌건강을 함께 SK케미칼이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11시 뉴스입니다. 국내 대형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교인 개인정보 등이 대규모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보안업체 오아시스 시큐리티는 해외 공격자 서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교인정보 약 96만 건과 헌금 기록 약 33만 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도 교인 8만 9천 명과 임직원 286명의 정보가 발견됐습니다. 공격자는 악성 프로그램이나 미리 확보한 계정을 이용해 교회 내부 전산망에 침투한 뒤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러시아의 한 패스트 연구소에서 연구원 한 명이 숨진 것과 관련해 러시아 당국이 역학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크렘린궁이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현지 시간 6일 소비자 권리보호 복지 감독청의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추가 정보가 제공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지원 의사를 밝힌 것은 서로 지원을 제공하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최근 러시아 시베리아 지역의 한 패스트 연구소에서 한 20대 여성 연구원이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숨진 것과 관련해 병원 체가 든 시험관을 깨뜨리면서 패스트에 걸렸을 가능성이 제기됐고 연구원과 접촉한 200명가량도 격리된 상태입니다. 축구대표팀이 우즈베키스탄과의 9-10월 A매치 4연전 마지막 경기에서 우리 선수 역대 최다골 신기록을 세운 손흥민 선수의 활약을 앞세워 2-0으로 승리했습니다. 오세훈과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 6분 상대 핸드볼 파울로 얻어낸 프리킥 기회에서 낮고 빠른 슈팅을 상대 골문에 꽂아넣어

0: A매치 개인 통산 59호 골을 터뜨렸고 58골에 차범근 전 감독을 넘어 우리 선수 역대 최다 득점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후반 15분 송민규의 크로스를 머리로 연결한 오세훈이 추가 골을 뽑아낸 대표팀은 우즈베키스탄을 2대0으로 꺾고 모레노 임신감독 체제로 치른 9, 10월 A매치 4연전을 2승 1무 1패의 성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서부전선 비무장지대 북한 지뢰폭발로 다친 장병들을 두고 북의 도발에 의해 희생됐다며 이들에 대해 적극 심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국가보훈부 대상 국정감사에 출석해 이 사건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는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어 지뢰폭발로 발목이 절단된 장병이 전상 예우를 받게 되느냐는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강윤진 보훈부 차관은 시행령상 적이 설치한 위치에 의한 상인은 전상이라며 전상으로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아침 공기가 조금 쌀쌀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11도, 대전 10도, 춘천 5도 등 전국이 2도에서 14도의 분포를 보이겠으며 일부 내륙 산지엔 서리가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서울 지방 현재 기온은 16도입니다. MBC 11시 뉴스를 마칩니다.
1: 삼성증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유통업계에서 쓰는 말 중에 미들 마일이 있습니다. 제조사가 배송한 물품이 물류센터로 배송되는 중간 단계를 뜻하는데요. 최근 문체부와 국어원은 미들 마일을 중간 물류로 순화했습니다. 외래 용어를 순화하지 않고 바로 들여오면 누구나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요. 또 있습니다. 외부에서 제품 설계를 넘겨받아 반도체를 생산하는 파운드리는 반도체 위탁 생산으로 쉽게 다듬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0: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1: 지금 시각은 11시 5분입니다.

미국의 가수 린다 론스테드는 한 가지 장르로만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노래를 하면서 포크, 록, 컨트리, 팝과 소울까지 다양한 장르를 본인의 목소리로 소화해왔거든요. 그런 린다 론스테드가 1977년에 발표한 이 노래도 초기 로큰롤이었는데요. 원래는 58년에 버디 홀리가 만들고 그룹 더 크리켓스가 부른 노래였지만 그때는 차트에도 오르지 못했죠. 하지만 린다 론스테드가 이 곡을 리메이크하자 빌보드 싱글 차트 5위까지 올라갔는데요. 여러모로 린다 론스테드의 음악적 소화력이 뛰어나다는 걸 증명하는 일화인 거겠죠.

0: 10월 6일 화요일을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어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의 첫 곡은 린다 론스테드 It's So Easy였습니다. 0967님 신청곡이었어요. 노래 제목처럼 진짜로 음악을 되게 편하게 쉽게 소화해내는 것 같죠? 예. 그게 이제 뭐 이 가수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걸 텐데 로큰롤적인 감성도 있으면서도 그걸 되게 그냥 편안하면서도 신나게 풀어내고 있고 거기에 약간 묵직한 그런 목소리도 잘 소화를 해내고 있고 여러 가지로 린다 론스테드의 버전이 뭐 그때 뭐 나름대로의 홍보도 많이 하고 그랬겠지만 그래도 사람들한테 더 많이 들린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어떤 노래를 듣다 보면 이 노래가 유명해진 이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유 그런 것들을 좀 찾게 될 때가 있죠. 뭐 멜로디가 쉬워서라거나 아니면 그 시대에 굉장히 유행하는 스타일이어서라거나 아니면 가수의 스타성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기 때문이라거나 뭐 다양한 이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골든디스크에서 여러분들이 신청해 주시는 그 노래는 왜 좋아하시는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대체적으로는 여러분들의 추억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이기는 한데요. 또 그것만은 아니기도 하죠. 진짜 그냥 이 음악이 너무 훌륭해서 완벽해서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요. 자, 그렇게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좋아하는 이유 그리고 그 곡을 골든디스크에서 듣고 싶은 이유 그런 사연들과 함께 버무러진 여러분들의 신청곡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8001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문자에 50원, 긴 문자 사진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들어가고요.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문자 미니 밤 11시 5분부터 자정 사이 우리 골든디스크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에 보내주시면 골든디스크 앞으로 잘 도착을 하고요. 그 외 시간에 참여하고 싶으실 때는 문자 미니는 다 다른 방송으로 가버려요. 그러니까요.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홈페이지 사연과 신청곡 게시판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1: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0: 땐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제철 식재료로 완성한 샤브올데이 가을 신메뉴 출시. 쫄깃한 군산 갑오징어와 낙지, 깊은 해물 육수로 든든하게, 달콤한 무화과와 샤인머스켓으로 상큼한 가을의 생기까지.

0: 에너지가 필요한 그도, 피부 생기를 챙기고 싶은 그녀도 올가을 샤브올데이에서 만나보세요. 삼성전자, 삼성 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가 자리한 아산, 아산 그랑시티 필하우스 1블록이 찾아옵니다. 자연을 품은 수변공원 예정, 단지내 실내 수영장까지 1534세대 대단지, 10월 오픈 예정. 문의 1551-2011 한성건설.
1: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2: 네.
1: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2: 우와,
1: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2: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1: 맥스 안 터져요.
3: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1: 맥스 안 터져요.
4: 가구 살 계획이라면 올해 마지막 고향 가구 박람회로 오세요. 다양한 가구와 LG가전을 한자리에서 최대 70% 할인. 50만원 이상 구매 시 전기히터 400대, 커피포트 400대 경품 추첨까지. 10월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킨텍스 제2전 시장 9홀 고향 가구 박람회.
5: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6: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어디?
6: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5: 하나은행?
7: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8: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9: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10: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지금 들으신 음악은 알람 파슨스 프로젝트, 시리우스, 그리고 아이 인 더 스카이였습니다. 앞서서 나온 짧은 연주곡이 시리우스였고요. 거기에서 이어진 음악이 아이 인 더 스카이였는데요. 공병윤님, 김경원님 신청곡이었습니다. 5384님, 안녕하세요. 딱 일주일 전, 지난주가 7주년 결혼기념일이었어요. 남편이 회식하고 늦는다고 해서 기대 안 했는데 꽃과 케이크를 들고 왔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사랑해. 그리고 우리 세 식구 건강하자. 신청곡 존 레전드 All of Me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뭐 지금 제가 사연으로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고맙고 사랑한 그 마음 이미 다 서로 주고받으셨죠? 7주년이었고 그리고 지난 일주일 동안 또 이제 다시 평소 같은 일상을 사셨을 텐데 그런데 그런 일상을 그냥 조근조근 나누는 것도 저는 가족인 것 같고 뭐 그러다가 일상에도 항상 변화라는 건 필요하니까 이렇게 특별한 날 있으면 서로 기뻐하고 축하하고 그런 이벤트도 참 좋은 것 같고요. 예, 그거를 즐겁게 나누고 계시면서 건강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참 보기가 좋습니다. 존 레전드가 남긴 명곡이죠. 사랑 노래 하면은 이 노래가 좀 자연스럽게 떠오르도록 이 존 레전드가 만들어낸 것 같아요. 존 레전드 All of Me. 이 노래와 함께 시에나 스파이로라는 가수를 좀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정일범 님이 시에나 스파이로의 Great Expectation을 신청해 주셨습니다. 영국의 가수인데요.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 있어요. 그래서 한때 뭐 아델이라든가 샘 스미스 같은 그런 가수들이 등장했을 때 그 느낌을 좀 가지고 있는 목소리입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신선하고 또 반가우실 것 같아요. 존 레전드의 All of Me 5384님 축하드리는 의미로 같이 듣고요. 이어서 시에나 스파이로의 Great Expectation 정일범님 신청으로 듣겠습니다.

0: KBC.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3: 지금 시각은 11시 30분입니다.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다. 처음 그리고 지금. 아무리 위대한 뮤지션이라도 낯선 시선들에 둘러싸인 데뷔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처음과 모두가 주목하는 지금을 동시에 만나는 시간, 처음 그리고 지금.

처음 그리고 지금 뮤지션의 데뷔곡과 가장 최근 싱글 함께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2017년에 9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미국의 로큰롤 가수 척 베리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척 베리는 50년대부터 음악계에서 활동을 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레코드 시설이 그렇게 여의치 않았었죠. 그리고 워낙 좀 비쌌고 그래서 그 시절에 많은 가수들은 그냥 데뷔곡을 레코딩하기 이전부터 여러 가지 노래를 하면서 무대를 통해서 좀 활동을 했었습니다. 척 베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활동하다가 1955년에 첫 앨범을 내는데요. 이 첫 앨범의 첫 싱글이었던 노래가 메이블린이라는 곡이었습니다. 그리고 척 베리 굉장히 좀 신나는 음악과 화려한 기타 연주 그리고 본인이 직접 쓰는 노래들을 통해서 초기 로큰롤이 자리 잡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영화 Back to the Future에 사용됐었던 Johnny B. Goode 이 노래가 가장 유명하지 않을까 해요. 그런데 이 노래 외에도 뭐 70년대를 관통하면서 수많은 로큰롤 명곡을 만들어냈었는데요. 그런 척 베리 2017년에 20번째 정규 앨범이자 마지막 앨범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60년 넘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자기 음악을 해왔던 그런 가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앨범에서 마지막 싱글로 활동했던 노래가 Lady Be Good이라는 노래예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Johnny B. Goode하고 제목이 굉장히 비슷하죠? Johnny B. Goode의 속편격 음악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 로큰롤의 전설의 시작과 끝을 바로 만나실 수 있을 거예요. Chuck Berry의 데뷔곡 Maybelline 그리고 마지막 싱글입니다. Lady Be Good.

오늘 처음 그리고 지금에서 들은 노래 척 베리의 데뷔곡 Maybelline 그리고 마지막 싱글 Lady Be Good이었습니다. 평생을 음악을 해온 사람이 마지막까지 자기의 색깔을 잃지 않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음악을 들려줄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척 베리의 인생이 뭐 이 사람이 개인적으로 어떤 굴곡을 겪었는지 그 사이에 어떤 마음고생을 했고 어떤 생각으로 살아왔는지 뭐 그런 거를 다 알 순 없지만 그냥 이 시작과 끝만으로도 이 사람이 음악인으로서 얼마나 자기 독심을 지키면서 멋있게 살아왔는지 그게 좀 그려지지 않나요? 네, 저는 이 두 곡이 그런 감정을 저한테 전해줬어요. 조장현님께서 굉장히 긴 사연을 보내주셨거든요. 일단 제가 네, 한 문장도 빼놓지 않고 꼼꼼하게 잘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장현님,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 오랜 친구들 이야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제게는 초등학교 때부터 함께한 친구 편장하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 같이 축구하고 조금 커서는 음악과 영화를 같이 보고 또 더 커서는 술도 마시고 클럽도 다니고 지금 생각해보면 제 어린 시절과 청춘의 거의 모든 장면에 함께 있던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음악을 참 좋아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정말 별것 아닌 걸 가지고 진지하게 싸우기도 했습니다. 퍼프데디를 두고 퍼프데디다, 아니다, 펍데디다 서로 자기가 맞다고 한참을 우겼습니다. 나탈리 임브를리아의 이름과 톤의 발음을 가지고도 또 싸웠고요. 지금 생각하면 도대체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했다고 싸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장하가 2024년 12월 31일 너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어서 당시에는 슬퍼할 겨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정신없이 장례를 치르고 시간이 흘렀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난 뒤에 평범한 순간에 문득 장하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요즘은 장하 생각이 더 많이 나요. 제게는 고등학교 2, 3학년을 같은 반에서 보낸 오하경이라는 친구도 있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최고의 단짝이었던 건 아니지만 졸업하고 술 한잔하고 군대도 비슷한 시기에 가고 제대 후에는 하경이가 관세사 공부를 마치면 저를 불러 밥 사달라 술 사달라 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결국 하경이는 관세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농담으로 야, 너 관세사 내가 만들어준 거야 이렇게 말합니다. 제 결혼식에서는 하경이가 친구들과 축가를 불러줬고 하경이 결혼식에서는 제가 사회를 받습니다. 그렇게 30년 가까이 함께 나이를 먹은 하경이가 지금 많이 아픕니다. 의사들 말로는 남아있는 삶이 1개월 남짓 남았다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 알게 됐습니다. 친구와 함께했던 술자리, 시시한 농담, 별것 아닌 말다툼. 그때는 너무 평범해서 기억하려고조차 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순간들이었다는 걸요. 오늘 이 노래를 먼저 떠난 장하에게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하경이에게 함께 들려주고 싶습니다. Puff Daddy의 I'll Be Missing You. 그리고 장하야, 그때처럼 다시 한번 싸울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많이 보고 싶다, 친구야. 하셨는데요. 제가 여기에 어떤 말을 더 덧붙일 수 있을까요? 장현님의 이 절절한 마음이 지금 골든디스크를 듣고 계시는 많은 분들께 전부 다 잘 전달됐기를 바랍니다. 다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사실 퍼프 대디의 I'll Be Missing You를 라디오에

그래서 전해드리지 않은 지가 제법 오래됐어요. 장현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하고 정말 아름다운 추억 속에 있는,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음악을 바로 이어드리는 게 가장 어울린다는 것도 너무 잘 알고 있는데요. 퍼프데디와 알켈리 같은 경우에는 이 뮤지션들의 사생활 문제 때문에, 그리고 그 사생활 문제가 조금 듣는 분들께 불편하게까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어서, 그래서 라디오에서 들려드리지 않은 지가 좀 됐는데, 사실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음악이라는 건 듣는 사람의 몫인 거잖아요. 창작자의 손을 떠나면 듣는 사람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을 수 있는 건데, 이거를 왜그 창작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누리지 못하지? 이 생각도 좀 들었고, 진짜 고민이 많이 됐는데, 그럼에도 이렇게 의미 있는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신청해주신 노래가 누군가 한 사람이라도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건 좀 장현님의 사연의 의미까지 퇴색하게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마침 양준성님이 다시 보고 싶은 친구를 생각하며, 위즈 칼리파, 찰리 푸스의 See You Again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글을 남겨주셨거든요. 장현님의 마음을 양준성님의 신청곡으로 대신해도 될까요? 언젠가 장하님도 다시 만나게 될 거고, 그리고 지금 몸이 많이 편찮으시다는 하경님도 장현님의 이 마음으로 조금이나마 더 건강하게 두 분이 남은 시간을 함께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위즈 칼리파 피처링 찰리 푸스예요. See you again.

0: 위즈 칼리파 찰리포스의 See You Again에 이어서 들으신 음악은 김성민님 신청곡 Bill Withers, Ain't No Sunshine 그리고 8393님이 골라주신 에바 캐시디의 Autumn Leaves였습니다.
1: 연금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2: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3: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10월 6일 화요일에 마무리를 함께한 신혜림의 골든디스크. 오늘 끝곡은 9130님 신청곡이에요. U2 Pride in the name of love. 오늘 이 음악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골든디스크였고요. 저는 신혜림이었습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1: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1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찌안과 함께하는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 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1: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방송
0: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이 2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4시를 알려드립니다.

Yeah. Nothing in this world is more precious than you, girl.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5시를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밝고 빠르고 보다 정확한 방송을 위해 노력하는 울산 문화방송은 매일 아침 5시부터 하루 24시간 종일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표준 FM 97.5MHz 울산 문화방송은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방송에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송법에 따른 편성 책임자는 설태주, 광고 책임자는 이상욱입니다. 잠시 후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0: 가요 1999.
1: 그럼 This is my confession.

0: 가족 장소엔 팀앱으로, 음주 후엔 팀앱 대리로.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3: 층은 달라도
4: 층은 달라도
3: 고민은 하나, 더 나은 가치, 더 나은 선택,
5: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6: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7: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8: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7: 환인제약.

0: 지금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클레오?
0: 네, 현대자동차의 AI 클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0: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여기는 가요 1999.

在你

여권 협찬 우리말 나들이.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영은입니다. 뒤통수가 납작하다는 말에서 납작하다는 판판하고 얇으면서 좀 넓다는 뜻의 형용사입니다. 동사도 있는데요. 동사 납작하다는 몸을 바닥에 바짝 대고 냉큼 엎드리다 라는 뜻으로 그는 몸을 납작하더니 땅에 엎드렸다처럼 쓰입니다. 뜻이 더 있습니다. 말대답을 하거나 무엇을 받아먹을 때 입을 냉큼 벌렸다가 닫다 라는 뜻으로 그 개는 고기를 받아먹으려고 입을 납작했다처럼 쓸 수 있습니다. MBC 캠페인 우리말 나들이 삼성증권과 함께합니다.

울산 MBC는 2017년부터 지상파 초고화질 방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 초고화질 방송인 UHD 방송은 2017년 7월 이후 출시된 LG, 삼성 제품만 지상파용 수신 안테나를 통해 직접 수신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수신 방법은 울산 MBC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울산 MBC 디지털 기술부 299-1114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멀티탭 하나에 많은 전류가 흐르게 된다면 과부하로 인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콘센트에 쌓여있는 먼지 닦이는 필수. 먼지가 쌓인 채로 사용하게 되면 화재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에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두세요. 가족들과 소화기를 비치할 공간을 정하여 눈에 띄는 곳에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1: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2: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울산 문화 방송.
1: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이 6시를 알려드립니다.
3: 대법원장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법관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하는 건 위헌이라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이 제청을 거부하고 증인 선서까지 거부한 뒤 자리를 뜨면서 여야는 이를 두고 격렬히 충돌했습니다.
4: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낮 다섯 번째 비행에 나섭니다. 역대 가장 많은 15개의 위성을 싣고 우주를 향합니다.
3: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전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LA와 샌디에이고의 희생도 감수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와 해당 도시 시장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4: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이 소송을 취하하면서 미국에서 진행되던 집단 소송이 종결됐습니다. 초기 심리 단계에서 소송이 끝나면서 내부 문건 등의 증거 확보도 무산됐습니다.
3: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10월 7일 수요일 뉴스데이 시작합니다.
3: 국정감사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제청 과정에 국회와 대통령이 간섭하는 건 위헌이라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4: 하지만 정작 증인 선서는 거부하면서 청와대와의 논의 과정 등에 대한 의원들의 질의엔 제대로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변윤재 기자입니다.
5: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길어지는 대법관 공백부터 사과했습니다. 피감 기관인 대법원 기관장 자격으로 준비해온 인사말이었습니다.
6: 먼저 대법관 공석이 장기화되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소원구스럽게 생각합니다.
5: 그러나 대법관 후보 제청과 관련해 국감 일반 증인으로 채택된 조 대법원장은 증인 선서와 증언을 모두 거부했습니다. 지난주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재제청 논란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이야기하겠다더니 삼권 분립과 사법부 독립을 이유로 거부한 겁니다.
6: 이러한 헌법의 취지에 비추어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에 관하여 증언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상권 분립과 사법 독립의 원칙을 훼손할 염려가 있습니다.
5: 대법관 후보 추천을 두고 청와대와의 협의와 제재청 요구를 거부한 배경에 대해선 미리 써온 원고를 품에서 꺼내 읽어 내려갔습니다.
6: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 절차, 대통령의 임명 절차에 전혀 관여할 수 없듯이 국회와 대통령도 대법원장의 제청에 전혀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5: 대법원장의 제청에 국회와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고 헌법상 이를 강요할 근거도 없단 겁니다. 그동안 청와대와 대법원장이 대법관 인선을 협의해 온 것에 대해선 신속하고 원활한 임명을 위해서였다. 협의하지 않아도 헌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역대 대통령도 결과적으로 전부 존중해왔다며 작심한 듯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또 대법관 제청 문제를 집중 추궁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향해 국회의 한 부분인 법사위가 대법원장의 제청에 간섭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에 반하는 조치라고 직격했습니다. MBC 뉴스 변윤재입니다.
3: 회의장을 떠나 밤늦게 다시 돌아온 조시대 대법원장은 대법관 공색 사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한 채 구체적인 해법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이냐, 탄핵 사유다라는 여당의 비판에 국민의힘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국감장이 한때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7: 점심시간 정회를 틈타 건강 문제를 이유로 국회에 허락 없이 국감장을 떠난 조희대 대법원장은 어젯밤 10시 50분쯤 마무리 발언을 위해 다시 입장했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국회의 질책과 조언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업무 추진비 및 경여금 지급 논란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다만 대법관 공석 사태와 관련해서는 노력하겠다는 다소 모호한 입장만 밝혔습니다.
6: 저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 조 대법원장의 발언이 끝난 뒤에도 여당 의원들은 재재청 사퇴 해법 등 20여 분간 질의를 이어갔지만 답을 들을 수는 없었습니다.
8: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해법 좀 두루뭉술하게 하지 마시고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좀 명확하게 한번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습니다.
7: 격앙된 일부 의원들은 조 대법원장 면전에서 탄핵을 거론하기도 했습니다.
9: 내가 재청했으면 임명을 해야지. 그것이야말로 유연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대법원장님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7: 어제 대법원 국정감사는 시작부터 증인 선서를 거부한 조일의 대법원장이 관례대로 법사위 회의장을 떠날 수 있는지를 두고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습니다.
10: 대법원장님 소리고 하세요.
7: 결국 이석은 허가되지 않았고 그 상태로 여당 의원들의 질의가 시작되자 다시 고성이 오갔습니다. 대법관 재재청 논란 등 매번 대통령과 대립하는 조 대법원장을 두고 제2의 윤석열이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11: 혹시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겁니까? 지금 법복 입고 정치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많은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6: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또
11: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6: 슬픈 일입니다.
7: 국회 법사위는 오는 26일에 대법원을 상대로 다시 종합국감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3: 시중은행을 노린 해킹 공격이 올해 초부터 시도됐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에 긴급 점검을 요청했습니다. 송서영 기자입니다.
12: 이번 금융권 해킹 공격에 사용된 인터넷 주소 IP는 현재까지 28개로 파악됐습니다. 이들 IP 가운데 일부는 올해 초부터 여러 금융사 서버에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인터넷 은행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카카오뱅크에는 올해 1월부터 6차례, K뱅크에는 7월부터 4차례 관련 IP의 접속 시도가 확인됐고 토스뱅크에서도 접근을 시도했습니다. 세 은행 모두 정보 유출 피해는 없었지만 해커가 수개월에 걸쳐 금융권 곳곳을 노려온 정황이 드러난 셈입니다. 실제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하나은행 등에서는 해킹으로 일부 고객 정보가 유출됐습니다. 해커들은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일부 부가 시스템을 노렸습니다. 피해 금융사 일부에서는 간단한 본인 확인만 거치면 직원용 관리 프로그램 등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 확인 후 별도의 권한 부여 절차까지 거친 다른 금융사보다 보안 수준이 허술했던 겁니다.
13: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사람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나서 모든 권한을 다 준 거죠. 우리은행이나 농협 같은 경우는 인증서라든지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 부여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사실 뚫기 힘들어서 못.
12: 금감원도 이번 공격에서 드러난 취약점으로 본인 확인 없는 정보 조회와 접근 통제 누락 등을 짚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사각지대가 은행의 모의 해킹 등 보안 점검에서도 충분히 다뤄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전 금융권의 자체 보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피해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송서영입니다.
3: 국내 대형 교회인 여의도 순복음 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교인 개인정보 등이 대규모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보안업체 오아시스 시큐리티는 해외 공격자 서버에서 여의도 순복음 교회의 교인 정보 약 96만 건과 헌금 기록 약 33만 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도 교인 8만 9천 명과 임직원 286명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4: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다섯 번째 발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조금 뒤 최종 발사 시각이 정해지는데요. 현재 진행 상황 어떤지 나로 우주센터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지은 기자, 누리호 발사 예정대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14: 네, 현재 누리호는 나로 우주센터 제2발사대에 서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발사 가능 시간대는 오늘 낮 12시 23분부터 오후 1시 23분까지로 잠정 발사 시각은 낮 12시 25분입니다. 최종 발사 여부와 발사 시각을 결정하기 위해 오늘 새벽부터 발사관리위원회가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을 했는데요. 위원회는 날씨와 발사체 상태,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약 2시간 반 뒤인 오전 8시 45분 최종 발사 시각을 확정하게 됩니다. 다행히 발사 시간대 비나 강한 바람 없이 기상 여건은 양호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결국 누리호 본체와 발사 설비가 발사 직전까지 정상 상태를 유지할지가 관건이 될 걸로 보입니다. 발사가 최종 승인되면 연료와 선화제 주입 등 절차가 진행이 되고요. 이후 발사 10분 전 발사 자동 운용 프로그램에 따라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누리호는 다섯 번째 비행에 나섭니다. 누리호는 이륙 후 약 810초 이후부터 위성 15기를 차례로 내보낼 예정인데요. 예정대로 발사가 진행되면 오후 2시쯤에는 발사 상세 결과가 발표되고 이어 오후 4시 반쯤에는 주 탑재 위성인 네오셋 위성의 초기 교신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4: 네, 어제 누리호 이송과 기립 작업도 순조롭게 이뤄졌죠. 지금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14: 네, 나로 우주센터와 발사대 주변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경찰과 군 인력이 배치돼 신원이 확인된 인원만 진입할 수 있는데요. 발사 시각이 다가오면 항공기와 선박 이동도 통제될 예정입니다. 일단 어제까지 준비 작업은 순조로웠습니다. 앞서 누리호는 어제 오전 6시쯤 이곳 나로 우주센터 안에 있는 조립동에서 나와 약 1.8km 거리에 있는 발사대까지 1시간 반 동안 천천히 이동했습니다. 누운 상태로 발사대에 도착한 누리호는 오전 10시 35분 하늘을 향해 수직으로 섰습니다. 오후에는 누리호의 전원과 연료 등을 공급하기 위한 탯줄이죠. 엄브리칼이 연결이 됐고요. 기밀 점검 등 최종 발사 준비를 완료하고 어제 저녁 8시쯤엔 발사를 위한 최종 점검을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나로 우주센터에서 MBC 뉴스 이지입니다.
15: 다음 달부터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가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적분에 대한 지원을 시작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국무회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11월 13일부터 시행되는데 이 안에는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3분의 1 회복을 보장하는 최소 보장제와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 후정산 제도의 구체적인 지원금 산정 기준과 지급 절차를 담았습니다. 러시아 이르쿠츠크의 패스트 연구소 소속 연구원 한 명이 폐렴 증세로 사망한 것과 관련해 세계보건기구 WHO가 이번 사건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험은 낮은 수준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티안 린드마이어 WHO 대변인은 현지 시간 6일 기자회견에서 현재 입수된 정보를 토대로 한 WHO의 초기 위험 평가에 따르면 이르쿠츠크 지역의 위험은 중간에서 낮은 수준, 러시아 전역은 낮은 수준, 유럽 지역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5도 사이로 분포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에서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16: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오준까지 트럭버스 타이어는 금호 KTS로
1: 대한 신도시 서울까지 단 세 정거장 AX파크 비전부터 단지 앞 유초중 예정과 약 1km 거리로 조성될 공원까지 대한 신도시의 새로운 시작 카이브 유보라 10월 상업시설 시간도 함께 옵니다. 1800-0320 반도건설
2: 지금까지 MBC 뉴스 투데이를 들으셨습니다.
3: 미세먼지 이렇게 대처해주세요.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외출은 꼭 자제하고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안경, 모자 등 꼭 착용해주세요. 외출 후 손 씻기, 세안, 양치를 꼼꼼하게 해주시고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과 향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 야채 등을 충분히 섭취해주세요. 외출 후 집에 들어오기 전에 옷을 털어주세요. 옷장에 넣기 전에 외투를 벗어서 힘껏 털기만 해도 상당수의 미세먼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가 많은 날에는 자연환기를 피하고 실내 오염도가 높을 때는 공기 오염도를 확인하여 자연환기를 해주세요.
4: 재난 발생 시 가스 사고는 어떻게 예방해야 할까요? 먼저 중간 밸브를 잠그고 대피해야 하며 돌아와서는 호스와 배관 연결 부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가스 누출이 의심될 경우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신고하여 조치 후 가스를 사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5: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6: 고수익에 원금 보장?
5: 적중률 100%? 잠깐, 여러분이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 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오늘 우주로 향하는 누리호가 발사대에서 하늘을 향해 우뚝 섰습니다. 누리호 발사 역대 가장 이른 시간대인 낮 12시 23분에서 1시 23분 사이에 우주로 향하게 되는데요. 오늘 새벽부터 최종 점검과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5차 발사에서는 지난번과 다르게 주 탑재 위성이 한 대가 아니라 다섯 대인데요. 위성이 서로 부딪히지 않도록 3-40초 간격으로 방향을 바꿔서 분리해야 하고요. 여기에 함께 싣고 가는 큐브 위성 10개까지 역대 가장 많은 15개의 위성을 싣고 가면서 탑재 무게도 처음으로 1톤을 넘는다고 합니다. 많은 손님을 태운 누리호가 까다로운 배달 조건 속에서 모두를 각자의 목적지에 잘 내려줄 수 있을지 이번 발사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몇 시간 뒤 누리호가 무사히 날아오기를 기대해보면서 10월 7일 수요일 아침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볼까요? 서울 12도, 부산 16도, 대구 10도고요. 대전 10도, 광주 12도, 강릉 13도, 제주 17도입니다. 오늘도 일교차가 큰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낮에는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즐기기 좋겠고요. 누리호가 발사되는 전남 고흥 역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 바람도 한층 약해지겠습니다. 비구름이나 벼락, 돌풍 같은 돌발 기상 변수도 낮겠습니다. 오늘도 아침의 뉴스에 문자나 미니로 인사해 주시고 의견들 많이 보내주세요.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고요. 문자는 샵 8001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들고요. MBC 스마트 라디오 미니는 무료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1: 저기요, 몇 층이에요?
2: 32층이요.
1: 난 280층이요. 층은 달라도, 층은 달라도 고민은 하나. 더는
2: 같이 더는 선택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4: 중화역 가까이
5: 새집이 라온.
4: 기다려온 서울 새집
5: 드디어 라온.
4: 중화역 초역세권에 교육, 쇼핑, 중랑천 자연까지.
5: 서울 역세권 새집의 기준
4: 중화역 라온 프라이빗 센트로 10월 오픈 예정. 1555-6223 라온건설.
6: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7: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8: 수확량 줄어도?
7: 보장.
8: 가격이 내려도?
7: 아이, 그럼.
8: 보험이 든든하구만.
9: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회사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10: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2: 여러분의 아침을 뉴스로 열어드립니다. 아침엔 뉴스 뉴스민입니다.
0: 10월 7일 수요일 간추린 뉴스입니다. 최근 금융권에서 잇따라 발생한 해킹 사건에 대해 경찰이 28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투입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신한, 국민, 하나 등 7개 금융회사에서 해킹에 따른 정보 유출 피해가 확인됐고 다른 금융사에도 공격 시도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킹 공격자는 인공지능 도구를 활용해 자동화된 대량 공격을 했으며 12개 국을 우회해 접근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경찰은 사이버 테러 수사대를 전담팀으로 지정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금융권에 이어 대형 교회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개인정보와 회계 자료 등이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해외 공격자의 서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두 곳과 관련된 대규모 교인 정보가 발견됐는데요. 최대 100만 건에 달하는 교인 개인정보와 헌금 기록 등 회계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돼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 측은 해킹 정황을 통보받고 정확한 경위와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이들 교회에 대한 해킹은 최근 금융권에서 발생한 공격과는 수법 등의 차이가 있어 동일 소행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격화되면서 경찰이 배우 유해진 씨에 대한 안전조치에 착수했습니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어제 유 씨의 소속사로부터 요청을 받고 신변 안전에 대한 조치를 가동했는데요. 최근 유 씨 자택 인근에서 집회가 열린 데 이어 온라인상에서 협박성 발언이 제기되는 등 침접 위협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입니다. 보수단체들이 배우가 광고 모델로 활동한 외식업체를 찾아가 집회를 벌이는 등 영화에 대한 논란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경수 여사 피격 사건을 소재로 한 영화 암살자들은 누적 관객 240명을 넘기면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 머무르는 상어 북항이가 흑상어 암컷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어제 국립수산과학원은 북항이를 근접 촬영한 결과 몸길이 3m가량의 흑상어 암컷인 것으로 특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애초 무태상어로 알려졌지만 무태상어와 흑상어는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비슷한 종입니다. 흑상어는 성장과 번식이 느린 종으로 개체수 감소로 인해 국제자연보전연맹에서 위기종으로 분류되어 있는데요. 당국은 북항이의 외해 유도 작업을 중단하고 건강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북항이의 누적 방문객은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이 시각 글로벌 이슈들 알기 쉽게 전해드립니다. 아침엔 월드뉴스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10: 네, 안녕하세요.
0: 네, 러시아 시베리아의 한 페스트 연구소에서 연구원 한 명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더라고요.
10: 네, 러시아 시베리아의 이 페스트 연구소에서 근무하던 연구원 한 명이 원인 불명의 폐렴으로 사망을 했습니다.
0: 네.
10: 이후에 이 사망한 연구원이 폐렴형 페스트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연구소는 페스트와 콜레라 같은 각종 위험성 전염병을 연구해왔던 기관입니다.
0: 네.
10: 러시아 관영 매체에 따르면 20대 연구원 한 명이 지난달 말에 중증 폐렴 증상으로 입원했지만 지난 2일에 사망을 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이 사인을 원인 불명의 폐렴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자세한 사망 원인은 공개하지 않고 있고요.
0: 예.
10: 이렇게 원인 불명의 폐렴이라고 해놓고 모스크바에서 시베리아까지 고위 보건 당국자가 급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러시아 정부도 사태가 심상치 않다는 걸 인지한 게 아니냐라는 정황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0: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은 러시아 정부에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0: 네, 페스트 하면 우리는 통상적으로 정복이 된 질병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 이렇게 연구원이 사망하는 일이 무슨 일인가 좀 궁금한데요. 러시아 정부 말고 언론에서는 원인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10: 네, 현지의 한 독립 언론은 숨진 연구원이 시료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페스트 병원체가 된 시험관을 실수로 깨뜨린 게 사망 원인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0: 네.
10: 현지의 유명 역학자도 기술적인 실수로 그러니까 이제 그 시험관을 떨어뜨리는 이런 기술적인 실수로 실험실 내에 감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0: 네.
10: 사망한 연구원과 접촉했던 200여 명은 현재 격리된 상태입니다. 현재 세계보건기구는 일반 대중에 대한 위험성은 낮은 수준이라고는 보고 있는데
0: 네.
10: 추가 정보가 확보가 되면 위험성 평가를 다시 할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입니다. 또 정확한 사고 경위와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서 러시아 보건당국과도 접촉하고 있습니다.
0: 네.
10: 이번 사고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매우 강력히 주시하고 있다면서 미국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러시아를 돕겠다고 말했고요. 그러면서 세균이 예전보다 훨씬 강해졌고 이번 사고는 러시아의 큰 문제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시험관을 실수로 깨뜨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10: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0: 예. 네. 일각에서는 이 코로나 팬데믹상 상황에 이 공포가 떠오르기도 하는데 네. 페스트라고 하면 뭐 쥐 같은 설치류가 퍼뜨리는 전염병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10: 그렇죠. 쥐 같은 설치류나 벼룩에 존재하는 페스트균이 일으키는 급성 열성 전염병인데
0: 네.
10: 뭐 우리는 흔히 알고 있는 중세시대 유럽에서 수천만 명의 목숨을 빼앗아갔던 흑사병의 원인으로도 훨씬 익숙하게 알고 있습니다.
0: 네.
10: 당시 흑사병이 14세기 중세에 유럽을 휩쓸면서 6천만 명 이상이 사망한 인류 최악의 전염병이었죠.
0: 예.
10: 감염 경로와 증상에 따라서 림프절형, 폐혈증형, 폐렴형으로 나뉘는데 이 중에 폐렴형은 이 균이 폐를 침범해서 발생을 합니다. 보통 벼룩이나 동물과의 접촉을 통해서 감염되는 다른 유형의 페스트와는 달리 이 폐렴형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침방울을 통해서도 사람 간 전파가 될 수 있습니다.
0: 네.
10: 폐렴형 페스트는 증상이 발현된 뒤에 가능한 한 빨리 항생제 치료를 시작해야 하고요. 치료하지 않으면 18시간에서 24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0: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사망이 이르는군요.
10: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위험한 병인데 이 흑사병이라는 게 사실 역사에만 있는 이제 존재하는 더 이상 현존하지 않는 전염병이 아니라
0: 예.
10: 여전히 모든 대륙에 존재를 하고 있거든요.
0: 네.
10: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1990년대 이후에 인간 감염 사례는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폐렴형 흑사병으로 인한 마지막 미국 내 사망자는 지난해 7월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적이 있고요.
0: 지난해 7월이요?
10: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망자는 사람 간 감염이 아니라 고양이들로부터 감염이 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0: 네.
10: 사람끼리 감염이 됐다가 사망한 미국 내의 마지막 사례는 1920년대로 알려져 있습니다.
0: 그래도 어쨌든 페스트로 또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좀 놀랍기도 하고
10: 네.
0: 부디 안전하게 좀 수습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일본 소식인데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국 해병이 현지 여성을 살해하는 일이 있었다고요?
10: 네, 최근 오키나와의 한 호텔에서 30대 여성 일본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됐고요. 지난 5일에 후텐마 기지의 주일 미군 해병대 소속 20대 남성이 강도 살인 혐의로 체포가 됐습니다. 체포된 미군은 피해 여성을 목졸라 살해하고 지갑과 배낭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0: 미군이 일본 국정의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 된 것도 물론 충격이지만 이미 미군 기지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큰 오키나와에서 미군에 의한 강력 범죄가 또다시 발생했다는 점에서 굉장한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0: 네.
10: 오키나와에서는 1995년에 미군 병사 3명이 초등학교 여학생을 납치해서 성폭행한 후에 이제 살해한 사건이 있었고요. 당시에 미군 기지 이전 요구가 굉장히 거세졌었습니다.
0: 네.
10: 2016년에도 30대 미군 군무원이 당시 20살이었던 회사원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과정에서 살해한 후에 시신을 유기한 사건도 있었고요. 지난해 오키나와에서 발생한 미군 관계자의 형법 위반 검거 건수는 101건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0: 그럼 이번 사건 이후에 일본 내 여론이 더 안 좋아졌겠군요.
10: 그렇죠. 이번 사건이 자민당을 포함한 여당이 지지한 후보가 최근 오키나와 지사 선거에서 승리한 직후에 발생을 했는데요.
0: 예.
10: 일본 정부는 오키나와 현과의 관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이번 사건으로 반미군기지 여론이 더 거세질까 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양새입니다. 다카지 일본 총리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극히 유감이다. 미국 측에 강력히 항의하겠다고 말했고요.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 역시 기강 확립과 재발 방지책을 철저히 하도록 우리도 강력히 항의했다. 정부 전체가 나서서 대응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0: 네.
10: 그런데도 미군과 정부에 대한 이 오키나와의 민심은 계속해서 악화하는 분위기입니다. 오키나와 지사가 공식 성명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으며 매우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했고요. 항의 시위에 나선 현지 주민들은 도대체 몇 번이나 이런 억울하고 분한 일을 겪어야 하느냐며 미군 기지 이전 문제는 인권 문제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0: 네. 근데 이번 사건하고 별개로 다카이시 총리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나겠다고 했다는데 어떤 이유였을까요?
10: 네. 어제 다카이시 총리가 총리 관저에서 납북 피해자 가족들과 납치 의원 연맹 소속 국회의원들을 만났거든요.
0: 네.
10: 다카이시 총리는 자신의 임기 중에 일본인 납북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공언을 해왔었고 현재 북미 회담을 추진 중인 트럼프 대통령에게 본인도 김 위원장과 만날 의사가 있다. 이렇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니까
10: 향후에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일본하고도 정상회담을 할 수 있게 설득해달라라는 취지로 해석이 됩니다.
0: 네. 좀 도와달라 이런 거네요. 자, 관세 소식도 있는데 한국의 대미 투자 관련해서 미국 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는 좀 다른 발언을 내놨습니다.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10: 네, 현재 시간으로 5일 벤 스미 부통령은 알래스카 LNG 투자 사업에 대해서 한국과 여전히 일부 세부 사항을 협의해야 하고 한국도 이에 대해서 언급했다라고 말했습니다.
0: 네.
10: 지난 시간에 전해드렸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알래스카 프로젝트에 우리 돈으로 67조 원 정도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일방적으로 발표를 했죠.
0: 그렇게 뭐 결정됐다라는
10: 그렇죠.
0: 얘기했죠.
10: 그리고 여기에 한국이 협조하지 않으면 상당한 대가를 치를 거다라고 압박도 했었는데
0: 예.
10: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벤스 부통령의 발언은 상당한 온도차가 있어 보입니다.
0: 네.
10: 우리 정부는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을 반박해왔는데 현재는 약간의 수위 조절에 나선 상황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어제 국정감사에서 외국 정상에 한 발언에 대해 일일이 언급한 건 적절하지 않다면서 현재 미국 정부와 관련 내용들을 긴밀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0: 그럼 우리 정부가 이렇게 수위 조절에 나선 배경이 뭐라고 봐야 될까요?
10: 네, 김 장관은 원래 러트닉 미 상무장관에게도 이의도 제기하고 유감도 표명하고 했었는데
0: 예.
10: 미국이 무역법 301조 같은 걸 무기로 언제든 관세 인상 카드를 꺼낼 수 있다라고 압박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협상을 위해, 그러니까 원활한 협상을 위해서 대응 수위 조절에 나선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0: 네.
10: 실제로 김 장관은 최근 통상당국 입장에서 가장 큰 충격은 캐나다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은 언제든 돌발 조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니까 통상 환경을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다는 게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수입

0: 들은 이란 정권이 지난 50년 동안 미국의 제재를 우회하면서 체제를 유지해왔던 경험을 갖고 있고 미국 역시 해상 봉쇄와 선박 호위에 굉장히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1: 예.
0: 시간이 갈수록 정치적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걸 이란도 알고 있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버티기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망들이 많고요. 미국의 한 전문가는 이란 국민의 삶은 더욱 비참해지고 있지만 이란 정권은 국민의 고통을 엄청나게 감내하게 하는 능력이 있다면서 이란이 오랜 기간 제재를 무력해왔던 경험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란 정권은 오랜 기간 구축해왔던 비공식 유통망, 그러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유통망이나
1: 네.
0: 지하 네트워크를 통해서 미국의 제재를 또 우회하는 어떤 비결을 가지고 있기도 하거든요.
1: 네.
0: 예컨대 카자흐스탄이나 러시아 방향의 육로나 카스피의 수로를 이용해서 원유를 운송한다든지 이란산 원유를 이라크산으로 위장해서 다른 선박으로 환적하는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1: 네.
0: 걸프 국가들이 미군의 호의를 받으면서도 안전한 통항을 위해서 이란 측에 은밀하게 안전 통행료를 지급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1: 네, 이란이 지금 많이 경제 상황이 심각하지만 버티는 힘 또한 꽤 강하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군요. 서울신문 송현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의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 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1: 화재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어린이의 손이 닿는 곳은 인화성 물질을 함부로 놓지 않습니다. 음식을 조리할 때에는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흡연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피우고 완전히 꺼졌나 꼭 확인해야 합니다. 전열기는 사용하지 않을 땐 꼭 전원을 끄고 코드를 뽑아야 합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는 도시 화재.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2: 지금 시각은 6시 35분입니다.
3: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알람. 아침의 뉴스 류수민입니다.
4: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는 이유 있는 뉴스.
5: 핫한 뉴스들 살펴보고 이유까지 친절하게 짚어보는 이유 있는 뉴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5: 네,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권 내부 공방이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조국 혁신당 사이로 번지는 것 같아요.
6: 네, 대통령이 SNS에서 과거 조국 혁신당도 법무부 산하의 중수청과 공소청을 두고 공소청의 보완수사권을 남기는 방안을 주장했다. 이런 취지로 언급을 하면서 이 공방이 시작이 됐습니다.
5: 네.
6: 대통령은 현 정부안이 중수청을 법무부가 아니라 행정안전부로 분리를 했고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도 없앴다라면서 오히려 과거에 더 강한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것보다 더 나아간 제도개혁을 완성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5: 네.
6: 그러니까 검찰개혁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후퇴했다라거나 미완성됐다라는 여권 일각의 비판을 직접 반박을 해온 건데요. 김지영 중수청장 후보자 개인을 둘러싼 찬반에서 시작된 논쟁이 이제는 중수청과 공소청의 제도 설계를 누가 어떻게 했느냐라는 과거 발언 검증으로 좀 번져간 모양새입니다.
5: 네. 조국 혁신당은 대통령의 설명과 사실이 다르다고 바로 반박을 했죠.
6: 네. 혁신당은 자신들이 주장한 것은 검사가 직접 다시 수사할 수 있는 보완수사권 이걸 요구한 게 없고 경찰이나 중수청이 추가 수사를 요구하는 보완수사 요구권이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5: 네.
6: 그리고 이제 소송 여부도 예전에 법무부 산하를 주장한 적이 있기는 하지만 이후에

0: 당론을 바꾸어서 행정안전부 산하 쪽으로 옮기는 걸로 이야기를 했고 네. 검사의 직접 보안수사권 폐지 원칙은 바뀐 적이 없다라고도 강조를 했습니다. 이번에 또 청와대 가셨는데요. 청와대가 조국 전 대표가 작년 8월에 유튜브에서 뭐라고 했느냐. 사법적 비상상황 같은 조건 아래에서는 예외적으로 검사의 보안 수사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걸 꺼낸 겁니다. 네. 그래서 혁신당도 현실과 상황에 따라서 세부 입장을 바꿔왔다라는 취지의 지적이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조국 전 대표가 여기에 또 직접 재반박을 했죠.
0: 네. 그러니까 자신이 예외적으로 보안 수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개인 의견을 냈던 것은 맞지만 그거는 네. 당론이 직접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로 정해진 뒤에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라고 반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국회 입법으로 논쟁이 일단락됐고 이제는 확정된 제도를 안착시키는데 힘을 모아야 한다라고도 이야기했습니다.
1: 네.
0: 청와대가 자신의 개인 발언을 심야에 직접 반박한 데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취지로 불편함을 드러내기도 했는데요. 청와대는 작은 차이에 쇄말적으로 매달리기보다는 불가역적으로 진행된 검찰개혁을 완성도 있게 완수하는 과정에 함께해달라 이렇게도 요청을 했습니다. 혁신당은 청와대가 정치적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 직접 정치행에 나선 거 아니냐라면서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서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1: 네, 근데 쇄말적이라는 표현은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0: 사실 법조인들이 이제 좀 한자 용어로 좀 많이 쓰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예. 지엽적인 거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그렇군요. 저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입니다. 네. 아나운서인데. 네, 민주당 지도부는 대통령 쪽에 좀 더 힘을 싣는 분위기군요.
0: 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어제 당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원래 검찰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던 쪽에서 요구했던 내용 대부분이 반영이 됐고 오히려 더 나간 부분도 있다라면서 대통령의 SNS 취지에 공감을 했습니다.
1: 네.
0: 그러면서 이제는 민생개혁에 집중해야 할 시점이라면서 과도한 요구나 주장으로 전체 개혁의 대열이나 대통령의 리더십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면 당에서 조금 제어할 때도 됐다. 이렇게 좀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1: 네.
0: 그러니까 대통령과 혁신당 사이의 직접 공방에 민주당 대표가 나서면서 특히 당 안에서 당 일각에서의 다른 목소리들을 조금 제어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이제 이재명 정부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죠. 어제 첫날이었는데 여야 최대 역전지는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한 대법원 국감장이었습니다.
0: 네.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1: 네.
0: 다만 일반 증인으로서 증인 선서를 하거나 증언할 수는 없다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는데요. 통상적으로 대법원장은 인사말 뒤에 이석을 하고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을 하지만 민주당이 일반 증인으로 채택했기 때문에 안 된다라면서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1: 네.
0: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자리를 지켰는데요.
1: 예.
0: 이 과정에서 김기표 민주당 의원 등은 일반 증인으로 선서도 하고 답을 하라 이렇게 거듭 요구를 했고
1: 네.
0: 국민의힘 의원들은 대법원장에 답변하지 말라고 맞서면서 양측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습니다.
1: 예.
0: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었는데 작년에는 질문에 거의 답을 하지 않았지만
1: 네.
0: 이번에는 준비한 문건을 이제 품 안에서 꺼내면서 일부 질의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답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1: 네.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제 국회가 대법원장의 재청에 관여하는 건 위헌이다라고 다시 한번 좀 강하게 주장을 하더라고요.
0: 네. 그러니까 지금 헌법을 보면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재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1: 예.
0: 국회와 대통령이 이 재청 자체에는 관여할 수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1: 예.
0: 청와대와 대법원이 이 후보 재청을 사전에 협의해온 관행 역시 헌법상의 의무가 아니라 원활한 임명을 위해 대법원이 자발적으로 협조를 해온 것이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1: 네.
0: 청와대의 재재청 요구 공문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에 후속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웠다라는 기존 입장도 직접 재확인을 했습니다.
1: 네. 그리고 진보당의 손솔 의원이 조 대법원장한테

0: 예, 윤석열을 꿈꾸느냐라는 질문을 했어요.
1: 네, 이 부분이 또 꽤 화제였는데요. 손소루 의원이 법복을 입고 정치를 하느냐, 제2의 윤석열을 꿈꾸는 것 아니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차후에 좀 뭐 정치 활동할 생각이 있느냐 뭐 이런 취지의 지적이었는데요.
0: 네.
1: 그러자 조 대법원장, 그런 말씀은 너무 모욕적이고 서글픈 일이다라면서 본인이 이렇게 뭐 정계로 올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걸 강조했습니다.
0: 모욕적이고 서글프다.
1: 네. 그러면서 12.3 비상계엄 당시 법원이 왜 이렇게 침묵했냐라는 민주당의 지적에
0: 예.
1: 처음으로 구체적인 설명을 내려놓았는데요.
0: 네.
1: 일단 계엄사에서 당시에 법원 인원을 파견하거나 명단이라도 보내달라고 여러 차례 요구를 했지만 본인이 이거 위헌적인 행위니까 절대 보내지 말고 명단도 주지 말라라고 행정처에 지시했다라면서
0: 네.
1: 계엄의 자신은 전혀 협조한 바가 없다. 처음 했을 때부터 본인이 위헌적이라고 판단을 했었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업무 추진비 문제는 사과를 했더라고요.
1: 네. 이게 또 좀 논란입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이
0: 네.
1: 대법원장의 업무 추진비로 고가의 술 등을 구매한 것이 아니냐라고 따지자 조 대법원장은 일단 본인은 술을 마시지 않고
0: 네.
1: 법인 카드도 본 적이 없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식 날짜가 정해지면 직원들을 격려하러 참석할 뿐 실제 예산 집행에 본인은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요.
0: 예.
1: 다만 일부 식사비가 인원당 기준을 넘어간 사례들의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하겠다라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라고 했는데
0: 네.
1: 이 과정에서 예. 직원들이 평소에 먹어보지 못했던 것을 먹어보고 싶어했다.
0: 예.
1: 이런 이야기를 한 것 때문에 또 다른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습니다.
0: 네, 어쨌든 카드 결제를 직접 하지 않는다고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
1: 네, 어쨌든 본인은 그 카드를 본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는데
0: 예.
1: 본인이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면피가 괜찮을까. 그리고 이제 인원을 속여가지고 더 비싼 메뉴를 예. 인당 먹었다라는 건데
0: 예.
1: 이 부분도 대법원장으로서 과연 적절한 답변이었는지도 논란인 상황입니다.
0: 예. 그리고 보궐선거로 국회에 입성한 한동훈 의원. 어제 이제 한동훈 의원의 첫 국정감사였습니다. 지금 외통위 소속인데 데뷔전 어땠나요?
1: 네. 일단 한동훈 의원 외통위 국감에서 정부가 북한보다 우크라이나에 훨씬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라는데 질의를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궐선거 뒤에 처음 치른 국감인 만큼 질의 자체에 관심이 집중이 되기도 했지만 조현 외교부 장관과 주고받은 거친 표현과 태도 공방이 여러 주요 보도 장면으로 부각되기도 했는데요. 예를 들면 한동훈 의원은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우크라이나가 공개한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사과를 요구한 일을 거론을 하면서 김여정에게는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쥐잡듯이 하느냐, 북한이 주적이냐, 우크라이나가 주적이냐 이렇게 따져 물었습니다. 조 장관은 그러자 아니, 쥐잡듯이라는 표현을 쓰는 난 답변을 거부하겠다라면서 상당히 좀 불쾌감을 드러냈고요.
0: 예.
1: 하지만 한동훈 의원은 그럼 거부하시라라고 받아치면서 계속 공격적인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0: 네, 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향해서 한반도 전쟁 발발을 기도하는 우크라이나에 심각한 유감을 표했다라고 했었는데 이 표현에 대한 얘기도 나왔네요.
1: 네, 한동훈 의원은 대통령의 외교 관련 발언은 하나하나가 무거워야 한다라면서 우크라이나가 정말 한반도 전쟁을 바라고 있다는 뜻이냐라고 추궁을 했습니다. 조 장관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DMZ 지뢰 사건을 두고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을 언급한 일이 있었고 대통령실과 외교부가 외교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0: 예.
1: 북한군 포로 공개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외교 장관과 계속 메시지를 주고받고 있으며 우크라이나 측도 상당히 곤혹스러워하고 있다라고 했는데요. 그러면서 또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0: 네.
1: 사과의 말이 포함된 메시지를 우크라이나로부터 받았지만 그러나 우리 정부가 기대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였는데요. 조 장관은 양국 관계를 계속 관리하면서 신뢰 회복 방향으로 문제를 풀겠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0: 네. 그리고 이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 문제도 한동훈 의원이 집중적으로 물었다고요.
1: 네. 사실 여러 의원들이 제기하기도 했는데요. 한동훈 의원은 이 북러 군사협력에 적극 대응하고 있는 외교부 자료를 근거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새로 지정한 대북 독자 제재가 몇 건인지 물었고
0: 예.
1: 조 장관이 아직 없다라고 하자 왜 한 건도 없느냐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0: 네.
1: 조 장관은 이전 정부가 발표한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고 추가 제재도 검토 중이다라는 정도로만 원론적으로 답변을 했는데요.
0: 예.
1: 어제 외통위에서는 국민의힘이 북한 지뢰 사건에 대한 규탄과 대북 제재 결의안을 요구를 했고 민주당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요구해야 한다라는 데는 동의를 했지만 구체적인 대응 수위를 놓고 차이를 보이면서 양측의 공방이 상당히 거칠었습니다.
0: 네. 마침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북한 지뢰 제거 작전을 DMZ 역사상 처음이다라고 강조를 했더라고요.
1: 네. 어제 국방부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우리 군이 5일에 실시했던 북한군 지뢰 제거 작전은 DMZ 역사상 사실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이거 단호한 대응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북한이 MDL 남쪽에 설치한 지뢰에 의해 우리 장병들이 다친 만큼 군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이다라고 했고요. 북한이 먼저 지뢰를 제거하지 않아서 우리 군이 나선 것이냐라는 질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0: 예.
1: 또 북한군 지뢰 폭발 사건의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라면서 국가 안보를 해치는 어떤 행위에도 필요한 조치를 계속하겠다라고 했고 추가적인 제거 작전을 할 가능성도 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0: 예. 자, 그리고 영화 암살자들 이야기로 좀 넘어가면은 국민의힘의 이 암살자들 공세 때문에 이번에는 대구 경북 의원들이 집단으로 나섰네요.
1: 네, 어제 국회에서 TK 대구 경북 지역 국회의원들이 20명이나 모여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영화 상영 즉각 중단과 제작진의 공개 사과를 요구했는데요.
0: 네.
1: 정부에는 싱가포르 국제영화제 개막작 선정 철회를 공식 요청하라고도 요구를 했고요.
0: 예.
1: 또 메가박스에 타는 티켓 이 굿즈 제작과 배포 경위를 공개하고 사과하라 이런 요구도 했고 특히나 영화발전기금이 출자된 이 모태펀드 또 기업은행과 산업은행 등의 공공부문 투자를 지적을 하면서
0: 네.
1: 투자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도 조사하라 이렇게 촉구하기도 했는데요.
0: 예.
1: 반면에 서울경찰청장은 어제 네. 배우에 대한 위계나 협박과 같은 일이 있다면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0: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마이뉴스 곽우신 기자였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안전하는 오늘부터 스타트!

0: 가볍고 편한 안전화 스타젠.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Walk it, walk it.
3: 언제 어디서나 walk it. 안녕하세요. 워킷 안전한 모델 추소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워킷 안전화.
4: 안녕하세요. 남국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5: 여보, 청라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 온다며?
6: 어떻게 알았어?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잖아.
5: 소문이 자자하거든. 인기 많았던 키쿠언 프로지오 바로 옆이라며?
6: 맞아. 브랜드타운이 완성되는 거지. 7호선도 오면 강남도 한 번에 가게 될 거고.
5: 이건 청약 안 할 이유가 없네.
6: 10월 오픈 때 가보자.
5: 청라 아쿠언 프로지오 대우건설.
7: 연금관리 이 대리는 어떻게 해?
8: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어디?
8: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7: 하나은행?
9: 꼼꼼한 연금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0: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11: 투자 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디벤치.

0: 집중이 방송됩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1: 기상청 연결합니다. 곽지연 리포터 날씨 전해주세요.
2: 네, 오늘은 누리호가 출발하기도 우리가 출근하기도 좋은 하늘입니다. 전국의 하늘이 맑겠고요. 큰 일교차만 주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강릉, 왕산, 대관령 영도 안팎의 기온 보이고 있는데요. 일부 내륙산지로는 서리가 내리고 물이 어는 곳들도 있겠습니다. 서울은 현재 11.9도, 대전, 대구 10도로 서울은 어제 아침보다 2도가량 높고요. 한낮에도 어제보다도 평년보다도 기온이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 대전, 전주, 광주 24도, 부산 25도, 대구 23도가 예상됩니다. 이번 주 내내 뚜렷한 비 소식은 없고요. 일교차가 계속 크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1: 9245님 문자입니다. 이번 주 중고등학생들 시험 기간이에요. 중학교 2학년 아들 오늘 시험날인데 스트레스를 받는지 밥도 안 먹고 안쓰럽네요. 경희중학교 2학년 1반 아들 은우 파이팅! 대한민국 중학생들 파이팅입니다. 하시면서 미도와 파라솔의 슈퍼스타 신청하셨네요. 네, 고생하는 우리 학생들 시험 다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응원하면서 물러갈게요. 리수민이었습니다.

0: MBC 라디오 연중 캠페인 사람이 소중한 사회.
1: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를 낸 운전자의 면허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사망사고 시 운전자가 받는 벌점은 90점인데요. 하지만 면허 취소는 연간 누적 벌점이 121점 이상일 때부터 이뤄집니다. 즉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가 면허 취소 없이 운전대를 잡을 수 있는 거죠. 이 같은 한계의 지적이 따르자 경찰이 최근 보완책을 검토 중입니다. 중대 교통사고를 낸 경우 해당 운전자의 운전 능력을 다시 평가해서 면허를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합리적으로 보완돼서 안전과 생명을 지키면 좋겠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올해 7학년 2반 권혜림입니다. 운동으로 시작하는 저의 아침은 누구보다 뜨겁습니다. 매일 아침 제가 운동하면서 흘리는 땀방울은 가장 강력한 에너지가 됩니다. 오늘부터 움직여보세요. 가끔 귀찮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귀찮음을 이겨내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결국 우리를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만들지 않을까요? 하기 싫었지만 수만 번의 귀찮음을 이겨낸 성장의 결과물이라고 믿습니다. 귀찮은 일을 미루면 나중에는 더 귀찮습니다. 해치우세요. 그러면 하루가 종일 수월합니다.
0: 울산 MBC 캠페인 한화솔루션 협찬입니다.

0: USA.
1: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신고하세요. 건축물 붕괴를 목격하면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속 정확한 출동을 위해 신고 시 무슨 구, 무슨 동, 무슨 건물이 붕괴됐습니다와 같이 정확하고 침착하게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의 붕괴 정도 및 현재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신고자와 재차 소통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신고자의 전화번호 등 정보를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3: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방송입니다. HLAU SFM
4: 술 마셨는데 대리 어디 부르지?
3: 음주 후엔 티맵 대리, 티맵 대리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5: MBC 7시 뉴스입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대법원장은 어젯밤 10시 50분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종료 직전 마무리 발언을 통해 대법관 공석 상황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업무 추진비 논란 등에 대해선 사법부 예산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인 만큼 예산 집행에서도 누구보다 엄정해야 한다는 점을 깊이 새기겠다며 국민 눈높이에 맞춰 예산 집행 기준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모든 예산이 본래 목적 등에 맞게 집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는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를 열어 기관별 감사를 이어갑니다. 국방위 국감에선 최근 DMZ 지뢰 폭발 사고의 조사 과정 전반과 대북 상황 조치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토위 국감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국내 대형교회인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사랑의 교회가 사이버 공격을 받아 교인 개인정보 등이 대규모로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보안업체 오아시스 시큐리티는 해외 공격자 서버에서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교인정보 약 96만 건과 헌금 기록 약 33만 건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사랑의 교회에서도 교인 8만 9천 명과 임직원 286명의 정보가 유출된 정황이 확인됐습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 공격받아 선원 1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오만 국방부는 현지 시간 6일 무산담주 리마에서 북동쪽으로 9일이 떨어진 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온피스호가 공격받아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오만 공군이 선원 중 10명을 항공편으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이 유조선 선원 19명 중 17명이 인도인이었다며 상업 선박에 대한 공격은 중단돼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미국에서 진행되던 쿠팡 개인정보 유출 집단 소송이 현지 시간 6일 종결됐습니다. 원고인 쿠팡 이용자 이모 씨와 박모 씨는 현지 시간 5일 해당 재판을 관할하는 뉴욕 동부 연방법원에 자발적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원고 측은 지난해 11월 외부로 밝혀진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 쿠팡 본사 쿠팡 INC와 김범석 의장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500만 달러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매우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MBC 7시 뉴스를 마칩니다.
0: 안녕하세요. 오지다큐 채널 역마살로드의 장준호 PD입니다. 오지 촬영을 할 때 제일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기, 요 세 가지인데요. 현지 부족이 사냥한 음식을 줄 때 덥석받지 않고 잠시만 멈칫해도 마음의 경계가 그어집니다. 그러면 이야기는 얕아지고 표정이 닫혀버리죠. 대신 함께 먹고 자고 싸며 그들의 삶과 가치를 진심으로 존중하면, 그리고 그 마음이 전해지면 진짜 표정과 생각을 만날 수 있습니다.

0: 이 캠페인은 오늘도 당신 편 MBC 라디오에서 전해드립니다.
1: MBC. 오늘의 바다는 내일의 기회를 열고 청년의 도전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듭니다. 모두의 꿈이 시작되는 곳 대한민국 첫 번째 해양수도 부산 울산 경남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방송발전협의회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4: 지금 시각은 7시 5분입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검찰개혁을 둘러싸고 대통령과 여권 내 강경파 간의 입장차가 계속 노출되고 있는데요. 2부에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 연결해서 관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제 국감장에 나온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관 재재청 거부 이유를 밝혔는데요. 3부에서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 임재성 변호사와 함께 이 입장 정당한 것인지 자세히 해부해보겠습니다. 10월 7일 수요일 김종배의 시선 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2: 현대해상 모델 이정재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이 담긴 이름처럼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현대해상이 모든 순간에 당신을 지킵니다. 이름처럼 평생, 이름 곁에 평생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3: 아이르웍스 모델 이진욱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은 안녕하신가요?
4: 치열하게 버티는데 옷도 같이 건져줘야죠.
5: 안전은 촘촘하고 기능은 넉넉하고 합리적 가격에 전체 복은 못 받거든요.
6: 편하고 세련된 디자인, 세심한 기능까지 필요해요.
3: 섬세한 시선이 만든 첨단 소재, 퍼포먼스 워크웨어 아이르웍스.

0: 몇 층이에요?
1: 32층이요.
0: 난 280층이요.
2: 층은 달라도
3: 층은 달라도
2: 고민은 하나 더 난 같이 더 나은 선택
4: 한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0: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5: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0: 김나입니다.
5: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0: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잘 됐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우산.
2: 시선 집중은 촌철님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기다립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인 문자메시지 샵 8001번. 스마트 라디오 미니와 유튜브 라이브로도 시선 집중과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믿고 듣는 진품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3: 뉴욕에 뉴욕타임즈가 있다면 시선집중에는 JB타임즈가 있다. 촌철살인 뉴스 총정리 JB타임즈.
4: 더마카와 함께 시선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A다. 현님이, 죄송합니다. 현님이 출근길에 상암을 지나다가 퇴근하는 종배 형님을 가끔 봅니다.
4: 아, 그래요?
5: 횡단보도 서 계시는데 원칠하고 멋지십니다.
4: 맞는 말씀이시고.
5: 네, 요것 때문에 제가 더듬은 건 아니고요. 아이디를 어떻게 읽어야 되나 고민하다 더듬었는데 현님 그러면은 인사하세요.
4: 그렇게 아는 척 하시지 왜요?
5: 네, 아는 척 어떻게 할까? 사인을 좀 정할까요?
4: 글쎄요. 표정도 온화하고 지금 뭐 접근하기 쉬운데 왜 그러셨을까?
5: 그러게요. 접니다라고 손을 약간 이렇게 드셔가지고 코를 한 세 번 만지세요. 그럼 JB가 알아볼 겁니다.
4: 무슨 뭐 간첩 접선합니까? 그냥 간첩. 인사하면 되지. 그냥 뭘.
5: 아니 뭔가 쑥스러우실 수도 있잖아요. 다가가기 그렇게 편한 네, 인상이죠. 우리 JB가. 0073님. 네. 어제 퇴근길에 버스 정류장 의자에 온열이 되더군요. 따뜻해서 좋았고 고마웠습니다. 오늘 뉴스도 따뜻했으면 좋겠습니다.
4: 뜨거워요. 네.
5: 네, 뜨거운 뉴스들 준비되어 있고요. 어제 스마트 라디오 미니 게시판에 올라온 의견이 있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성우 님인데요.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 하도 답답해서 시선 집중에 신규 코너 하나 제안합니다.
4: 뭔데요?
5: 일반 시민과 국회의원 1대1 통화, 대화할 수 있는 코너 신설 꼭 부탁드립니다.
4: 그러다 방송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지는데요? 네?
5: 네, 섭외가 잘 될까요?
4: 열이 막 올라와가지고 갑자기 막 이제 XX 나오고 이래버리면 이런 일은 없겠죠. 우리 시민들의 양식을 믿어야 되는 거죠.
5: 아, 그럼요. 시민들의 그죠? 양식은 믿죠.
4: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 국회의원들의 양식이 좀 못 믿는 건가요?
5: 어쨌든 한번 해보면 재밌을 것 같기는 한데 어떻게
4: 근데
5: 피디님,
4: 문제는 네. 국회의원이 응할지 그걸 좀
5: 그러니까
4: 확신이 안 서네.
5: 예. 일반 시민들 섭외는 오히려 잘 될 수도 있는데 의원들이 할지 아무튼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4: 일반 시민의 발언대는 가능할 것 같네요.
5: 그냥. 방송 사고 나면 어떡해요? 라고 JB가 물어주셨잖아요. 하하님이 책임은 JB가 지면 되죠.
4: 아, 예, 예. 네, 못 들은 걸로 하겠습니다.
5: 자, 날씨가 춥습니다. 하지만 JB타임즈가 준비한 뉴스는 뜨겁습니다. 오늘 주목할 첫 번째 뉴스는요?
4: 어제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단연 눈길을 끈 건 국회 법사위의 대법원 감사였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습니다. 대법관 재재청 거부에 대한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건 뭐 3부에서 전문가들과 짚도록 하고 여기에서는 다른 거 전해드렸죠. 업무 추진비 이야기 네.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관련한 이야기 좀 짧게 짓겠는데요. 이성윤 민주당 의원과 조희대 대법원장 간의 문답 일단 먼저 들어보시죠.
6: 방배동 스시 오마카세 런치가 7만 5천원입니다. 반포동 런치 한정식집 6만 5천원입니다. 소광동 호텔 레스토랑 디너 코스가 18만 원입니다. 이런 비싼 걸 드신다는 것이 국민들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7: 한 번씩 만나되 대신 그동안 못 먹어보던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 안 하는 게 우리 구성원들의 소망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경우에 따라서 그 금액이 아마 넘어간 경우가 있는 모양.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5: 네, 직원들이 육아나 이런 것들을 이유로 자주

0: 모이기 싫어하고 한 번씩 만나는데 못 먹어본 음식을 먹어보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했다. 이거 말이 되나요?
1: 제가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법원 직원들한테 월급 안 줍니까? 아니 대법관들은 한 달에 몇백씩 또 뭐 경력금도 주더만요.
0: 네? 대법관 네, 1년에 2,400만 원?
1: 못 먹어보던 음식 먹어보는 게 구성원들의 소망이라고 하니까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사람들 같잖아요. 그거 아니잖아요. 네? 이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 이런 경우가 있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 공돈이 생겼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이야 생각지 못한 공돈 생겼다. 이걸로 우리 배불리 먹자. 서민들 보통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민 세금이 꽁돈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혈세 아닙니까? 혈세. 성립이 안 되는 얘기를 왜 하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국민 정서나 국민 삶하고 대법원장님이 너무 괴리되어 있다. 너무 떨어져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0: 아, 저는 이거 들으면서 법원 직원들, 대법원 직원들은 저 얘기를 무슨 생각으로 들었을까?
1: 오히려 대부분 직원들이 반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뭐 저희가 거짓입니까? 뭐 저희가 뭐 바꿀 거 삽니까? 이렇게 오히려 반발을 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네.
0: 아 그러니까요. 박한숙님이 헐 이 대답 듣는데 저는 비참하더만요. 라고 올려주셨고 박하림님은 아 우리 직원들 못 먹어본 거 못 사주는 나는 나쁜 사장인가? 나쁜 상사인가? 라는 말을 올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현금 경려금도 논란이 어제 됐습니다. 법원행정처장은 월 300만 원, 대법관은 1년에 2,400만 원씩 준다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은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근데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그 말을 정정했습니다. 경려금 지급의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냐? 대법원장이다.
1: 아니... 그 공공기관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경비 쓴 거 가지고도 문제 삼잖아요. 그럼 공공기관장들이 법카 들고 다녀서 그러니까 자기가 카드 긁는 줄 아십니까? 비서가 따라다니면서 긁지.
0: 어제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얘기했죠.
1: 아니 그러니까 뭐 나는 뭐 법인카드 안 갖고 다닌다.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가. 아 본인 입으로 음식 들어갔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그 최고 수장이라고 하는 게 어떤 그 자리입니까?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는 자리예요. 자기가 직접 자기 손으로 카드를 긁었냐 안 긁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도대체 왜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진짜 이해가 안 됩니다. 도대체가.
0: 네, 어제 마무리 발언으로는 한밤중에 마무리 발언으로는 대법원이 온전한 구성을 갖출 수 있도록 필요한 노력을 하겠다. 이 말이었습니다. 과연 이 말을 실행할지도 궁금합니다.
1: 온전한 사고부터 갖춰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0: 자세한 얘기는 3부 인터뷰와 유튜브 연장방송 사법어때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외교부 국감장으로 가겠습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과 조현 외교부 장관의 문답 들어보시죠.
2: 김여정이 떠드는 거에 대해서 왜 찍소리도 못하면서 우크라이나만 나만 주작듯이 합니까? 북한이 주적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주적입니까?
3: 그런 표현이 있는 한 제가 답변을 거부하겠습니다.
0: 네, 이 장면이 많이 논란이 됐는데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1: 어떻게 봐야 할지 그 기본 시각을 제공해주는 문답이 그 다음에 이어집니다. 마저 들어보시죠.
2: 왜 북한에게는 강단 있게 안 하면서 우크라이나한테만 강단 있게 합니까?
3: 북한에게 필요한 만큼의 강단 있게 대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한 의원님의 기대만큼 못 미쳤을런지 모르겠습니다.
2: 국민의 기대라고 저는 생각해요.
1: 네. 네. 이 두 번째 문답에서는 조현 장관이 대답을 하죠. 근데 첫 번째 들었던 문답에서는 답변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답과 두 번째 문답의 차이를 찾으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차이가 뭐가 있을까를 보면 일단 두 번째 문답에서의 핵심어는 뭡니까? 강단입니다. 강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 문제거든요. 이거는 그냥 일반 언어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문답에서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상대국이 있는데 뭐냐면 쥐잡듯이 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쥐잡듯이 한다라는 이런 어떤 상대국에 대해서 예의에 어긋나는 이런 표현을 써놓고 나서 외교부 장관이 이에 대해서 대답을 하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정부도 예를 들어서 저기 국감장에서 벌어지는 이 문답 체크를 할 텐데 그러니까 지금 조 현 장관이 뭐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까? 그런 표현이

0: 있는 한 제가 답변을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표현에 좀 격을 갖춰라. 네? 이런 말씀 좀 드리는 거고요. 이야기 나온 김에 다른 거 하나 더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역시 한동훈 의원과 조현 장관 간의 어떤 오갔던 문답인데 한동훈 의원이 올해 3월경 이종석 국정원장이 미국을 방문하려고 했는데 미국이 이 원장의 반미 성향 등을 문제 삼아서 입국을 거부했다고 파악이 됐다. 그런 사실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에 대해서 조현 장관이 제가 아는 한 없다라고 답을 합니다. 그러자 한동훈 의원이 다시 그 후에 미국 당국이 이종석 원장 측의 문서로 반미 성향이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의한 사실이 있다고 하는데 그런 사실도 모르느냐라고 다시 묻습니다. 조현 장관이 전혀 아니다라고 부인을 합니다. 이거는 상당히 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이거는 추정으로 지금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밝히겠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이거는 사실의 영역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일단 먼저 깔겠습니다. 까는데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거는 한번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있어서 참조사항 삼아서 제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두 가지 점이 있습니다. 첫째, 만약에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개인 문제가 아니라 국가 간의 문제입니다.
1: 그렇죠.
0: 입국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이게 문제가 됐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정보 교류에서도 이건 문제가 발생했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왜? 대한민국의 정보 수장의 어떤 성향을 믿지 못하는데 미국이 온전히 정보 공유를 했다? 이거 어찌 보면 넌센스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럼 한미 간의 정보 교류에서도 뭔가 문제가 발생했을 수 있다라는 추정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런 얘기 저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일단 먼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데 먼저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거라는 걸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시점도 중요해서 봐야 됩니다. 지금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게 올해 3월이라고 했습니다. 올해 3월이면 이종석 국정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된 지 한참 뒤입니다. 그런데 지금 뭘 문제 삼았다라는 겁니까? 이종석 국정원장의 반미 성향을 문제 삼았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100번, 1000번 양보해서 이종석 원장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서 미국이 체크를 했다. 이 사람이 누군가? 체크를 하고 이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면 정황이라도 그럴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임명되고 한참 뒤에 올해 3월에 뒷다리 긁는 얘기를 지금 그럼 미국이 하느냐라고 하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성립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하나의 이런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모르고 있었어요. 이종석 원장의 먼저 반미 성향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아주 뒤늦게, 뒷북이지만 뒤늦게 파악을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주요 동맹국 정보 수장에 대한 그러면 정보를 임명 과정에서 놓쳤다라는 얘기가 되거든요. 미국이. 이것도 넌센스다. 이 말씀까지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거 고려하셔서 사실관계 확인해봐라.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네, 4745님 찍소리요? 이런 표현은 우리 아들한테도 못 쓰는 표현입니다 라고 좀 지적을 해주셨고요. 신한서파님은 정치판의 언어가 품위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배시신 안매님은 지금 국감을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의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세고 강한 언어를 쓴다고 강해 보이는 게 아닙니다.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는 게 품격 있게 말 좀 하세요 라고 올려주셨습니다.
0: 맞는 말씀이십니다.
1: 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0: 자, 이번에는 김재석 국민의힘 의원 관련입니다. 국감에 참여하지 못하고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원호 전 서울시장 후보의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멕시코 칸쿤 출장 의혹을 제기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서울시장 선거 과정에서 바로 이것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및 후보자 비방 등의 혐의로 피의자로 소환이 된 겁니다. 근데 김재섭 의원 본인과 정점식 원내대표가 이에 대해서 반발하는 목소리를 내놨는데요. 차례로 한번 들어보시죠.
2: 오늘은 국회에서 국정감사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국정감사장이 아닌 경찰서 앞에 서 있습니다. 명백한 야당 탄압이자 이재명 정권의 노골적인 김재섭 죽이기입니다.
3: 국감 첫날에 맞춰 이재명 정부의 경찰이 우리 당 김재섭 의원을 소환 조사한다고 합니다. 이게 우연일 리 있겠습니까? 철저히

0: 국정감사 일정에 맞춰 진행된 정치 수사입니다.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 진실이 뭘까요? 이걸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2: 네.
1: 자,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1일 출석하도록 통보를 했지만 김재섭 의원 측에서 다른 이야기를 했다는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어제. 자, 경찰 쪽에 반박도 나왔다라는 건데요. 1일로 날짜, 소환 날짜를 잡았는데 김재섭 의원 측이 3일 전에 일정을 취소를 했고요. 6일에 조사받겠다고 요청을 했다라고 하는 경찰의 반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국정감사 일정을 염두에 두고 딱 6일로 맞춰서 무조건 이날 나와라 해서 나왔다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게 지금 경찰의 반박입니다. 이에 대해서 김재섭 의원실에서 다시 재반박을 했는데 경찰이 조율 과정에서 극히 제한된 선택지만 제시했고 현 출석일, 그러니까 6일 얘기하는 거죠, 어제. 이 출석일은 추석 연휴와 국외 출장 등이 낀 9월 일정 범위 안에서 정해진 날짜다. 이렇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인지 솔직히 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2: 10월.
1: 일단 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자, 처음에 경찰이 자, 1일날 나와서 조사를 받으시지요 라고 했다면 통보를 언제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 전에 했겠죠. 그러면 9월에 했다는 얘기입니다. 9월 며칠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9월 그 며칠 그날로부터 10월 6일까지 선택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왜 선택지가 제한되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일정 때문에? 일정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무슨 일정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정말로 불가피한 일정이었는지를 좀 밝히면 되는 거겠네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의원이 요청해서 날짜를 조정할 정도면 꼭 6일 출석을 안 하고 더 뒤로 미룰 수도 있다라는 가설도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국정감사 없는 날, 그럼 왜 본인은 그러면 선택을 안 했습니까? 오히려 이걸 설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의원실에서. 어제 의원실에서 나왔던 설명이 좀 이해가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2: 네, 김재섭 의원이 오늘 7시 조금 되기 전에요. 오전 6시 56분에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습니다.
1: 네.
2: 잠깐 소개해드리면 국정감사 첫날 국감장에 있어야 할 저를 포토라인에 불러세운 경찰은 장장 16시간 46분 동안이나 저에게 고강도 조사를 강행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추가 조사를 하겠다며 또다시 제게 출석을 강요합니다. 라고 하면서 똑같은 질문의 반복이 있었고 본인이 계속 설명을 했지만 계속 똑같은 질문들이 오고 왔다. 뭐 답정너 조사였다. 이런 얘기를 쭉 썼고요. 결론을 정해놓은 정치경찰의 표적수사에 더 이상 응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을 지금 올렸습니다. 참고로
1: 뭐 조사에 어떻게 대응하든지 그것은 의원의 자유인데요. 일단 국민이 좀 이해할 수 있게 좀 설명을 좀 해달라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2: 네, 네. 추가 설명이 나올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는요.
1: 이것도 역시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인데요.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지난 4월에 선임이 돼서 임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서류와 면접 심사 모두 최하위 평가를 받고도 최종 임명이 됐다라는 점을 야당 의원들이 제기를 했습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한 8명 가운데 8등이었고 5명이 통과한 면접 심사 대상자 5명 가운데에서 5등이었답니다. 그런데도 사장으로 임명이 됐다. 도대체 그럼 그 배경이 뭐냐? 야당 의원들이 이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요. 이 하 사장은 성남지역 환경운동가 출신으로 판교 환경생태학습원장, 경기도 제1투자심사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환경교육센터 이사장 등등을 역임을 했다고 합니다. 환경 전문가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게 지역난방사업하고 무슨 연관이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에 대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지역난방공사의 역할이 많이 달라지고 있다. 에너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환경 생태적 요소들도 다 고려해야 하는 자리다. 그러면서 청와대나 대통령으로부터 인사 압력을 받은 적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역난방공사 환경도 고려를 해야도.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주요한 게 있고 부차적인 게 있는 거거든요. 업무에 따라서. 그죠?
2: 그렇죠.
1: 그걸 뒤집지는 마라. 이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야당 의원들은 어떤 점을 제기를 했냐면 하 사장이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인연을 맺고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운동 등 시민단체 활동을 함께 했는데

0: 네, 그것만이 아니라 김현지 부속실장과도 인연이 있다. 김현지 실장이 결혼을 할 때 주례를 맡아선 사람이 바로 하사장이다. 결국은 이게 서류와 면접심사에서 모두 최하위를 기록하라고도 임명장을 받은 배경이 되는 것 아니냐. 이 문제를 지금 야당 의원들이 제기를 한 거거든요. 자, 이거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한 설명이 필요한데 김성환 장관의 설명만으로는 좀 솔직히 좀 명쾌한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1: 네, 옥황상제님이 화끈하게 점수 공개 가능할까요?
0: 이게 점수도 나왔어요. 점수도 나온 게 서류 심사에서는 85.8점. 이게 8위였고요. 면접에서는 81.42점. 이것도 5위였다고 점수까지 나왔습니다. 네. 자, 오늘 제비타임즈는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고맙습니다.

0: 가을의 슬픔은 황금빛 달콤함. 제25회 울산 배축제가 10월 16일과 17일 울산 원해농협 하나로마트 1원에서 펼쳐집니다.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들과 장민호, 홍성윤, 지원이 등 축하 무대도 준비되어 있는 제25회 울산 배축제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미래, 보기만 할 건가요? 2026 울산 미래 박람회. 보고 움직이고 직접 경험하는 미래. 온몸으로 즐기는 AR 스포츠 하도. 울산의 하늘을 체험하는 스카이링크. 반구대 암각화 속으로. AI와 로봇을 눈앞에서. 미래는 직접 해볼 때 더 재밌으니까.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현장 선착순 무료 관람. 태화강 국가정원 남구둔치 울산공업축제장에서 만나요.
2: 심정지 환자 골든타임은 4분. 심폐소생술 이렇게 하세요. 먼저 큰 소리로 주변 사람을 특정해 119 신고를 부탁하고 곧바로 심폐소생술을 준비합니다. 두 손을 포개 깍지를 끼고 손바닥으로 환자의 가슴 중앙에 압박을 실시합니다. 압박의 깊이는 약 5cm. 속도는 분당 100에서 120회. 강하고 빠르게 눌러줍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이전 과정을 반복합니다. 알아두면 일반인에게도 간단한 심폐소생술,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습니다.
0: 지금 시각은 7시 30분입니다.
3: 뉴스의 이면을 파헤치는 삐딱선 정신, 핵심과 디테일이 살아있는 시사의 정석. 여러분은 지금 김종배의 시선집중을 청취하고 계십니다.
4: 네, 검찰개혁 과정을 둘러싸고 여권 내에서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어떻게 보는지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5: 네, 안녕하세요.
4: 이 문제 여쭤보기 전에 네네. 어제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는 조희대 대법원장 네. 발언이었기 때문에 네네네. 변호사시기도 하고 네. 한번 좀 어떻게 지켜보시는지 한번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5: 저는 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이 1도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딴 거를 다 떠나서 첫 번째 그 구성원들의 소망이라는 표현을 했어요. 오마카세 가고 뭐 17만 원짜리
4: 못 먹어봤던 거 먹어.
5: 못 먹어봤던. 아니 구성원들의 소망을 왜 법카로 이루십니까? 소망은 개카로 하세요. 개카로 소망을 그렇게 이뤄드리고 싶으시면
4: 개인카드.
5: 예, 개인카드로 하세요. 왜 법카로 소망을 이뤄드리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은 사실관계도 틀려요. 구성원들만 가서 밥 먹었냐 소망을 이뤘냐 아니죠. 법률신문부터 시작해서 본인의 외부인사들과 했죠. 외부인사들 소망까지 대법원장 법카로 이루어주십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거를 나는 몰랐다. 법원행정처 직원들이 알아서 한 거다라고 자기 부하 직원들한테 책임을 미뤘어요. 이거는 기관장으로서의 자격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그렇게 책임을 미루는 기관장들한테 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공은 부하에게, 명예는 상관에게, 책임은 본인이 지는 자리가 기관장의 자리다.
4: 오히려 부하가 잘못한 것도 자기의 책임으로 안아야 되는 게 수장이에요.
5: 당연합니다. 만약 부하에게 그런 식으로 일반 그 기관에서 국정감사에서 부하들한테 책임을 미룬다? 그날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지도 못해요. 나갔다가 들어와라.

0: 라든지 굉장히 혼쭐이 나야 되거든요.
1: 예.
0: 현행범이죠. 저는 법카 횡령 현행범이라고 생각합니다.
1: 근데 제가 봐도 좀 이해가 안 되는 저기 해명에 나온 배경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언제 국민 앞에 서가지고 이건 이렇습니다, 저건 저렇습니다, 자초지정을 설명.

0: 있잖아요.
1: 그것도 증인 선서 강렬은 있네요. 그러면.
0: 당연합니다. 네. 증인 선서를 하고 나면 그냥 현행범이에요. 예. 그리고 재청권 관련해서도 뭐 이런저런 증언을 했을 때 그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까 위증죄 처벌은 피하면서 책임을 부하에게 미루는 거죠. 심지어는 그 노경필 법원행정처장 봐도 말이 다르잖아요. 경력금 지급한 거 나는 모르는 일이고 법원행정처에서 한 일이다 했더니 법원행정처장이 결재는 대법원장이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거 선서했으면 바로 위증입니다. 그 자신은 위증죄를 빠져나가기 위한 잔기술을 부리고 국회 법을 그 위반하면서 이러면서 소망을 법카로 이루신 그 대법원 구성원들이 얼마나 찌질해졌습니까? 오마카세 먹는 게 대법원 구성원들의 소망이에요?
1: 정리하면 대법원장도 법기술 부렸다 이 말씀이시네요.
0: 그렇죠. 위증죄를 빠져나가기 위한 법기술, 책임은 회피.
1: 알겠습니다. 이건 그 정도로 하고요.
0: 네.
1: 자 이제 오늘 모셨던 그러니까 그 주된 주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0: 네네.
1: 검찰 개혁 방안 그 결정 과정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SNS 등을 통해서 소상히 다시 밝혔는데 조국 혁신당 관련 부분도 언급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0: 첫 번째는 언급한 내용이 보안 수사권이냐 보안 수사 요구권이냐. 그다음에 그 중수청을 어디다 둘 거냐.
1: 중수청과 공수 그렇죠.
0: 그 어디다 둘 거냐.
1: 거지. 예.
0: 이미 다 정리된 문제를 지금 왜 끄집어내시는지 잘 모르겠다. 그리고 사실관계도 좀 달랐다.
1: 어떻게요?
0: 첫 번째 중수청 관련해서 저희들이 2024년 8월 29일 날 낸 법안은 전부 다 법무부 안으로 두는 게 맞습니다. 그때 전제가 있었어요. 저희들이 근데.
1: 네네네.
0: 법무부 탈검처라. 라는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인사 법무부 탈검처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법무부 탈검처라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민정수석은 전부 다 검찰 출신으로 지금까지 오광수, 봉욱, 한찬식까지 이렇게 됐죠. 그다음에 김학의 출금 사건 지휘라인이었던 송강, 임세진 이런 분들은 광주 고검장, 서울 남부지검 금조부장 등으로 해서 소위 친윤 검사들이 검찰의 요직을 차지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중수청을 법무부에 두면 안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당론 변경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법무부 탈검찰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당론 변경을 한 것을 두고 옛날에 당론 변경 전에 니네 이랬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는 그거는 뭔가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신가.
1: 맥락이 좀 있었다 이 말씀이신
0: 예,
1: 거고.
0: 그렇죠.
1: 그다음에 이제 보안수사권은 조국 원장의 이제 그 언급. 과거의 언급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던
0: 거예요. 그러니까 조국 원장이 보안수사 요구권을 대통령과 똑같이 얘기했어요. 극히 제한적으로 극히 제한적으로 한 세 가지 정도 사례를 딱 들면서
1: 네네.
0: 등으로 하지 말고 요 세 가지 정도 사례에서는 보안수사 요구권을 인정할 수 있을지 얘기해보자. 본인도 의견은 그렇다. 그런데 이제 당내에서 당론으로 정리를 했어요. 그 이후에는 이것도 지금은 우려가 있으니 당론으로 정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1: 그런데 이제 대통령이 SNS 통해서 이런 걸 밝힌 배경에는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여권 일각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개혁 의지를 믿을 수 없다. 그리고 그의 하나의 증거가 김지용 그 중수청장 후보자 인선 아니냐.
0: 그렇죠.
1: 이런 논리를 펴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 더 나아가서 유시민 작가 같은 뭐 국민을 속였다라는 표현까지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 그게 아니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SNS 이걸 올린 거로도 해석을 할 수 있을
0: 그러니까,
1: 것 같은데.
0: 예,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1: 예.
0: 그다음에 이건 좀 대통령의 인사권과도 관련된 문제다라고 예. 이제 생각을 하셨을 것 같아요.
1: 예, 예.
0: 본인의 진심, 진정성, 그다음에 대통령의 인사권이 두 가지 문제가 같이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저는 그럼 김지용이 왜 적절한 사람인지를 말씀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
1: 근데 그거는 예를 들어서 홍보수통수석도 그 기자들 앞에서 공식 브리핑으로 쭉 이야기라고 했잖아요. 대통령을 대신해서.
0: 네. 근데 그 얘기가 비판에 대응하는 친윤검사 아니냐 했더니 친윤 아니다. 좌천됐지 않았냐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실제로 그게 좌천이냐. 그때 좌천된 사람들은 전부 다 법무연수원에 가 있었어요. 그럼 보기에 따라 다른 거죠. 그리고 만약 좌천이 됐다고 하더라도 윤석열한테 찍혔다라는 말만으로 이분이 자격이 만들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윤석열한테 가장 많이 찍힌 검찰 출신은 한동훈입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뭐 검사는 무조건 안 되느냐 하면서 뭐 박은정, 뭐 이성윤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원균도 이순신도 조선 수군인 건 맞아요. 조선 수군은 다 안 된다라고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예, 자격을 갖추었느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 지금 그 비유가 또 논란이 될

0: 수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 후보자가 원균이냐?
1: 아니 뭐 꼭 그렇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예. 여럿이 있다는 거죠. 검사 안 해도.
0: 그냥 제가 한번 하필이면. 그냥 한번 이렇게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네. 논란 많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대통령은 인사청문 요청을 보냈잖아요. 네. 그냥 알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대통령 인사권을 존중을 하고 그다음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라고 좀 이야기할 수는 없을까요?
1: 청문 과정에서 따질 건 따지겠다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리고 있어요.
0: 예.
1: 예. 뭐 지금 인사 요청권이 와서 14일 날 청문회가 있는데 청문 과정에서 따져보겠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때 요청을 하신 이후에는 그런데 왜 소위 이제 그 대통령실이 썼던 걸 보면 쇄말적 비판을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뭐 쇄말적 사실관계를 다투느냐 하시는데 저희들은 그 이후에 청문 요청이 온 다음에 그렇게 정당방위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당방위 이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네. 각도를 돌려서 네. 중수청 차장 그다음에 지방중수청장 임명을 했잖아요. 그 인사는 어떻게 평가하세요?
1: 저는 그게 국민들이 소위 김지용 청장에 대한 우려를 국민들이 하고 있으니까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여러모로 고민을 하셨구나.
0: 잘된 인사라고 그러니까 좀 점수는 좀 줄 수 있는 평가다 이렇게 보세요?
1: 인사라고. 예, 저는 일정하게는 예. 그 이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고려를 하시지 않았나라는 평가를 합니다. 전종민 차장이라든지
0: 네네네.
1: 그다음에 그 임은정 광주 중수청장 그다음에 또 문흥주 이분은 원래 또 중수청장으로 거론됐던 분이기도 하고 예. 또 특검보를 하셨던 분들도 또 예. 이렇게 가셨기 때문에 김건희 특검 등등 관련해서 그 적극적으로 고려하셨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0: 그러면 물론 이제 수장의 역할과 영향력은 있지만 그러면 또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게 조직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걸 한번 믿고 한번 지켜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1: 일단 청문 과정은 저희들이 철저히 해야죠. 그 청문회를 자동문으로 할 수는 없는 거고요.
0: 네네네.
1: 예, 청문회에서 다른 어떤 부분들이 드러나는지는 저희들이 청문 과정을 지켜볼 생각이고요. 지금 5회 그 요청 이후에는 저희들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정당방위 이상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0: 예, 어떤 말씀의 맥락인지는 아마 전달이 될 것 같은데 예. 여기서는 또 다른 결로 이 예. 과정에서 박은정 의원
1: 예.
0: 더 나아가서 박은정 의원의 배우자
1: 예.
0: 문제를 한쪽에서 지금 제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1: 근데 그거는 이미 사실관계와 다른 거라는 거를 박은정 의원이 본인 이종근 변호사와 박은정 의원 이 본인이 전부 다 페이스북에 사실관계를 그러니까 시점이 달라요. 이미 그런 라인에 있지 않은 상태에 있는데 과거에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만으로 이게 시점을 착오해서 그 공격을 하시는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던데 그런 부분은 뭐 두 분이 굉장히 단호한 입장을 보인 만큼 비판을 하시더라도 예. 사실관계는 조금 더 그러니까 참 사실관계만 갖고 정당방위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화력이 약하다 보니까.
0: 그래요. 근데 예. 더 근본적으로는 이 과정이 쭉 이어지는 과정에서 뭔가 갈등의 골이
1: 네.
0: 메워지는 게 아니라 더 지금 깊어지고 있는 그 흐름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1: 제가 그것 때문에 무척 괴롭습니다, 사실.
0: 그래요?
1: 예. 이게 어떻게 보니까 약간 이제 검찰개혁이라는 자식을 놓고
0: 예.
1: 야, 양육권이 나한테 있어 라고 이혼법정에서 그 엄마 아빠가 싸우는 것 같은 근데 그게 내가 더 잘 기를 수가 있어가 아니라 저 사람이 더 잘 못해
0: 예.
1: 이런 것 같아서 국민들 예. 보시기에도 힘들 것 같고요.
0: 예.
1: 그다음에 저희들도 마음이 많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는 성공해야 되고 검찰개혁도 성공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럴 때 혹시 저는 이 얘기가 단지 이제 김지용 한 사람이나 검찰개혁 이것뿐만 아니라 그 소위 중도 보수로 가기 위해서 뭐 가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소위 선명한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적 이익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만에 하나라도 여러 가지 가정을 붙였지만은 국민들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단 말이죠. 그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저희들한테 사적 이익이 있다면 아마도 대통령 말씀에 전부 다 네네네 하는 게 사적 이익을 동원하는 데 더 낫지 않을까요? 검찰개혁 잘 돼야 된다. 그리고 이재명 정부도 성공해야 된다. 네. 이 두 가지 안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을

0: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게 구조적으로 구조적 다수를 중도보수로 확장해서 만들겠다라고 하는 큰 그림 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이나 이런 비판들이 정부 여당 쪽에서 나오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1: 만약에 예. 이재명 대통령과 만날 기회가 있다면 네네. 지금 그러니까 범 여권에서 진행된 몇 달간 진행된 이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좀 이런 식으로 대통령이 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혹시 요청 내지 조언할 게 있다면 어떤 걸까요?
0: 저는 대통령께서 마음 편히 술 한잔 할 분을 곁에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1: 왜요?
0: 싶어요. 대통령께서 뭐 솔직한 말씀 드리면 대통령께서 요즘 쓰는 X 글들을 보면 외로움,
1: 그런
0: 서운함
1: 그런 게 느껴지세요?
0: 분노 이런 정서들이 느껴지거든요.
1: 예.
0: 저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많이 그 대통령이 짠해 보이기도 하고 예. 뭐 권력을 가졌다는 게 외로운 거니까
1: 그렇죠.
0: 결과적으로 예. 그런데 이제 그것을 충분히 뭐 솔직히 툭 터놓고 아니 걔네들은 왜 그러는 거야? 라고 말씀도 하시고 아, 대통령님 그래도 거기까지는 가지 마시죠. 라는 말씀도 들을 수 있는 분이 곁에 계셨으면 좋겠다.
1: 그게 이제 비공개 자리에서 푸는 과정이 예.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런 말씀이시죠.
0: 예, 저는 딴 걸 다 떠나서 대통령님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1: 그런데 그 말씀의 맥락에는 네. 대통령의 SNS 활동이 좀 과유불급이다. 혹시는 이런 판단을 깔고 계시는 걸까요?
0: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죠. 그냥 뭐 솔직한 말씀들을 다 드리면 주변에서도
1: 예. 예.
0: 아니 언제 주무시고 언제 일은 하시나. 이 일은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엄청납니다.
1: 워낙 뭐 다 알려진 거니까.
0: 예, 예. 근데 그러면은 휴식도 충분히 취하셔야 되는데 언제 주무시나라는 걱정들을 한단 말이죠.
1: 네.
0: 예. 그리고 이제 최근에 SNS 활동 추이를 어제 슬로우뉴스 이정환 기자가 이렇게 분석을 해놨던데 9월달, 10월달 되면서 반론 성격의 SNS 글들이 너무 많이 들었다라고 분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고 억울한 측면이 대통령께서 많이 느끼시는 거잖아요. 예, 그런 수 있는데 그것을 푸는 방식은 조금 더 예, 여러 가지 방식을 좀 취하는 게 어떨까라는 사실은 인간적 걱정입니다. 이건.
1: 이거는 사실 맞물리는 질문이라는 걸 인정을 네. 안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그 맥락이라면
0: 네.
1: 조국 원장의 SNS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세요?
0: 이게 최근에 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조 원장님 SNS 활동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걱정하는 분들도 계신데
1: 당 안에서?
0: 아니 뭐 당 바깥에서 주로 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
1: 당 안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0: 예, 한동훈 의원의 이제 SNS 활동에 비하면 조족지열이다.
1: 근데 비교자선 거기다 놓아야 되는 거예요.
0: 아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요.
1: 예. 예.
0: 본인이 이제 그 따박따박 따지지 않고는 그분도 못 견디는 성격이라서 또 그게 또 갖고 있는 장점과 단점이 명암이 분명히 다 있습니다.
1: 근데 문제는 예. 그 이재명 대통령의 SNS 글이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네. 또 마찬가지로 조국 원장의 SNS 글도 논란이 되고 있고 어찌 보면 여기서 충돌되는 지점도 좀 있거든요.
0: 아니 그런데 조국 원장도 글 쓰는 게 전부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 저 공공임대 주택 많이 늘리겠다라는 대통령의 그 정책에 대해서 주택 정책에 대해서 극찬하는 글을 올리셨어요. 그러니까
1: 네. 저희들 선택적으로만 뽑는다.
0: 예.
1: 언론이 이런 데서
0: 아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 우리가 레드팀을 하겠다라고 저희들이 저희들의 포지션을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 근데 이 좀 지나치게 선택적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예.
1: 아, 그걸 이제 뭐 문제 삼고 이제 입에 올리는 사람들이 너무 선택적이라.
0: 아니,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사실은 사실관계 해명을 위한 정당방위가 대부분입니다.
1: 알겠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0: 네, 감사합니다.
1: 심장식 조국혁신당 대표였습니다.
0: 예.
2: 때로는 날카롭게, 때로는 삐딱하게. 그러나 매 순간 섬세하게 시선이 필요한 우리 사회 곳곳을 살펴봅니다. 김종배의 시선집중.
3: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할 뉴스, 그 뉴스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갑니다. 6분 집중.
1: 네, 유승민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오늘 어떤 내용일까요?
4: 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이 지난 4일날 막을 내렸는데요. 네. 이 선수단 환영 행사부터 도요토미 히데요 씨가 등장하면서 논란이 일었던 대회였죠. 또 폐막 하루 전, 그러니까 3일날 유도 경기장에 일본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우길기가 등장한 사실이 또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현장에 있던 한국 유도 관계자가 이제 조직위에 조치를 요청을 했지만 별다른 제재가 이루어지진 않았고요.
1: 네.
4: 어제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에 정식 항의를 했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이건 근데 과정에서도 이미 문제가 제기됐던 거 아닌가요?
4: 그랬죠. 예. 그러니까 지난달 26일이었는데 대만과 일본의 야구 경기를 앞두고 경기장 앞에 안내문이 하나 붙었었는데요. 그게 이제 대만의 청천백일기 그리고 우길기 이렇게 두 개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놓고 일본어와 영어, 중국어로 이제 해당 깃발의 반입을 금지한다라고 고지를 했었죠.
1: 네.
4: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일본 내에서 우길기 반입 금지를 두고 거세게 반발이 일었고 안내문은 하루 만에 사라졌습니다. 대신에 조직위가 공식 홈페이지에다가 사과문을 내고 우길기는 반입 금지 대상이 아니며 현장 관계자의 잘못된 인식으로 안내문이 게시된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1: 네.
4: 당일 조직위에 애초에 반입 금지를 하게 된 경위 그리고 하루 만에 철회를 하게 된 경위 또 우길기 반입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의를 보냈었는데 그 답변이 어제 도착을 해서
1: 답변 내용이 뭐였어요?
4: 그러니까 우선 이틀 뒤에 왔던 첫 번째 답변 같은 경우는 사과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어서 지나갔는데 어제 재차 보내온 답변에는 우길기는 본 대회 반입 금지 물품에 해당하지 않고 이제 그 대회라는 게 이제 아시아 올림픽 평의회 OCA 규정과 규칙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 공지에 대한 경위나 운영상 판단에 대해서는 답변하기 어렵다라는 그런 답변이었거든요. 그래서 OCA의 어떤 규정에 근거를 해서 우길기 반입이 가능한지를 재차 물었지만 답변은 또 오지 않아서 이 내용을 박주희 국민대 아시아올림픽대학원 주임교수를 통해서 규정과 그 이유를 한번 가늠을 해봤습니다.
1: 네.
4: 들어보시죠.
5: 혹시 네. 규정에 보면은 뭐 정치, 종교, 인종적 선전이나 시위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분명히 있는데 그 내용이 우길기와 맞닿았을 때 명확하게 우길기는 안 되라고 판단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은 명시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을 사실 논의해야 되는 거고 본인들이 처음에 했을 때는 잘못됐나 해서 했는데 나중에 정확한 규정이 이건 해당되지 않네라고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약간 운영의 미스로 아마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1: 아니 근데 이것도 좀 뭐한 게 맨 처음이라면 뭐 서로 판단이 달랐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그동안 우길기 논란이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4: 그렇죠.
1: 그걸 얼마든지 미뤄서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걸.
4: 사실 그렇습니다. 선례가 네. 있었는데 네. 2012년 런던 올림픽 같은 경우는 우길기는 아니었지만 이제 한국 축구 대표팀 박종우 선수가 일본과의 동메달 결정전 직후에 독도는 우리 땅이다라고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들고 세레모니를 펼친 적이 있었는데
1: 네.
4: 이 올림픽 헌장 50조에도 어떠한 종류의 시위, 정치적, 종교 인종적 선동을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IOC가 FIFA에 조사를 의뢰를 했고 결과적으로 박종원 선수는 국제경기 두 경기를 출전 정지 그리고 벌금이 부과된 바가 있었고요.
1: 네.
4: 우길기 논란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차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2017년에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게 수원 삼성이랑 가와사키 프론탈레 경기였는데 일본 관중이 우길기를 내걸었었고요. 당시 아시아 축구연맹 AFC가 구단에 벌금 15,000달러를 부과를 했는데 당시에 해당 행위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의 존엄을 훼손하기 위한 것으로 정치적 견해와 국적을 이유로 한 모멸적, 차별적, 비하적 행위다라고 판단을 한 바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선례들이 좀 이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를 좀 알아보긴 했는데
1: 네, 어떻대요?
4: 사실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는 파악하기가 좀 어렵고 다만 공식으로 접수가 된 이상 OCA에서 사실관계부터 확인을 할 거고 그 다음에 관련 규정과 견주어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윤리위원회를 통해서 논의가 진행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박주희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5: 실질적으로 관람객 이런 분들한테는 제재하기는 좀 어렵고 운영상에서 조직위가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조직위에 관련돼서 제재하거나 아니면 뭐 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는 있기는 할 것 같은데 더 중요한 건 앞으로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 우리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아시아에 관련된 국가들이 조금 강력하게 얘기를 해서 규정으로 이렇게 딱 아예 적어놔야 그래야 이런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을 것 같아요.
4: 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제 스포츠 기구들 같은 경우는 규정을 미리 정해놓지는 않고 큰 프레임을 던져놓고 알아서 운영을 하시라라는 식으로 이름을 하는 그게 태반인데 대회 전에 우리가 사전조회를 통해서 세부 지침을 마련을 할 수가 있는 방법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꾸준히 안건을 올렸을 때는 이제 그 사안을 규정에 반영을 할지 말지 사전 논의가 될 것이고 그랬을 때 지침에 넣을 수가 있으니 이번에도 대회가 끝났다고 잊을 게 아니고 계속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요청을 하면 이제 이런 좀 지난한 논란을 끝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1: 아니 그러니까 우길기를 반입 금지 물품으로 명시를

0: 해야 된다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인데,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명시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어떤 국제적인 그 규범을 오히려 후퇴시키는 이야기일 수도 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관행적으로 이 논란이 되어왔고 그때마다 그러면 어떤 그 일본 제국주의에서 피해를 받던 나라의 국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가 다 있는데.
1: 그렇죠.
0: 명시적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기준점 삼아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그게 논의를 후퇴를 시키는 거라는 거예요. 국제적 공감대를
1: 네.
0: 제가 제기하는 문제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1: 그렇습니다.
0: 오히려 그게 더 여지를 줘버리는 논리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1: 네.
0: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1: 맞습니다.
0: 네, 유승민 작가였습니다.
2: 안녕하세요. 남궁민입니다. 외출할 때 오늘 뭐 입지? 이런 고민이요? 글쎄요. 해본 적 없는데요. 저는 웰메이드로 가니까요. 잘 만든 옷, 잘 맞는 옷, 국민의 옷집 웰메이드에서 만나요. 웰메이드.
3: 저기요, 몇 층이에요?
4: 32층이요.
3: 난 280층이요.
5: 층은 달라도,
6: 층은 달라도
5: 고민은 하나. 더 난 가치, 더 나은 선택.
4: 한 층 더 나은 MTS. 하나증권 V.
3: 투자 전 설명 청취와 약관 필독, 원금 손실 위험 및 투자자 귀속.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연금 관리 이대리는 어떻게 해?
2: 쉿,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어디?
2: 하나은행 퇴직연금요.
1: 하나은행?
3: 꼼꼼한 연금 관리는 하나은행 퇴직연금이죠.
1: 고용노동부 주관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 은행권 3년 연속 우수 사업자 하나은행. 하나의 연금이 격차를 만든다.
4: 투자전 설명 정지 및 약관 등 필독, 원금 손실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어깨, 무릎, 손목, 엘보, 걸어, 뛰어, 돌려, 관절 1522588. 관절 보공 1522588. 관절 보공,
6: 관절을 편하게 관절 보공. 제조원 오토바이오, 판매원 주식회사 건강을 향한 지도. 관절 보공 보아궁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7: 안녕하세요, 국민연금공단 홍보대사 아나운서 홍주연입니다. 직장 5년차, 운전 10년차, 사람들은 저마다 다른 삶의 연차를 쌓아가지만 모든 국민 곁엔 함께 더해가는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가입 32년차 어르신부터 생애 첫 가입한 1년차 고등학생까지 누구나 든든한 내일을 크게 누릴 수 있는 대한민국은 자랑스러운 국민, 연금의 나라. 오늘보다 기대되는 내일을 향해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국민연금.
8: 네, 김종배의 시선 집중 2부 마무리하고 8시 3부로 이어갑니다. 잠시만요.

0: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울산 기상대장 양승만입니다. 우리는 항상 맑고 화창한 날만 계속되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날씨가 항상 맑기 많은 곳은 결국 풀한폭이 자라지 못하는 사막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때로는 거센 바람이 불고 때로는 세차게 비가 내리는 날이 있습니다. 당장은 힘들고 지치지만 비바람이 지나간 자리에는 비로소 땅이 단단해지고 새싹이 돋아납니다. 이처럼 인생의 다양한 날씨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고 비옥하게 만들어주는 선물입니다. 오늘 하루 비에 젖었다면 내일 마주할 눈부신 햇살과 새들의 지저귐을 기대해보세요. 여러분의 모든 날씨를 응원합니다.
1: 울산 MBC 캠페인 S5일 협찬입니다.

0: SBC
1: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인을 소중하게 모시는 정토사 영구납골당 극락관. 일반단에서 고급단까지 최신식 시설의 아늑한 공간.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전화 212-7000번. 울산 옥동 정토사 납골당 극락관.
2: 신삼성 자동차 학원이 밤 12시까지 교육하는 거 알아?
3: 응, 나 퇴근하고 가서 배우는 걸. 원하는 날짜 시간이 예약되니까 기다리지 않고 편하게 교육받아.
2: 그래서 인기구나. 교통 편리하고 대형 버스, 트레일러 시험장까지 갖춘 자동차 학원의 명문 신삼성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
3: 삼산현대백화점 울산 260-0003.
4: 같은 차량도 판매 방식에 따라 가격이 달라집니다. 더 쉽고 현명하게 내 차의 가치를 높이는 선택. 두바이 무역. 수출로 고객을 더하고 거래로 감동을 전하는 대한민국 중고차 수출 파트너. 검색창에 두바이 무역.
5: 건축물 붕괴 사고를 목격했다면 이렇게 신고하세요. 즉시 119에 신고해 붕괴되는 건축물의 위치를 알려주세요. 신고 시 붕괴된 건물과 가까운 곳은 화재나 폭발의 위험이 있습니다. 붕괴 지점을 벗어난 곳에서 신고해 주세요. 여러분의 신고 한 통이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6: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7: 밝은 소식 유익한 정보
6: 여러분의 울산문화방송이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김종배 시선 집중.
1: 시선 집중 3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기상청 연결해서 오늘 날씨 알아봅니다. 곽지연 리포터.
2: 네, 오늘의 날씨 누리호우에게는 순풍입니다.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고흥군의 하늘은 맑겠고요. 바람도 약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공기가 좀 차갑고 낮에는 따뜻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의 기온은 12.5도, 세종시가 10도, 홍천 6도 가리키고 있고요. 영도에서 출발한 대관령 현재 4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대전, 광주 24도, 부산 25도로 오늘 일교차가 10도에서 15도 이상 벌어지겠습니다. 내일까지는 아침 이 많이 쌀쌀하겠고요. 모레부터는 아침 기온도 조금씩 오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3: 사실 너머의 진실을 쫓습니다. 대한민국 1등 시사 김종배의 시선 집중.
1: 네, 매주 수요일 유튜브 연장 방송 사법어때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좀 일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법원에 대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가 있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했던 이야기 좀 정밀해부를 하기 위함입니다. 자, 사법대 함께해 주시는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4: 안녕하세요.
1: 임재성 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5: 예, 안녕하세요.
1: 일단 이전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는 거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자기 할 말은 또 하더라고요. 이 장면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4: 저는 좀 그 2020년에 국감 혹시 기억하세요? 2020년 10월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때 당시 대검찰청 국감에 나와서 그 정말 이른바 국감 정치를 했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1: 뭐 자기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4: 그렇죠. 그게 아니라
1: 그때 이거 아니, 했던 발언인가요?
4: 그렇죠.
5: 그때는 좀 전이고
4: 검찰총장은 전이고.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다. 아. 어제 그렇게 얘기했던 그 유명한 뭐 하여튼간 그때 했었죠. 그러니까 그 그 당시 국감이 뭐였냐면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선전포고 비슷했죠. 그 국감 이후에 문재인 정권에 대한 수사를 이제 본격적으로 했었고 뭐 대표적인 게 탈원전 수사고 그다음에 김학의 긴급 출금 사건 그거 수사했고 다 무죄 났습니다만 아무튼 정치적 목적의 수사를 했었는데 우선 어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준비해왔던 그 원고를 딱 꺼내면서 하는 읽는 순간 약간 좀 그런 느낌이 났었어요. 물론 뭐 그 윤석열 검찰총장이 했던 것보다는 임팩트는 강하지 않았는데 뭐 스타일이 다르시니까 두 분이. 네. 네, 근데 느낌은 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뭔가 정치적인 액션을 좀 하는 것 같다 느낌이.
1: 정치행위로 해석을 하세요?
4: 네, 저는 이제 어제 국감을 그렇게 좀 활용을 했던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그래요? 아니, 네. 일단 그럼 변호사님은?
5: 저는 비판 전에 좀 좋은 이야기를 드리면 약속을 지켰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다들 그 국감에서 이야기하겠다라고 이제 출근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를 했을 때 뭐 국감에서 이야기를 하셔도 앞에 인사 말씀 정도 길게 하시겠지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저랑 이제 위원님도 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전혀 예상 못했죠. 민주화 이후에 그렇지. 국정감사가 부활한 이후에 이렇게 길게 이야기한 것도 처음이고 단순히 양이 긴 게 아니라 거의 마지막쯤에는 이제 써오신 거 다 읽은 다음에는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답변도 하셔도 오히려 국민의힘 의원들이 뭐 답변하지 마십시오 뭐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얘기할 정도로 정말 격정 토로를 했고 저는 권력이 이야기하는 건 좋은 측면이 훨씬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에 뭐 그 인사청문회 이후에 이렇게 판결 이외에 가장 많이 이야기한 적이 없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떠한 생각과 지향을 갖고 있는 사람인지를 이번 국회 국감에서의 발언을 통해서 좀 깨달을 수 있었고 저는 어떻게 깨달았냐면 사법 독립을 넘어서 사법 지상주의자라는 느낌을 좀 받았어요. 이거는 좀 뒷부분에 얘기를 드릴 텐데 아 좀 과하셨습니다.
1: 과했다.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춘재 위원은 그 정치 행위를 하는 거 아니냐라고 해석을 하셨는데 그 비슷한 질문이 이제 어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의 정치 행보. 그랬을 때 조희대 대법원장이 모욕적이라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4: 네, 그건 뭐
1: 그러면 모욕적이라고 하는 표현은 자신의 행위를 정치행보로 본 거가 모욕이라는 겁니까? 왜 내가 누군데 윤석열하고 비교하느냐 그게 모욕이라는 겁니까?
4: 저는 개인적으로 후자로 해석을 했어요.
1: 후자로. 오히려?
4: 네, 왜 나를 윤석열하고 비교하느냐 뭐 이런
1: 나는
4: 취지인 것 같고.
1: 급이 다르다.
4: 네, 뭐 그러실 수도 있겠죠.
1: 그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4: 네, 근데 이제 대면을 해서 딱 직접적으로 그런 질문을 들으니까 이제 아마 그런 식의 답변이 나온 것 같은데 어제 전반적인 행위를 쭉 봤을 때는 뭐 하여튼 상당히 정치적인 의도가 좀 있지 않나라는 의심을 할 만하다. 그리고 어제 마무리 발언 끝나고 나서도 관례적으로는 다 그 의원들하고 이제 악수를 하고 나갔는데 어제 뭐 그냥 바로 일어나자마자 그냥 퇴장을 하시더라고요.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뭔가 이 지금 집권 여당이나 현 정권에 대해서는 같이 갈 수, 그러니까 뭐 나는 뭐 같이 여기에 뭐 협조할 일도 없고 같이 저 할 일도 없다라는 걸 명백히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어제 행위가.
1: 근데 혹시 그렇게 이제 일관되게 정치 행위로 그 해석을 하는데 혹시 무슨 뭐 들으신 얘기나 파악하신 내용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까?
4: 예, 뭐 여러 가지
5: 13기 단톡방 이야기 해달라고 지금 프롬프트
4: 네, 뭐 여러 가지가 예. 지금 그러는데 저한테 많은 제보가 들어와요.
1: 어떤 그러니까. 제보고 예를 들어서?
4: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응원하는 법조인들이 있죠. 모임들이. 그게 이제 연수원 동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판사 모임들도 있고 그러는데 거기에 올라오는 그 단톡방 내용들이 일종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망론이죠. 그러니까 이게 무도한 이재명 정권, 특히 사법부 독립을 해치는 이재명 정권을 향해서 그 조희대 대법원장이 정말 대표적으로 잘 싸우고 있다. 그러니 우리가 응원해줘야 된다. 이런 것부터 그다음에 이제 과거의 여러 가지 비담들 그런 것들이 쭉 나오는데 아니 이제 어제 이제 법카 얘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법카 얘기 관련 비담도 있어요.
1: 무슨 비담?
4: 뭐냐면
5: 법인카드 얘기 관련
4: 법인카드,
5: 비담.
4: 예, 네. 법인카드죠. 그러니까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제 대법관이 되셨을 때, 네. 박근혜 정권 때 대법관이 됐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원 처음 대법관이 이제 조희대 대법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1: 임명한,
4: 예, 네, 임명한. 네. 그 대법관이 되고 나서 좀 이따가 이제 신임 대법관들이 들어오면 같이 대법관들이 부부 만찬을 한답니다.
1: 네, 뭐 그건 네, 할 수 있겠죠.
4: 하죠. 예. 그때 이제 신임 대법관이 같이 만찬을 하니까 아 이거는 이제 법인 카드를 써도 된다. 해서 이제 법인 카드 쓰자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희대 아니요
1: 다른 사람이.
4: 예. 그런데 조희대 대법 원장이 당시 대법관께서 예. 아 이거는 그렇게 쓰면 안 된다. 이걸 왜 공무가 아닌데. 공적인 일이 아닌데 이걸 왜 법인카드 쓰느냐? 라고 해서 개인카드 썼대요.
1: 그랬던 사람이 왜 근데 이번엔 그래요?
4: 저는 그래서 어제 이제 그 국감을 보면서 국감장의 그 발언을 보면서 이상하다. 이 단톡방에 올라온 내용하고는 다르네. 그렇게 느꼈는데 뭐 그
1: 알겠습니다.
4: 예, 그런 제보가 달랐던가 아니면 뭐 생각이 바뀌실 수 있겠죠.
1: 아무튼 이제 그거는 네. 제보라고 하는 건 이제 확인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네, 거니까 그렇죠. 그 점을 좀 단서로 달고 아무튼 네. 그럼 우리 변호사님께서 한번 여쭤보는데 네. 이춘재 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의 행보가 정치적 어떤 성격을 깔고 있다라는 해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5: 저는 이제

0: 그런 거는 좀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전 법률가고 뭐 지금 위원님처럼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취재 영역들까지는 저의 이제 능력 범위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과하시다. 실제로 쟁점과 상관없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까지 하실까? 진짜 화가 나서. 아니면 정치적인 목적과 의도가 있어서 둘 다의 해석은 가능하고 저는 근데 뭐 그 진보당 손설위원이 계속 이야기를 좀 질문을 길게 하고 얘기를 쭉 듣다가 답변을 짧게 했죠. 매우 모욕적이다. 진짜라고 봅니다. 사실 평생 법관만 하셨던 분이고 이게 법관과 검사는 좀 다르고 뭐 제가 이제 그나마 검사들보다는 법관을 조금 더 신뢰하는 엘리트라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뭐 정치하실 목적으로 최소한 지금 정도 수준에서 근데 또 이후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더 많은 뭐 뭔가 분쟁과 자신의 기사가 계속 신문 일면에 나오고 뭐 주변에서 그렇게 대망론을 띄웠을 때 뭐 판단 삐끗 잘못하셔서 이제 다른 트랙을 타실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지금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사법 지상주의자로서 나의 결정이 뭔가 내가 뭐 정당한 권력으로 인정하기 좀 어려운 권력으로부터 비판받고 뭐 간섭당하는 것이 매우 부당하고 불쾌하다라는 정도의 언급이라고 저는 조금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1: 그렇죠?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는 거에 이제 근거 중에 하나가 저도 이제 처음에는 그 얘기를 듣고 긴가민가 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면 의심이 가는 대목이 뭐였냐면 이제 자꾸만 얘기하지만 서면제청 이 행위가 지금 공백 상태가 200일 넘게 있는 동안에 쭉 가만히 있다가 지금 서면제청을 한 거잖아요. 최근에 들어와서 비교적 최근에. 그럼 그전에도 원래는 정말 이게 협의가 안 됐다면 조희대 대법원장 논리대로라면 서면제청을 했어야죠. 그때 어느 순간 결렬되는 과정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 행위를 해석하는 게 이런 시각이 있어요.
2: 바로 이제 오늘 그 두 분은 네. 이제 3부에서 그 미리 뵙는 이유가 바로 그걸 점검하기 위해서인데 네. 본류가 이건 이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제 그 대법관 재지청 거부에 대해서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통령과 사전 협의할 헌법상 의무도 없고 국회와 대통령이 대법원장의 재청에 관여할 수도 없다.
0: 예.
2: 일단 이 발언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0: 아 저는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좀 너무 과하신 거 아니냐라는 건데.
2: 네.
0: 사전 협의할 헌법상 의무가 없다. 이거는 명문에 대한 가장 최소적인 해석이에요. 헌법에 사전 협의할 의무가 없으니 나는 사전 협의 안 해도 된다. 그럼 사전 협의 안 하고 계속 대법원장은 재청하고 대통령은 임명 거부하고 왔다 갔다 하면 결국 대법원이 구성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제도에 대한 합리적 해석이란 건 누구나 양 기관 간에 협의해서 적절한 재청권 행사하고 또 대통령도 그 재청권 행사를 적절하게 존중하고 서로 협의하면서 임명권 행사 잘 하라자 이건데 나는 사전 협의는 헌법에 기재되어 있으니 그런 의무가 없다라고 질러버리시면 이거는 문구에 따르면 맞을 수도 있으나 헌법이 작동하는 중요한 관행과 절차에 그 실행을 가능하기 위한 전제들을 다 깡그리 무시하시는 발언이고 두 번째 저는 관여란 표현도 아 이거 왜 관여라는 표현을 썼지? 법률가들은 단어 하나 쓰는데 굉장히 지엽적으로 관여라고 쓸지 관심이라고 쓸지 비판이라고 쓸지 비난이라고 쓸지 이거 다 검토하는데 자 어떻게 관여합니까? 아니 국회가 대법원장의 재청권 행사에 어떻게 관여해요? 비판할 수는 있죠. 문제제기를 할 수 있고 그런데 관여를 못하니까 지금 대법원장한테 다시 재청하라고 요구하는 거잖아요. 관여하면 내가 만들어서 하지. 예를 들어 우리 방송으로 보면 출연진의 선택에 예를 들어 뭐 저기 데스크가 저기 뭐 국장이나 뭐 본부장이 관여한다라는 건 이 사람 써라라고 얘기를 해야 관여인 거고 만약에 이 사람 안 쓰면 뭔가 징계를 하거나 조치를 취하면 관여인 건데 저는 이거는 그러니까 자신의 헌법상 권한 행사도 당연히 헌법기관의 권한 행사이기 때문에 그 어디쯤에서 적절하게 남용이 되지 않기 위한 적절한 방식의 권한 행사여야 되고 그 권한 행사의 구조도 대통령은 임명권 행사를 안 하는 방식으로 제어하거나 비판할 수 있고 국회는 국회대로 그 재청권 행사가 과연 기존의 절차를 유지했는지 아니면 헌법기관 간의 충돌이 있으면 그 충돌의 원인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국정감사 기관에 물을 수 있죠. 그걸 이제 법원행정처장에 물을 수도 있고 대법원장에게 물을 수도 있는데 여기다 대놓고 이건 헌법상 나의 권한이니 관여하면 안 되고 심지어 국회도 관여할 수 없고 대통령도 관여할 수 없고 이런 식으로 예 이야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2: 이런 건
0: 예, 이제 추구가 없죠.
2: 쉽게 얘기하는 게 이제 네 글자가 있죠. 촉수 엄금.
1: 그렇죠.
2: 딱 그런 그거잖아요.
1: 내 권한이 건드리지 말라
2: 이거는. 예. 손도 대지 마라 이거잖아요.
0: 예. 예. 예.
2: 우리 이춘재 의원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1: 그래서 어제 이제 대법원장의 그 내용에 대해서 발언 내용에 대해서 많은 법조인들이 저거는 헌법 해석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다. 황당한 해석이다라고
2: 그렇게
1: 많이 얘기를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법을 이제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법을 왜 만들었느냐. 그 개정할 때나 이거 이 조항을 그럼 왜 개정했나? 라는 당시의 논의를 이제 쫓아가 보는 그런 방법이 있거든요.
2: 네.
1: 그러니까 1987년에 헌법을 개정했을 때 뭐 6월 민주항쟁 이후에 이제 민주화 분위기를 타서 개정했을 때 이 대법관 임명 조항에 대해서 개정 논의가 있었어요, 그때. 그 전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렇게 됐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작동하는 게 이제 대통령 마음대로 하니까. 그죠? 뭐 그렇잖아요. 군사 독재 정권 시대였고 그다음에 전두환 정권도 마찬가지였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때 개정 논의가 있을 때 야당에서 한 얘기는 뭐였냐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좀 제한해야겠다. 마음대로 임명하니까 사법권 독립이 있는 건데. 그러면서 야당 쪽에서 제안했던 것들이 문구가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법관 추천 회의의 동의를 얻어 대법원장이 제청을 하고 그 경우에는 대통령이 임명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임명하여야 한다로 이렇게 강제 조항을 만든 거죠. 야당에서 당시 뭐 통일민주당 이런 야당에서 했던 것들이 그때 나왔던 얘기가 최종적으로는 그게 안 되고 이제 국회의 임명 동의 국회의 동의권만 들어가게 되잖아요. 지금처럼 지금 조항이 된 이유가 뭐였냐면 그렇게 되면 대법원장의 권한이 너무 세진다. 대통령이 아무런 그 임명하여야 한다로 강제 조항을 해버리면. 그렇게 되면 제왕적 대법원장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된 건 국회의 동의만 집어넣은 거거든요. 거기다가. 그러니까 이 법 자체가 그 대통령이 마음대로 대법관을 임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것도 있지만 대법원장의 마음대로니까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마음대로 임명하게 되는 그 폐해도 크기 때문에 그것도 막으려는 거였거든요. 근데 어제 대법원장 얘기는 이 조항 자체를 그냥 딱 3등분해서 제청권은 예. 나의 성역이니까 건드리지 마 이런 거였거든요.
0: 그 저는 왜 이렇게까지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렇게 막 관여, 나의 권한에는 대통령도 국회도 관여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시느냐?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 양비론의 입장인데 청와대는 전 비겁했다고 생각합니다. 전 청와대는 비겁했고 대법원장은 지금 너무 정면으로 들이받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결국 그 법원행정처장이 국회 나가서 했던 얘기예요. 청와대의 의사표시를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첫 번째로 임명권의 불행사라면 그건 우린 따를 수밖에 없다. 또 헌법기관인 대통령이 임명권 행사하지 않겠다는데 근데 만약 그게 아니라 너의 제청권 행사가 법률상 흠결이 있어서 네가 다시 주소 담아야 돼 라는 식의 표현이라면 우리는 그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조희대 대법원장도 얘기해서 왜 관여하냐 내 제청권 행사를 난 제청권 행사 하면은 나의 권한과 의무는 다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사실 그 표현은 안 했지만 나의 제청권 행사에 대한 적법성은 청와대가 판단할 수 없고 근데 이 청와대에서 보면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마치 흠결이 있다는 방식으로 주소 담아라라고 얘기했던 건 내가 나의 건 권한에 관여하는 거다라고 식의 해석을 하니 이런 식으로 들여봤는데 솔직히 청와대도 제가 다시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그때 제재청 요구했을 때의 그 문서들을 뭐 그때 이제 설명도 보니까 좀 내용이 번잡했습니다. 그냥 드라이하게 대통령으로서의 임명권 행사 안 하겠다가 아니라 굉장히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전 협의하지 않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 왜 뭐 후보자들에게 이렇게 후보 사퇴하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런 얘기를 길게 하면서 결국에는 이 제청권 행사의 법적 문제가 있으니 다시 주소 담아라라고 하는 뉘앙스 물론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라고 있어서 이제 여기에 좀 긁히신 것 같아요.
2: 그러면 제가 하나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과 사전 협의할 헌법상 의무도 없고 관여를 해서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어떤 말을 했냐면 청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했지만 최종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왜 협의를 합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은?
1: 이건 좀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지금 어제 대법원장이 예, 네. 그러니까 했고
0: 그 말씀이 좀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리고 대법원장이 어떻게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직접 협의했다고 얘기를 했죠.
2: 그렇구나.
0: 지속적으로 협의했다. 그런데 이제 결국 청와대에서 이제 사전 협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우리는 협의했다라고만 하면 되지. 나의 권한은 사실 사전 협의 안 해도 되는데 내가 해줬더니
1: 해준 거다 이런
2: 그러니까 쉽게 뭐 그런 거 해준 거다 이 뜻이죠 그러니까
0: 그런 식의 표현 안 했으셔도 되는데 그냥 사전 협의 충실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이런 식의 충돌이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끝내면 되는데 나의 권한은 이렇게 센데라고 얘기하시면 방법 없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프롬프트에 정확히 해주시네요. 자진해서 협력해 온 것. 아니 그러면 강제적으로 협력하는 것도 있습니까? 아니 대법원장이 이걸 협력을 협력이라고 쓰면 되지. 내가 이거 안 해도 되는 걸 자진해서 협력해 줬더니 대통령이 이거를 사실관계도 왜곡하네. 좀.
2: 아니 그러니까 네. 이 재청 문제를 조희대 대법원장은 일관되게 사법권 독립이라고 하는 프레임 속에서 이제 자신의 정당성을 주장을 해왔잖아요. 그죠?
1: 그것도
2: 아니 근데 네. 거기다 헌법상 의무까지 어제 얘기를 했어요.
0: 예, 의무 없다.
2: 근데 의무 본인이 없다. 자진해서 안 해도 되는 건데 자진해서 협의를 했다면 오히려 사법권 독립을 본인이 그러니까 스스로 저해한 행위로도 해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논리를 그대로 받아오면
1: 그러니까 좀 무리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좀 말이 꼬이는 측면이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리고 예. 이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사법권 독립을 얘기할 때 항상 좀 정확히 얘기한다면 이건 재판의 독립이에요. 그러니까 재판에 관해서
2: 이건 사법 행정권이죠.
1: 예,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 재판과 관련 없는 문제고 그리고 우리 뭐 사법부 고유의 권한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고유의 권한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건 다 재판에 관한 권한이죠. 재판은 뭐
2: 그렇죠, 그렇죠.
1: 예, 재판은 뭐 행정부 또는 뭐 국회 다 개입할 수 없는 거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 국민들도 동의하는 그런 권한인데 어제 대법원장 얘기는 대법관 임명에 관한 그런 것도 마치 사법권 독립에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게 거기서 좀 헷갈리는 거죠. 그러면서 여태까지 그러면 역대 자기 선배 대법원장들은 그러면 사법권 독립을 다 포기하고 다 협의한 겁니까? 그것도 예. 아니잖아요.
0: 아 저는 네. 지금 또 이렇게 말이 길다 보니까 말실수를 너무 많이 하셨어요. 제가 사법지상주의자라는 얘기를 했는데 네. 과한 표현이죠. 현직 지금 변호사가 대법원장에게 사법지상주의자다라고 하면 과한 표현인데 근거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 얘기가 있었어요. 저는
1: 그것도 그랬죠.
0: 그 이 어저께 국감에서 이 얘기 안 하셔도 돼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4명 추천 대상으로 가지고 다 협의했잖아요. 지금까지 2011년에 만들어진 제도 잘 운영되고 있고 그냥 본인도 여기 존중했다라고 넘어가면 되는데 굳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오시고서 첫 번째 국회가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라는 제도를 신설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국회는 권한도 없는 법률을 만들어 놓은 거다. 아니 이미 2011년에 만들어서 작동하고 있는 걸 굳이 한번 지적하면서 국회가 권한 없는데 굳이 나의 그 권한을 제한하는 법률을 만든 거다. 이런 얘기 왜 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 법에는 대법원장이 추천위원회를 존중한다고만 규정되어 있다. 그래서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인 문제에 그치고 위헌이나 위법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맞고 틀리고의 문제입니다. 자,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존중한다라고 법에 있으면 존중하지 않으면 위법이죠.
2: 그렇죠.
0: 근데 지금 대법원장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존중하지 않아도 정치적 문제이지 위헌 위법이 아니다라는 건 이거는 완전 틀리는 얘기를 하신 건데 아니 법에서 존중하려면 그냥 존중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표현했던 좋아요. 구속되진 않습니다. 구속되진 않으나 지금까지 존중해 왔습니다. 이건 100점. 그런데 꼭 구속되지 않는다는 얘기 안 해도 되죠. 안 하시면 한 150점. 근데 지금은 20점짜리 얘기를 하신 거예요. 나는 법률에 그렇게 있지만 나는 존중하지 않아도 돼. 그래도 위법이 아니야라는 틀린 얘기까지 하면서 나의 재청권은 법률을 뛰어넘는 권한이야? 라는 내심을 비치신 거죠. 저는 이러면 지상주의자라는 비판 자, 받으실 수밖에 없다고
2: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일단 3분은 다 돼가니까 짧게 혹시 못다한 얘기는 좀 이따 연장방송에서 더 하는 걸로 하고 어제 이제 거의 끝나갈 즈음에 대법관 재청 문제 관련해서 국민께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 송구하다는 건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1: 뭐 액면 그대로는 이제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이니까 네. 상고심 재판이 지연되는 거고 본인이 또 그 본인의 소신 중에 하나가 재판 지연 문제는 해소하겠다는 게 자기 또 취임 일성이었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한 얘기 같아요.
2: 아니 근데 대법관 네. 저기 그 임명이 안 되는 건 본인 잘못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잖아요. 조희대 대법원장 논리에 따르면 그럼 본인이 송구해야 할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대통령이 송구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주장해야 되는 게 막 논리상 맞는 거 아닌가요?
0: 기관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워딩이라고 봅니다. 그냥 어쨌든 그래요? 우리 기관에서의 결혼이 생겼는데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저는 특히 어저께 이제 굉장히 이제 귀가 쫑긋한 듣고 있다가 오 계엄 얘기를 하셨어요. 드디어. 계엄 당일날 밤 얘기를 지금까지는 아. 사실 이게 전혀 아마 뭐 특검에서도 이 수사를 했다 뭐 이런 얘기 전화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물론 대법원장이 직접 받으시진 않으셨겠죠. 전화를 받았고 여기서 이제 뭐 계엄사에서 인원을 확인해달라 명단이라도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적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데 전 이 얘기도 틀린 얘기죠.
2: 아니 그렇죠. 뭐 저는 본 바가 없는데.
0: 아니 기본적으로 어느 기관보다 먼저는 아니죠. 사실 국회의원도 기관인데 여기서는 사실 민주당 국회의원도 다 뛰어가고 심지어 한동훈 당시 네. 당대표도 막 뭐 유튜브 켜가지고서 계속 이거 위헌이고 위법이고 했겠는데 어느 기관보다 먼저라는 것도 다 갸우뚱이고 이야기했다라는 건 아니 밀실에서 야 이거 뭐 명단 주지 마가 아니라 이게 외부적으로 국민들을 향해서 최소한 입법 사법 행정에서 사법기구가 이야기를 했냐 안 했냐 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 사실 내가 회의실에서 이거 명단 보내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어느 기관보다 먼저 위헌이라고 얘기했다는 건 조금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인식을 가지고 계셨고 그런 표현 했다라는 게 사실이라면 참 다행입니다. 그래도 대법원장께서 그 내란의 밤에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건 기쁜 일이지만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제일 먼저 얘기했어라고 얘기하는 건 예, 좀
2: 알겠습니다. 지금 하실 말씀이 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어차피 지금 시간이 제한이 됐기 때문에 일단 3분은 여기서 일단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잠시 후 연장 방송에서 이어가는 걸로 하고요. 3분은 일단 좀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고요. 계속 좀 자리는 지켜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5: 농작물 시세 걱정, 재해 걱정
6: 아이고, 걱정이 밥 먹여주나? 보험을 들어야지
7: 수확량 줄어도?
6: 보장
7: 가격이 내려도?
6: 아이 그럼
7: 보험이 든든하구만
8: 농업인 맞춤 보장 농업 수입 안정보험 가까운 농축협에서 만나보세요 NH농협 손해보험
9: 보험가입시 유의사항을 확인하세요
10: 탄탄방수 건물 누수 완벽방수 탄탄탄탄방수 품질 우수 쉬운 보수 탄탄탄탄방수 탄탄탄탄방수
11: 전문 시공부터 셀프 시공까지 믿을 수 있는 국내 국제 발명 특허 방수제 탄탄방수 탄탄방수 대형 방수전시장 운영 Walk it,
12: Walk it 언제 어디서나 Walk it
13: 안녕하세요 Walk it 안전한 모델 추성원입니다 이 광고에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아저씨 믿고 그냥 한번 신어보세요. 왜 집까지 신고 가는지. 워킷 안전화. 워킷
14: 안전화. 저녁에 술 약속 있으세요?

0: 약속 장소엔 티맵으로, 음주 후엔 티맵 대리로.
1: 아 맞다, 깜빡하는 사이 겨울철 폐렴 구균 감염은 더 빠르게 퍼지니까 저소년주는 캣박시부로 예방합니다. 폐렴 구균 백신 깜빡 말고 캣박시부.
2: 캣박시부 프리필드 시린지. 모든 백신 접종자가 예방 효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제품 정보는 한국 MSD 홈페이지 참조. 광고 시 미필.
3: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임만균입니다. 일상의 불편함과 불안함 분명히 바꾸고 싶다면 서울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십시오. 11월 3일부터 시작되는 제12대 의회의 첫 행정사무감사. 여러분의 한마디가 의회의 질문이 되고 더 나은 서울의 정책이 되어 시민 삶을 바꾸는 혁신의 동력이 됩니다.
4: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는 의회 홈페이지로 참여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서울특별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이어서 출근길의 경제 파트너 손에 잡히는 경제가 방송됩니다.
6: 네, 조금 전 3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발언, 그 내용, 정당성, 논리 좀 짚어봤는데요. 좀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못다한 이야기 유튜브 연장방송에서 좀 이어가도록 하고요. 본방은 여기서 인사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0: 못 받은 돈,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이십니까? 망설이면 한 푼도 못 받습니다. 귀하의 소중한 재산을 찾아주는 세일신용정보 울산지점. 못 받은 돈은 울산 249-4040
1: 그날은 진짜 정신도 없었고 마음도 복잡했죠. 그래도 잘 보내드렸어요. 울산 영락원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정성껏 합리적인 비용으로 정직하게 이어온 울산의 장례 서비스. 검색창에 울산 영락원 장례식장.
2: 울산 사랑 법인 대리운전 둘둘 대리운전. 전 직원 100% 보험 가입 업체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범칙금 전액 보상. 법인 대리운전 안전하고 믿을 수 있습니다. 오직 안전 운행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둘둘둘의 둘둘둘둘 둘둘 대리운전.
3: 많이 힘들었지. 잘 모셨고?
4: 잘 모셨어.
3: 어디로?
4: 덕원사 추모관이라고.
3: 아, 성안동에? 참 잘 모셨네. 가까우니 언제든 가볼 수 있고.
4: 시설도 너무 잘해놔서 마음이 놓여.
3: 가까운 곳이 곧 명당입니다. 검색창에 덕원사 추모관.
5: 놀이터에서 놀아요.
6: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5: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6: 멋있겠는데?
5: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6: 거기서!
5: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6: 안 돼, 토끼야!
5: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7: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0: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안녕하십니까, 이진우입니다. 요즘 인공지능 투자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기업들, 관련 기업들의 자금 조달 방법도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GPU를 담보로 대출을 받는 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또 이 대출을 묶어서 새로운 금융상품들을 또 만드는 방식까지 등장했습니다. 어떤 구조인지 잠시 후에 자세하게 좀 알아볼게요. 다음 달부터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한층 강화된답니다. 피해 보증금의 3분의 1까지는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되는데, 기존 제도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피해자들까지 지원 대상도 더 넓어질 예정이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들여다보죠. 10월 7일 수요일 손에 잡히는 경제 바로 시작합니다.
2: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
1: 자, 오늘 손에 잡히는 경제는 이코노미스트의 라예진 기자 나오셨고요. 김치형 경제뉴스 큐레이터까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인공지능에 투자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도 돈 많이 드는 거에 투자하려면 담보대출도 받고 막 그러잖아요. 집 살 때.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인공지능 투자하는 업체들이 GPU 담보대출 뭐부터 등등 다양한 금융 방식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다.
3: 네.
1: 또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라고 복잡한 거 하다가 일 커졌는데 네. 혹시 비슷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좀 살짝 그렇습니다. 들고 그렇다면서요?
3: 예, 지금 자산 유동화 증권, 이게 이제 서브프라임 모기지의 핵심 문제를 일으켰던 상품이라고들 얘기하거든요. 예. ABS라고 하는데요. 지금 미국에서 GPU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ABS가 처음 등장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상업용 장비 금융 전문 회사인 스톤브라이어하고 위스파이어라는 곳에서 예. 최근에 이 자산유동화 증권 ABS를 발행을 했는데 여기 안에 GPU도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산유동화 증권이라고 하는 ABS는 기업이 보유한 대출 채권이나 리스 자산 같은 것들을 기초 자산으로 묶어서 발행하는 증권 뭐 이렇게 얘기는 하거든요.
1: 그러니까 내가 돈 빌려준 차용증이 있는데 네. 이거 들고 있으면 원금 이자 계속 들어오는 거니까 당신 이거 나한테 사가라.
3: 네.
1: 나 돈이 좀 필요하니까 나는 이거 팔고 돈 좀 쓸랜다.
3: 그렇습니다.
1: 그 얘기죠.
3: 이게 이제 GPU 기초 자산으로 한 ABS니까 예. 그걸로 설명을 드려보면 빅테크들이 이제 AI 데이터 센터 만들려고 엄청난 돈을 들여서 엔비디아의 GPU를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1: 예.

0: 담보라고 빌려줬어요.
1: 예.
0: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자는 받는데 여기에 대한 이자는 받는데 이거 찔끔찔끔 들어오고 되게 오랫동안 이걸 가지고 있어야
1: 그렇겠죠?
0: 되잖아요.
1: 그렇겠죠?
0: 그러니까 이걸 유동화시킨다. 빨리 현금화시키고 싶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그 차용증 보통은 이제 여기서는 대출 채권이라고 얘기하죠. 그냥 그거를 한 바구니에다 다 쓸어 담아요. 우리 갖고 예. 있는 이 GPU 대출 채권 한번 가져와봐. 한 바구니에 담고
1: 이거를
0: ABS라는 상품으로 딱 포장을 합니다. 그리고 일반 투자자들한테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고 한 달에 어느 정도 이자를 줄 수 있으니까 이거 투자하세요 라고 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막 나눠서 여러 사람한테 그냥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면 은행은 이걸 다 현금화 시켰으니까 다시 그 돈 갖고
1: 또 빌려줄
0: 또 대출을 해줄 수가 있으니까 이런 상품이 이제 등장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1: 그러니까 대출해주고 받은 차용증을 또 판다 누구한테.
0: 네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1: 차용증 들고 있으면 이자 원금 들어보니까 ABS라고 하나 봐요.
0: 네.
1: 네.
0: 그래서 이제 이 구조를 보면 그동안 이제 이 GPU와 관련돼서 그러니까 AI 기업들이 얼마나 투자금이 많이 필요하고 이걸 조달하기 위해서 방법들을 계속 뭐 고도화시켰다라고 할 수 있고 방법들을 찾고 있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빅테크 회사라는 회사들은 플랫폼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익률도 굉장히 높고 회사에 현금이 엄청 많이 쌓여 있었잖아요.
1: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0: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돈으로 그냥 투자하면 되죠.
1: 예.
0: 자기 돈으로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어요. 근데 이거 투자하다 보니까 계속 돈이 들어가고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걸 가지고 이제 은행에 가서 돈을 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그러니까 은행에 가기 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면 엔비디아라는 회사하고 서로 이른바 순환금융이라 그래서 내가 너 칩 사줄 테니까
1: 네가 나한테 돈 좀 빌려줘.
0: 넌 돈을 빌려줘. 또는 투자해줘. 이렇게 해서 서로 주고받는 형태를 했거든요.
1: 예.
0: 근데 이것도 부족해요. 그러니까 그럼요. 돈을 빌려야 되겠다. 그래서 회사채를 발행해서 투자자들한테 돈을 빌리는 거 하나.
1: 예.
0: 두 번째는 GPU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리는 거 하나. 이게 있었고요. 그 다음 단계가 이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GPU 담보로 상품들이 생기고 매출채권 그 대출채권은 늘어나니까
1: 예.
0: 이걸 유동화시킬 수 있는 시장도 만들어졌구나 하고 이제 ABS까지 가는 과정이니까 요 금융의 생태계가 굉장히 확대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1: 그럼 그 ABS라고 네. 하는 채권 Asset Backed Security 뭐
0: 네.
1: ABS라는 채권을 사는 투자자가 최종적으로 그 GPU 값을 빌려주는 거네요.
0: 그렇습니다.
1: 그런 거네요. 그렇죠.
0: 네.
1: 복잡은 해졌고 무슨 말인지는 이해는 살짝은 되는 것 같은데 예전에 진짜 2007년인가요? 그때 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불거질 때도 똑같이 됐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은행이 신용 낮은 서민들한테 집사라고 돈 빌려주고
0: 네.
1: 그들한테 돈 빌려준 그 차용증을 똑같이 그때도 ABS라는 걸로 만들어서 여기저기 팔고 다니고.
0: 네.
1: 그랬다가 이제 연체가 시작되니까 이게 다 이제 망가져가지고 뭐 난리 났었던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1: 똑같은 거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금융상품이라는 거는 이게 꼬이고 꼬이고 뭔가를 포장하고 포장하면 할수록 위험을 저희가 체크하기 굉장히 힘들어지거든요.
1: 섞이니까.
0: 네. 아까 그 한 바구니에다가 같이 막 그 대출 채권 집어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1: 예.
0: 거기에서는 GPU를 담보로 맡겨간 회사의 신용도도 다 다를 거고.
1: 예.
0: 그 매달 이자 내야 되는데 이자를 내는 기업도 있고 못 내는 기업도 생길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GPU라는 것도 신제품도 있고 좀 오래된 제품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가격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담보 가치도 다 다르고 이런 상황인데
1: 예.
0: ABS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그런 건 하나도 없이 그냥 한 달에 얼마 이자 줄 테니까 이거 괜찮은 거예요. 사가세요. 그래서 사는 거잖아요.
1: 예.
0: 그러니까 사실은 그 위험성을 체크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조가 분명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건 맞습니다.
1: 근데 구글한테 빌려준 차용증, 아마존한테 빌려준 차용증, 오라클한테 빌려준 차용증
0: 네.
1: 다 섞여 있다는 얘기죠.
0: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이 상품을 내놓은 그 회사들이 ABS에 이 GPU 담보 대출만 넣은 게 아니라 다른 장비 대출 뭐 이런 것들 뭐 다 집어넣고 GPU와 관련된 대출은 15% 정도만 저희가 넣었습니다.
1: 예.
0: 우리도 위험성을 고려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내관이 될 수 있다는 문제는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는데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복잡한 구조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확대될 수 있다는 거는 그만큼 GPU에 대한 가치가 일반적인 장비 부품하고는 다르다라고 인식하고 있고 금융시장에서 이걸 충분히 금융화할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1: 예.
0: 어떻게 보면 부동산 시장 커진 거하고 비슷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GPU를 중심으로 한 AI 생태계와 관련된 금융시장이 예. 이 ABS

0: 발행까지 나왔기 때문에 결국에는 더 훨씬 확대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의견 두 가지가 지금 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1: 잘 안전하게 섞었다 이것만 한 게 아니라
0: 네.
1: 이게 만약에 사고가 나려면 구글도 갑자기 연체, 아마존도 같은 기간에 돈 못 갚겠다고 손들어,
0: 네.
1: 오라클은 벌써 망했어. 이런 상황이 다 겹쳐야 이게 문제가 되는 건데, 그리고 이거 15%만 다 왔다고 하니까 나머지 85도 똑같이 흔들려야 되는데 그런 일이 설마 있겠어요?
0: 그리고 일단. 부동산하고 똑같이 여기도 LTV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담을 때 이 GPU의 값어치를 얼마로 인정해줘서 담을 것이냐. 이 LTV를 50에서 70%만 우리가 인정해서 담기 때문에 설령 문제가 좀 난다 하더라도 아주 그렇게까지 서브프라임 모기지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라고 예. 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렇죠. 처음에 하는 건 괜찮아요. 옛날에 서브프라임 모기지도 뭐 2006년 이럴 때는 괜찮았어요. 네. 나중에 이제
0: 이 시장이 커지고 커지면서. 이제 경쟁이 시작되면 네. 이것저것 다 쓸어담고 그러면서 문제가 좀 발생하는 거죠.
1: GPU 네. G담대 들어가고 메모리 담보 대출 매담대 들어가고 뭐 하면서 이제 복잡해지면 그때 한번 가서 또 한번 들여다보죠.
0: 네.
1: 재밌었어요. 라이젠 기자님이 준비하신 소식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 그 지원을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의결이 됐는데 어떤 내용 담겨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 네, 이번 개정의 핵심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제 먼저 전세 사기 피해자가 예. 잃은 보증금의 최소 3분의 1은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 3분의 1 보장이라는 것이 전세 사기를 당하면 정부가 무조건 보증금의 3분의 1을 준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예.
2: 이제 경매나 공매 그리고 LH의 피해 주택 매입 등을 통해서 돌려받은 보증금이 있을 거잖아요.
1: 예.
2: 그런데 그 보증금이 회수한 보증금이 이제 원래 보증금의 3분의 1이 안 될 경우
1: 예.
2: 이런 경우에는 이제 최소한 3분의 1까지는 피해금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정부가 이제 금액을 채워주겠다는 겁니다.
1: 예.
2: 이제 예를 들어서 보증금이 1억 5천만 원이었다면요. 3분의 1인 5천만 원이 최소 보장금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경매 배당이나 다른 지원을 통해서 3천만 원을 돌려받았다면 정부가 추가로 5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이 5천만 원에서 먼저 회수한 3천만 원을 뺀 2천만 원만 내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1: 그러니까 아예 전세금 전체를 사기당해서 길에 나앉는 일까지는 안 벌어지게.
2: 네.
1: 혹시라도 정말 한 푼도 못 건지셨으면 최대 3분의 1까지는
2: 보장해 주겠다.
1: 꽤 회복을 하셨으면 즉 건진 돈이 조금 있으시면 건진 돈 감안해서 3분의 1까지만 채워주고.
2: 네, 그렇습니다.
1: 네. 알겠어요.
2: 네. 예. 또 그리고 두 번째 핵심 내용으로는 선지급 후 정산 제도를 들 수 있는데요. 이제 앞서 말씀드린 3분의 1 피해금 지원금이 부족한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1: 예.
2: 만약 부족한 부분을 최종적으로 계산을 해서 지원이 이루어지면 결국에 금전적인 회복도 그만큼 늦어지잖아요. 그런데 이 정산 방법을 선지급하고 후 정산하는 운영을 해서 이제 그대로 말 그대로 이제 금전적인 지원을 먼저 이행을 하는 겁니다.
1: 급한 돈 먼저 빌려서 쓸 수 있게 나중에 경매 다 치고 나면 그때 또 정산 다시 한번 하더라도
2: 네네.
1: 급전 대출을 정부가 해줄게 그 말이군요.
2: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경매나 공매가 끝나기 전이라도 부족한 금액이 얼마인지 모르더라도 이제 3분의 1 피해 보상금을 이제 먼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대신 차후에 이제 추가로 회수되는 돈이 있으면 그때 이제 그 돈을 반납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관련 피해 신청과 지원금 지급 그리고 사후 정산 업무는 LH가 맡을 예정이고요. 이 개정안은 다음 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1: 알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도 이거 시행하기 전에도
2: 네.
1: 최소한 세입자들이 길에 나앉는 일은 없어져야 되지 않냐.
2: 네.
1: 집주인이 뭐 잘못돼서 경매로 들어갔을 때 집주인이 혹시 사업하는 분이면 직원들 월급 먼저 주고 밀린 세금 가져가고 남은 게 이제 세입자한테 돌아오기 시작하니까
2: 네.
1: 특히 뭐 후순위 세입자는 그냥 길에 나앉기도 하잖아요. 그런 거 막으려고 일부 원래 그 뭐 얼마씩 지역별로 좀 다르긴 한데 그거 주는 제도가 있기도 있었죠.
2: 네, 또 말씀하신 것처럼
1: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하나요?
2: 네, 예, 맞습니다. 예.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1: 예.
2: 지금도 있고요. 그래서 일정 요건을 이제 갖춘 소액 임차인 같은 경우에는 집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더라도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보증금의 일정액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1: 예.
2: 그런데 이번 이제 개정 법령안은요. 이제 신탁 사기처럼 기존 임차인 보호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피해자들의 혜택을 보는 게 특징인데요. 이런 보호를 이제 받으려면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예. 대항력을 갖춰야 되는데 예. 이제 신탁 사기는 이 부분이 어려웠습니다. 음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래 집주인이나 시행사가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기고 예. 신탁 등기까지 마치면 이제 등본산 소유자가 이제 원래 집주인이 아니라 신탁회사로 바뀌거든요.
1: 등본대 봤을 때 소유가 신탁회사로 넘어갔으면
2: 네, 그렇죠.
1: 이때는 배운 게 있는데 이때는 신탁회사하고 전세 계약을 맺어야지.
2: 맞아요. 네.
1: 집주인이 나와서 전세금 나한테 주시고요. 이러면 안 된다면서요.
2: 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이때 원래 집주인이 계속 자신이 임대 권한이 있는 것처럼 예. 세입자를 모집을 하고 또 전세 계약까지 맺어서 보증금을 받아가는 경우가 이제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물론 세입자가 등본을 확인을 하면서 소유자가 신탁회사라는 사실은 알 수가 있는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때 그 원래 집주인이 대출 때문에 형식적으로 신탁한 것뿐이에요. 내가 실제 건물주니까 계약해도 문제가 없어요 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걸 믿거나 아니면 중개 과정에서 신탁의 의미를 제대로 안내받지 못하고 계약하는 피해자들이 생긴 건데요. 예. 이제 그렇게 되면 이런 계약을 한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그 주택에서 몇 년을 살았더라도 법적으로는 정상적인 임차인의 지위를 인정받기가 어려운 거죠.
1: 집주인 아닌 사람하고 계약한 셈이니까.
2: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우선 변제권이라는 기존 이제 보호책을 행사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즉 보증금을 똑같이 떼었는데도 기존 임대차 보호법으로 보호가 받지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1: 그럴 경우에는 어디 가서 하소연도 할 수 없고 돈 만 원이라도 줘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없는 건데
2: 그쵸.
1: 그 집주인이라는 분이 연락이 안 되기만 하면
2: 네.
1: 그렇다고 그 집을 경매로 칠 수도 없고
2: 네.
1: 그럴 때는 정부가 세금으로 3분의 1은 해줄게 피해자
2: 그렇습니다.
1: 그 말이죠?
2: 네 맞습니다.
1: 그렇군요. 근데 이게 그럼 전세 사기 피해자만이라는 거죠? 정상적인 세입자들은 오히려 3분의 1을 못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집값은 뭐 좀 비싸서 한 10억인데
2: 네.
1: 전세 7억에 들어갔다가
2: 네.
1: 뭔가 문제가 생기면
2: 네.
1: 7억의 3분의 1까지는 정부가 보상해 주세요 하면 그것도 해준다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세입자도 사기는 아닌 건데.
2: 아닙니다. 이제 전세 사기 피해자만 이제 네, 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보증금을 못 돌려 받았다고 해서 모든 세입자가 자동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1: 예.
2: 근데 이 부분이 제도의 가장 어려운 지점으로 꼽히기도 합니다.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세 가격이 떨어지면서
1: 예.
2: 집값보다 보증금이 더 높아지는 이른바 역전세나 네, 깡통 전세가 되거나 아니면 집주인이 계약을 한 후에 급격하게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1: 네.
2: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1: 집은 집값은 뭐 떨어져서 그것도 경매를 하더라도 못하는 경우 있을 수 있죠.
2: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사기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이제 반면 사기는 처음부터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받아도 돌려줄 능력이 없는데도 계속 계약을 하고 다녔다거나 아니면 계약할 당시부터 보증금 반환을 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는 건데요.
1: 예.
2: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신청을 하면 지자체가 계약 관계와 그리고 경매 진행 상황, 그리고 임대인의 재산, 채무 관계 등을 조사를 하고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위원회가 이 안 심의한 뒤에 국토부가 이제 피해자 여부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1: 그러니까 사기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사기인 경우만 이렇게 도와준다는 거죠?
2: 맞습니다. 네.
1: 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건데 후순위 뭐 세입자라서 돈을 한 푼도 못 받으면
2: 네.
1: 그건 그럴 수 있는데.
2: 그렇죠.
1: 그거는 이 대상이 아니다.
2: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 대상이 이제 피해 사기의 대상자로 이제 뽑혀야 되는 거죠.
1: 세상에. 이거랑 비슷하네요. 우리 저 아파트 안전진단 신청하면
2: 네.
1: 안전하지 않아요라는 등급이 나오면 기뻐하잖아요 오히려.
2: 아 그렇죠.
1: 야 우리 아파트 안전하지 않대. 막 금간대. 뭐 그러면 오히려 좋아하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한 그런 해프닝이 벌어지는데.
2: 네.
1: 이것도 야 이거 나 사기당한 거래 만세 이런 반응 나오겠네요.
2: 그럴 수 있겠지만
1: 사기가
2: 네네.
1: 아니면 안 해주니까.
2: 네. 이제 법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을 갖췄는지 그리고 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이제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따져보고 이제 판단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의도성 부분이 이제 집주인의 머릿속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판단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1: 예.
2: 그래서 실제 판단에서는 이제 임대인이 여러 채를 동시에 임대했는지 그리고 반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도 계약을 계속 체결했는지
1: 예.
2: 또는 임대인이나 중개업자 등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정황 등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고 합니다.
1: 야, 이거 회색지대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게.
2: 네.
1: 예를 들면 뭐 빌라 한 4억짜리쯤 되는 빌라한테
2: 네.
1: 3억 전세 놓으면 들어가잖아요. 전세는 요즘 귀하니까.
2: 그렇죠.
1: 근데 전 사실 그 빌라가 4억짜리인지 뭐 4억 2천짜리인지 뭐 경매 넣어보면 2억 5천밖에 못 받는지를 누가 알아요? 집주인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죠.
2: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네.
1: 그럴 때 3억 뭐 3억 5천 이렇게 전세금 받았으면 이게 은근히 사기친 건지 아니면 그걸 누가 압니까 그거를?
2: 이 부분이 참 어려운 지점이라고 하더라고요.
1: 그런 부분이.
2: 네.
1: 알겠어요. 또 하나 이슈는 뭐 이제 사기 당한 분들 입장에서는 좋은 제도이긴 한데.
2: 네.
1: 우리나라에서 사기가 전세 사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각종 투자 사기부터 보이스피싱부터 보이스피싱도 뭐 몇 억씩 날리는 분들이 있으니까.
2: 그렇죠. 네.
1: 그럼 그런 분들은 3분의 1 도와주냐 하면 그건 아닌데.
2: 네.
1: 그럼 전세 사기 피해자가 유독 더 힘든 분일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 왜 전세 사기만 도와줘? 다른 사기는 왜 안 도와줘? 이 질문에 대해서도 또
2: 네, 형평성 문제를 많이 네, 이야기하는 게 있는데요. 실제 이제 전세 사기 특별법이 논의될 때부터 계속 따라다녔던 논쟁입니다. 이제 가장 큰 쟁점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개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실을 또 다른 손실도 많을 텐데 왜 이것만 국가가 세금으로 보전해 주냐라는 건데요.
1: 이슈가 되는 피해자만 따라다니면서 보상해주는 이런 이상한 관행이 생기는 거잖아요.
2: 네. 예. 네. 그런데 이제 피해자 측은 전세 시장을 둘러싼 사회적 안정망 자체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피해가 이렇게 커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무자본 갭 투자가 이제 크게 확산이 되면서 이제 한 사람이 이런 방식으로 수십 채, 수백 채의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가 생겼고 또 그런데 세입자가 계약을 할 때 이제 이런 정보를 다 확인할 수 없다라는 것도 이제 문제였다라는 거고요. 이제 위험한 임대인을 미리 걸러내고 세입자를 보호할 수 있는 사회적 안정망이 충분히 마련이 됐다면 이런 문제가 적지 않았을까요? 라는 논리입니다.
1: 정부 책임도 좀 있는 것 같다?
2: 네.
1: 알겠습니다. 그런 법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2: 네.
1: 잘 들었어요. 예, 저희는 친절한 경제로 이어가겠습니다.
3: 세상이 스마트해지는 사이 우리는 어두워졌는지도 모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사람이 없도록 환인이 함께하겠습니다. 세상을 환하게 환인제약 환인제약 디베.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특허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지친 나를 안아브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삶의 무게가 제 아무리 버거워도
3: 함께여서 당당한 사람들.
2: 잠시 후 9시 5분
3: 여성시대가 이어집니다.
4: 경제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즐거운 습관, 이진우의 손에 잡히는 경제를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찾아가는 특별한 코너, 친절한 경제가 이어집니다.
5: 네, 오늘은 청취자 중에 고수민 씨가 보내오신 질문이네요. 1인당 국민소득이라는 것 중에는 그냥 국민소득이 있고 또 구매력 기준 PPP 국민소득이라고 부르는 게 있다던데 둘은 어떻게 다릅니까? 이런 질문을 보내오셨습니다. 앞에 구매력 기준이라는 용어가 붙거나 영어로 PPP라고 붙은 국민소득이라는 건 개념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6만 달러고 중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1만 달러라고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미국이 6배 더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햄버거 하나가 6천 원인데 중국에서는 비슷한 햄버거가 1천 원이라면 중국인들은 미국인보다 1인당 국민소득은 6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미국인들하고 똑같은 수준의 소비를 할 수 있겠죠? 소득은 6분의 1이지만 물가도 6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물가가 비싼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높아도 아무 의미가 없고 물가가 싼 나라는 1인당 국민소득이 낮아도 별로 불편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을 서로 비교해서 어떤 나라가 더 잘 사냐 못 사냐 이걸 보려면 1년에 얼마를 버냐 이 절대 숫자만 볼 게 아니라 그 나라 물가가 다른 나라들보다 얼마나 싸냐 비싸냐도 같이 넣어야 되겠구나라는 개념으로 다시 산출해 본 게 구매력 기준 1인당 국민소득 또는 PPP 1인당 국민소득 이런 식으로 하는 용어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이런 질문은 1년에 달러로 환산해서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버냐 이런 보통의 질문이고 구매력 평가 기준 PPP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냐 이 질문은 당신의 연봉을 햄버거로 표현하면 1년에 햄버거 몇 개값 벌어 이제 이런 질문인 겁니다. 그럴 때 중국인은 돈으로 표시해서 따지면 미국인보다 벌이가 적지만 햄버거 개수로 소득을 환산하면 오히려 미국인보다 더 많은 햄버거를 벌더라 이제 이런 의미죠. 실제로 국가의 전체 GDP는 미국이 단연 세계 1위인데 중국은 한참 모자란 2등이거든요. 전체 GDP를 보면. 그런데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 요게 바꿔서 계산을 다시 하면 물가가 저렴한 중국은 국민소득이 갑자기 2배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으로 보면 중국이 세계 1위가 되고 나라 전체 국민소득이 미국은 2위로 내려앉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은 지금 미국은 햄버거를 1년에 예를 들면 1억 개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런데 미국 햄버거는 비싸니까 돈으로 한 사람은 굉장히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중국은 햄버거를 1년에 1억 1천만 개나 만들어낸다. 이제 그런 나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력은 중국이 더 센 건데 이걸 이제 돈으로 환산하면 중국이 아직 미국을 못 따라가는 거고 다만 이걸 햄버거 개수로 환산하면 중국이 미국을 추월한 거고 뭐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중국과 미국은 그렇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물가가 좀 싼 편이라서 아직은 그래서 구매력 기준 국민소득으로 계산할 때가 그냥 1인당 국민소득보다 좀 더 숫자가 높게 나옵니다. 예, 오늘 질문 보내주신 청취자 고수민 씨께는 저희가 준비한 작은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0: 꿈꾸는 당신이 아름답습니다. 풍문으로 들었소 할 때 그 풍문에 대해 연암 박지원 선생이 써둔 통찰이 있습니다. 풍문이란 글자 그대로 바람처럼 떠도는 소문이다. 바람이란 건 소리는 들을 수 있어도 모양이 없으므로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다. 바람은 공중에서 일어나 만물을 흔든다. 마찬가지로 풍문도 아무 근거 없이 일어나서 사람을 흔들어 움직이게 한다. 이 사람 저 사람을 거쳐 근거 없이 들린 얘기에 SNS만 보고 속사정을 모른 채 나 혼자 불그락 푸르락 싱숭생숭 그러지 말아야겠습니다. MBC 캠페인 꿈의 지도, SK 브로드밴드, 소상공인 더드림 성공 패키지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3: 문이 열립니다.
4: 안녕하세요. 뭐야? 인사를 했는데 무시하나? 안녕하세요.
5: 예.
4: 뭐야? 인사를 받기만 하네?
2: 이런 경우 많이 겪으시죠? 환한 미소와 함께 주고받는 따스한 인사야말로 하루를 기분 좋게 시작하게 만드는 작은 기적이 아닐까요? 인사는 주고받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5: 아, 예. 안녕하세요.
2: 아, 몇 층 가세요?
5: 아, 정이 넘치는 사회요?
2: 에? 정이 넘치는 사회요?
5: 예.
2: 울산 MBC 캠페인 HD 현대중공업 협찬입니다.

울산 MBC 시민 건강 클래스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조재학 원장과 함께하는 우리 몸을 유지하는 6가지 기전과 영양 이야기. 10월 28일 수요일 오후 2시 한국

0: 건강관리협회 울산지부 7층에서 열리는 시민건강클래스. 시민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2016년 가을맞이 우수 중소기업 및 농특산품 건강박람회가 울산 전시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됩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전국 각 지역의 품질 좋고 건강에 좋은 다양한 농식품과 직접 체험해보며 즐길 수 있는 우수 중소기업의 제품들을 모두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10월 8일 목요일부터 10월 12일 월요일까지 울산 전시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되는 가을맞이 건강 박람회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4: 표준 FM 97.5MHz 여러분의 울산 문화 방송입니다. HLAU SFM.
5: 혈액 순환에도 좋고 기억력 감퇴에도 좋다는 거지?
6: 은행잎 추출물이라서 둘 다에 좋대.
7: SK 케미칼 기넥신 F정 80mg.
4: 뇌 건강을 함께 SK 케미칼이 9시를 알려드립니다.
8: MBC 9시 뉴스입니다. 한국형 우주발사체 누리호가 오늘 낮 12시 25분에 발사됩니다. 우주청은 브리핑을 갖고 기상상태가 발사 조건을 충족한다며 발사에 문제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첫 주호 탑재 위성 다중발사에 나서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는 위성 15기를 싣고 다섯 번째 우주비행에 나섭니다. 국정감사 이틀째인 오늘 국회는 국방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개 상임위를 열고 기관별 감사를 이어갑니다. 국방위 국감에선 최근 DMZ 지뢰폭발 사고의 조사 과정 전반과 대북 상응 조치를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중앙선관위를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감에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 국토위 국감에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효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결과가 오늘 나옵니다. 서울고법은 오늘 윤 전 대통령과 명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합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 씨 사이에 여론조사 제공에 관한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보고 같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김건 씨의 1, 2심 재판부와 달리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호르무즈해협에서 파나마 선적 유조선이 공격을 받아 선원 10여 명이 부상했습니다. 오만 국방부는 현지 시간 6일 무산담주 리마에서 북동쪽으로 9해리 떨어진 해상에서 파나마 선적 온피스호가 공격받아 내부에 화재가 발생했다며 오만 공군이 선원 중 10명을 항공편으로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 외무부는 이 유조선 선원 19명 중 17명이 인도인이었다며 상업 선박에 대한 공격은 중단돼야 한다고 비난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한국이 러시아에 경유 등 석유 제품을 공급했다는 외신을 언급하며 한국의 대러시아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오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현지 시간 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같이 언급하며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타격으로 러시아에서 연료 부족 사태가 발생한 바로 그 시점에 이런 공급이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사실상 러시아의 자체 정유 능력 상실에 따른 영향을 상쇄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내륙을 중심으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5도 안팎으로 커 건강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전국이 21도에서 25도 사이가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전망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서울지방 현재 기온은 15도입니다. 이휘준이었습니다. MBC 9시 뉴스를 마칩니다.
9: MBC 라디오 구체인지 캠페인 you know,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준입니다. 나만의 속도대로